0: 관심이 좀 덜하고 정보도 적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1: 그러니까 예류정단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인데.
0: 중요한 인물인데, 그래서 제가 막 들으면서, 네. 이분 얘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이 사람 얘기가 나올 때쯤 됐는데, 아직 하고 안 나오는 인물.
1: 아직 레이더에서 좀 벗어나신 분.
0: 바로 안평대군이에요.
1: 아, 안평대군?
0: 네. 네. 네, 안평대군 뭐 잘 알려진 것처럼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1: 세종의 셋째군요?
0: 큰아들 문종, 둘째아들 수양, 그 다음에 셋째 그 다음이 안평. 그 다음에 예. 이제 그 밑으로 이명, 광평, 금성. 금성이 여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평원, 영흥 해서 대군 아들로서는 여덟 명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셋째가 될 수 있고요. 네. 안평대군은 이제 왕실의 수양대군과 더불어서 핵심 인물입니다. 둘 사이가 한 살 차이밖에 안 나요.
1: 아. 그러니까
0: 연년생으로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아마 연년생으로서 자랐던 분 또는 형제를 둔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굉장히 경쟁이 심한 편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느낌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가졌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무엇보다도 안평대군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가 세종이 왕에 오른 한 달 뒤였습니다.
1: 즉위하고 한 달 후에 또 네. 경사네 경사.
0: 그러니까 이제 그 왕 후보일 때하고 네. 그다음 왕이 되고 나서하고는 네. 또 그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왕이 될지도 몰랐죠.
1: 입지가 다르죠. 예.
0: 그런 어떤 인물이었는데 네. 왕의 이제 아들이 태어났다. 대군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 고래서 축하하고 더불어서 우리 왕실을 우리 조선을 빛낼 인물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1: 예, 예.
0: 그러면서 이제 10살에 안평대군으로 봉해지고 11살에 연일정씨랑 혼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12살에 형과 더불어서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네. 이제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 네.
0: 더 나아가서 이제 20살에는 함경도 회령의 군사 업무를 살짝 보기도 했고요.
1: 그렇습니까?
0: 그 다음에 23살이 되던 해에는 진양대군, 당시 이제 수양대군을 진양대군이라고 불렀는데
1: 네.
0: 이 진양대군과 함께 집현전 학사들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 아.
0: 이러면서 한 10여 년 동안 세종의 치세 후반부, 그 다음에 문종 치세 이를 동안
1: 네.
0: 학술, 그 다음에 어떤 문화 이런 부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 평가받는 게 이제 안평대군이었는데
1: 네.
0: 35살 되던 1453년 우리가 알고 있는 개우정난 당시에 수양대군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놈이 왕이 되려고 했다. 영모였다. 라고 해서 죽였던 그 형제, 즉 동생이 바로 안평대군이었고요.
1: 그러니까 강화도, 저놈이 놈자 이런 걸 썼던 거예요.
0: 그렇겠죠. 그래서 네. 강화도로 귀향을 갔다가 이제 강화 옆에 교동에 가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1: 그게 35살.
0: 35살.
1: 예.
0: 불행인지 다행인지 부인은 한 해 전에 이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그 비극적인 장면은 보지 못했지만
1: 네네.
0: 그의 이제 그 둘째 아들도 일찍 죽었고요.
1: 예.
0: 근데 큰 아들은 같이 유배를 가서 나중에 진도로 보내져서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고요. 더 슬픈 거는 그의 딸 이름이 이제 무심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1: 무심.
0: 아마 제가 보기에는 잠깐 그 절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처럼 보여지는데
1: 네네.
0: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권람의 첩이 됩니다.
1: 권람 한명회와
0: 같이 수양대군의 그렇죠. 왼팔 오른팔이
1: 그렇죠. 한명회를 수양한테 소개해 준 사람.
0: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무심이라는 또 안평대군의 딸의 삶은 어땠을지 이런 장면도 사실은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장면으로 이렇게 찾아내면은 네네네. 그 비극을 한번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안평은 이제 그 단종 사육신이 숙종 때 복권이 되면서
1: 네.
0: 영조 때도 명분이 생겨서
1: 네.
0: 그래서 복권을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평대군을 편하게 안평대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영조의 복권 덕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럼 안평대군에 대한 기록이나 묘사 자체는 좀 적은 편이라고 하셨던 것 같긴 한데 당대 그래도 평가가 어땠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0: 네, 일단 안평대군에 관련된 묘사가 문종하고 단종실록에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 3, 4년 정도.
1: 네.
0: 여기는 비판 일색이에요.
1: 비판? 잠깐, 문종이랑 단종 때?
0: 네.
1: 비판 일색이에요?
0: 왜냐하면 네. 여기에 편찬 책임자들이 네. 수양대군하고 같이 했던 한명화이잖아요.
1: 아, 그거를... 수양 때 쓴 거겠군요.
0: 그렇죠.
1: 아, 세조 때.
0: 세조 때.
1: 아,
0: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네. 안평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것들도 막 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막 나쁜 쪽을 막 얘기하겠다. 네. 부득이. 근데 그 나쁜데 그래도 근거가 돼야 되니까 사람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뭐 이제 뭐 사교력이 좋았다. 이런 어떤 긍정적인 걸 그 뒤에 붙이는데 그러니까 안평대군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네. 문종하고 단종 때 기록들은 조금은
1: 참
0: 유의해서
1: 예.
0: 볼 필요가 있는데요.
1: 그러네요.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가 남겨놓았던 여러 그 문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그림과 관련된 재발, 그 다음에 또 그 세종 때 남겨놓은 몇 개의 기록을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이제 조금 정반대 위치에 서게 되는 나중에 박팽년이나 신숙주가 공통적으로 안평대군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특하고 자태가 뛰어났으며 체격도 좋았다.
1: 사육신이었던 박팽년도 신숙주도.
0: 그러니까 안평대군 풍채가 좋았던 거예요.
1: 그러네요.
0: 좋았으니까 네. 거기에 더불어서 대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정한 권력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자금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시인, 묵객하는 또는 화가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구름같이 모였을 것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 허약한 느낌이 아니네.
0: 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안평대군은 그 분위기를 이제 쫙 깔아주는 거죠. 예. 우리 집으로 놀러와. 예. 인왕산 근처에 비해당. 괜찮아. 이 이름 우리 아버지 세종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예. 늘 부지런하라고 해이해지지 말라고 비해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러니까 아니 그쪽으로 가면 됩니까? 이렇게 이제 오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실록 기록에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예. 맨날 뱃놀이를 하더라. 그다음에 옥으로 만든 바둑알 만들어서 사치방탕하게 살더라. 바둑알을 옥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뭐 사람들 불러오면은 아 내가 한 곡 뽑아볼까 하면서 세종대왕 때 사실은 대군들한테 전부 다 음악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1: 아 세종이?
0: 네, 예, 아들들에게. 예. 그러니까 이제 안평도 그 가야금 이런 것들을 잘 타서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한번 또 연주해볼까 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는데 유학자들이 볼 때는 뭐 굳이 그런 것까지? 라는 것들이 이제 비판 요소로 들어가 있지만 네. 그런 어떤 약간 좀 뭔가 눈을 가리는 평가들을 뒤로 제쳐놓고 본다면은 네. 이미 집에 만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장서가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중국 역대 예술가,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준으로 보면 당시 이제 원에서 명으로 넘어왔던 시기인데, 원나라 때,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송나라 때, 그 전에 당나라 때 작품들을.
1: 당나라 때 작품도?
0: 작품들을. 가지고 있는 거. 심지어는 위진남북조 시대에.
1: 아, 진짜요?
0: 예. 그런 거 우리 한번 보려고 막 어떻게 한번 볼 수 없을까 하는데 그렇겠죠.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오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1: 보여주시고.
0: 보여준다면 그만한 영광이 없었던
1: 그러네요.
0: 그런 것들하고 볼 수 있고요. 네. 더불어서 이제 예전에 뭔가 이제 어떤 예술 작품을 보는 눈이 생긴다라는 거는 타고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자주 많이 봐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더불어서 이제 글씨 같은 것들도 잘 써서 당시에 안평대군은 세상이 다 아는 그런 어떤 명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글씨를 이제 조맹부, 그러니까 송설 조맹부에 그래서 송설체라고 네.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나라에 저 글씨체가 들어왔던 게 고려 말이라고 합니다.
1: 고려 말이요?
0: 그러니까 예. 안평대군이 새롭게 들어왔던 글씨체를 익혔고 저 송설체가 왕위지체를 가장 닮은 글씨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이 아 조선에서 글씨 제일 잘 쓰는 사람 누구?
1: 안평.
0: 안평.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한명회 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명나라 사신 예겸 있잖아요.
1: 예, 예, 예.
0: 이 사람이 또 이제 안평한테 간 거예요.
1: 네.
0: 당신이 그렇게 글씨를 잘 쓴다는데 글씨 하나 주라. 그래서 글씨를 받아가지고 네. 중국에 돌아가서 황제한테 보여줬더니 아니 조선에 이렇게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있어?
1: 아, 진짜요?
0: 라는 칭찬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1: 네.
0: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안평대군 근처에는 사람이 많이 모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던. 네. 뭐 성산문, 박팽년, 이계, 이열로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변에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인물들 중에서 대체로 뭐 사육신이 됐던 아니면 계유정만에 연결되었던 사람들도 볼 수 있지만 네. 조금 낯선 이름 이혈로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요.
1: 이혈로. 예.
0: 이 이혈로가 네. 수양대군으로 본다면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약간 권람,
1: 권람
0: 또는 한명의
1: 네.
0: 같은 어떤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안평대군의 신복처럼 움직이면서 주변 상황들을 정탐을 해서 안평대군에게 정보를 주는.
1: 아 수양에게 권람 한 명이가 있다면 안평에게는 이현로가 있다.
0: 이현로가 있다.
1: 아, 네네.
0: 그러니까 수양대군 측에서 가장 의심스럽고 조심해야 될 인물로 평가했던 게 바로 이현로입니다.
1: 아 신복이구나.
0: 그렇지. 이현로 제일 먼저 죽여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이 이현로라는 인물도 좀 키워드를 가지고 네. 안평대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 네.
0: 이와 관련된 내용. 들은 잠시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술에 워낙 조예가 깊었던 안평대군인 것 같은데 몽유도원도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1: 몽유도원도는 어떻게 해서 그려진 겁니까?
0: 몽유도원도는 널리 잘 알려진 것처럼 제목에 사실은 그 뜻이 담겨 있거든요. 꿈속에
1: 꿈속에 복숭아밭. 복숭아.
0: 도원인데 보통 네. 무릉도원.
1: 무릉도원을
0: 거닐었던 아~ 그림.
1: 그렇지. 멋있어, 네. 진짜.
0: 그러니까 이제 안평대군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꿈이
1: 꿨습니다.
0: 네, 꿈을 꿨는데 거기 이제 그 꿈과 관련돼서 자기가 꿨던 기록을 남겨 놓았거든요. 네. 이제 박팽년하고 되게 친했나 봐요.
1: 네.
0: 그래서 박팽년이 이제 동갑내기이기도 해서 막 잘 놀고 막 친했었는데 어느 날 이제 막 놀다가 산에 갔다가 길을 헤매 버렸는데 네. 막 계곡을 따라 올라가니까 갑자기 복숭아 밭이 촥 나무가 수십 그루 있는 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복숭아 꽃 보신 적 있으세요?
1: 복숭아꽃?
0: 피었을 때.
1: 봤어도 인지를 못했을 것 같아요. 예.
0: 그냥 눈이 휘둥그레질 아, 정도로 화려합니다.
1: 예, 예.
0: 그러니까 그냥 도원이 아니라 예. 그 도원이라는 말 자체를 딱 듣는 순간 그 분홍빛에
1: 예.
0: 어, 세상에 이런 곳이 있어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 곳인데
1: 예.
0: 그래서 거기에 도착해서 조금 더 걸어 올라갔더니 예. 신선이 살만한 그런 좀 약간 낡은 집
1: 오.
0: 이런 것들이 나와봐요.
1: 네.
0: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났냐면 그때 잘 놀고 있었던 최항. 신숙주를 만나서 꿈에서
1: 아 이렇게 구체적인 등장인물이 있는 줄 네. 몰랐어요.
0: 네, 그래서 예, 예, 꿈에서 예. 만나가지고
1: 예, 예, 예.
0: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깬 거예요.
1: 어.
0: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막 그 꿈에서 되게 막 재미있는 장면, 흥미로운 장면을 봤는데
1: 예.
0: 그거를 조금만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1: 잊어버리죠.
0: 너무 안타까우니까 바로 안견을
1: 꿈노트 적어야 되거든요.
0: 네,
1: 예, 예, 예.
0: 그래서 바로 안견을 부릅니다.
1: 네.
0: 내가 말이지 하면서 꿈꾼 거를
1: 아.
0: 안견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1: 어.
0: 그러니까 안견이 그 얘기를 듣고
1: 네.
0: 3일 만에
1: 네.
0: 이런 것입니까? 이런 풍경이었습니까?
1: 아...
0: 라고 하고 그려낸 게 그 유명한 공유 도원도입니다.
1: 그림은 그 배경이 어딥니까? 장소가?
0: 어, 네. 예전에는 그 그림을 그렸던 곳이 안평대군의 별장이었던 네. 무계정사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연도는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무계정사는 1450년에 지었고요.
1: 네.
0: 이 그림이 그려진 건 1447년이니까 3년 먼저 그려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그 무계정사를 지은 그 자리에 가서 보면은 북한산 자락의 평창동 일대가 딱 그 도원의 모습이고요.
1: 어.
0: 그다음에 그 북한산 뒤로 쫙 펼쳐지는 비봉으로 펼쳐지는 그 장면들이 막 계곡이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어떤 현실 속의 모습들을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두고 그렸고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었던 이 장소를 아마 안평대군은 좀 점찍어 놨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나중에 3년 뒤에 여기에다가 무계정사라는 것들을 지었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그 종로 그 쪽에 있었던 거창했던 한옥을 옮겨 놓아서 굉장히 큰 느낌으로 보이지만
1: 아.
0: 당대에는 초가집으로 조촐하게 지어 놓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 무계정사가
1: 예.
0: 안평대군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1: 무계정사가요?
0: 네.
1: 왜 어떻게 위험하게 만든?
0: 왜냐하면 네. 이 무계정사가 있는 곳이 부암동에 굉장히 이렇게 산 줄기를 타고 백악산에서 네. 인왕산으로 갈라지는 굉장히 위치 좋은 곳에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를 풍수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 네네네.
0: 만대에 걸쳐서 왕이 흥할 땅이다.
1: 아, 왕이 흥할 땅이다.
0: 근데 거기에 누가 집을 지었다? 안평대군이.
1: 왕이 될 사람이란 건데.
0: 그러면은 안평대군의 속내는 뭐다?
1: 왕이
0: 되고자 한다라고 어. 모함을 하기에
1: 좋은
0: 충분한
1: 거죠.
0: 위치가 되는 거였고요.
1: 아.
0: 그런 면에서 볼 때
1: 네.
0: 사실은 이거를 모함이 아니라 색안경을 쓰고 보면은 안평대군 권력에
1: 욕심 있네.
0: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기도 했을 것 같은
1: 그림자기 좋네요.
0: 이제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무계정사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죄는 그런 어떤 하나의 빌미가 되었을 거라고는 안평대군은 아마 스스로 꿈에도 생각을
1: 못 하셨을 텐데.
0: 그렇습니다.
1: 많은 걸 즐겼던 장소였을 텐데. 예. 자, 이렇게 예술가 이미지 안평대군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였는데. 근데 실제로는 또 세종 문종 시기에 국가 사업을 주도했던 실력파 정치인이라고 들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떤 명모가 있었을까요?
0: 조선이 가지고 있는 고려와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종친의 정치 참여를 금지시켰습니다.
1: 어, 조선이요?
0: 네.
1: 아.
0: 그래서 왕실 사람들이 정치 참여하는 거를 아예 차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 종친이면은 뭐 과거에는 합격할지언정 먼저 관직에는 나갈 거란 생각을 못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1: 네.
0: 그런데 그거는 조선 중기 후기의 모습이고
1: 아, 네.
0: 전기는 달랐던 거예요.
1: 전기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네. 전기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왕족이 왕의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1: 아.
0: 생각을 했고
1: 네.
0: 특히 이제 세종연간의 세종이 이제 치세 기간의 후반부에 막 벌려놓은 일들을 누군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수습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몸이 굉장히 아프셨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 문종이 수습을 하지만 그것을 더불어서 같이 했던 게 수양,
2: 수양
0: 안평이 안평. 같이 이제 참여를 했고요.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세종 문정연간에 그 수양대군하고 안평대군이 같이 작업해서 네. 책을 편찬한 국가사업으로 편찬한 것만 30종류가 넘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현로라고 하는 인물이
1: 안평의 신보
0: 안평에게 이제 그 가까이 가게 되는데 이 이현로는 과거에 합격했던 그러니까 과거에 3등으로 합격을 했던 어떻게 보면 사대부입니다.
2: 네.
0: 그런데 풍수에 굉장히 능했어요.
2: 네.
0: 조선 전기의 풍수에 능했다? 사대부다? 그러면은 왕실에서 쓰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0: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태종의 무덤 헌릉 관련된 거 정비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기냐면은 안평에게 맡깁니다.
2: 안평.
0: 예. 근데 그 맡겼던 이유가 이현로가 있으니까.
1: 아, 스펙이 좋았구나.
0: 네. 예. 그다음에 세종의 영릉 이제 만들고 나서 헌릉 옆에 영릉을 만들잖아요. 예. 지금 그 여주 영릉은 예종 때 옮겨간 거니까 그럼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정비하는 것도 누구에게 맡긴다?
1: 안평이요.
0: 예. 그 수양하고 안평에게 맡겼지만 수양은 신복에 풍수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안평은 이열로라는 인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평대군이 국가사업을 조금 더 많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고요.
1: 제갈량 같은 존재네.
0: 네. 다만 이제 이 이열로라는 사람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좀 속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관료로서 그냥 자신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했던 것 같아요. 인사청탁도 받고.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았지만 네. 뭐 그 정도는 안평대군이 충분히 감싸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 네.
0: 그리고 이현로가 이제 사대부로서 여러 일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당대의 어떤 거물이었던 김종서 황보인하고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
2: 아, 네.
0: 그러면은 김종서 황보인하고 연결고리가 이현로가 만들어주니까 안평대군도 자연스럽게
2: 네.
0: 김종서랑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멀리서 대신들이 바라봤을 때 지금 이제 문종 지나서 단종 시기에 이 조정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김종서 그와 가장 친한 사람
2: 안평
0: 저 둘의 세력은 노터치
1: 공고하다
0: 네 건드릴 네. 수 없다
1: 그걸 보고 있는 수양
0: 네
1: 약간 이런 느낌
0: 이제 이런 느낌으로 보니까 거꾸로 보면 저들이 힘만 만약에 마음만 먹는다면 수양 정도는 충분히
1: 제압할 수 있다.
0: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2: 네.
0: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단종이 재위했던, 그러니까 왕이 올라가고 그 시기의 정치 상황들을 좀 상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1: 문종 재위 때만 해도 안평의 입지가 단단했던 것 같은데, 네. 문종 사후에 어떻게 된 겁니까?
0: 이제 문종 사후에 여기에서 이제 좀 곤란함이 생기는 거죠. 어린 왕이 올라가니까 고명 대신이라고 했던 김종서, 황보인 등이 이른바 황표 정사라고 해서,
2: 네.
0: 그러니까 대신들이 왕의 권한을 침범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인사 추천을 할 때 3명을 올리면 삼망이라고 해서 3명을 올리면은 네. 왕은 자신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언질은 받았지만 그러면 이 사람으로 하시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한 명을 올린다는 거는 협박이에요.
1: 아, 이 사람 무조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삼망을 올리는데 김종서 같은 경우는 황보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도장을 노란 도장을 찍어서 이게 황표 노란표
1: 예.
0: 찍어서 보내는 거죠.
2: 예.
0: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니까 이제 대신들도 그렇지만 대관들이 볼 때는 저 어르신들 뭐 하는 거지? 저 영감들 뭐 하는 거지? 이러면서 이제 비판적인 시선이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2: 네.
0: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관료들의 생각은 그래도 임금께서 나이가 어리시니 나란 일은 저들 대신들이 좀 책임을 지고 진행에 어떻게 맡아서 가고.
2: 네.
0: 근데 왕실과 관련된 예를 들어 이제 또 문종을 추모하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2: 네.
0: 이런 일들은 그럼 뭐 왕실의 어른인 수양이나 안평께서 알아서 하는 쪽으로 해야겠다라고
2: 네.
0: 해서 역할 분담을 이제 대신들이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이들 대신들은
1: 공적인 업무.
0: 네. 이들은 사적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떤 왕실과 관련된 업무들
1: 행사라든지
0: 네.
1: 예.
0: 이런 것들을 받아들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종서 황보인도 그럼 수양 안평은 그런 쪽으로 좀 일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네.
0: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 그래도 마음은 약간 안평 쪽에 기운 거죠.
0: 그렇죠.
2: 예.
0: 왜냐하면 이제 수양하고는 일을 많이 해보지도 않았던 것들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안평대군이 조금 더 그러니까 성격이 무난했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문종 때부터 조금 문종이 몸도 아프고 하니까 환관들을 가까이 뒀었거든요.
1: 문종이?
0: 네, 그래서 환관들이 승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때는.
1: 그거
0: 비서실 역할.
1: 안 좋은 거죠. 예, 약간 뭐 13실.
0: 그렇죠.
1: 뭐,
0: 그러니까 느낌. 이제 그래서 이게 단종 이후에는 다시 이제 그런 역할을 못하도록 환관들이 다 멀어지게 되는데
2: 예.
0: 이 시기에 환관들을 임명하는 역할을 누구에게 주냐면 안평에게 맡깁니다, 김종서가. 그러니까 안평은 저런 일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근데 그걸 멀리서 보면은 뭐야 안평대군이 대군이긴 하지만 왜 환관 임명하는 것들을 하지?
1: 그렇죠.
0: 그러면 김종석을 허락을 했다는 얘기인데
1: 좋아 보이진 않아.
0: 양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양해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저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구나.
1: 그러네요.
0: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네.
0: 또 한편으로 이제 나중에 뭐 사신 접대 문제이긴 하지만 안평대군이 이제 평양 가서 군사 업무들을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었던 관료들에게 일정하게 보고를 받습니다.
1: 아, 네.
0: 그러니까 안평대군은 이 시기에 그냥 뭐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뱃놀이하고 정도가 아니라
1: 네.
0: 왕실과도 깊숙이 하고 국방의 네. 문제라든지 행정 부분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난종이 즉위하고 나서도 안평은 괜찮았는데
0: 그렇습니다.
1: 왜 계유정만에 어쩌다가 이렇게 휘말리게 된 거예요?
0: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안평대군의 활동 공간은 굉장히 이제 넓어지게 됐는데
1: 네.
0: 그렇다 보면 역설적으로 수양대군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수세에 몰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네.
0: 그렇지만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안평대군은 더 바랄 게 없죠. 그냥 나는 왕실의 어른으로서 내가 하는 일 그다음에 우리 임금께서 조카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돕겠다. 그게 방법이 잘못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 네.
0: 그 정도 이상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라면
1: 그렇죠, 그렇죠, 예.
0: 그런데 수양대군이 바라볼 때는 저들이 권력을 모두 차지하고 있으면
1: 네.
0: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된 눈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 거다. 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경계를 했네요. 네.
0: 그러니까 안평 쪽에서는 수양을 경계를 안 하는데 이제 수양 쪽에서는 안평을 경계를 하는 거죠.
1: 네.
0: 다만 이제 수양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으니
1: 네.
0: 포섭을 합니다.
1: 아, 한명회.
0: 신숙주.
1: 그렇죠.
0: 정인지. 그다음에 나중에 권람을 통해서 한명회. 그러니까 안평 쪽에 모이는 사람과 그 수양 쪽에 모이는 사람의 성격이 약간 다르고요.
1: 다르죠, 다르죠.
0: 그래서 실록에 보면은 안평 쪽에서 수양대군 쪽을 염탐을 했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염탐을 했으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1: 아, 이것도 후대.
0: 근데 네. 짐작하시겠지만 염탐하는 사람이 염탐을 걱정을 하죠.
1: 염탐하는 사람이 염탐을 걱정하죠.
0: 그렇죠.
1: 예, 예, 예.
0: 수양은 저쪽에 지금 다 간자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자들을 다 심어놓은 상황이니까
1: 예.
0: 김종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안평이 어떻게 움직이는 다 심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중에 그걸 뒤집어 씌웠을 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거사 날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1453년 계유정난이라고
1: 네.
0: 하는 그러니까 당대에 이제 그 공사를 위해서 군사가 많이 와 있던 그 사람들이
1: 네.
0: 바로 흩어지는 그 순간을 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변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명분이 당대에도 중요하고 후대에도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그 명분 속에서 안평을 이제 거악으로 나쁜 악의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김종서와 황보인이 같이 연합을 해서 지금의 단종을 몰아내고
1: 네.
0: 안평을 왕위에 올리겠다라는 이쪽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정변을 일으켰으니 그래서 세조가 나중에 이제 예종한테 묘호를 받을 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조선이 위험할 뻔했어.
1: 아, 동성한테 왜 그러냐 진짜. 이거 다 핑계예요. 자기가 뭐 수세에 몰리고 경계 이건 핑계고 그냥 자기가 왕 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지 뭐.
0: 그러니까요. 네.
1: 형은 진짜 조카를 좀 잘 도와주고 싶었던 그런 삼촌인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또 광릉 사이트로 다들 달려가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예술인인 동시에 정치인으로서도 존재감이 컸던 안평대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박관인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세종의 여덟 왕자들 가운데 세종이 유독 편애한 대군이 있었으니 심지어 그를 위한 집을 엄청 크고 화려하게 지어줘서 신하들이 비판하는 내용까지 실록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막내인 영흥대군입니다. 다른 아들들은 이제 장성하면 아버지 세종을 뭐 전하, 아바마마 이런 호칭으로 불러야 했지만 영흥대군만큼은 15살까지 세종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만큼 또 세종이 사랑했던 늦둥이 막내였는데요. 하지만 계유정난 당시에 영흥대군이 수양의 편에 서서 또 형의 집권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니까 세종께서 당시의 상황을 만약에 보셨다면 참 복잡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희.

아니었어 엄마한테 전화해 나 오늘 왜 박해요 난 당당히 20살로서의 야망에 혼자서 뭐 할지 벌써부터 상상해 술도 살래 자연스럽게 머리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어른 스타일로 연애도 해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집으로 나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굉장히 공부 편식이 심한 사람입니다. 그 논문이 통과되어서 시민석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통의 전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문화 충격 경험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역문화 충격의 경험자입니다. 제가 오랜 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받은 그 충격이 생생합니다. 제가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저는 이제 언어로서는 스트레스 안 받겠구나 그랬는데 웬걸요. 공항에서 한국 분들이 막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단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신조어, 지금 보면 신조어죠. 그리고 줄임말들. 저는 사실 조폭이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몰라서 조폭조폭 할 때마다 되게 어리둥절했어요. 그리고 TV를 켜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면 같이 보는 사람들, 식구들은 어떤 그 구간이 있잖아요. 그 구간에서 같이 막 웃는데 저는 웃음이 나오질 않아요. 웃음은커녕 울고 싶었어요. 버스를 타면 버스카드를 이렇게 태그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태그를 해갖고 굉장히 당황했고 저만 당황한 게 아니라 기사님들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언어도 그리고 유머 코드도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달라져 있었어요. 제가 태어난 이 땅이 낯선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게 두려웠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리더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저희 자문을 해주실 분들을 섭외하고 그리고 강의를 합니다. 무엇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사실 저는 쉽게 지치는 사람이라서 틈만 나면 누울 자리를 찾곤 합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끈기 있게 하나 잘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흥미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듣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잘해요. 역 문화 충격에서 벗어나 보려고 이것저것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시민대학의 강의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요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과제도 없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강도 가능합니다. 물론 무료 강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저는 굉장히 공부 편식이 심한 사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듣는 사람인데요. 저처럼 공부 편식이 아주 심한 사람한테 딱 맞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골라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들었죠. 열심히 듣다 보니 학습 수료 시간이 어느덧 100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대학에서 시민학사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잘하는 게 그거 하나니까요. 200시간이 넘어서 시민 석사로 논문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통과되어서 시민 석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시민대학에서 커뮤니티를 모집한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럼 내가 이 문화 관련 수업을 열심히 듣고 커뮤니티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커뮤니티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커뮤니티 멤버들을 모아야 됩니다. 저는 친구도 없었고요. 같은 수업을 듣는 분들도 잘 아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듣는 수업 시간에 자꾸 만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건 같은 취미를 갖고 같은 관심사를 갖는 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용기를 갖고 그분들한테 이런 커뮤니티를 해보지 않겠느냐, 다문화 주제로 한 커뮤니티를 해보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드렸어요. 제안을 했더니 저는 사실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더니 선뜻 그 제안에 응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서울시민대학의 공공부분 커뮤니티의 다문화 이해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희 커뮤니티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처음 봤을 때는 참 말도 없고 어울리지도 않고 쌀쌀 맞아갖고 웃는 말에 대답도 잘 안 했는데 지금 이렇게 몇 년째 커뮤니티 같이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뭘까요? 제가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한 달에 두 번의 정기 모임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연구합니다.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공유 프로젝트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시민대학에서 학습자를 모집하고 참여자분들을 만납니다. 많게는 60분이 넘게도 만나요. 많이 오셔서 어떨 때는 오후반, 오전반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수강시간이 100시간, 200시간, 이제는 300시간이 넘었습니다. 다문화를 주제로 하는 시민박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이 승인되고 시민박사 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쓰기 위해서 함께 박사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동아리로 만나야 했고 그리고 실천학습을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또 인터뷰도 해야 했습니다. 같은 연구분과 선생님들과는 논문으로 무엇을 쓸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고 저녁까지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저는 논문으로 다문화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나라의 다문화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 비교 연구를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통의 전화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쳤던 외국인 근로자였는데요. 그 친구는 대뜸 선생님 나 이 공장에서 일 못해요 하고 거의 울다시피 했습니다.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었고요. 마음이 많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같이 일하는 반장님이 자신을 속여서 돼지고기를 먹였다는 겁니다. 무슬림인 이 친구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반장님과는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공장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곤 했는데요. 평소에 반찬을 좀 가리고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하러 꼭 가야 되는 이 친구하고 좀 갈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흥분해서 화를 내는 이 친구한테 반장님은 봐 돼지고기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깟 일로 그렇게 화를 내냐 하면

0: 없어요. 그 친구의 소식을 알 수가 없습니다.
1: 극한 일로, 별일 아닌 일로, 장난으로 한 일로 이런 대부분의 일들이 사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어떤 사장님은 아니 글쎄 내가 왼손으로 물건 줬다고 그냥 안 받는 그런 사람이랑 내가 같이 어떻게 일하겠냐고 고개를 설레설레 접기도 하셔요. 그때부터 제겐 한 가지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프로그램을 우리 선주민에게 성인들에게 하면 어떨까? 우리가 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한다면 이 질문이 제 박사학위 논문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논문은 성인 선주민의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으로서의 다문화 프로그램 개발과 적응에 관한 것입니다. 종깁니다. 다문화 수용성이란 타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선주민의 어떤 경향성을 말합니다. 다문화 수용성이 높다는 것은 그냥 타문화에 대한 단순한 호의나 이주민에 대한 호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문화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이주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는 의지, 더 나아가서는 편견과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저는 커뮤니티 공유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나라의 문화를 소개합니다. 이슬람 문화를 소개할 때면 우리나라의 스케치마 아시죠? 예전에 썼던 것들 그거 하고 또 히잡, 이슬람 여성들이 쓰는 약간 비니 같은 모자 그런 거를 함께 만들기도 하고 써보기도 하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보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문화 시간에는 인도네시아의 전통공예인 바틱, 바틱은 손으로 하는 그 염색을 말합니다. 바틱과 우리나라 자수의 문양의 그 의미들을 비교해보고 인도네시아 문화와 더불어서 우리의 정체성도 한번 생각해보기도 합니다. 호주 문화를 배울 때는 호주가 어떻게 다문화 사회가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갈등과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그럼 어떤 다문화가 되어야 할지를 팀을 나눠서 토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면 참여자 평가를 받는데요. 이번에는 5점 만점에 몇 점 받았을까요? 4.9점을 받았습니다. 신나죠? 감사합니다. 좀 더 자주 이런 프로그램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회차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재미있었다 이런 다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분들은 꼭 집어서 이런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도 좀 해달라 하고 요청도 하십니다. 참여자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다문화와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이고 좀 왜곡되었던 그런 인식들이 많이 유연해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프로그램 후에 참여자들의 다문화 수용성 변화를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요. 그 변화가 많이 느껴집니다. 그 느껴지는 그 순간이 저의 끈질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순간입니다. 여러분, 도약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 세바시 강연의 그 의뢰를 받고 제일 처음 한 것이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몸을 위로 솟구치는 일, 다른 하나는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거창하죠. 엄청난 노력, 불굴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도약하는 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도약의 순간은 그저 보통의 존재인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배우고 경험한 것에서 만났습니다. 작가 이문열님은 황제를 위하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황제가 또 한 번의 정신적인 도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시간적인 여유 덕분이었다. 저는 저희 도약의 순간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도약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서울시민대학이라는 그 든든한 장이 그리고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지지가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했던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질문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마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그 도약의 순간을 위해서 누군가는 책 속으로 또 누군가는 사유와 성찰로 또 다른 누군가는 여행을 떠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서울시민대학의 문을 두드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배우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시도해보세요. 어쩌면 그곳에서 여러분의 도약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5월 20일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어쩐지 올해 추위 속을 뚫고 도착한 5월을 벌써 잘 살아낸 것 같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여름 날씨 무더위를 경험하다 보니 벌써 우리는 여름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후부터 시작될 뉴욕과 그 일대의 비가 다시 기온을 조금 끌어내릴 거라고 예상하게 합니다. 뉴욕거리는 갑자기 등판을 그대로 드러낸 옷차림의 여인들이 또 시원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벌써 눈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BTS 방탄소년단 7명의 청년들이 해외 투어 어제 사흘 이제 캘리포니아 스탠포드 스테디움 대학 캠퍼스 안에 자리한 5만 명 관중 규모의 경기장 공연 3일을 모두 솔드 아웃 시키며 앞에서 15만 명의 팬들을 열광케 했다는 소식이 우리가 또 오늘 아침 전해졌습니다. 갤런당 6달러가 넘은 지 오래된 캘리포니아 그 비싼 기름값 이 전쟁 모두 다 잊고 팬들은 그 자리가 마치 packed like sardine 정어리 통조림을 열었을 때 그 느낌 같다라고 가득 찬 관중들 팬들 속에 환호하는 자신들의 얼굴을 소셜미디어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특히 멤버 V가 무대에서 Stanford's got the best pizza. Stanford가 진짜 최고의 피자를 갖고 있네요 라고 말한 그 장면이 팬들 사이에 크게 퍼지면서 실제로 팬들이 현지 피자 가게들을 찾아가는 그런 현상으로 또 이어졌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로 향하는 BTS 우리는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뭔가 우렁차고 힘찬 것이 나와야 할 것 같은 그런 아침입니다. 5월 22일 여러분의 아침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요? 또 밤에 9시에 재방송을 들을 때쯤이면 우리의 밤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을지 항상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어느 곳에는 아침, 어느 곳은 밤인 그런 우리의 삶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날씨는 뭐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와 비슷하다는 것은 엄청나게 더운 거죠. 뉴욕에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현상이 또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 놀이터의 물도 이렇게 분무기처럼 뿜어내는 물도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택시들이 그러니까 밤새 운전을 하고 이제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드라이버가 잠이 깨지 않은 얼굴로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차선을 바꾸려고 해서 깜빡등을 보고 제가 양보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중앙 분리대가 있는 쪽으로 계속 깜빡등을 켜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고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을 바짝 더 차려야겠다. 그런데 이렇게 커네티컷으로 갈라지는 그쪽에서 아 저기를 가겠다는 그 뜻을 한 뭐 2마일 전부터 표시를 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왔습니다. 오늘 날씨 어제보다는 조금 기온은 낮겠다라고 하는데 비가 언제부터 시작될 건가요? 비가 지금 오늘 저녁 7시 뉴욕시와 그 부근에는 이렇게 비가 지금 아주 강력한 이 번개 표시와 함께 되어 있습니다. 쏟아질 만한 그런 온도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영클스 뉴욕시 북쪽의 영클스에도 비가 이렇게 흩뿌리는 걸 봤는데 정말 이렇게 자동차 앞 유리창에 먼지만 털어내거나 그런 비였습니다. 오늘 7시 무렵에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내일 목요일은 비와 함께 지내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오늘 최저 기온 정도가 돼서 화씨로 60도 정도. 그리고 금요일에 역시 아직 제대로 이렇게 여름 날씨는 아닌데 이 메모리얼 데이 다음 주 월요일을 향해 가는 롱 위켄드의 마음들이 빗속에도 어딘가로 지금 달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썬데이, 세러데이, 썬데이 모두 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월요일까지 이 비는 이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게 바베큐를 해야 되는데 공원들의 이 빗속에 우산 쓰고 고기 구우면 불 잘 안 붙잖아요. 맞죠? 오늘도 K-Radio와 함께 하루 시작하고 계신다면 하루를 접고 계신다면 오늘은 제가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OST 그럼 보통 영화나 드라마에 삽입된 그 음악을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전에는 주로 영화 음악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요즘에 이 K-드라마가 전 세계에 퍼지면서도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K-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고 방영이 되면서 우리의 OST가 또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ST가 글로벌 K-드라마 어필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오래전부터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 한 싱어송라이터 OST의 목소리를 아주 많이 듣는 그윽한 그러면서도 약간 재즈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네, 호지 싱어송라이터 호지를 직접 한국으로 연결을 해서 더 자세한 소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여러분께서 보셨다면 그 드라마들에서 들어보셨을 그런 음악입니다. 어떻게 오늘은 무엇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까 지금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길게 준비된 오늘의 세상의 모든 아침을 또 기억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제 또 한 번의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다시 복귀한 백악관에서도 여전히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컨트롤, 그 파워를 보여주는 예비선거가 있었습니다. 켄터키 주의 공화당 예비선거 연방 하원 예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스한 후보가 현역 의원인 토머스 매시를 이기고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 도전자 후보는 에드 갤린이라는 베테랑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이 지역의 연방 하원 의원으로 그렇게 대표 의원 토머스 매시를 이길 수 있었을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시가 나를 배신했다 해서 공화당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이제 경합을 붙인 거죠. 그리고 또 그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들었나요?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그 루이지애나주의 연방 상원 의원 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 의원 현재 의원인 벨 캐서디가 졌다. 그것도 세 명이 겨뤘는데 꼴찌를 했다. 그때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배신의 그 죄목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일기 때 탄핵 재판에 가서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과 함께 이 탄핵감이다라고 한 그 배신 행위 이걸 용서할 수 없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또 그렇게 봤어요. 빌 캐서디 연방 상원 의원이 그래서 예비선거에 탈락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있었던 켄타키주의 연방 하원 의원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토마스 마시가 떨어질 그런 운명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민 그 후보를 이때 또 여기는 그냥 뭐 단지 트럼프 대통령의 인도르스먼트를 받은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또 선거 자금을 몰아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들고 있는데 그러면 이 토마스 마시의 이 제목은 무엇인가? 배신을 어떻게 했는가? 그동안 제프리 엡스틴 파일 공개를 아주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한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공화당 소속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저렇게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명백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프리 엡스틴 파일 공개를 요구하고 법으로까지 만들게 했고 그리고 이란에 대한 전쟁을 비판하는 측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토마스 마시 트럼프 대통령이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이 핵심 법안으로 이 세금 세제 혁신이라고 표현한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또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소속인데 대통령이 분노했다. 우리가 계속 들어온 얘기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를 어제 예비선거에 붙여서 경쟁을 시켜서 어쨌든 네, 마시 지금 현역 연방하원 의원이 졌습니다. Concession speech, 이 패배를 인정하는 스피치에 나와서 그렇지만 마시 지금 현역 의원은 트럼프와 나 둘을 다 지지할 수 있다. 꼭 양쪽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라는 건 아니다라고 유권자들을 그동안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표심을 돌리지 못했다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 네. 뭐 지금 자신에게 경쟁을 붙였고 그리고 또 실제로 former Navy SEAL 출신이네요. 이 갤로윈이라는 후보가 승리한 이번 예비선거의 결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이걸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에 뭐 트럼프와 당을 저버렸다는 이 마시 지금 현역 의원 뭐 이렇게 보수적인 켄터키 지역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또 사람들은 예측을 했지만 그 전날 선거 전날에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까지 이 지역에 와서 이 트럼프가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를 또 서포트하는 연설을 했다. 지금 전쟁 중인데 잠깐 공격 멈추고 공격하려던 계획 잠깐 멈추자 뭐 이렇게 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토마스 마시는 자신이 패배하고 나서 지지자들을 앞에 선 연설 잠깐만 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긴 연설인데 나름 제가 여러 가지를 또 느끼면서 봤습니다. 토마스 마시 보수적인 공화당의 이 켄터키 주를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하나로 일단 상대에게 이번 선거 내가 졌다라고 패배를 인정하는 전화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 상대 후보인 에드 갤린을 찾기 어려웠다 전화는 했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 이어진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 찾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 지지자들이 다 웃었죠. 이 말은 얼마나 이번 선거에 이스라엘의 그 선거 자금이 많이 들어왔는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상징하는 이 패배자의 말이었습니다. 미국 250년 역사상 가장 비싼 연방 하원 예비선거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14년 동안 내가 워싱턴에 이 사람들로부터 내 표를 사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나는 결국은 하나도 주지 않았다. 그들은 실패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고자 했던 건 deceit, 이 거짓을 사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깨끗한 선거 캠페인을 유지했다라는 그런 자부심. 우리는 이 상대 후보 갤린하고 싸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싸운 것도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서 싸우다. 이런 말들을 해서 또 박수를 받았네요.
사실 우리가 민주당, 공화당, 공화당, 민주당 해서 나눠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그룹이 다 한 그룹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그래도 잘하고 뭔가 특징이 있고 지지자들이 밀어줄만 하니까 이 연방 하원이든 상원이든 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이 정치 리더들을 우리가 누구 말대로 연탄재 차듯이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특히 당 라인을 따라서 고대를 줄 서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제가 이 토마스 매시 지금 현 연방 하원 의원의 그 패배 연설을 들으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과 신념이 있구나. 선거라는 것은 그렇게 유권자와 후보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간에 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온갖 공격, 루머 이런 것도 퍼뜨리기 위해서는 또 이 선전, 프로모션, 캠페인 많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그 댓글에 올라오는 걸 보니까 Thomas Massey was the clear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of the 4th District of Kentucky, Kentucky주 이 4 연방 하원 선거구에 확실한 대표였다. 그런데 얼마예요? 3천만 달러의 이 돈이 이 주위시 유권자들이라고는 전체 이 지역 유권자들의 0.37%, 1%도 차지하지 않는 그 지역에 이 댓글을 쓴 사람은 3천만 달러의 이스라엘 쪽에서의 돈이 들어왔다. 선거 자금으로 그러니까 토마스 매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 또 쓰고 있습니다. How is this okay? 이게 어떻게 괜찮은가?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4: 헬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헬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팰리시스 파크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개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어제 있었던 예비선거 중에 조지아주 우리 한인들도 많이 지금 가셔서 사실은 은퇴 후에 아틀란타 아니면 그냥 조지아 사바나 이런 데로 가시는 것 같아요. 한편 부럽기도 하고 또 좀 서운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언젠간 놀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 가요? 생방송 매일 하는데. 그런데 아틀란타 전 애틀랜타 시장 히샤 랜스 바텀스가 이번 조자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의 승자가 됐습니다. 이 키샤 랜스 보텀스 전 애틀랜타 시장에 대해서는 55% 이상 투표를 해서 어제 이미 AP통신이 일찌감치 라이언 캠프 주지사의 후임으로 민주당 대표주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또 그런 전략을 아주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다. 애틀랜타 시장으로 재임할 동안에 그때 경험이 약하다라는 비판을 또 받기도 했던 이 바텀스 전 시장 자체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뭐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아무튼 조지아주 주지사 예비선거의 민주당 예비선거 승리했습니다. 그때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러닝 메이트로까지 거론됐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인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이후에 재선에 성공하고 맞죠. 네, 재임 기간 동안에는 문제를 잘 이렇게 핸들하지 못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튼 조금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이 전 애틀랜타 시장이 주지사 예비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때 조지 플로이드 사건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때 애틀랜타에 경찰의 과잉 대응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온통 그 도시가 들끓고 젊은이들이 막 거리로 나가서 완전히 뒤집고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할 때 그때 이 바텀스 여시장이 아주 그 확고한 의지로 자신의 아들을 꾸짖는 그런 그러니까 아들에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그 청년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폭력적으로 하는 것을 엄중하게 막는 거 어떻게 보면 엄마 같은 모습인데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돌립니다. 뉴욕타임즈가 이란과 전쟁,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함께 들어가서 공격을 했던 이란의 지도층. 그런데 전쟁 초기의 목표가 이란의 지도부를 교체한다는 것. 뭐 그건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입수한 이 정보에 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처음에 선택한 이 새 지도부의 중심 인물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마무드 아마디네자드라는, 우리가 또 여러 번 듣게 될 것 같지는 않은 이름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이란에 공습을 해서 최고 지도자와 핵심 인물들이 죽고 난 며칠 뒤에 이란 내부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새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그 이름을 언급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미 전쟁 초기부터 이 인물 한 명을 이란의 새 지도자로 세우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바로 그 지금 전 이란 대통령입니다. 아마디네자드.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전 대통령은요 어마어마하게 터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Saturday Night Live에서까지 이렇게 풍자한 그런 정도의 인물이었는데 아무튼 이 계획, 이 인물을 다시 새 지도자로 올리자라고 했던 계획은 이스라엘이 주도해서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결국은 안 됐지만 그래서 본인도 사전에 일정 부분을 이렇게 동의한 것으로 그렇게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담한 부상, 이건 전쟁 첫날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여기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많이 듣겠네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안 들 것 같은데요.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은 테헤란의 자택에 있었는데 이스라엘 공습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게 미리 계획된 공습이었어요. 왜냐면 가택연금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습을 함으로써 탈출을 할 수 있게 약간 다치고 집을 빠져나가게 연금 상태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미국과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사전에 약속을 하고 들어갔는데 살아남긴 했는데 정말 죽을 뻔한 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는 이거 다시 내가 정권을 잡는 거 관심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난 사는 게 최고지. 정권 이게 대통령이든 뭐든 다시 돼서 뭘 하겠는가. 그래서 결국 이 공습 때문에 많이 다치고 이 계획이 틀어지게 된 이유였다. 근데 왜 이것이 이례적인 선택이었나? 아마디네자드는 2005년부터 무려 2014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이란에.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지워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바로 이 인물. 뭐 다른 사람도 했겠지만요. 이 인물이었습니다. 그 전에 했던 말을 반복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강력한 핵 프로그램을 추진했고 미국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졌던 인물. 내부 반대 세력, 아주 폭력적인 탄압을 했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그 이름이 악명 높았다. 최근 몇 년간 이란의 지도부와 그러니까 충돌을 하고 대통령 그만두고 나서 부패한 너희들의 모습, shame on you 이렇게 말을 해서 또 여러 차례 다시 실권에서 회복하려고 대선 출마 계획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이 체포되고 감시 제한된 생활, 가택연금 이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새 지도자로 그걸 고려했다라는 사실은 이번 전쟁의 단순한 군사작전으로 이란의 무기 이거 다 처부수자 이게 아니라 이란 지도부에 더 유연한 지도부를 세우려는 시도였다. 그러니까 말을 들을 수 있는 인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힘을 잃고 나가 있으니까 이걸 도와주면서 미국이 뭔가 원하는 걸 이스라엘이 특히 이스라엘이 이 인물을 지목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네. 다단계 멀티스테이지 정권 전복 전략의 일부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들 파괴하고 해군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렇죠. 핵 개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 내 정권에 이런 참 의외의 임무를 염두에 두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다. 이런 사건 후에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Long Island Railroad. 어제 아침에 우리가 폴 제퍼슨 기자역 앞에 사시는 우리 80대 중반의 한인 애청자 제가 긴급 전화로 받고 목소리를 또 직접 들었는데요. 아침에 기차가 이렇게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기차 들어옵니다 했는데 완전히 복구된 건 아닌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어제 아무튼 그 전날 극적으로 또 잠정적이라고는 하지만 합의에 이르렀다라는 이 노조 파업이 끝났다. 이게 1994년에 한번 있었고 이번에 그만큼 거의 30만 명이 하루에 타겟하는 Long Island Railroad. 이거 어떻게 부르느냐. LIRR 혹은 LIRR 부르고 싶은 이름으로 그대로 부르면 된다라고 어제 우리가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 파업 합의를 이루기까지 그 뒤에 너무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죠. 이제 뒷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파장이 지금 끝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임금 인상을 요구해서 3일 동안 파업에 나섰는데 미국에서 가장 바쁜 통근 이 철로, 철도라고. 그런데 그것이 멈춰선 뒤에 뉴욕주에서 캐시 호컬 주지사 그리고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맨하튼 본부 앞에서 파업 종료 합의를 발표하면서 합의적 메시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 뭐 이번 파업에 참여한 노조 중에 하나인 Brotherhood of Locomotive Engineers and Freightmen 이거 멋진 이름인데요. 기관사 노조죠. 이렇게 먼저 노조원들하고 그 내용을 토의하겠다, 논의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합의 올해 임금 인상 그리고 지난 3년간의 소급 인상 포함하긴 하지만 이것이 요금 인상이나 주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캐시 호컬 주지사 지금 주지사 선거 재선에 나서 있는데 역사 속에서 알죠. 그 전에 이 마리오 쿠오모 당시 주지사가 1994년 이거 그냥 MTA 압력을 넣어서 이 요구 들어줘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서 또 이 실패했다. 그 선거에서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무튼 이 파업의 승자는 없다라는 말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무너졌고 예산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불과 1년 뒤에 다시 새 계약을 협상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것이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일단 노조 파업은 이번에 끝났지만 뭐 선거와 또 이렇게 겹쳐진 시기니까 정치인들 다 그렇지 뭐라고 우리가 말할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쉽지 않은 이 타이밍을 또 이용을 해서 이 노조 파업이 있었구나 이렇게 또 남의 일이라고 말할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1년 뒤에 다시 Long Island Railroad 혹은 뭐 어떤 방법으로든 노조 파업까지 가는 상황은 없어야겠다 이런 바람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0: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많은 분께 한국 방문은 1년 내내 계획해야 하는 아주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여행, 한 번의 방문,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꼭 한 번만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올해는 그리운 고향에 두 번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함께하는 명절의 기쁨도 두 배가 됩니다. 소중한 순간을 위해 더 자주 방문하세요. flydulles.com/서울에서 지금 다음 여행 계획을 세워보세요.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세상에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스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해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 에브리첸 김스보석 타임스퀘어 가시면 47가 5에버뉴 6에버뉴 사이 2층 높이 위치한 한글 간판 보입니다. 재테크용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스보석 세일 상품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2년 리서치 경시되어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문의해주세요.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에스더화 재단의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화 재단 헬플라인 800-713-9336 플러싱 유니언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영업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한국관입니다. 캐츠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 917-445-1165 24시간 오픈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웨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란다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도심을 벗어난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잡은 장어 요리, 덤으로 한국 인심까지.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아시죠? 뉴욕 막걸리. 업스테이 뉴욕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예약전화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채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그러니까 지금 22일까지니까 아직 하는 거죠?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세요.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싱어송라이터 OST 드라마 이 깊은 목소리로 우리가 친숙한 드라마 속의 목소리인데 얼굴 없는 가수라고 본인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호지님을 전화로 모셔오겠습니다.

0: 이 목소리 주인공 싱어송라이터로 만원 드라마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들도 노래를 통해서 만나오고 있는 하지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전화가 잘 안 돼가지고요.
0: 네.
1: 설정을 바꿨는데도 잘 안 되나 보네요.
0: 네, 너무 멀리 나가서 네.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어딘가요? 시골이라고.
1: 아, 여기는, 네.
0: 시골이 작은 마을인데.
1: 네, 아주 작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0: 네. 호지라고 지금 이렇게 활동하시는데, K-드라마가 이렇게 글로벌 어필을 할 수 있었던 건 드라마의 OST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드라마였나요? 이 사랑 통역되나요? OST 작업에 네. 참여해서 노래 만들고 부르기도 하고 출연까지 잠깐 하셨다는 그 이야기.

0: 거든요.
1: 네.
0: 그래서 거기에서 저도 이제 그 사전에 중요한 부분을 조금 차지한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1: 네.
0: 이게 아예 캐릭터화 돼가지고 나올 줄은 몰랐어요.
1: 네.
0: 네. 저도 그때 처음 보고 되게 신기했거든요.
1: 네.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 레인이라는 캐나디언 캐나다 가수를 찾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의 이 호지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만들고 불렀더라. 이렇게 나와요.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 드라마
0: 만들 네. 그 이동준 작곡가님이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작곡을 하셨고요.
1: 아, 작곡가?
0: 그,
1: 네.
0: 저는, 네. 그리고 작사가님도 따로 있었던, 예,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명한테 이렇게 잘 주는 경우는 없고요. 일단, 네, 팀이 작업을 해서 저를 이제 그 가수로, 가창자로 이제 영입해서 제가,
1: 네. 네.
0: 들어갔던 거죠.
1: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는 호지님이 만드신 건 아니고 노래를 불러다오 했는데 그 목소리가 극중의 그 캐나다 장면이었어요. 거기 캐나다 가수다 해서 많은 분들이 이 목소리 주인공 찾느라고 그렇게.
0: 아니 거기에서 그 주인공이
1: 네. 네.
0: 이 노래를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면서 소개를 하는데요.
1: 네.
0: 그때 이제 캐나다 가수 코리 레인이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제목도 거기에서 드라마상에서는 Knock on Silence인가 뭔가 아무튼 그렇게 나오는데 거기 네. 이제 따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그 캐나다 옛날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1: 네.
0: 이제 사람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없으니까요.
1: 네.
0: 결국에 이제 찾다 여기 한국에 이제 푸근한 아저씨가 불렀다는 걸 이제
1: 네.
0: 사람들이 알고
1: 네.
0: 네, 그게 스토리가 됐었죠.
1: 네, 그동안 아주 많은 드라마 OST에 참여하셨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알려주세요.
0: 제가 재데뷔한 건 2018년도 그때쯤에 다시 드라마 OST 쪽에 참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1: 네.
0: 그때 이제 그 미스 함무라비 이 미스 함무라비로 시작해서 뭐 일단 막 일드청 뭐 넷플릭스에는 모범 가족 좋아하면 울리는 뭐 여러 가지 참여를 하긴 했는데요. 저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1: 네.
0: 기억이 안 나네요.
1: 네.
0: 네. 네.
1: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들었던 노래 좋아하면 울리는 그 거기에 나온 노래 맞나요? In My Little Mind.
0: 네, In My Little Mind.
1: 네, 그
0: 네,
1: 노래도
0: 맞습니다.
1: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어떻게 한국에 이렇게 아저씨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아니죠? 그렇게
0: 네,
1: 됐습니다.
0: 저는 외국에서 태어났고요.
1: 네.
0: 제가 어디서 태어난지는 비밀로 하고 있고요. 제가 시민권을 18살 때 습득을 했고요. 한국 시민권을. 그래서 2005년도에 잠시 한국에 원래 잠깐 군대만 갔다가 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치킨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침착하게 됐습니다.
1: 진짜요? 그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0: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1: 네.
0: 한국에 왔는데 이제
1: 네.
0: 제가 그때는 이게 정착하게 된 이유는 이제 사실 제가 그때 그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래도 아르바이트만 해도 일단 월세 내고 돈을 조금 모을 수 있다는 거에 그런 사실에 이제 좀 반해서요.
1: 네.
0: 이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파트타임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월세를 내고 돈을 모은다는
1: 게. 그렇죠.
0: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한국에 정착해야겠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착하게 됐는데요.
1: 네.
0: 사람들이 물어보면 치킨 때문에 정착했다.
1: 네, 지금 이 노래 우리가 듣고 있는데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최근 작품.
0: 딱 들리네요. 네.
1: 네. 이건 따로 지금 뭐 입에서 김이 솔솔 나오는 거 보니까 바로 이
0: 네.
1: 이천에 지금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겨울에 한겨울에 장갑 끼고 이렇게 멋있어요.
0: 아, 맞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저희 집 마당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한번 촬영을 따로 해볼게요.

0: 저희 그 쪽에서 연락이 와서 혹시 영상을 하나 제작해 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저희가 따로 그러면은 저희들끼리 한번 제작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 집 앞입니다.
1: 부럽습니다. 약간 지금 석양 무렵인 것 같기도 하고. 호지 싱어송라이터 드라마 OST 많이 부르셨습니다. 직접 만들기도 하셨고요. 그렇다면 이 삽입곡 OST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K-드라마를 많이 사랑하고 또 계속 봐오신 분들은 우리 한국인들 아니어도 음악으로 굉장히 또 몰입하시는 것 같습니다.
0: 제가 그 K-드라마 쪽에 완전히 빠졌었던 그 계기가 사실 OST를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게 옛날에 영화를 보다가요.
1: 네.
0: 그 위클 파크라는 영화에서 그 맨 마지막 장면에서 그 콜드플레이라는 밴드의
1: 네.
0: 사이언티스트 노래가 나오는데 그걸 그 장면을 보고 아 나는 꼭 영상이랑 같이 나오는 음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가 처음 왔을 때 진짜 목숨 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
1: 와.
0: 지금까지 이제 기회가 네. 될 때마다 하고 있는데요.
1: 네.
0: 네, 그냥 매번 할 때마다 진짜 마법 같은 느낌입니다.
1: 마법 같은 느낌. 그 OST뿐 아니라 자신의 음악 세계도 지금 계속 이뤄나가시는데 지금 최근 제안받은 앞으로 작품에도 드라마 삽입곡 OST로 함께 하실 작품들 미리 조금 공개하면 안 되나요?
0: 제가 만약에 있다고 해도 사실 그거는 공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1: 그렇겠죠?
0: 네. 네. 근데 지금은 사실 프로젝트가 없었고요. 제가 5월까지는 좀 쉬고 있었어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제가 개인 앨범도 준비 중이고
1: 네.
0: 이제 밴드도 실림이라는 그룹으로 새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저희들이 제가 아무래도 시골 사람이다 보니 이제 좀 모든 걸 좀 천천히 하게 되더라고요.
1: 네. 네.
0: 그래서 천천히 제 페이스대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여기서만 공개하지만 이번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앨범은 그 Film Snippets라는 앨범이고요.
1: 네.
0: 거기에 이제 되게 짧은 곡들로만 제가 8곡 정도 생각하고 있고
1: 네.
0: 네. 그 이번 해에 아마 출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바로 이 목소리네. 이름이 뭐야? 호지? H-O-D-G-E 그래서 하지. 그런데
0: 네,
1: 여러분들께서 호지라고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K-드라마 글로벌 네. 어필의 비결이 드라마 OST다. 이번에 드라마 최근에 또 이 사랑 통역대나에서는 얼굴까지 보여주는 그런 가수가 돼서 몇 밀리언씩 그렇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대표작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다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고요. 뉴욕에 오시면 우리 K라디오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허지님.
0: 너무 큰 영광이죠.
1: 네.
0: 저 꼭 한번 뉴욕 가보고 싶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약 20년 전에 한국 시민권을 선택했고 군 입대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이 너무 좋아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한국 치킨 먹고 여기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다라는 싱어송라이터 K-드라마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목소리 허지. 마치 흑백 영화에 색을 입히는 작업과 같은 삽입곡 OST. 우리도 이 계절에 흑백에 초록과 꽃들의 색깔을 입히는 그런 일을 오늘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라디오
1: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이즈 팍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오늘은 세계 꿀벌의 날입니다. 유엔이 지정한 이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꿀벌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과일과 채소, 견과류의 상당 부분이 꿀벌의 수분 활동 덕분에 존재하죠. 재미있는 건요, 혹시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얼만큼 되는지 알고 계세요? 겨우 찻숟가락에 딱 12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찻숟가락 하나를 채우려면 꿀벌 12마리가 평생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죠. 그 작은 노력이 모여서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네요. 꿀벌도 그렇고 개미도 그렇고 지구상에서 정말 부지런한 일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작은 것들의 위대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작은 것들의 위대함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투데이 출발합니다.

0: 네, 5월 20일 투데이 인사드립니다. 레오 세이어가 불러주었죠. More than I can say 듣고 오셨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으는 꿀이 한 차숟가락에 12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거의 한 방울입니다. 네, 우리 뭐 시장에서 파는 작은 꿀 한 병을 채우려면은 한 꿀벌 700마리 이상이 평생을 바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꿀벌이 하루에 들르는 그 꽃이요. 최대 한 1000송이. 비가 오면 못 나가고 또 추우면 못 나가고 수명은 고작 한 6주. 그 짧은 생애 동안 쉬지 않고 날아다니면서 세상에 남기는 게 그 작은 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위대하지만 아주 작은 그런 존재가 사실 꿀벌만은 아니죠. 지금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이 산소의 절반이 다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나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다에서 옵니다. 정확히는 바닷속을 떠다니는 정말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 아주 작은 생명체들이죠. 식물성 플랑크톤이요. 이렇게 굉장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대기 산소의 최소 50% 이상이 이 미세한 생물들의 광합성에서 나온다고 해요.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잖아요. 약간 덥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는 숨 두 번 중 한 번은 이 바닷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그 개미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어요. 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최대한 50배 이상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사람으로 치면은 뭐 성인이 뭐 소형차를 드는 것과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힘인데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이 개미들의 사회에서는 중앙에서 명령을 내리는 리더가 없대요. 여왕 개미가 있지만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만 낳는 거죠. 그런데도 이 수만 마리가 각자의 역할을 나누고 길도 만들고 농사도 짓고 심지어 전쟁도 하겠죠. 지시 없이 어떤 뭐 계획서도 없이 각자 그냥 맡겨진 일을 할 뿐인데 그게 모이면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군집지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안타깝게 요즘 전 세계에서 꿀벌들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대요. 이 농약, 뭐 기후 변화, 또 서식지가 파괴되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뭐 딸기라든지 사과, 우리가 좋아하는 아몬드 이런 것들 꿀벌이 없으면 열매 맺는 게 굉장히 쉽지 않죠. 그 찻숟가락에 12분의 1을 남기는 이 작은 존재가 사라지면 우리 식탁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 좋아하는 것들이잖아요. 작다고 다 작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러분께서 베란다에 꽃 한 화분 이렇게 들여놓으시면 그 꿀벌에게 밥상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씩 들여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작다고 느껴진다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좀 후텁지근한 그런 날씨가 계속 되는데요. 밤에 비 소식이 있긴 하지만 오늘도 좀 짜증내지 않고 내가 좀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나도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데이를 또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수요일이니까 우리 투데이 영화 코너도 있고 영화와 관계된 퀴즈도 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선물 쏠게요. 투데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할게요.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솔라신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 정장은 최초예요. 50%까지.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60%까지 할인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요.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뭘 드실 거예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신 분들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오늘 수요일이네요. 수요일은 또 국수데이입니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유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의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유니온에 위치한 한국관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오픈 기념 돼지갈비 2+1 24시간 오픈해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캐스킬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와 예약은 917-445-1165 24시간 영업하는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세요. 노화를 늦추는 것을 넘어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깨어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할 사업 파트너 모십니다.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써니김 코치, 917-656-7717, 917-656-7717.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정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투데이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2: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0: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3: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2: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4: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5: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4: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5: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4: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5: 866-566-9191, 866-566-9191.

네,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수요일 영화 이야기가 있는 날인데 영화와 관련된 퀴즈부터 여러분들께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H마트 상품권 나갑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다섯 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거 사실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추첨을 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정답을 올려주시면 그만큼 유리하겠죠. 오늘은 우리가 좀 젊었을 때 극장 앞에서 줄 서서 봤던 그 영화들로 퀴즈를 좀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면 굉장히 좀 유리할 텐데 아마 보지 않아도 참 유명한 영화들도 있어서 얼른 카톡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카톡을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영화 제목을 맞추는 거예요. 영화 제목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힌트를 드릴 텐데 맞히시는 분들께 선물 드립니다. H마트 상품권 드릴게요. 요즘 물가도 비싼데 시장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Radio US로 얼른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쉬운 거 먼저 좀 드려볼게요. 몸풀기죠. 몸풀기 연습게임처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너무 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997년 개봉했습니다. 자, 이거 듣고 혹시 맞추시는 분 계실까요? 1997년 개봉을 했어요. 전 세계를 울렸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배가 나와요. 배. 배가 나오고요. 이 영화의 주제곡을 부른 가수의 이름은 셀린 디온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좀 아실 것 같은데요. 배 위에서 두 남녀가 팔을 이렇게 벌리고 서 있는 그 유명한 장면 기억하시죠? 실제로 침몰했던 배의 이름이 영화의 제목입니다. 네, 이 영화의 제목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카톡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네, 굉장히 이건 너무 쉽죠. 그래도 아직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이건 뭐 정답이나 마찬가지죠. 이 유명한 노래의 주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제목을 뭐 많이 올려주고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건 좀 복불복이에요. 혹시 선물이 안 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네, 자 이제 몸풀기를 했으니까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1990년에 개봉했습니다. 1990년에 개봉을 했고요. 이것도 이제 너무 좀 쉽긴 한데 여러분들 도자기, 유령 이런 단어가 생각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으실 거예요. Righteous Brothers의 주제가가 굉장히 유명하죠. 주인공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유령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 곁을 떠나지 못했던 그 영화 바로 이 영화입니다. 제목을 아시는 분들 알려주세요. 이것까지는 제가 주제곡을 좀 띄워드릴게요. 정확한 제목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도자기 굽는 씬을 막 패러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좀 핫했었던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 그냥 한국 제목 알려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써주셔도 됩니다. 올려주세요. 뭐 많이들 너무 유명해서 여기까지는 좀 쉬웠죠. 네, 정답을 많이 맞춰주셨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것은 제가 OST를 틀어드리지 않겠어요.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이따가 또 좀 더 집중적으로 말할 영화거든요. 1994년에 개봉을 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는데요. 벤치에 사람 이렇게 앉아서 옆 사람에게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달리기를 엄청 잘했던 그 순수한 남자 이야기. 자, 주인공의 이름이 영화 제목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은 뭐 많이 알려드린 것 같아요. 네, 진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많이 맞춰주고 계십니다. 주인공을 맡았던 배우가 있어요. 이거 말 안 해도 너무 잘 맞춰주셔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퀴즈 나갑니다. 조금 슬슬 어려워져요. 이것도 근데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1986년에 개봉했어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그 오토바이 타고 선글라스 끼는 그 장면 정말 멋있었죠. 주제곡이 너무 또 유명해서요. 이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받았습니다. 제목이 군사용어죠. 너무 쉽나요? 네, 그래도 한번 들려드려볼까요? 이 전주 나오면 이거구나 아시겠죠? 올려주세요.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영화 제목을 잘 맞춰주시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한 문제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에 개봉됐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요. 흑백 영화예요. 흑백 영화인데 딱 한 명 빨간 코트를 입은 어린 소녀만이 컬러로 나오는 그 장면이 유명합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작품이에요. 제목에 주인공 남자 이름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하면 혹시 아실까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할 말씀을 드리면 너무 또 많이 맞추실 것 같긴 한데요. 어때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좀 어려워야죠. 그렇죠? 이것도 한번 맞춰주십시오. 흑백 영화인데 빨간 코트 입은 어린 소녀만이 컬러로 나온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쟁, 2차 세계대전, 여기까지. 네, 맞춰주십시오. 네, 제가 보니까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무 영화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나요? 진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 마감합니다. 여기까지.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따가 추첨을 해서, 제가 뽑는 거 아니에요. 이거 무작위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화들 중에 제가 답을 말을 안 했나요? 답을 말을 안 했나 봐요. 네,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그만 정답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 세계가 울었던 배 위에서 펼쳐졌던 그 영화, 실제로 침몰했던 배였죠. 타이타닉. 정답은 타이타닉이었습니다. 잘 맞춰주셨어요.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이 영화는 사랑과 영혼이었죠. 고스트. 사랑과 영혼입니다. 굉장히 애틋한 그런 사랑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제목 맞춰주신 분들, 톰 행크스 주연이었어요.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포레스트 검프.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들의 이야기였죠. 탑건이라는 영화였어요. 1986년에 개봉해서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영화인데 위험 구역이라는 뜻이죠. 네, 이 영화도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화 맞춰주신 분이 계세요. 너무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에서 유대인 1200명을 구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였습니다. 쉰들러리스트였어요. 쉰들러리스트까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맞춰주신 분들 참 많이 계신데요. 제가 이따가 끝나고 좀 추첨을 해서
드릴게요. 제 메시지를 받는 분들은 주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H마트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그 영화 중에 한 곡을 좀 들어보고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바로 포레스트 검프입니다. 1994년에 개봉한 영화죠. IQ 75. 하지만 인생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로웠던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그 나오는 초반에 나오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아주 하얀 깃털 같은 들으시면 알 거예요. 피아노 곡으로도 많이 유명한데요. 이 곡을 좀 듣고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도 아마 들으시면은 금방 아실 것 같습니다. 포레스트 검프의 삽입된 곡이 총 32곡인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많이 기억되는 그런 곡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상징적인 곡이죠. 하얀 깃털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오프닝 장면에 흘렀던 그 곡. 피아노 선율 하나로 영화 전체를 대표하는 곡. 듣고 저는 조금 이따 다시 돌아올게요.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2: 생애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6: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5: 북유럽?
6: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리아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5: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7: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8: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네, 유정석이 물은 질풍가도 들으셨습니다. 일단 제가 카톡에 대답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 걸어 주시니까 너무 좋잖아요. 감사하고 오늘 영화 퀴즈 잘 맞춰 주셨고 그중에 하나 이 포레스트 검프에 대해서 잠깐 함께 좀 이야기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유명한 대사,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아. 뭐가 걸릴지 아무도 모르거든. 이 말이요. 이게 이제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 톰 행크스가 주연을 맡은 영화예요. 그 해에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남우 주연상을 포함해서 무려 6개 부문을 휩쓸었던 아주 네, 좋은 영화였죠. 그 주인공 포레스트 검프는 IQ가 75입니다. 지능이 좀 낮죠. 그리고 게다가 다리까지 좀 불편해요. 이렇게 보면은 참 딱한 사람이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입이 그야말로 딱 벌어집니다. 미식 축구 스타가 되고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훈장도 받고요. 탁구 국가대표가 되고 새우잡이 사업으로 백만장자도 됩니다. 게다가 영화에서 보면 케네디 대통령도 만나고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그 유명한 춤 동작까지 가르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여기서 재밌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포레스트가 실제 역사 인물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케네디 대통령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뭐 닉슨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장면들. 그 당시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할 최첨단 기술이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역사 영상에다가 이 톰 행크스를 합성한 거죠. 그런데 당시에 이 기술이 얼마나 획기적이었냐면 영화 한 장면 한 장면을 정말 그 픽셀 단위로 수작업을 해야 했던 그렇게 처리해야 했었는데 이 기술이 나중에 이 헐리우드 CG 혁명의 어떤 시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영화 속에서 포레스트가 어린 엘비스 프레슬리한테 가서 다리를 막 절뚝거리면서 걷는 그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여주는데 엘비스가 그걸 따라하다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흔들리는 그 댄스, 그 무브가 탄생했다는 설정이에요. 물론 영화 속 이야기지만 당시 관객들이 진짜인가? 이거 설마 진짜야? 하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이 포레스트는 정말 영리하지 않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바로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앞만 보고 누가 뭐라고 하던 옆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냥 달려요. 포기라는 단어를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달립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아니면 저도 어쩌면 이 포레스트랑 비슷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낯선 땅에서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오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포레스트 검프가 영화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달렸어요. 그냥 달렸어요. 단순한데요.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언제 한번 보셔도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꺼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살아온 어떻게 보면 우리 이민자의 삶과 그냥 앞만 보고 달려온 이 포레스트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영화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보고 같이 또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생일이 되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생일 축하 문자 받으셨을 때 기억나세요? 생일에 핸드폰을 끄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왜 생일에 핸드폰을 꺼요? 오히려 생일이 되면은 더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지 않나요? 문자들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생일 축하 문자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것도 나의 성격에 따라 다른가 봐요. 저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은데 이게 조금 약간 부담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요즘에 한국에서 재미있는 현상이 좀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 나의 생일에 핸드폰을 아예 꺼버리는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악동 뮤지션의 이수연 씨도 그래요. 요즘 뭐 한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인데 이분이 이제 최근에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일 전날 2시가 되자 핸드폰을 모드로 이렇게 돌려놓는다고요. 축하가 이제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하루 종일 답장을 하다가 정작 나의 생일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 들어보면 또 연예인이니까 또 더 많은 메시지가 올 수도 있겠죠. 살짝 이해도 되지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축하받는 게 싫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기도 해요. SNS 시대가 되면서 이 생일 알림이 자동으로 이렇게 뜨잖아요. 그 10년 전에 잠깐 알던 사람, 뭐 한 번 같이 대화했던 그런 사람들한테도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물론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연락 하나하나에 일단 답을 안 할 순 없잖아요. 감사한데. 그걸 다 답장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그게 이제 좀 쌓이면 생일이 기쁜 날이 아니라 그 처리해야 할 일들이 생긴 날로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을 두고 현대인들의 그 정서적인 소진 현상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메시지, 알림들 그리고 결정을 처리하면서 사는 게 거기에 그 형식적인 연락까지 해야 되면 사회생활이죠. 스트레스가 더 많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는 이 우리 세대 이야기가 좀 떠올랐어요. 우리가 살던 어릴 때를 좀 돌이켜보면 그때는 생일이 어땠나요? 뭐 전화 한 통, 아니면은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만 축하해줬잖아요. 그때 뭐 카톡이 있기래요, SNS가 있기래요. 그러니까 진짜 연락이 오는 사람은 한 명 한 명이 정말 진짜 마음을 담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숫자는 적었는데 무게가 달랐던 거죠. 지금은 반대로 숫자는 넘쳐나는데 무게는 조금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젊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끄는 것이 단순히 뭐 귀찮아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소중한 사람,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내가 좀 더 집중하고 싶다. 이런 어떤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많이 받는 축하가 좋으세요? 아니면은 딱 정말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께만 받는 그런 게 좋으세요? 오늘 하루에도 내 주변에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5월에 또 생일 맞으신 분들 만약에 지금 생일 축하 열심히 받고 계시다면 그것도 그냥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톨이보다는 낫지 않아요?

네, CN 블루의 웨토리아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웨토리가 아니시죠? 제가 곁에 있으니까요. 네, 투데이 건강 정보 또 하나 알뜰 정보 드려야죠. 굶으면 잠을 못 잡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다이어트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잘 좀 들어보세요. 뒤척이고 막 새벽에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특히 중장년층이 되면은 좀 다 그런 건가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요. 아, 나는 요즘에 굉장히 적게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바로 그게 이유일 수 있답니다. 서울대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연구를 했는데요. 한국 성인들의 한 13,000여 명을 분석을 했어요. 근데 여성의 경우에 무작정 적게 먹으면 수면 부족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 그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반대로요. 먹는 양과 활동량의 균형을 맞춘 여성들은 수면 부족 위험이 무려 29%나 낮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많이 먹는다고 더 잘 자는 것도 아니고 핵심이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는 만큼 먹는 균형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몸은 잠자는 동안에도 일을 합니다.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만 약 한 400칼로리를 쓴대요. 그런데 굶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이 몸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서 숙면을 계속 방해한다는 겁니다. 특히 여성들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또 식욕 조절 호르몬의 변동이 남성보다 훨씬 민감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수면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라고 이 연구팀이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살을 빼겠다고 저녁을 막 굶으신 분들 있으시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실패했지만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잘 주무셨나요? 아니면 유독 좀 잠이 안 왔던 그런 기억이 있나요? 이해가 되시죠? 무작정 덜 먹거나 운동량만 늘리는 다이어트는 수면을 해칠 수 있으니까요. 활동량에 맞춰서 적절히 챙겨 드셔서 잘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덜 먹는 것만 미덕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녁에 너무 굶지 마시고요. 여러분 잘 주무셔야 내일 또 저랑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투데이 벌써 마감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려요. 제가 내일 더 재밌는 내용 많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투데이 우진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재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0: 라디오 생활 백서.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오늘은 김소영 진행자의 휴가로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낯설지는 않으실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이민 관련 뉴스가 많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건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이민 정책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뉴저지는 지난 3월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3개를 새로 통과시켰고요. 뉴욕도 이민자 법률 지원 예산을 늘리는 등 두 주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민법 상담으로 꼭 알아야 할 정보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성실하게 고객과 함께하는 밀러앤체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그리고 미미 사무장께서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 문의하실 분들 전화번호 718-225-1660번 718-225-1660번으로 전화 걸어주시고요. 카카오톡 열려 있습니다. K-Radio US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십시오. 웹사이트와 앱을 통해서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www.kradio.us로 들어오셔서 청취하시고요. 유튜브로도 저희 생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최창호 변호사님, 미미 사무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1: 반갑습니다.
0: 네. 네. 요즘 어제 오늘 많이 더웠는데 두 분 어떻게 좀 시원하게 지내고 계세요?
2: 네, 사무실은 되게 시원하네요.
0: 그래요? 밖에 아예 안 나오시는 건 아니세요? 한 발자국도 혹시?
1: 네. 차를 갈 때는 그래도 다닙니다.
0: 그때는 네. 제가 네. 아는 분도 어제 한 발자국도 집에 안 나오셨다고 집 밖으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 그럼요. 현명하시네요.
0: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민법에 관련한 질문들 그리고 내가 지금 진행하는 케이스들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오늘 생방송 전화 그리고 카톡으로 다 주시면 우리 두 분께서 아주 명쾌하게 풀어주실 겁니다. 먼저 요즘 이민국 근황과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되는 소식 있으면 알려주세요.
2: 네, 요즘에도 뭐 계속해서 아직 뭐 그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는 뭐 많이 없는데요.
0: 그래요.
2: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예전에 비해서 더 안 좋아졌다든가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법대로 그냥 제가 쭉 가고 있고요. 그런데 네. 요즘에 좀 한 가지 조금 그 두드러지는 그 상황이
0: 네.
2: 좀 그 영주권을 이제 신청하신 다음에 만약에 케이스가 기각이 됐을 경우에
0: 네.
2: 그 이민법원에서 이제 그 출두 통지서가 요즘에 좀 자주 나오고 있거든요.
0: 그렇군요.
2: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권한이 없고 이제 이민법원에서 이제 그 모든 절차를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0: 네.
2: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 추앙명령 편지 아니냐 뭐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데요.
0: 네.
2: 근데 오히려
0: 네.
2: 요즘에 이민국에서보다는 지금 이민법원에서 더 이렇게 영주권을 더 좀 이렇게 페이버블하게 좀 이렇게 그랜트 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0: 그렇군요.
2: 그래서 오히려 뭐 그 이민법원에서 뭐 출두하라는 편지를 받았다고 그래서
0: 네.
2: 이렇게 뭐 불안해하실 건 아니고요.
0: 네.
2: 어차피 거기 날짜가 다 있어요. 거기 언제 뭐 그 법원에 나오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0: 네.
2: 어차피 그 편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요즘에 많이 그 두려워하시는 상황 있잖아요. 아이스한테
0: 그렇죠.
2: 어떻게 뭐 잡혀가지 않을까 하시는데 오히려 그 편지가 있으면은
0: 네.
2: 어차피 이제 법원 권한은 넘어왔기 때문에 아이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0: 네.
2: 그래서 그 오히려 뭐 더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물론 뭐 승인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근데
0: 그렇죠.
2: 만약에 이렇게 되셨다고 해도
0: 네.
2: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0: 네.
2: 너무 그렇게 패닉하실 그럴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예전에 비해서 이민법원 통지서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2: 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0: 네.
2: 만약에 받으시면 이제 담당 그 변호사님하고 상담 잘 하시면은 그래도 방법이 다 있을 겁니다.
0: 맞습니다. 뭔가 통지서를 받는다는 것은 썩 유쾌하진 않지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2: 예, 이거 오히려 이민법원에서 그 판사들이 더 이렇게 호의적으로 되게 그 케이스들을 이렇게 봐주고요.
0: 네.
2: 그리고 어떠한 그 조금이라도 이제 그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뭐 영주권을 수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만 있으면은 웬만해서는 다 이제 주력으로는 그런 분위기 판사들이 오히려.
0: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2: 예, 그래서 그거,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그렇게 패닉하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0: 네.
2: 그리고 지금 또 요즘에 또 많이 또 문의하시는 게 요즘 또 주리두리 그 배심원 편지들을 많이 또 요즘에 받으시더라고요.
0: 맞아요. 이거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2: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이렇게 무시하고 안, 뭐 그냥 안 가시거나 그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반드시 거기 그냥 그 한국 여권 카피 하나 하셔가지고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칸에 체크업 하시고 반드시 그걸 보내십시오. 그래서 이걸 보내면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그냥 그 법원에서 그냥 DMV를 통해서 이제 그 개인정보를 얻어서 이제 배심원을 출두하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이제 이분들이 시민권자인지 아니면 뭐 아직 외국분들이 이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마구잡이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냥 그렇게 퀘스천웨어에 거기 그 외국 사람입니다라고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이걸 약간 착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시민권자가 아니니까 그냥 안 가면 된다라고 아무 반응을 안 하셔도 되는 줄 알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 계세요.
2: 그래서 그거를 뭐 계속 무시하시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2: 반드시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서 보내면은 이제 안 올 거예요.
0: 그렇군요.
2: 정확하게 표기를 하셔서 반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아까 뭐 아이스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 불안한 건 항상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변호사님.
2: 요즘 또, 요즘 분위기가 너무 또 안 좋아가지고요. 이상한 얘기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0: 맞아요. 뭐 영주권자들까지도 뭐 요즘 영주권 다시 본다더라 하면서 많이 걱정하시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셨던 것들 지금 이 시간 이용하셔서 질문 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좀 요즘의 근황을 들어봤고요. 잠깐 라디오 생활 백서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 백서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오늘 점심 고민된다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노던 219가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오늘 날씨 더운데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리신 분들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입니다.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은 무제한 제공되고요. 여기에 팁이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장수데이케어 국보 삼원각 국수집 공동 제공으로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3: 춤에는 뇌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 PNS-R1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4: 텔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5: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4: 텔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5: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6: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레시스 박 시장 존폴 김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7: 요즘 여행 다들 비슷비슷하지 않아?
8: 그래서 나는 남미로 간다. 프론투어 코스타리카 5박 6일 럭셔리 힐링 여행. 천연 온천 호텔 2박 열대우림 액티비티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힐링 코스지.
7: 코스타리카? 완전 재충전 여행이네. 근데 남미 하면 페루가 빠질 수 없잖아.
8: 맞아. 페루 7일과 8일 완전 일주야. 마추픽추, 무지개산, 소금광산, 쿠스코, 리마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어.
7: 우와, 남미를 통째로 돌 수 있네.
8: 게다가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투어까지 한 번에 예약 가능해. 이번 겨울 남미가 나를 부른다.
7: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프론투어.
10: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11: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10: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2: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덕 법률그룹 김동덕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이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덕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13: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생활백서. 네, 오늘 생활백서는 밀러앤칠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그리고 미미 사무장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신 질문 제가 여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의 결혼으로 영주권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받았습니다. 인터넷으로 받아서 출력한 증명서들도 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질문인데요. 어떨까요?
1: 네네. 온라인으로 뽑으신 것도 원본으로 네. 인정받으시고요.
0: 아, 그래요?
1: 그 원본 번역본과 원본 공증본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0: 네, 그렇군요. 인정을 해주시는군요.
1: 네.
0: 네, 감사하고요. 결혼 영주권으로 인터뷰를 하신 분의 질문이에요. 그 어저께 케이스 디나이드라는 편지를 받으셨대요. 저희는 진짜 결혼했고요. 증거 자료도 다 제출했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너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죠?
2: 예, 진짜 결혼이시고 한데 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답답하죠.
0: 그러니까요. 네.
2: 그래서 지금 그 아마 디나이 편지 내용을 보시면은 네. 아마 지금 뭐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좀 증거가 충분치 않고
0: 네.
2: 그래서 지금 뭐 승인해주기가 좀 뭐 어려운 상황이다. 그냥 그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상황에서는 또 다시 신청하실 수 있고요.
0: 아, 그래요?
2: 그래서 뭐 두 번째 신청하시면은 뭐 그래도 뭐 또 뭐 더 불이익이 있는 거 아닌가고 또 많이 생각하시는데
0: 오히려 맞아요.
2: 두 번째 신청하실 때 이제 조금 더 서류를 보강할 수 있으시는 거는 더 뭐 더 준비를 해주시고요, 서류를.
0: 네.
2: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0: 네.
2: 하시면은 두 번째 하실 때는 대부분 다 승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만약에 디나이 되셨다라고 해도 지금 너무 이렇게 좌절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더 준비 꼼꼼히 하셔서 두 번째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럴 때 또 거기 아마 또 편지에 보시면은 뭐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을 텐데 이럴
0: 네.
2: 때는 그냥 항소하시는 것보다는
0: 네.
2: 그냥 다시 신청하시는 게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되고요.
0: 네.
2: 네, 그렇게 다시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0: 항소보다는 다시 신청하는 게 좋군요. 이렇게 정말 거짓 없이 진짜인데 이렇게 되면 디나이가 되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2: 네, 그래서 어떤 이민관들은 정말 좀 너무 자기네들 마음대로 결정
0: 네.
2: 내리는 좀 그런 것도 있고요.
0: 네.
2: 너무 이게 그 주관적인 거라
0: 네.
2: 좀 가끔씩 엄폐한 것도 있긴 한데 어쩔 수가 없네요.
0: 그러게요. 네. 하지만 뭐 이게 진심이시니까 진짜. 니까 다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되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질문 주신 분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 카드를 보니까 내년 1월에 끝이 납니다. 영주권 카드 갱신하는 신청서를 지금부터 접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이게 그
1: 네.
0: 기준이 있죠?
1: 딱 6개월 전에 하실 수 있어요. 요새
0: 6개월.
1: 그 영주권 리뉴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0: 그렇죠.
1: 이제 좀 미리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0: 맞아요.
1: 그렇다고 미리 못 하시고요.
0: 네.
1: 딱 6개월 전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은 지금 1월이니까 그 6개월 전부터.
1: 7월부터
0: 네, 하실 수가 있네요.
1: 그렇죠? 네, 7월이네요, 7월.
0: 요즘.
1: 이 손가락으로.
0: 저도 방금 손가락으로 했는데 똑같으시네요.
1: 네.
0: 네. 이거 생방송으로 이게 유튜브가 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하는 것 좀 봐라. 또 잘하시는 거 아닌가 보니까. 그러게요. 근데 요즘에 진짜 어느 정도 걸리는지 궁금해요. 갱신 신청이요.
1: 요새는 진짜 딱 2년을 채우더라고요.
0: 그렇게 오래요.
1: 네. 근데 이제 뭐 접수증에 또 연장이 됐다 이런 문구가 나오고.
0: 네.
1: 그 접수증을 영주권처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외
0: 네.
1: 다니시는 것도 문제 없으시고요.
0: 아, 그렇군요.
1: 네. 똑같이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그건 다행입니다. 어쨌든 카드를 받기
1: 네.
0: 위해서는 한 2년 정도 채울 수도
1: 그러니까요.
0: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분의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남편이 시민권자이고요. 제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소셜 번호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회계사님께서 남편만 싱글로 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인터뷰할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하셨네요. 이거 걱정해야 될 네. 일일까요?
1: 그래도 뭐 이제 설명을 잘 하시면 되겠지만
0: 네.
1: 이게 와이프가 없이 하더라도 싱글이
0: 네.
1: 아니고
0: 네.
1: 메리드지만 혼자 한다 이제 그 섹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그게 있죠.
1: 네, 싱글은 아예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싱글인 거고.
0: 네.
1: 메리드지만 혼자 한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0: 네, 그걸로.
1: 그리고 와이프분 요새는 이제 저희가 또 뭐 저도 회계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는
0: 네.
1: 파일링 할 때 같이 하면서 텍스 아이디 번호를 리퀘스트 할 수가 있었거든요.
0: 아, 그랬군요.
1: 네, 네. 요새는 또 그게 뭐 안 되나 보죠.
0: 아,
1: 회계사님이 그러게요. 안 된다고 하시니까.
0: 맞아요. 네.
1: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팀 넘버, 텍스 아이디 번호를 신청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안 된다
0: 네.
1: 그러면
0: 네.
1: 메리드지만 혼자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0: 그렇습니다. 아예 결혼 안 한 싱글이 아니라 그 개념이 아니라 메리드인데 혼자 한다 싱글 그렇게 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이게 뭐 물론 이제 세금 보고 끝났지만 또 내년에 하실 분들도 있고 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 그럼요.
0: 네. 감사하고요. 그 시민권 인터뷰 나오신 분의 질문 드려볼게요. 시민권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한국 여권이 현재 갱신이 안 되어서요. 옛날 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터뷰를 할 때 가져갈 서류 중에 여권도 꼭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2: 네, 시민권 인터뷰 하실 때 여권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0: 아, 그래요?
2: 네, 그래서 네. 뭐 옛날 거밖에 없으셔서 좀 불안하시다고 하시면 그냥 안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그냥
0: 네.
2: 중요한 거는 이제 영주권은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요.
0: 영주권
2: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아이디,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나 그냥
0: 네.
2: 뭐 스테이트 아이디 같은 거 하나 가져가시고
0: 네.
2: 그리고 만약에 이혼하신 기록이 있으시면은
0: 네.
2: 뭐 이혼 서류 이런 거는 잘 챙겨가셔야 되는데요. 근데 네. 여권은 없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0: 오, 다행이네요. 지금 여권 때문에 걱정하셨는데 그것은 없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신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길거리 소란죄 같은 것으로 티켓을 받고 벌금까지 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시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어요. 이게 이제 10년 전 일인데요. 어떨까요?
2: 네, 10년 전에 뭐 한 번 이런 일이 있으셨다라면은 전혀 문제 없고요.
0: 네.
2: 그리고 뭐 그 길거리 소란죄라고 하셨는데 그
0: 네.
2: 그런 굉장히 경미한 그런 어떤이기 때문에
0: 그런 거죠.
2: 문제 없습니다. 네,
0: 네.
2: 시민권 신청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그냥 이제 약간의 경범죄 같은 거이신 것 같은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얼른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이런 범죄 기록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마조마하신 분들 계신데. 대부분은 괜찮아요, 변호사님?
2: 네,
0: 오래 지나면?
2: 분들이 그렇게 뭐 큰 그런 범죄는
0: 네,
2: 거의 없으시니까 대부분
0: 네.
2: 뭐 잘 뭐 음주운전이나 뭐 이렇게 단순 폭행 뭐 이런 것인데
0: 네.
2: 그래도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범죄 때문에 못 받으신 케이스는 많이 없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지금 캐티님께서 카톡 주셨는데 그 한 가지 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좀 말씀해 주시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조금 전에 그 원래는 여권을 안 가지고 가도 되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시민권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세상에 그분이 또 여권을 보여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이 친구도 안 가져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져갔는데 그걸 갖고 또 트집을 잡았다고 합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나 봐요.
2: 네, 이런 경우는 이제
0: 네.
2: 그 이민관이 조금 좀 그 약간 좀 저 뭐 좀 이상한 이민관이고요. 그래서 근데 여권이 없다고 해서 케이스를 기각시킬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0: 그렇죠, 법적으로.
2: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그래서 괜히 그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할파함을 주는 것뿐이고요.
0: 네.
2: 그냥 뭐 여권이 없어서 케이스 안 뭐 안 돼 뭐 그런 건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별것도 아닌 걸로 트집 잡아가지고 좀 할파함 주는 그런 이민관들이 있긴 한데요.
0: 네.
2: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것 그 여권이 없으셨다고 해서 뭐 시민권을 못 받으시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0: 네.
2: 그냥 인터뷰 때만 조금 그냥 뭐 그렇다 뿐이지. 뭐
0: 네.
2: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0: 그렇군요. 그래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또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만약을 대비해서 그래도 난 혹시라도 하고 갖고 가셔도 되고 편안하게 하시면
2: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있으시면 가져가셔도
0: 네.
2: 되고
0: 그렇죠.
2: 아까 질문 주신 분은 없으시니까
0: 네,
2: 안 가져가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0: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또 주셔서요. 이어지는 질문은요. 2년짜리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서 서류를 보낸 지가 6개월 정도 지났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저희 둘 사이가 좀 안 좋아져서 현재 따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민국에서 사람이 나와서 확인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네. 조사로 나올까요?
1: 확인하러 뭐 나오진 않는데요. 저희가 네. 이제 저도 이쪽 일한 지 지금 한 30년 그렇죠. 됐는데 딱 한 번 네. 사례가 있었어요.
0: 아, 그래요?
1: 근데 이제 이쪽 주는 아니고 이제 메사추세츠 주였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 네. 둘 사이가 안 좋아져서 따로 사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뭐 이혼을 하실 건지. 네. 다시 합칠 의사가 있으신지. 네. 나와서 확인 하나 안 하나 그거보다. 네. 좀 전문가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 부분이 중요하죠. 네.
1: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혼을 하시게 되더라도. 네. 또 혼자서 이걸 컨티뉴해서 받으실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0: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0: 네. 보통 이혼을 하거나 하면 이제, 아, 이게 나도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거죠.
1: 그럼요.
0: 네.
1: 사실 혼이었지만, 뭐, 네.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이혼을 했다. 그래서 그렇죠. 이민국에서 또 사실 혼만 인정이 되면 되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말씀 참고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밀런치 로펌 세 군데의 오피스와 또 오피스가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맨해튼인데요.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 UL7으로 가시고요. 전화번호 718-461-2334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뉴저지는 600 실반 에비뉴고요. 스윗 넘버는 109호입니다. 잉글루드 클립스에 위치하고 있어요. 전화번호 201-674-1456번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맨해튼이 편하시다고 하면 390 핍스 에비뉴고요. 스윗 넘버는 900호입니다. 전화번호 212-889-5830번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편하신 곳으로 예약해서 가시면 좋겠어요. 네, 이어서 바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영주권이 펜딩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카드는 안 나왔고요. 이번에 제가 일이 있어서 텍사스에 다녀와야 하는데요. 신분증이라고는 한국 여권밖에 없어요. 공항에서 문제가 없을까요? 하셨어요. 어떨까요?
1: 네, 이제 요새 국내선 타실 때 네. 면허증 real ID 아니면 그렇죠. 이제 여권으로 타셔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네, 그래서 뭐 크게 문제 없으시고요. 지금 영주권 펜딩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네. 접수증은 아마 있으실 거예요.
0: 아, 네.
1: 네, 그래서 조금 불안하시면 그냥 접수증을 지참하시고 네. 네, 가시면 되고 네. 그냥 여권만 보여주셔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리얼 아이디도 없으면 여권 가져가시면 되니까 문제 없는 거죠.
1: 그럼요.
0: 네,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잘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I-751 서류가 2월에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지금 보니까 익스파이어 되려고 해서 리뉴를 하러 갔는데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다고 못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접수증을 보여주었는데도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어요. 원래 그런가요, 이거?
2: 네, 원래 그 751 접수증 그 원본으로 가져가시면은 다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다 법적으로도 다 오케이가 된 건데
0: 그러니까요.
2: 아마 그 직원이 그거를 뭐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0: 네.
2: 네. 그래서 그 지금 그 접수증도 그냥 하얀색 종이가 있고 약간 그린 색깔 종이가 있는데 그 그린 색깔 종이가 이제 원본이니까요.
0: 네.
2: 그걸로 가지고 다시 가셔서 네. 정확하게 얘기 좀 하시면 됩니다. 거기 분명히 거기 다 써 있거든요. 지금 영주권이 네. 4년 자동 연장됩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뭐, 정부에서 그 승인해 준 거기 때문에
0: 그렇죠.
2: 안 해줄 리가 없는데 직원이 잘 모르고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0: 네.
2: 아니면 다른 DMV로 고민을 하셔서 네.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원래는 이분은 접수증이 있지만 영주권 카드가 만기가 되면은 운전면허증도 리뉴가 힘든가요? 먼저 영주권 리뉴해야 되나요?
2: 네, 원래 뭐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0: 네.
2: 요즘에는 이제 다 네. 그 DMB 직원들도 다 알고 있어서
0: 그렇더라고요.
2: 이게 뭔지 다 아니까 그 있는 그대로 뭐 네. 내용만 읽어봐도 다 나와 있는 거니까
0: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이어지는 다음 분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2년 영주권에서 10년 영주권 신청을 작년 9월에 했습니다. 추가 서류 요청이 와서 이번 6월에 조인트 서류들을 다 준비해서 보냈어요. 온라인상으로 조회를 해봤는데 인터뷰 편지 보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 영주권을 받을 때 인터뷰를 통과했는데 751 때도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일일까요? 하셨어요.
1: 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요.
0: 네.
1: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서류를 우편으로 다 보냈을 때 뭔가가 이제 좀 충족이 안 됐을 때 인터뷰를 네. 부를 수도 있고 또 랜덤리 그냥
0: 그렇군요.
1: 인터뷰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요새 이민국 분위기가 인터뷰가 네. 많이 까다로우니까요.
0: 그렇죠.
1: 잘 준비해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잘 준비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 꼭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민법 상담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밀러앤체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그리고 이미 사무장께서 도움 말씀 주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깐 시간 듣고 그리고 돌아오겠습니다.
3: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 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듣고 계십니다. 문의하실 전화 생방송 번호는 7282251660번이고요. 그리고 카톡은 K-Radio US가 열려 있습니다. 오늘은 밀러앤즈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 그리고 미미 사무장께서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직접 찾아가시길 원하시는 분들 주소 알려드릴게요. 뉴욕은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8-14 UL7으로 가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718-461-2334번 718-461-2334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유저지는 600셀반 에비뉴고요. 스윗 넘버는 109호 잉글루드 클립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201-674-1456, 201-674-14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맨해튼은요, 395 5th 에비뉴고요. 스윗 넘버는 900호입니다. 전화번호 212-889-5830, 212-889-583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민법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오늘 해주고 계십니다.

0: 생각보다 새우 먹어를 많이 하는.
1: 그렇죠. 조금 줄여서 하시는 분들도. 네. 그렇군요. 이 적당한 분을 잘 찾으셔야 될 것 같네요. 재정 보증이. 네. 그렇습니다. 이 보증인 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사무장님. 뭐 하나 하려면 이렇게 뭐 정말 필요한 게 이렇게 많을까요?
0: 또 한국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네. 보증신.
1: 아, 그러니까요. 이 보증은 네. 절대 안 돼. 근데 그 보증과 이 보증은 다르니까.
0: 그럼요. 네. 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잘 좀 진행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이분은요. 지금 영주권을 받으신 지 8년이 되셨대요. 결혼으로 영주권을 처음 받았었는데 지금 현재는 남편과 이혼한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이혼한 사실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문제되는 사유인가요?
2: 아니요.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영주권 때문에 결혼해서 뭐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받으실까 봐 그러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이미 다 뭐 다 검증된 것이기 때문에 다 그래서 네. 영주권까지 받으신 거고
1: 네.
2: 그렇지만 이제 그 인터뷰하러 가실 때 반드시 그 이혼 서류는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가져가시면은 인터뷰 때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또 카톡으로 익명으로 주셨습니다.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요즘에 한동안 지난번에는 시민권자 뭐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는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취득했는지 살펴본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권자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들이 걱정해야 될 문제가 있을까요?
2: 저 지금 뭐 정부 측에서는 이제 그 영주권자분들 중에도 이제 그 좀 그 중범죄 기록이 있는 분들을
1: 네.
2: 이제 그를 먼저 이제 베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네. 뭐 좀 예 아니면 뭐 하여튼 중범죄
1: 네.
2: 해당되는 그런 뭐 그런 그 범죄를 저지르신 분들에 한해서 아마 네. 다시 리뷰가 될. 라고는 하는데
1: 네.
2: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굉장히 맨파워도 그렇고
1: 그렇죠.
2: 시간도 엄청 오래 걸렸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요. 이게 이루어질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1: 네.
2: 그렇게 얘기는 나왔는데
1: 네.
2: 그래서 지금 뭐 합법적으로 영주권 받으신 분들은 뭐 그게 염려하실 일은 없고 범죄기록
1: 네.
2: 없으신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일일 텐데 이게 뭐 갑자기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아들의 다카 노동카드 날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 노동카드가 만기된 지가 3개월이 되었습니다. 만기된 상태에서 다시 리뉴얼 신청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요?
2: 네, 요즘에는 이제 그 노동카드가 만기된 지 12개월이 지나면은
1: 네.
2: 다시 신청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리뉴얼 신청을 안 받아줘요.
1: 그래요.
2: 그래서 지금 3개월 지나셨으니까 얼른 리뉴얼 신청을 하십시오.
1: 네네.
2: 1년이 이제 만기되고 1년이 지나면은 지금 그 백화 카드도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신청도 할 수가 없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아, 그렇군요. 얼른 하시면 되겠네요. 아직은 시간 있으니까요.
2: 아직은 괜찮습니다.
1: 네네. 예. 얼른 하십시오. 카톡으로 또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K님. 안녕하세요. 자녀가 부모의 시민권 취득으로 시민권을 동반 취득한 경우 그 시민권 증서를 N-600 신청서를 통해서 발급받은 경우에 만약에 그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으면 재발급 받기 위해서 N-565라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시 N-600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떻게 분실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2: 네, 만약에 시민권 증서 원본을 분실하셨다고 하시면
1: 네.
2: N-600으로 처음에 그 증공서를 받으셨다고 해도
1: 네.
2: 리플레이스먼트는 전부 다 N-565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래요. 그렇군요. 네네네. 지금 들으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주신 질문은요. 시민권 인터뷰에 관한 질문 주셨어요. 카톡 주셨습니다. 그 통역사와 동행이 가능한지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시민권 인터뷰 때 통역해주시는 분이 같이 가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네요.
2: 네, 요즘에는 통역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한국어로 보시기로 하셨으면.
1: 한국어로 볼 때.
2: 그래서 네, 이제 더 이상 이민국에서 통역관을 제공해주지 않아서
1: 네.
2: 무조건 같이 가시고 통역관 같이 가시는 건

0: 아무 문제 없습니다.
1: 어, 그렇군요. 네, 한국어로 시험 보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0: 그렇습니다.
1: 네네. 같이 가시는 거 괜찮다고 하셨고, 변호사님과 같이 갈 수도 있냐고 또 하셨어요, 혹시?
0: 네, 변호사님하고 같이 가셔도 되는데요. 근데 네. 뭐, 솔직히 시무권 인터뷰 같은 경우는. 네. 꽤 그 스트레이트 포워드예요. 그래서 뭐, 거기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그걸 다 개인이 다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 공부도 다 하셔야, 그,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도 다 개인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1: 네.
0: 시민권 인터뷰는 뭐 이렇게 특별한 무슨 범죄 사항이 없는 한은 그냥 그 혼자 가셔서 하셔도 뭐 별로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범죄 기록이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제가 같이 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1: 아.
0: 네, 그런 문제 없으시고 그냥 딱 시험만 패스하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1: 그렇죠. 뭐 특별한 경우에는 같이 가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혼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3년 전에 취업 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된 사람이 미국 시민권자인데요. 혼인신고하고 얼마나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배우자가 시민권자이면 좀 더 일찍 할 수 있는 신청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 네, 이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1: 잘못된 거예요.
2: 네, 만약에 영주권을 네. 시민권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셨다면
1: 네.
2: 3년 만에 시민권을 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2: 근데 이제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는 시민권자지만 영주권을 취업 이민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1: 그렇죠.
2: 네, 5년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1: 아, 5년을요.
2: 예, 그러니까 4년 네. 3개월 전, 4년 네. 9개월 때 시민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더 일찍 할 수 있다 이 정보는 잘못된 거였습니다. 네, 확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어서 또 질문 드려볼게요. 영주권 갱신 신청을 하고 영주권 연장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시민권 신청서를 같이 동시에 접수해도 되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이 가능한 건가요?
0: 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1: 네.
0: 번만 좀.
1: 영주권 갱신, 예, 예. 예, 영주권 갱신을 위해서 지금 갱신 신청하고 예, 예. 기다리는 중인데 네. 지금 네, 이제 네. 시민권 신청서 또 해도 되는지 겹쳐서 이렇게.
0: 네. 그건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아, 괜찮아요.
0: 예. 예, 시민권. 근데 만약에 영주권 신청, 갱신 신청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냥 네. 시민권 신청만 하셔도
1: 네.
0: 영주권은 자동으로 2년이 연장이 됩니다.
1: 아, 그렇죠. 자동 연장이 있습니다.
0: 예, 근데 이분은 영주권을 먼저 갱신권을 네, 신청하셨고 하셨어요. 시민권 신청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1: 아, 그건 상관없군요. 네, 하셨으니까 문제 없고 안 하셨어도 뭐 2년 자동 연장된다고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카톡으로 질문 주신 분은요, 시민권자신데 해외 거주를 하실 건가 봐요. 현재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들어가서 당분간 이제 몇 년 정도 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1년에 뭐 한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권자로서 한국 갈 때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놔야 되는 게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0: 가서 나가서 그냥 네. 그냥 체류하시러 가시는 거면은 뭐 네. 특별히 받고 갈 건 없고요. 근데 만약에 한국 가셔서 이제 뭐 그 경제활동을 하실 그런 예, 그런 계획으로 나가신다라고 하면은
1: 네.
0: 이제 그 한국에서 그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이제 영사관에 문의를 해 보시고
1: 네.
0: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받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 네.
0: 뭐 1년 만에 한 번씩 들어오시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1: 그렇죠. 뭐 시민권자로 그냥 뭐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살러 잠깐 뭐 1년에 한번 들어와야 되고 이런 건 없죠.
0: 그런 건 없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영주권자하고 조금 다르니까요. 네, 그 이름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신 우리 선생님께서 20여 년 전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다고 하세요. 한국 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요즘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하셨습니다. 20년 전 음주운전.
0: 네, 들어오시는 데는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만약에 네. 뭐 최악의 경우 그 옆에 그 세컨더리 룸 거기 뭐 가셔서 뭐 한 2, 3번 그냥 앉아 계시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1: 네.
0: 그거 말고는 뭐 들어오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1: 괜찮겠죠? 그거 말고는?
0: 네,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신 질문은요. 이민국 실수로 영주권 카드에 이름 스펠링이 잘못되어 나왔대요. 이거 다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 하셨어요. 이걸 고쳐야 되죠?
0: 네, 그거 고쳐셔야 되고, 이민국 실수로 카드 잘못 나오셨다라고 하시니까,
1: 네.
0: 그런 경우에는 그 I90이라는 양식, I-90이라는 양식을 작성하시고,
1: 네.
0: 그리고 그 양식 위에 커블레로로, 예, 그 이민국 실수로 인해서 스펠링이 잘못 나왔다라고 그렇게 그 좀 짤막하게 언급을 해주시고요.
1: 네.
0: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민국 실수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시 보낼 필요 없으시고 I90하고
1: 네.
0: 그 커블레로
1: 네.
0: 그 상황 설명도 짤막하게 할 수 있는 커블레로 같이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1: 네, 그렇죠. 돈은 다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민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또 진행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 궁금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밀러앤체 로펌의 최창호 변호사님 또 미미 사무장님께서 항상 또 이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7284612334번 201674-1456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2: 네, 감사합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라디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페리세지 팝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종산삼의 파격 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파격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 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10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10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탱크데이 이벤트를 한 스타벅스 코리아를 강하게 비판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무신사에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랐다는 7년 전 양말 광고를 겨냥해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냐고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부 후보들과 지역도당에서 5.18 광고를 SNS에서 희화한 것에 대해 사과했고 민주당은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한편 정부가 중재에 나섰지만 삼성전자 노조는 사측의 거부로 오늘 협상이 결렬됐다며 내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6.3 지방선거와 공직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약 2주간 전국은 선거 일교로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후 일부 한판 브리핑과 이어지는 노크 어쩌면서 주요 현안들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종현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박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김유정 전 의원님과 장성철 소장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비 오는 데 수고하셨습니다. 오십니다. 네, 출근할까 말까 좀 고민 잠깐 하셨죠? 예, 웃음으로.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의류 쇼핑몰이 모신사의 7년 전 그 양말 광고를 SNS 직접 언급하며 비판을 했죠?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늘 X에 이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또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다라고 했습니다.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비판을 한 건데요. 이 해당 광고에 대해서 제보 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다. 또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주시라라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7년 전 광고인데 이거를 다시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이참에 민주화 운동 및 희생자를 모독하거나 역사를 왜곡하는 것에 대해 발본 세곤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고 봐주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1: 예.
5: 무신사 측에서는 오늘 2019년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공지문을 올렸습니다. 7년 전 무신사의 큰 잘못이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라면서 당시 사과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프로세스를 마련을 해서 운영 중인지 공개했습니다.
1: 예, 그리고 국민의힘 거대시장 후보도 공식 SNS에서 스타벅스를 오히려 응원하는 듯한 게시글을 올라왔던 데서 사과를 했죠.
5: 네. 이 김선민 국민의힘 거대시장 후보였는데
1: 예.
5: 이게 5.18 탱크데이 마케팅으로 스타벅스 코리아가 비판받는 와중에
1: 예.
5: 오히려 스타벅스를 옹호하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렸다가 결국 오늘 사과했습니다. 이 개별 언론사들의 사과문을 전달한 형식이었는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해오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관련 단체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댓글이 캠프의 이 스레드 홍보를 돕던 자원봉사자가 별도의 계정을 통해 남긴 것이었다라고 했고요. 해당 봉사자는 5.18과 관련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일상적인 SNS 활동이었다고 해명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SNS 운영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내부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 후보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스타벅스 출입 자제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5: 네, 그러니까 오늘 현장 선대위에서 뭐라고 말했냐.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나 후보자 또 이런 분들께서는 스타벅스 출입 자체가 국민들께 매우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라면서 탱크로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 진압하던 장면을 어떻게 커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 비판을 했고요.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처벌한다라면서 5.18 같은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폄훼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자, 일단 대통령이 어제에서 오늘 무신사 광고까지 언급하면서 이 광고를 통한 5.18 정신 폄훼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 자, 일단 김유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4: 일단은 7년 전 무신사 광고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1: 대통령. 예, 예.
4: 그거는 이참에 정말로 발본 세곤해야 되겠다. 이렇게 뭘 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어떤 기업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1: 예.
4: 그래서 저는 기업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7년 전에 이 문제도 상당히 내부에서 그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1: 예.
4: 또다시 7년 후에 이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전혀 반면교사가 안 됐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이참에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것을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보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국민의힘은 도대체 왜 여기에 그 설명도 좀 구차한 것 같아요. 거제시장 후보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해야지. 그 무슨 자원봉사자였고 몰랐다. 몰랐는데 왜 하필이면 스타벅스에서 샌드위치를 먹겠다는 걸 올립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정말 그 내재된 DNA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예. 성호성 원내대표의 더러워서 서러워서 발언까지 저는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성호성 원내대표가 2020년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3: 예.
4: 8월 19일에 광주 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잖아요. 예. 김종인 위원장이. 그때 성원석 원내대표가 당시 비서실장이었어요.
3: 아~
4: 같이 가서 무릎 꿇고 예, 했단 예. 말이에요.
3: 어허.
4: 그때 6년 전에 그 모습은 그러면 전혀 진정성 없는 태도였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 대기업들의 이 뭘 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마케팅 행태. 이건 정말 너무 심각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또 함께 동조하는 듯한 모습. 또 국민의힘의 어떤 그 투탑들의 모습까지 더해져가지고 정말 심각하다. 이거 정말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까지 국민들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6: 예, 장 소장님.
7: 김희정 의원님께서 똑소리 나게 잘 비판해 주시고 정리해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예. 뭐 똑같은 생각이고 그 거짓시장 후보의 해명이 좀 과관인 것 같아요. 이게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3: 예.
7: 정치할 자격과 후보로서 출마할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게 거의 한 이틀 동안 대단히 사회적인 이슈가 됐잖아요.
3: 그러니까요.
7: 이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저렇게 둔감한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할 수가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대통령의 무신사 언급은 이거를 7년 동안 기억하신 건지 아니면 어디서 제보받고 아니면 누군가 알려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못된 것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예, 그러니까 국민의 충북도나 SNS에도 내 수복 들렀다 출근해야지 뭐 이런 그 뭐 댓글 그때부터 그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당청을 사과를 했다라는 점이고 저희 과거신 기자도 많이 좀 느끼실 것 같은데.
3: 여러 사안들이 있죠.
6: 예, 예.
3: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오늘 거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과가 조금 애매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게 개별 언론사의 사과문을 보내드렸다고 했잖아요.
6: 예.
3: 그러니까 공개 SNS로 전체 사과문을 올린 게 아니라 문제가 되고 보도가 됐던 언론은 한 곳에만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보내는 식이었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공인으로서 사과한 태도는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당에서 뭔가 리스크를 관리할 때 최대한 소극적으로 이슈가 안 되게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자꾸 이슈를 키우는 일이 좀 반복되고 있는데 최근에 당 지도부를 포함을 해서
6: 예.
3: 과연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마 유권자들께서 다 표에 반영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6: 김민정 의원님이 아까 송원석 원내대표 그 서러워서 더러워서 네. 그 발언을 취재할 때 우리 과거신 기자가 현장에 계셨었나요?
3: 아니 저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6: 아 그럼 그 취재 기자 그쪽에 있었고.
3: 그러니까 저희도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기자가 예. 처음에 텍스트로 된 그 이제 공유되는 것만 봐왔을 때
6: 예.
3: 어 더러워서? 이게 진짜 맞나? 바로 기사 쓸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직접 확인하는 게 아니고.
6: 예.
3: 그래서 이후에 이 추가로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기사를 쓴 거였고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6: 자료를 갖고 있는 거죠, 지금?
3: 아, 갖고, 예, 뭐 어쨌든 저희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6: 예.
3: 당에서는 법적 조치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만
6: 예.
3: 글쎄요. 진실 공방으로 가는 게
6: 예.
3: 여기 자리에 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바이든 날리면 시즌2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긴 합니다.
7: 제가 과거신 기자님이 저 기사 쓰시기 전에
6: 예.
7: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6: 오.
7: 저한테 멘트를 따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6: 예.
7: 방송 중이라서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6: 아, 예.
7: 못하고
6: 아.
7: 아깝습니다. 제가 아주 강하게 질타를 할 수 있었는데 아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6: 이 자리에서 하세요.
7: 많이 해가지고
6: 아, 많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관영 전북지사 후보 무소속 후보인데 지금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이 당선되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군요.
3: 네, 지금 이제 컷오프 이후에 무소속으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김관영 후보가 최근 이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6: 예.
3: 내가 당선되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본인에게 주어진 잣대가 너무 불공평하고 과도하다 이제 이런 취지인데
6: 예.
3: 사실상 이번 전북지사 선거가 정청래 대 김관영의 대결로 압축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6: 예.
3: 조승래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KBS 라디오에서 김관영 후보는 당원 당규에 따라 제명 처분을 받았고 이 제명 처분에 불복해서 출마한 거기 때문에 이 다른 대표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원 당규를 고치거나 별도 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복당이 안 된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6: 예, 거의 지금 감정 싸움 수준이 됐네요. 당 대표 바뀌어도 못 들어온다.
3: 그렇죠.
6: 당신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자 일단 김관영 후보의 이제 무소속 신분임 불구하고 이제 유원택 후보 와 했을 때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또 경쟁적인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김인정 의원님?
4: 제가 그때 한 2, 3주 전에 네. 전북 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린 바가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6: 예.
4: 근데 거의 그 분위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오히려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6: 오히려 생각, 더?
4: 예. 이제 그게 여론 지형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정말 당에서 전북 민심을 잘 수습하고 이 선거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아마 그래서 원내대표도 여러 차례 전북 방문하고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북의 민심은 좀 들어보니까 일단 인물론 가지고 서로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6: 예.
4: 그러니까 이제 12시간 만에 현직 이제 도지사를 딱 제명을 했는데
6: 예.
4: 유사한 의혹을 가지고 식사비를 대납한 도의원은 당에서 제명이 됐는데 또 그 의혹의 또 중심에 있었던 또 다른 후보는 정식으로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공천을 받은
6: 예.
4: 거예요.
6: 예.
4: 이게 공정한가라는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제 분노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호남을 이제 민주당이 텃밭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서가 있어요.
6: 아.
4: 또 다른 또 약간 소외감? 광주 전남과는 또 다른.
6: 아, 그렇군요.
4: 예, 그런 결이 있기 때문에.
6: 예.
4: 그래서 전북 도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안 되겠다라는 정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당 대표를 향한. 그래서, 당에서 정말 이 부분에서 위기감을 가지고 민심을 잘 읽어서 선거 관리를 잘해야 된다.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7: 김관영 지사에 대한 인물론 이것이 좀 어느 정도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리 뭐 반정청래 정서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반감이 있더라도 후보가 인물 경쟁력이 없으면 이거는 이러한 지지를 받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6: 예.
7: 또 하나는 어쨌든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분명히 상존해 있는 것 같고 또 김관영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를 계속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청대 자신은 친명 이 구도를 갖고 선거를 치르게 되면 나는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계속 정청래 대표를 물고 늘어질 것 같아요. 그냥 한 명만 팬다.
6: 아니
7: 그냥 선거 컨셉이 정청래 나빠요. 이제 이 선거 컨셉으로 계속 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6: 그래서 언론도 지금 이제 김관영 지사에 대해 주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거신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좀 주목도 높아지면 전북 유권자들도 더 주목해서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더 우리 관심이 더 집중될 수 있을 것 같은데.
3: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북도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돼버린 셈이었고 전북지사 예. 선거 자체가
6: 예. 예.
3: 이렇게 될수록 이미 짜여진 프레임. 아 이거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가 되고 그리고 김관영 지사 성적표만큼 정청래 대표가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전당대회 때 어떤 포지션으로 임하게 될지가 정해지는 선거가 되어버려가지고
6: 예.
3: 어떻게 보면 반청 좀 기류가 이쪽 또 한 곳에 모이게 되고 그 반청이 기수처럼 돼버린 느낌이 좀 있거든요. 상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6: 예.
3: 선거가 좀 과열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여러분 재밌겠다 싶긴 합니다. 네.
6: 만약에 김관영 지사가 당선이 되면 민주당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4: 큰일이죠. 네.
6: 예.
4: 그런데 그다음 바로 8월달 전당대회에도
6: 뭐
4: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6: 최소한 정청래 당대표는 재신임의 큰 장애물을 갖다뜨릴 그렇죠. 가능성이 매우 많겠다.
4: 어려워지죠.
7: 예를 들면 전북 이 지사 선거뿐만
6: 네.
7: 아니라
6: 네.
7: 대구나 부산 중에 한 곳을 지게 되면 아니 당초에
6: 15대 16대 이렇게 나왔다가
7: 김부겸, 전재수 이 사람들 경쟁력으로 했으면은 여기도 우리가 이길 수 있었는데 당신이 가가지고 오빠라고 그러고 세네 번 가가지고 민주당 지도부 데리고 가서 휘젓고 다니니까 역풍 본 거 아니냐 당신이 선거 지금 다 망친 거 아니냐
6: 예.
7: 이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어요.
6: 예.
7: 그렇게 공격을 당한다면 연임하는데 당대표 선거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데는 몰라도
6: 예.
7: 대구나 부산은 이제 우리끼리 치룰게 당신 내려오지 마 라고 이제
6: 맡기고.
7: 스크린 쳐놓은 상황이니까
6: 예.
7: 전북에 집중적인 유세를 해서 여기 최대한
6: 예.
7: 김관희 후보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4: 전북에 신경 쓰다 보면
7: 예.
4: 아마 대구 경북이나 부산 쪽에 내려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7: 아, 그렇군요.
6: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4: 네.
6: 이제 내일부터 13일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후조정 결렬 때문에 지금 내일이 이제 삼성전자 노조위원장의 총파업이 임박했다. 지금 노동부 장관 얘기하고 있다 4시에 뭐 얘기 나오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권우식 기자.
3: 네, 그러니까 오늘 고용노동부가 공지를 했습니다. 김명훈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오늘 오후 4시부터 노동부 경기교육노동청에서 개최된다라고 했는데요.
6: 예.
3: 지금 자율교섭을 주선을 하는 건데 중노위 차원의 사후 조정과는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강제력 있는 중재안을 도출하는 회의도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요.
6: 예, 예.
3: 앞서 이제 중노위가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를 했고 노조 측은 동일했지만 사측이 수용 여부를 계속 밝히지 않고 유보 입장을 밝히면서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고 총파업에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6: 예.
3: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자 김영훈 장관이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6: 예.
3: 노동부 대변인은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6: 예. 사실 이게 좀 노사 간의 갈등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또 시각으로 이렇게 어떠한 상황이 중계된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김희정 의원님.
4: 우선 이제 삼성은 사실상 국민들이 어떤 정서적으로 국민기업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은데 이런 노조의 그 노조 활동 자체가 국민적 그 지지를 받지 못하면 사실상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여론이 상당히 좀 싸늘한 것 같아요.
6: 아.
4: 예, 여론이 좀 싸늘한 것 같고.
6: 그러니까 누구의 싸늘한, 그 노조의 싸늘한?
4: 노조의 싸늘한 아. 거죠. 그러니까, 이, 뭐, 노동 상권에 대해서 권리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는 물론 존중하지만, 이게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좀 약간 배부른 모습 같기도 하고, 그런 정서들이 있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핵심적인 거는 이제 대체 인력을 그 투입을 할 때,
6: 예.
4: 그 노조원들이 가는 거를 막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동력을 좀 떨어뜨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나 뭐 총리나 전부 다 이 많은 최악의 경우에 긴급 조정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그건 하나의 압박 카드라고 생각하고요. 정작 발동권을 가진 노동부 장관은 계속해서 대화로 끝내야 된다. 대화로 이거 타결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막판에 장관이 발벗고 나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내일 총파 앞두고 극적인 타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대통령도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되어야 된다. 그리고 노조가 선 넘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면서 비판적 발언도 함께 했단 말이에요.
6: 예.
4: 그래서 어떻게든 장관이 타결을 끌어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약간 기대해 봅니다.
6: 예, 장 소장님.
7: 평론 아이가 되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인데
6: 예.
7: 참 이들의 성과 그 내용들을 예. 보면 막 6억, 7억 막 이런 거잖아요.
6: SK 하이닉스 예, 뭐 이렇게 보면
7: 예.
6: 또 이제 삼성도 논의된 곳을 보면
7: 예. 예. 6억, 7억 정도 되는데 참 일반 국민들이 쉽게 만져보기 어려운 평생 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6, 7억을 저축하기도 쉽지 않아요. 물론 세금 떼면은 한 뭐 4, 5억 정도 받겠지만 그 정도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6: 예.
7: 그런 걸 갖고 성과급 갖고 이렇게 파업하네 안 하네 주네 안 주네 이런 거 자체 평론하는 게 참
6: 예.
7: 동떨어진 얘기 같아가지고 일단은 평론하는 게 쉽지 않다 괴롭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극적인 타결을 갖더라도 삼성 내부에 노노 갈등이 심해질 것 같다. 파운더리랑 뭐 메모리 사업부랑 분명히 성과 부분 차이가 엄청나게 있을 거 아니에요.
6: 반도체와 비반도체와.
7: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앞으로. 그리고 이 정도로 만약 성과급을 주게 되면 뭐 오늘 보면 카카오도 성과급 30% 내놔 막 하면서 파업할래 이러잖아요. 조선 방산업체들 이익 많이 나는 곳 다 이런 식으로 성과급 더 달라고 파업할 거란 말이에요.
6: 그렇죠.
7: 대통령에게 큰 짐이 얹어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이게 그냥 지금처럼 계속 모든 기업들 정말 돈 많이 잘 버는 대략 20개 기업들 계속 파업한다 그러면 계속 뭐 노사정의하고 뭐 노동부 장관 가서 하고 뭐 이러겠냐고요. 그러니까 대단히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참 문제네요.
6: 삼성전자가 원래 성과가 많이 나면 기존에 PS라고 해서 거의 한 연봉의 반 정도는 그렇죠. 꽤 많이 대우를 잘 받았던 회사이긴 해요. 근데 이번에 이익이 너무 많이 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많이 상여금을 주는 상황이니까 또 그 비슷한 이익을 낸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우리도 그 정도 이상은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 선은 어디까지 할 것이냐.
7: 근데 이미 노조는 선을 넘었죠.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성과급 안 주면 우리 회사 망하게 할 거야. 뭐 회사 기밀 우리 중국에 팔아 넘길 거야.
4: 네. 5천 피 만들 거야.
7: 주가 떨어뜨릴 거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죠. 그냥 다 같이 죽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6: 그러니까요.
7: 그러니까 네. 참 이게 평온하기도 괴로워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6: 김정은 노동부 장관이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또 철도노조 위원장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분이 또 같이 들어가서 이게 또 노동부 장관이면서 그 노조 위원장 출신이니까 뭔가 협상을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좀 타결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우리 노조 활동 열심히 하시는 과부신 오마이뉴스 노조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3: 사실 삼성전자 노조의 아쉬운 점 말하실 것도 없고요. 사실은 네. 그것과 좀 별개로 삼성전자 노조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조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합법적으로 쟁의권을 얻어가지고 그 투쟁에 돌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과도하게 국가 권력이 개입해가지고 명분이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국가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기금조정권 발동할 수 있어. 라고 엄포식으로 나가는 것도 좀 그렇고 네. 또 그러고 나오니까 또 협상 테이블에서 삼성전자 측 사측 분위기가 또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네. 또 약간 여러 가지 좀 출렁이는 국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대강 충돌로 가지 않고 오늘 안에 정리가 되는 게 일단 베스트다. 그리고 오늘 이번 사안이 어쨌든 한국의 노동운동 역사에 조금 크게 기록이 돼가지고 다층적으로 다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 뜯어보면은 되게 깊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6: 예.
3: 그래서 너무 단선적으로 와서 노조 나빠 뭐 이것도 다 잘못된 거고 그렇다고 노조하는 건 다 옳으냐 이것도 아닌 거고 그 사이 어딘가쯤에 우리가 선을 한번 그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7: 근데 이게 극적인 타결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느 정도 다 양보해가지고 노조가 그래도 뭐 한 6, 7억 받을 거를 한 5, 6억 받아요.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그 대단할 것 같아요.
6: 그렇죠.
7: 그러니까 나는 연봉이 1억도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연봉에다가 성과급으로 5, 6억을 더 받아? 이거 되게 대한민국 사회 자체가 우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6: 그렇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반도체 경기가 내년에도 계속 좋고 성과급이 그렇죠. 더 받을 거란 예측이 돼요.
7: 3년 정도는.
6: 네. 그래가지고 내년엔 더 많이 받는다고 지금 SK하이닉스 경우는 그게 얘기가 나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올해 우르격이었는데 내년엔 더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기업 같은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7: 일할 의욕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일단 이걸 빨리 타결하는 게 급선무니까요. 복잡합니다.
6: 네, 노사협상이 또 어떤 민주노총, 한국노총, 또 산별노조 타협도 있는 것인데 삼성전자 노조는 이제 이게 좀 직접 협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이번 이제 타결을 통해서 만약에 큰 대기업들 노사관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좀 새롭게 해야 될 그러니까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판 브리핑 오한유세 과보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8: 더 이상의 약속 대련은 거절한다.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 토론. 노컷 대련.
6: 네, 박종현 판사님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토론한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일찍 도착하신 우리 맥 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진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9: 네, 안녕하세요. 서영주입니다.
6: 빗길이 좀 괜찮으셨습니까?
9: 빗길이 때문에 좀 더 일찍 오기 위해서 열심히 왔습니다.
6: 아, 그렇군요. 문제 좀 겸손한 자세로 방송을 이제 새롭게
9: 시작. 저는 이제 민주당이 선거를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는 예, 예. 겸손해야 된다. 오만하면 안 돼요.
6: 그렇죠.
9: 근데 김정일 우리 최고께서는 네. 다루시는지.
6: 아.
9: 최근에 북감의 한동훈 네. 후보의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게 나와서 오만해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4: 바로 지금 태도가 변하는 거죠.
6: 아, 아니요, 아니요. 그 조사를 좀 자세히 좀 읽고 오시느라.
9: 없으니까 신나게. 예,
6: 지금 들어오시는 중이에요.
9: 아, 예,
6: 지금 저희가 욕하는 걸 듣고 있어요.
9: 신나게.
6: 어, 지금 방금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어요.
7: 일어나서 들어오고 있어.
6: 일어나서. 어제 뭐 카메라 앞으로 지나가는 거 맞는데. 방송을 아시는 분이 막 이렇게 메인 카메라 앞에서 막 지나가요. 그죠?
9: 여기서 뒷담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10: 뒷담화를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 열심히 뛰어.
6: 전 최고위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또 잠시 소개를 할 거긴 하지만 그 채널A 관련 또 여론조사 내용이 또 네네. 의미 있는 게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으시죠?
7: 굉장히 좋습니다.
6: 네, 알겠습니다.
7: 공교롭게도 네. 한 번도 늦지 않으시다가 네. 여론조사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의 일치로 늦게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오만하고 교만해진 것이 아닌가.
10: 비가 많이 왔는데 예. 제가 지금 그 저희 고양시에서 그 개소식 그 우리 시도위원들 개소식이 있어서 거의 참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6: 아, 제가 변명하고
10: 뭐 이거 하느라고 늦게 왔습니다.
4: 구차한 변명입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7: 개소식은 가야죠.
10: 개소식 어떻게 안 가요?
4: 아니 약속된 방송이잖아요.
6: 네, 가야지. 예, 또
10: 용서해 비가 와서.
6: 예, 맞아요. 자 일단 내일부터 공익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어제 이제 판세를 진단을 했는데 불경은 어렵지만 해볼만하다. 근데 서울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이 어렵다. 실제로 정원호 오세훈 후보 간의 격차가 많이 줄고 있는 조사가 나오고 있고 오세훈 후보는 이제 과대 포장했던 질소 포장지가 뜯겨 나가면서 정원호 후보의 시체가 드러난 결과다. 뭐 이렇게까지 또 비판을 하던데. 일단 서울 상황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 맥 소장님 맥을 짚어주세요.
9: 저는 사실상 서울 상황이 뭐 녹록치 않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예. 선거를 앞두고는 겸손한 자세라고 보고요.
6: 예.
9: 그런 마음가짐으로 끝까지 본 선거 그러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D-13이지 않습니까?
6: 그렇죠. 그렇죠.
9: 그런 자세로 선거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도 맞는 말 같아요.
6: 예.
9: 하지만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은 사실상 오세훈 후보보다는 뛰어난 건 맞아요. 안정감도 있고
6: 예.
9: 쌍꾼보다는 일꾼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사실 이 한 번도 그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흐름에서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서울시민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저는 확신이 되고요.
6: 예.
9: 다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25개의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5개의 자치구에서 지금 선거 가 치러지고 있어요.
6: 예.
9: 그러면 각 구의 구청장들의 경쟁력이 그 합이 결국에는 정원호 우리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연 25개 구의 경쟁력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제대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전략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6: 예, 그렇군요.
11: K라디오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안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맛있게 준비해드립니다.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이 30% 할인.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 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는 347-767-818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회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아베경 생삼겹살 파운드당 6.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99
1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4: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펠팍 폴킴 시장이 연방보조금으로 홍수 예방공사를 하네요.
2: 폴킴 시장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보조금 300만 달러를 유치해 각종 인프라 공사를 했고 경찰서를 개혁해 우수경찰서로 인증받게 했습니다.
1: 펠팍을 기분 좋게 변화시킨 폴킴 시장을 다시 한번 기호 1G 폴킴 시장
2: 시의원은 기호 3H 저스틴 강, 4H 루시 양
3: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헬리시스 팍 시장 종폴킴입니다. And I approve this message.
4: 김재형 최고는?
5: 그 정원호 후보는 도전자의 매력이 없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야 저렇게 새로운 후보를 하나 발굴을 했구나. 그리고 무슨 싸움꾼이 아니고 운동 뭐 골수 운동권도 아니고 뭔가 그 성동 구청장으로서 상당한 평가를 받은 분을 모셔왔으니 예. 그래도 상당히 성공했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이 자꾸만 회피형이더라고요.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뭘 하겠다라고 나서거나 도전자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발을 빼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그 보면은 경찰관 폭행 뭐 이런 논란을 통해서 예? 어 이거 인성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고
4: 예?
5: 그 다음에 뭐 공약 발표하는데 뒤에서 대답하지 마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 이분은 뭐지 도대체?
4: 예?
5: 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도전자의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것 그런 것들이 지금 추적의 발판을 만들어준 것 같고요. 또 내부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이제 친청 친명이 뭐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엄청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부 갈등 이런 것들도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6: 예. 제가 봤을 때는 이 말을 대표가 한 거는 그냥 일반 여론조사를 보고 한 것 같지는 않고 민주연구원에서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 들어가기 전에 1차 판세 분석 보고서를 올렸을 거예요. 거기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서울시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체크하지 않은 보다 더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줘요. 당에서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대단히 좀 위험스러운 신호를 읽은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김종혁 최고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원 후보가
4: 예?
6: 자신 있으면은 본인이 일 잘하는 그런 성과 있는 행정가 출신이라면
4: 예.
6: 그리고 지금 뭐 오세훈 후보가 여러 가지 잘못하고 있다면 검증하는 차원에서라도
4: 예.
6: TV토론 적극적으로 임해야죠. 근데 그냥 뒤에서 빼면서 아웃복싱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웃복싱으로 경기 못 이깁니다. 그러한 위험도를 정청래 대표가 좀 읽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7: 그 토론이
4: 맞죠? 아니요.
7: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랍니다. 예. 오세훈 후보도 악재가 있긴 하잖아요. 김민정 의원님.
4: 예.
8: 아니 철근을 257개가 빠졌어도 이거는 시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인데
4: 예.
8: 2570개 178톤이 빠진 거 아닙니까?
4: 어.
8: 이거를 나는 몰랐다? 단순 실수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4: 예, 예.
8: 더군다나 네 번이나 시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4: 그렇죠.
8: 이런 후보가 다섯 번 한다고 서울이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4: 어허.
8: 그런 점에서 저는 정원호 후보 굉장히 바쁩니다. 왜 바쁘냐?
4: 예.
8: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느라고 바쁩니다.
4: 예.
8: 그래서
7: 아, 무가치함이 아니라 시민의 불편함과
8: 예, 시민의 불편함과
7: 예.
8: 나는 싸우겠다.
4: 예.
8: 쓸데없이 네거티브하거나
4: 예.
8: 싸우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4: 예, 예.
8: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토론 많이 한다고 경쟁력이 올라가냐 이런 얘기 본인이 했었잖아요.
7: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때
8: 예, 예. 그런 얘기 경선 때 했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선관위에서 하는 건 다 나간다니까요.
4: 예.
8: 그래서 시민의 불편함과 싸우고 있는 정원호 후보한테 더 이상 네거티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5: 근데 선거라는 건 원래 그 후보 간에 싸우는 거예요.
7: 그렇죠.
5: 그 후보 간에 본인이 내가 더 정당하고 당신이 잘못됐다라는 걸 놓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예. 그걸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선거를 왜 해요 그러면?
8: 근데 원래 싸움 걸고 네가티브 하는 쪽은 지고 있는 쪽이거든요.
5: 아니 네가티브라기보다는
7: 검증
5: 뭐, 그거는 그
8: 뭐 조국 후보예요?
9: 오야
8: 조국 후보 대변인이에요.
9: 조국이
8: 조국 후보 대변인이에요?
7: 김용남 만세.
8: 네.
7: 중립을
8: 그렇죠.
7: 지키세요.
8: 그렇습니다.
7: 패널이 중립을 왜 지켜요?
10: 아, 알겠습니다. 어, 예. 아예 땡.
5: 아니, 그래도 뭐, 저, 예를 들면, 네가티브와, 그 다음에 검증의 경계가 사실은 애매모호하잖아요. 왔다 갔다 예, 예. 해서. 예. 너무 심하면, 유권자들이, 야, 저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거, 다 덮어놓고 야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러면 선거가 필요 없죠. 그건 사실은 본인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권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네. 서로 경쟁하는 사람들끼리 당신 이런 건 문제 있지 않아? 네. 이거 하지 않았어? 라고 문제를 삼아야 돼요. 그럼 지금 누구야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아니 왜 GTX A노선 하는데 철근 빠졌을 때 도대체 왜 그거 국민들한테 바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공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필요하고
7: 그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11: 아니 사실은 보세요. 제가 비율을 정확하게
7: 짚어드릴게요.
11: 아까 뭐 정원호 후보의 31년 전에 예. 그 폭행사건으로 인성을 운운합니다. 31년 전에 그 사건으로.
5: 아니 그렇다는 건 아니고.
11: 아니 그런다는 거 인성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31년 전에 인성에 대해서 뭐 100번 양보해서 그때 뭐 폭행이 있어서 벌금형을 받았어요.
7: 예.
11: 그리고 나서 다시는 그런 과오를 저리지는 않겠다고 반성을 하고 송동구에서 12년을 구청장으로서 세 번을 성동구정의 성과를 보여줬고 그 구정을 토대로 서울시장 후보가 됐어요. 그냥 된 게 아니라
7: 예.
11: 당내에서 치열한 거문급들과의 경선을 통해서 됐습니다.
7: 예.
11: 인성하고 시민들과 당원들이 검증해주는 부분하고 이게 사실상 어떤 뭐 이게 전 네거티브 아니고 검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냐면 상대 후보에다가 오물 묻혀놓고 아 냄새나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뭐냐면 이 철근 문제는
7: 예.
11: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 영역입니다.
7: 아.
11: 본인 시장 그것도 네 번이나 입반에 한번 빠졌지만 네 번을 서울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다니는 중요한 사업에 철근이 빠져서 균열이 가고 그 균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12번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 균열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덮어놨다가
7: 예.
11: 본인이 선거를 나가겠다고 한 이틀 뒤에 비로소 대행한테 보고하는 그런 일이 저질렀는데
7: 예.
11: 이거는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묻는 게 검증이지
7: 예.
11: 31년 전에 인성을 끄집어서 옷에다 묻혀놓고 아 냄새나 냄새나 왜 냄새나냐고 저기 대답해 이거예요.
7: 예.
11: 당신 붙였잖아. 지금 정원 후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7: 아.
11: 그게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 저는 31년 전에 뭐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 그걸 가지고서 지금도 인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봐요.
7: 예.
5: 그러니까 제가 뭐 정원 후보 인성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
7: 예.
5: 다른 방송에서도 뭐 들으셨겠지만 아니 그거는 젊은 시절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뭐 5.18을 자꾸 끌어들여서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한 가지로 뭐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공적 영역입니다. 경찰관도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뭐 그때 당시에 이건 완전히 사적인 개인적인 친구와의 뭐 다툼이라고 보시는 건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8: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법적 책임을 회피하거나 이를테면 반성을 안 한다거나 이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그래요. 있죠. 그럼 저라도 비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끊임없이 반성했고 구청장 세 번 나가는 동안에도 반성했고 작년 12월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생 정말 반면교사 삼으면서 반성하며 살고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또 끄집어내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6: 아니, 상대 후보니까 뭐
5: 너무 심하게 하면 유권자들이 쟤네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고 비판해요. 그러니까.
6: 그리고 저 서영주 소장님이 서영주 소장님 뭐 철근 관련해서 뭐 보고도 안 하고 뭐
7: 예.
6: 보고 못 받았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7: 예.
6: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인 어쨌든 설명과 해명은. 그 반론 차원에서 좀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강대책에 착수했고 이후 6개월간 철근 누락과 안전대책 등 총 51건의 공정사항을 공문을 통해 국토부와 철도공단에 다 보고를 했다. 받아보고도 그 보고를 받을 때는 현장에선 아무런 의견도 냈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 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유체이탈 무책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11: 그게 오세훈 시장 캠프 후보 측의 공식 입장인가요?
6: 오세훈, 서울시. 오세훈 후보의 그렇죠. 회복에 네. 나와 있는 그림입니다.
11: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왜 거짓말하냐고 제가 자꾸 지적하냐고.
7: 뭔 거짓말.
11: 왜? 기자들한테 이 철근 누락 사건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예. 세 가지로 거짓말합니다. 첫 번째.
7: 예.
11: 이거는 순수하게 현대건설의 실수다. 이거 아셨어요? 난 TV 보고 알았다. 몰랐다. 근데 보고 안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고가 난 것도 아닌데 이게 문제예요? 이런 공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가요? 이런 분이 행정을 맡아야 돼요? 사고가 나야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지체된 안전은 참사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사선이라 했다면 이런 문제를 TV를 보고 알았어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제가 이거는 참 챙기지 못했습니다.
7: 예.
11: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 공직자에 출마하는 후보로서의 자세지 어떻게 이게 TV 보고 알고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니까 현대건설의 실수다. 그냥 이거 그냥 왜 자꾸 네거티브하냐. 그리고 이거 보도했던 MBC 기자 법적 처벌하고 말하는 사람들 다 입틀막하고 입틀막 DNA 남탓 DNA 누가 생각납니까?
7: 야당 후보가 무슨 어떻게 입틀막을 해요?
11: 아니 지금 MBC 기자랑 초보 직원이랑 이 분들 지금 법적 책임에서 걸었어요. 예. 세계 혐의로 그러니까 해서.
6: 국회 나와서 뭐 위증을 하거나 다른 얘기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법적 조치하는 거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사건 모두 다 대통령 책임입니까 그러면?
11: 기자들을 걸었어요.
6: 기자들
11: MBC 기자를 네 명이나.
6: 아 그거는. 아, 내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못하겠네. 그럼 좀 심했지, 아, 거기서. 에이.
11: 뭘 심해요?
7: 자, 부산 북감으로 갈게요. 예. 두 분, 아, 두 분 얘기 충분히 다른 데서 많이 하시고.
6: 죄송합니다.
7: 예, 자, 부산 북감. 아, 오늘 채널A 유래로 리서치한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7일에서 19일 조사한 거고요. 아, 부산 북구가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특이한 점은 3자 대결 구도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를 얻으면서 5차 법인 내에 박빙이지만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가장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한동훈 캠프 측에서 의미 있는 조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먼저 김재욱 측부터 말씀 주시죠.
5: 3자 대결에서 이제 처음으로 예. 그 앞선 거니까 물론 이게 5차 범위 아니니까 예. 그냥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다 보면 맞는 거죠.
7: 예.
5: 여기 박민식 후보가 20.5 이거는 뭐 십몇 프로씩 차이가 나니까 이거는 예. 분명한 그리고 또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들이 다 거의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2강 1중 내지는 1약으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해진 거고
7: 예.
5: 둘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이 없었어요. 양자 대결을 하면 다 오차 범위에서 뭐 1-2% 뭐 이렇게 되고 심지어 0.8, 0.9 이렇게까지
7: 예.
5: 갔지만
7: 예.
5: 3자 대결에서 앞서 본 적은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건 그냥

0: 을 잘해서 확 올라가거나 뭐라는 못해서 툭 떨어진 게 아니라
1: 예.
0: 본인이 몸을 갈아 넣어서 거기에 있는 유권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노력한 것들이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이죠.
2: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빠르게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주쯤이나 좀 이제 1등으로 올라서는 여론조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좀 속도가 빨라서 스스로 좀 놀랬고
1: 예.
2: 이 여론조사에서 좀 놀란 것은 하정우 후보가
1: 예.
2: 상당히 좀 낮은 30%대 초반 32%가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하정우 후보 측에서 엄청난 충격일 것 같아요. 한동훈 후보가 치고 올라온 것보다
1: 예.
2: 하정우 후보가 이렇게 30% 초반을 3자 대결에서 기록한 것은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그래도 선거운동을 한 2주 이상 했는데도 이렇게 당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 긍정평가율보다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경쟁력이 없다 아니면 선거 캠페인이 잘못됐다 이것을 빨리 인지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또 한두 번 더 이런 식의 여론조사가 나오면 상황이 고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한동훈 후보 측에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페북이나 각종 언론에 상당히 좀 박민식 후보를 모욕하는 그러한 모욕하고 압박하는 글을 올리더라고요.
1: 아, 그래요?
2: 그래서 감정을 좀 안 건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도 제가 보고 있는데 한 참모가 박민식 후보는 알아서 판단하십시오라고 페북에다 딱 써요. 그게 뭔 말이에요? 당신 지지율 낮으니까 사퇴해 이거잖아요.
1: 예, 예.
2: 이렇게 감정을 건들면은
1: 절대 사퇴 안 한다.
2: 안 하죠.
1: 사퇴할 것도 안 한다.
2: 차라리 언급하지 말든가. 아니면은 대단히 좀 감정적으로. 좀 접근을 잘해야 될 것 같다. 괜히 이렇게 되면은 야 그거 좀 한번 앞서더니 그냥 기고만장해가지고 야 그냥 가관도 아니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지금 이 좋은 분위기에선 더욱더 겸손하고 조심하고 낮은 자세로 참모들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약팽소선 있잖아요. 생선을 구울 때 정말 조심스럽게 뒤집어라. 그 마음으로 선거운동 제발 겸손하고 차분하게 하시길 바란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 민주당 입장에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김윤정 의원님.
3: 채널A 여론조사는 처음이죠.
0: 네.
3: 부산 북각은. 그래서 이제 이 여론조사도 아마 몇 번 더 거듭하겠죠.
1: 예.
3: 그러면 그 추세를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여태껏 나오지 않았던 그런 지형을 최초로 지금 오늘 오후에 이게 나온 거라서 네. 아마 각 후보 진영에서도 열심히 지금 이거 분석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또 처방도 나올 테니까 저는 하정 후보 측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잘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1: 예.
3: 또 다른 여론조사가 또 반색할 만한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여태까지는 그래도 오차범위 4건 밖이건 선두를 유지해 왔는데
1: 예.
3: 최초로 이제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3: 끝까지 모른다. 더군다나 본 선거 운동 딱 시작하기 전날 좀 이게 나왔잖아요.
1: 아하.
3: 그래서 정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잘해야 된다.
2: 그럼요.
3: 예, 말씀 맞아요. 다시 한번 드립니다.
1: 이제 말씀한 대로 아무리 그걸 100번 뭐 하정우 후보가 그래도 어떻게 계속해서 어떤 디폴트값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뭐 쉴드를 친다 하더라도 황색등은 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색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황색 신호가 터졌다는 게 이제 민주당 내 지도부가 지금 이제 선대위를 꾸리고 가는데 선거 전략을 좀 바꿀 때가 됐다. 지금 보면은 불경이 어렵지만 뭐 좀 그래도 기대를 한다는 식의 메시지보다는 내려가라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선거 전략으로 이제는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한 성공궤도를 위해서는 우리 각 지역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후보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국정지지도.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도를 후광으로 입고 싸워야 되는데
0: 예.
1: 지금 그게 사라졌어요. 자꾸 이 당의 지도부의 모습들이 보이고
0: 아하.
1: 당에서 그냥 지금 보면은 부울경의 그런 어떤 그 힘 있는 집권여당의 어떤 선거 정책 전략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피해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전재수부한테 맡겨놓고 그냥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4: 예.
1: 안 가는 게 도와주는 거다. 부르면 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니거든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뒤에 있다.
1: 아.
0: 국정지지도 60% 넘는다.
1: 예.
0: 부산 복합하면 뭘 해줄 수 있다.
1: 아.
0: 그걸 하정부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1: 예.
0: 그런 메시지 못 들어보셨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그리고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지도부가 전북하고 싸우고 있어요.
1: 아, 그렇죠. 김관영
0: 그러니까 무소속 전북 예. 후보한테 신경 안 써도 돼요.
1: 아.
0: 그럼 언제부터 무소속 후보한테 신경을 써가면서 선거 전략을 구도로 짭니까?
1: 예, 예.
0: 저는 사실상 불경이 우리 이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핵심이다.
1: 그렇죠.
0: 그걸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더 골똘하게 생각해야 된다. 좀 그런 좀 뭐 조언?
2: 김관영 지사랑 싸우는 거는 정청래 대표의 업보죠.
1: 그 뭡니까? 갑자기 거기까지 하지 말자.
0: 하지 말자. 전체 선거 전략을 불경에 조금 더
2: 아니 거기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자기가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거기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1등 나오니까 당연히 거기를 사수하려고 신경 쓸 수밖에 없죠. 아니,
0: 이번 지방선거
2: 정청래 이겨야. 대표의 대단히 잘못된 공천은 전북이고 종로구청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1: 종로구청장.
2: 거기도 금품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공천 밀어붙였잖아요.
1: 네.
2: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죠.
1: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소속되어 있는 로펌 다음에 홍정기 대표 변호사가 하정 후보를 향해서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AI 수석 임명 직후 현재 주당 7만원대 AI 스타트업 주식 4,400여 주를 주당 100원에 매도했다는 건데,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이해충돌이다. 하지만 이제 하정 후보 측과 관련 기업에서는 아니다, 이거 전혀 문제 없이 네이버 허락받고 다 한 거다. 신고한 거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누구부터 말씀하실까요? 김영익 총부터 말씀하십니다.
3: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야, 이거 대장동 일당들이 서로 공무원들과 짜고 치는 고스톱 치더니, 야, 이것도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뭐 서로 나눠먹기 하는 것처럼 AI 그룹에 AI 그 하는 사람들끼리도 이런 문화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구나.
1: 예.
3: 라는 생각들을 자료를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심쩍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김성훈이라는 그 업스테이지의 대표.
1: 예.
3: 이분이 하종우 씨가 뭐 어디 해외 무슨 홍콩 과기 된가에 뭐 갈 때 뭐 유명 될 때 그 추천서 써주고 서로들 막 너무 고맙다 그러고 AI 미디어랩 서로 물려받은 사이예요.
1: 예, 예.
3: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네이버에 있다가 떠나가서 업스테이지라는 경쟁사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경쟁사를 만들면서 여기서 하정우 씨를 불러다가 그 여기를 그 주식도 주고 그 다음에 기술 무슨 뭐 교육 자문을 했대요. 아니 그럼 상식적으로 일반 기업에서 더구나 IT 기업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정보가 생명인 그런 기업에서 네이버가 야 우리 회사에 있던 애들이 나가서 우리와 경쟁하는 업체를 하나 차렸는데 우리 회사의 AI 연구소장이 거기로부터 주식을 받고 그 다음에 월급은 우리한테 받으면서 무슨 거기다 기술 교육 자문을 해준다 그러면 그 기술 교육 자문인의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기술 교육 자문인지 아니면 속된 말로 네이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여기 뭐가 하고 있는지를 그쪽에다 준 건지
1: 네.
3: 알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해도 엄청난 이해관계의 충돌이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거 배임에 해당하는 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 지금 얘기하시게 좀 줄일게요. 또 물어보면 얘기할게요.
1: 예, 자, 반론 민주당. 민주당.
2: 반론은 못하죠.
0: 반론은 가능해요.
1: 아, 해주세요.
3: 네. 가능해야지 어떻게든지.
0: 아니,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타트업 업계에 있는 친구들하고 제가 얘기를 해보면
1: 예.
0: 이게 정치의 이 스타트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정치 그 색깔이 너무 들어가 버리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다.
1: 아.
0: 예를 들면 아까 뭐 네이버 이런 부분에 있던 이 하정우 당시에
1: 예.
0: 그 수석이
1: 예.
0: 업스테이트 그 스타트업에서 여러 가지 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냐.
1: 예.
0: 근데 이 생태가가요. AI든 스타트업이든 거대 공룡이 있으면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지류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주류 인재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NHN이라든지 그 업계에서 주류 있는 사람들이 가서 스타트업들을 꾸려요. 거기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뭔가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회사에서 못 받아들이는 것을 새로운 신기술을 통해서 내가 성공해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정우 후보 입장에서는 뭐지? 이게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다 하는 일인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니까 이게 무슨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을 하네? 라고 답답할 거예요.
1: 예.
0: 그래서 저는 한판 승부가 혹시나 시간이 된다면
1: 예.
0: 이 스타트업계 생태계를 아는 사람 데려다가 하정우 후보와 그다음에 하정우 후보를 공격 하는 어떤 이런 비판의 포인트를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다면
1: 예.
0: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국민들이라든지 뭐 북한 주민들도 충분히 아하. 이해가 가능한 것이지 이건 뭐 배임인의 뭐 이해충돌에 그건 할 수 없다.
1: 예. 20초 끝나야 되세요. 네. 아, 예. 네. 일단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본방송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 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서로 다른 색깔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만들어지듯이 우리 삶도 서로 다른 문화와 모습이 어우러질 때 더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저희 미국 와서 피부색 다른 친구들, 자라온 환경 다른 친구들 많이 만나잖아요.
0: 네, 저희 피부색도 상당히 달라요.
1: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1: 5월 20일 오늘은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자라는 의미를 담은 세계인의 날입니다.
0: 네, 세상의 모든 다양성들이 존중받는 오늘, 이 시간만큼은 라디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런 시간이죠. 5월 20일 수요일, 네, 고향의 향수와 이웃의 정을 가득 담아 오늘도 음악다방 진하게 한잔 내려볼게요.
1: 네, 한시 음악다방 본격적으로 영업 시작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0: 네. 그 성남아 씨가 지적했지만 백인들로 구성된 에이시아라는 그룹이라서
1: 아니 에이시아라서 저는
0: 이름은 에이시아인데
1: 아시안이 있을 줄 알았더니 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0: 근데 개인적으로 걔가 제가 굉장히 미안하네요.
1: 아니 세계인의 날에 말이에요.
0: 세계인의 날에 에이시아를 선곡한 것도 모자라서 아이시아인데 에이시안이 없는 그룹이라.
1: 그러니까 이거 인종차별인가요?
0: 이게 일이 커지네요. 자, 이야기도 싶은 음악 한 잔 레트로 감성 라디오 1시의 음악 다방입니다.
1: 네, 오늘 세계인의 날이라고 저희가 오프닝을 했는데요. 저희가 미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이 세계인의 날이라는 게 조금은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1: 네. 네.
0: 그 우리처럼 또 미국에서 멀리 네. 타양에서 그렇죠. 비행기 타고 14시간입니까? 14시간을 가야 되는 이런 네. 거리에서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께는 이 세계인의 날이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나 싶고요.
1: 맞습니다.
0: 또 뉴저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시골 분들이잖아요.
1: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0: 근데 그 뉴욕은 정말 다인종들이 몰려 있는 뭐 100개가 넘는다 그래요. 인종이.
1: 멜팅 팟이죠.
0: 네, 멜팅 팟이라는 네.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렇다 보니까 또 우리 뉴욕커들에게는 세계인의 날이 또 특별하게 이렇게 다가오지 않나 싶네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주간 베스트 주제가 발표됐습니다. 주간 베스트 좀 알려드릴게요.
1: 네. 이 시간만 되면은 아무래도 여러분들 지금 식사를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0: 하시면? 저도 참 궁금해요.
1: 네. 지금 이 시간이면 식사를 다 마치신 시간인지 네. 아니면 아직은 네. 아직 점심 전이신지 모르겠는데
0: 또 어떤 분들은 카톡창에 또 점심 먹으러 나와서 듣고 있어요. 이런
1: 맞아요.
0: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만 되면은 배가 너무 고파서 잘 들어보시면 저 뱃속에서 꼬르르
0: 배꼽시계를 그러죠.
1: 네. 네. 배꼽시계가 울리는 거를 잘하면 들으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시간쯤 되면 배가 아주 출출해집니다.
0: 네.
1: 예,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는요. 우리 집만의 레시피입니다.
0: 네. 요리책에도 안 나오고
1: 그렇죠.
0: 인터넷을 검색해도 안 나오는 오직 우리 집 주방에서만 대대손손 내려오는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그런 비법 우연히 발견한 최고의 꿀조합 레시피
1: 네.
0: 이런 혹은 완전히 폭망하셨던 네. 재밌는 레시피
1: 이것저것 시도해봤는데 네. 이건 정말 아니더라 이건 해보지 마라
0: 네, 완전히
1: 예, 이것도 레시피
0: 차라리 바닷물을 네. 퍼먹는 게 낫더라 이런 그 망한 레시피 이런 거
1: 예, 이것도 네. 꿀팁이에요
0: 네, 대방출해 주시면 돼요
1: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김치찌개 끓일 때 마지막에 이거 한 스푼 넣는다. 이거 아주 킥이다 하거나
0: 그렇죠.
1: 아니면은 뭐 배달시켜서 치킨 먹고 나서 치킨이 조금 남았다. 이럴 때 나는 이런 남은 치킨으로 이런 기가 막힌 요리를 만든다.
0: 야, 이런 것도 좋네요.
1: 네, 이런 거 좋잖아요. 성훈 씨는 뭐 비밀 레시피 한 가지 있으신가요?
0: 저는 나름대로 총각 시절에는
1: 네.
0: 좀 맛있게 또 해 먹고
1: 네.
0: 또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분들 지인들 또 초청해서
1: 네.
0: 집에서 또 총각인데 뭐 여러 가지 기회에 막 떡볶이라든지 카레 뭐 이런 걸 막 해서 드렸어요.
1: 또 요알람이에요?
0: 그랬더니
1: 네.
0: 뭐 떡볶이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방송이니까 네. 거짓말할 수 없고 우리 몇 분들이
1: 네.
0: 가게를 차려도 될 것 같다.
1: 오, 그래요?
0: 그럴 정도였는데 왜냐면 그 물엿을 굉장히 많이 넣거든요.
1: 그게 비법이었나요?
0: 그러니까 달잖아요.
1: 네.
0: 맛있을 수밖에 없는데 라면을 끓일 때
1: 네.
0: 또 스프를 조금 덜 넣고
1: 네.
0: 거기에 요거는 이제 저만의 레시피는 아니에요. 많이 알려진 레시피입니다만
1: 네.
0: 말이 있네요. 네, 이 쌈장을 좀 넣으면
1: 오.
0: 요게 아주 또 국물이 더 깊어지면서 전혀 라면의 그 매운맛과 또 다른 굉장히 특이한 라면이 있던데요.
1: 오, 쌈장라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고요?
0: 네네.
1: 저한테는
0: 네.
1: 굉장히 신선한 조리법인데요.
0: 네, 이런 레시피도
1: 네.
0: 또 보내주시면은 왜 작은 큰술 뭐 두 개 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그렇죠.
0: 정확한 레시피를 좀 주시면
1: 네.
0: 이것도 또 참가하실 수 있는 네, 그런 게 되겠어요.
1: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간장 계란밥 할 때
0: 네.
1: 일반 간장.
0: 맛있죠.
1: 예, 일반 간장도 살짝 넣지만 거기에다가 참치액을 조금만 넣어도요. 감칠맛이 정말 확 살거든요.
0: 맞아요.
1: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만의 비법은 간장 계란밥에 참치액 한 스푼입니다.
0: 네. 네. 청취자님들도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 에이 정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요리를 둘 다 잘 모르네. 내 레시피 이거 알면 진짜
1: 깜짝 놀랄 거다.
0: 정말 다친다. 네. 막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오늘 세계인의 날이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한인 사회에 세계를 위해 좀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 공헌한다 생각하고 네. 나눠주십시오.
0: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우리 집 김밥에는 이게 꼭 들어간다.
0: 그렇지.
1: 네, 우리 집 남편은 이걸 넣은 떡볶이를 정말 제일 좋아한다.
0: 그게 그런.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그렇죠. 맛이 나지? 그런 거.
1: 네. 땡땡으로 보내주시면 네. 안 되고요. 꼭 그 비법을 써서 저희 K-Radio US 친구 추가하셔서 카톡으로 목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목요일 제가, 마감입니다.
1: 네, 금요일에 함께 같이 공유를 하고요. 이번 주 장원을 함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장원이 되시면
1: 야의 상품권 100으로 50불짜리 네. 보내드리고요. 자동으로 H마트 상품권 드리는 월 장원 후보가 되십니다. 네.
0: 여러분 목요일까지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주간 베스트 여러분의 사연들로 꾸며주는 금요일 아주 아름답게 이번 주도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집만의 레시피로 정말 맛깔나게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건 끓이는 게 아니고
1: 아니 제가 그 레시피 보내주시면 네. 저희가 금요일날 같이 공유를 할 거잖아요.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주말에 그 중에 한 가지 뽑아서
0: 저희가 꼭
1: 제가
0: 먹어보도록
1: 한번
0: 하겠습니다.
1: 예, 해먹어보려고 합니다.
0: 그리고 또 피드백을 또 드리고 그렇게 네.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레시피만큼이나 맛깔나는 노래 한 곡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아 네. 이 노래 안 들어볼 수가
1: 없어요. 아, 이 노래 네. 대표곡이죠. 세계인의 날에
0: 네. USA for Africa We are the world.

0: 네, 현재까지도 이 음반을 계속
1: 네, 그 원래 음반을 만들 때 기획했었던 그대로 이디오피아 난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음반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아프리카와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한 그 나라들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그런 모든 기금들이 쓰여지는 그런 음반이 되겠습니다.
2: 아니, 다 좋은데요. 네. We are the world. 이름에 맞춰서 정말 월드에 있는 모든 인종들을, 인종들의 그 대표하는 가수들이 다 모여야 되는데 어떻게 또 여기에도 아시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세계의 날을 맞아서 마음을 좀 더 활기 열고 기분 네. 좋게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아 정말 이뚤어진 마음이 자꾸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1: 올라오네요.
2: 네. 네.
1: 침착해 침착해 아마 지금쯤 저 당시만 해도 이게 85년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만 해도 K-POP이 그렇게 막 세계적인 음악이 되기 좀 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다시 이런 음반이 기획된다면 아마 상당히 많은 BTS를 포함해서 블랙핑크나 우리 많은 K-아티스트들이 또 이제도 있고요. 네. 이렇게 아마 출연하지 않을까 싶네요.
2: 맞네요.
1: 자, 저희 네
2: 새로운 버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1: 세계의 날을 맞아 준비한 한시의 음악다방 We are the world 함께 듣고 계시고요. 저희 탄거선님 만나보겠습니다.
2: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에스터와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터와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2: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e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1: 야엘 애프터 머더스 데이 스페셜 5월 말까지고요. 자연이 만든 가장 강한 선택 천연 원료, 천연 화장품, 천연 약재, 천연 영양제, 오 천연 이 모든 기준을 하나로 만든 이름 야엘. 피부를 관리하는 브랜드가 아닙니다. 피부를 다시 설계하는 프리미엄 시스템입니다. 지금 야엘 3종 세트 구매 시에는 450불 상당 와 특별 프리미엄 선물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2: 자연의 힘을 가장 높은 기술로 설계하다. 케어를 넘어 다시 설계하는 야엘 애프터 마더스 데이 한정 이벤트 5월 말까지입니다. 제품 문의는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프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해드리고요.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718-886-3344.
2: 뜨끈하고 진한 국물이 생각날 때 쾌적한 공간, 정갈한 음식, 정성껏 우려낸 깊고 진한 국물 한 그릇. 한 숟갈 뜨는 순간 고개가 끄덕여지고 친절한 사장님의 한마디에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노던블루바드 209가 진짜 국밥의 기준 진상 국밥.
1: 네, 수요일 오후 한식 음악다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뭘 오늘 점심에 어떤 걸 드셨나요? 네, 지금 속속 레시피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와서 오랜만에 또 새로운 코너로 여러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3: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업홈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4: 모기지는?
3: 홈모기지도 뱅크업홈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4: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3: 재융자도 뱅크업홉 홈모기지.
5: 뱅크업홉 홈모기지.
6: 뱅크업홉이젠 이퀄 하우징 랜드.
7: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8: 픽스노바 무료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0: 레시피도 보내주고 계시고 오랜만에 오늘 또 영준님도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1: 어서 오세요.
0: 아, 손주 보러 가시는구나. 자, 이제 월드컵 대한민국 팀의 조별리그 1차전이 오늘 딱 3주 남았어요. 3주 뒤 목요일 저녁에 아, 드디어 이제 1차전 체코와 월드컵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축구를 사랑하고 또 월드컵을 기다리시는 그 모든 분들을 위한 시간으로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월드컵 이야기 오늘 알체컵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1: 저처럼 그 축구를 보는 거는 좋아하지만 어떤 포지션이
0: 아 좋아는 하세요?
1: 네, 그럼요. 어, 아니 네. 평소에 매일 즐겨보지는 않지만 네네. 대한민국 대표단이 나온다 하면은 그날은 불을 켜고 또 네. 텔레비전 앞에서 앉아서 또 응원을 하죠. 네,
0: 소위 A매치라고 하는 그 국가 경기, 네. 나라 대 나라 경기는 좀 뭔가 이제 오죠 마음에.
1: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런 날은 또 그 애국심을 또 저 밑에 그 연끌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소리를 지르면서 대한민국 외치죠 제가.
0: 자 그러면 네. 우리 청취자님들 앞에 한번 선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영화는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본다. 아니다.
1: 저요? 가끔.
0: 가끔.
1: 가끔 입니다.
0: 솔직한 답변 감사하고요. 네. 완전히 그 정말 축구에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냉정하네요.
1: 네, 제가요 꼭. 그런 국가 매치를 할 때만 네. 네, 축구 팬이 그 임시적으로 돼요.
0: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1: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축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네. 공격수만 중점적으로 보고
0: 맞아요.
1: 공격수만 또 좋아하게 돼요.
0: 맞아요. 네. 주로 이제 공격수가 한 3명 또 많게는 미드필더까지 따지면은 한 7, 8명까지 공격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다 골을 넣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가끔 수비도 넣어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수비도 골을 넣어요.
1: 아니 가끔 골키퍼도 넣잖아요.
0: 아주 희귀한 경우지만 네네. 골키퍼가 경기의 마지막 코너킥 같은 상황에 들어갔고 네. 뭐 헤딩으로 받아 넣는 경우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0: 맞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 알제컵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월드컵 이런 거의 줄임말이에요.
1: 네.
0: 축구도 그렇고 여행도 그렇고 뭔가 좀 알고 나서 보면
1: 맞습니다.
0: 영화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고 나서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보면
1: 네.
0: 그 보는 깊이도 달라지고 재미도 달라져요.
1: 아 저는 정말 동의합니다. 그
0: 네,
1: 말씀에.
0: 네. 그래서 네. 오늘 알제컵에서는 축구로 제대로 보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1: 네.
0: 오늘 좀 포지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좀 알려드릴게요.
1: 저 세 개 알아요.
0: 뭐요?
1: 공격수. 그러니까 스트라이커. 미드필더. 골키퍼.
0: 많이 하네요.
1: 예, 이렇게 세 가지 합니다.
0: 깜짝 놀랐어요, 지금.
1: 총 몇 가지가 있죠, 근데?
0: 총 크게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1: 오, 제가 그래도 75% 네. 알았네요.
0: 공격수.
1: 네.
0: 공격수. 요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원래 이 축구가 영국이 기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영어예요, 영어들이.
1: 아, 그렇구나.
0: 그래서, 포워드라고 합니다, 포워드.
1: 공격수. 네.
0: 그 다음에, 미드필더는 말 그대로 미드필더예요.
1: 미드필더. 그런데 미드필더의 역할은 뭔가요?
0: 미드필더의 역할은
1: 중간에 있으면 되나요?
0: 네, 약 2분 뒤에 나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미드필더.
1: 네.
0: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골키퍼가 있고요.
1: 네.
0: 그리고 수비수.
1: 아, 수비수.
0: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1: 네. 그러니까 골을 넣는 해결사들은 공격수죠.
0: 그럼 이제 공격수라고 네. 하죠. 포워드라고 합니다.
1: 네.
0: 최전방에서 상대 팀의 골문을 노리는 저격수입니다.
1: 빠른 스피드, 아주 스피드 빠르죠?
0: 네, 갑자기 지금 스튜디오에 오셔가지고. 네, 최전방의 상대팀의 골문을 노리는 저격수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능력이 생명이죠. 우리 대표팀의 영원한 캡틴, 요번에 마지막 댄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 네, 그리고 황희찬 선수 이런 선수 머리로 골을 또 받아내는 조규성 선수 오영규 선수 이런 선수들이 공격수입니다.
1: 아우 네. 이름만 딱 들어도 뭔가 막 시원시원한 그런 골 장면이 확 그려지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미드필더 네, 네. 이제 좀 알려주시죠.
0: 미드필더는 네. 말 그대로 축구장의 허리 네. 축구장이 이렇게 중간에 금이가 있죠. 네, 그걸 이제 세터서클이라고 하는데 네. 거기에 그 축구장의 가운데 나눠져 있는 그거를 양쪽을 중심으로서 뛰는 선수들이 미드필더예요.
1: 네,
0: 공격과 수비를 연결해주고
1: 아 연결하고
0: 경기 전체의 흐름을 조율해주고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죠. 화려한 발재간으로 마법 같은 패스를 찔러주는 바로 이강인 선수가 미드필더입니다.
1: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간에서 네. 수비수가 됐다가 공격수가 됐다가
0: 또 적중으로 들어가서 골을 넣기도 하고요. 아, 센터링을 날려주기도 하고요.
1: 네, 두 이렇게. 가지 역할을 모두 다
0: 하는 사람이
1: 그러면은 네. 정말 잘하는 선수들이 미드필더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0: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미드필더 네. 출신들이에요. 대부분들.
1: 네. 네.
0: 또 황인범 선수가 중요한 역할을 맡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미드필더인데 또 박지성 선수 아시죠?
1: 아, 알죠. 네. 박지성 선수. 지성 오빠.
0: 네. 박지성 선수가 바로 포지션이 미드필더입니다.
1: 아, 그래서 박지성 선수는 골을 안 넣고 그 스트라이커처럼 골을
0: 상대적으로 많이 넣지는 않지만 그렇죠. 골을 넣게 되면 넣지만 그 네. 골을 만들어주는 그런 게임 체인저라고 보통 하고 게임 메이커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미드필더입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또 수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죠.
0: 네, 수비수는
1: 해주시죠.
0: 말 그대로 뭐 네. 골대 근처에 전혀 오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내는 이른바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김민재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습니다.
1: 아, 바로 김민재 선수가 네, 수비수군요.
0: 수비수. 그래서 수비를 주로 보고 김민재 선수도 가끔 머리로 신장을 이용해서 헤딩으로 골도 넣고 네. 네, 또 외곽에서 중거리 슛으로 골도 넣고 이렇게 하죠.
1: 아, 또 김민재 선수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네,
0: 그리고 또 골키퍼가 또 있습니다. 유일하게 손을 쓸 수 있는 포지션이기도 해요.
1: 맞네요.
0: 축구에서는 우리에는 이제 조현우 선수가 이번에도 주전 골키퍼로 아마 화려한 아, 그의 또 대인맥 능력으로 아마 슈퍼세이브를 여러 번 또 보여줄 건 그런 또 예정입니다. 자, 오늘 알제컵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자, 오늘 단골 손님 한 번 더 만나뵙겠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플리사이즈 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이제 레오니아 454 브로드 에비뉴에서 더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문의는 201-947-5757번입니다.
0: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았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좋다, 싸다, 확실하다. 하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718-308-6400, 917-543-8111번으로 해주십시오.
0: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에 새롭게 오픈한 K카페 테라스. 향긋한 커피와 다양한 음료, 매일 아침 들어오는 가나한 제과의 신선한 빵, 맛있는 김밥과 샌드위치, 정성 가득한 도시락까지 각종 행사와 모임을 위한 단체 케이터링 주문도 환영합니다. 푸짐하고 아주 맛있게 준비해드릴게요. 저녁 5시부터는 모든 빵 30% 할인해드리고요. 아침 6시 30분부터 밤 9시까지 베이사이드 노던 208가 K카페테라스로 오세요. 단체 주문 및 문의 전화 347-767-8181.
1: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한 토종 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는요, 뉴욕 막걸리 꼭 찾아주세요. 전화번호는 845-866-4588, 845-866-4588번입니다.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0: 자, 세계인의 날을 맞아 하시의 막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무더운데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건강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2: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C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0: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0: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0: 866-566-9191, 866-566-9191.

0: 비비송과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세종 바이오텍.
1: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회사 슬로건이 너무 좋죠? 바로 오늘 만날 세종바이오텍의 회사 슬로건이기도 한데요. 데비서 대표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성훈 씨, 영화 씨, 안녕하세요. 세종의 데비씨입니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제가 오늘 날씨 되게 더워요. 그쵸?
2: 여기도 정말 더워요.
1: 폭염주의보가 네. 있습니다.
3: 그러니까. 네. 오늘까지만 더우면 또 내일부터 좋아진다니까 좋은데.
1: 맞아요.
3: 아까 우리 허락하신 자연으로 인간을 생각합니다. 네. 우리 회사 슬로건인데 우리 성훈 씨가 칭찬해 주니까 아주 기분이 좋은데.
1: 이런 건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네.
3: 자연의 그 원료를 연구해서 네. 우리가 회사의 건강 백세를 또 제품을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공급을 하는데 요즘에 혹시 그 내일이 아까 뭐 날짜 날 얘기만 하시던데 오늘 네네. 무슨 날이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1: 내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3: 어떻게 하셨어요?
1: 네.
3: 그래서 한국에는 불이 하나가 되는 날. 아, 제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1: 사실은
2: 네, 그 맞습니다.
3: 불이 하나가 되는 날. 예, 부부의 날인데 요즘에는 뭐 아무래도 이제 5월이니까
1: 네.
3: 이런저런 이유로 제품 구입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하나 보니까 경기도 부천
1: 네.
3: 경북 경산
2: 네.
3: 충북 청주 이게 뭔지 아세요? 센스. 한국에
2: 네.
3: 우리 세종 제품을 부모님께 보내주세요 했던 주소입니다.
2: 아 그렇군요.
1: 5월이니까 한국에 보내달라고 의뢰하는 분들이 많죠. 네, 네.
3: 맞습니다.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 한국에 이렇게 뭐 경상북도, 충북, 뭐 경기도, 서울 이렇게 보내달라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서 제가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2: 어떤 현상이요?
3: 한번 보내신 분들이 꼭 그 다음에 또 보내십니다.
1: 그래서
3: 아니 왜 이렇게 또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동네방네 미국에서 선물 왔다고
2: 자랑하시고
3: 그래서
1: 네.
3: 여러분들 5월 네, 뭐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제가 또 우정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데 자 오늘은요
1: 네.
3: 지난번에는 우리 비타민 3총사소
1: 그랬죠
3: 네 그래서 오늘은 뭐 기관지 청보감 세종 뇌보감 이런 다른 제품들 소개를 쭉 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마음 딱 잡고 우리 회사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유명한 그 혈관 대청소하는
1: 네.
3: 송보감 세종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제가 팩트체크 간단하게 해드리고 혹시 요즘에 이 제품 세일 정보를 기다렸던 분들은
1: 네.
3: 오늘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1: 놓치면 안 되겠네요.
3: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 뚫어 이건데 뚫어.
3: 네. 뚫어. 뚫어. 네. 맞습니다.
1: 네.
3: 제가 지난번에 뚫어 했더니 그 어떤 고객님이 사장님이세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 송보감으로 혈관도 뻥 뚫어야 되지만
1: 네.
3: 요즘에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2: 아,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경기도 좀 뻥 뚫렸으면 좋겠습니다.
1: 아,
2: 정말 그랬으면 좋겠네요.
3: 그래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랬는데 자 제품 소개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고 세일 정보 준비합니다.
1: 네.
3: 세종 송보감은 18년 동안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원료 이름은 그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을 증류 농축해서 고농축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 식약처로부터 인증이 되고 또 의약품 제조 기준인 GMP 기준으로 생산이 돼서 하루에 아침 저녁 이렇게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 세종 송보감은 솔잎을 원료로 개발됐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 네.
1: 그렇죠.
2: 그러니까 고농축 캡슐 제품이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3: 알약으로 돼 있고요.
2: 네.
3: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어느 고객이랑 통화했더니 뉴욕에 계신 고객이에요.
1: 네.
3: 베트남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장님 그 세종 송보감하고 똑같은 제품 제가 봤어요.
2: 오, 베트남에서요?
3: 네. 그런데 가격이 되게 비싸던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수출한 제품이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그 한국에 여행을 갔는데
2: 네?
3: 한국에서도 이름은 물론 다릅니다. 그런데 TV 광고를 봤는데 세종 송보감 제품이 광고에 나와서 네.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나라 솔잎이 좋긴 좋은가 봐요.
1: 그렇게 그렇군요.
3: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국에 여행 가실 때 또는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국에 여행 가실 때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솔잎이 이만큼 이제 확장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3: 그래서 솔잎에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제가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혈당 조절에 필요한 성분이 고농축되어 있어서 일단 혈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 도움이 되고 또 혈관 확장 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이나 뇌졸중 요즘에 스텐트 시술하신 분들도 많은데 혈관 건강에 좋고 세 번째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혈관을 청소해준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관 대청소 그 다음에 이제 독소를 제거해주는 혈관 디톡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가격은 3개월분 한 박스 380불인데 보통은 두 번 하루에 두 번을 드시는데요.
1: 네.
3: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세 번까지 복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2: 네. 네, 그러니까 3개월분 한 박스가 380불이면 한 달에 네. 계산을 하면 한 130불 정도 되겠네요. 네.
3: 그렇죠. 그렇게 되고요. 뭐 지금 드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한 박스가 다 될 때까지 드시는데 보통은 제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그래서 뭐 봄, 가을로 드시면 좋아요 이렇게 말씀 어떤 분은 또 여름, 겨울 뭐 이렇게도 드시는데
1: 네.
3: 뭐 제가 지금 자료에 쫙 정리해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뭐 그 캘리포니아의 세크라멘토, 또 LA 타운, 또 뉴욕의 플러싱 또 우리 메릴랜드에 세탁소 하시는 누구 뭐 제가 지금 쭉 써놨는데
1: 네.
3: 많은 분들이 송보감을 통해서 혈관 관리에 도움을 받고 있고요. 세종 송보감에는 유명한 영화 씨는 이 실험을 모르죠?
2: 네, 저는 못 봤어요.
3: 영화 씨
2: 궁금합니다.
3: 세종 송보감은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뉴욕에 출장을 가면 꼭 이 시간에 제가 방송에 가서 요즘에 또 유튜브도 되니까
2: 제가
3: 실험도 한번 하는데 여러분 뭐 기억하실 겁니다. 유리컵에 물을 한 반 정도 붓고 썩지 않는 우리 포장할 때 쓰는 스티로폼을 손으로 제가 잘라놓습니다.
2: 네.
3: 그리고 세종 송보감 한 캡슐을 가위로 잘라서 넣으면
2: 네.
3: 용해가 됩니다. 스티로폼이.
1: 금세 없어져요.
3: 네, 우리가 보는 앞에서
1: 네.
3: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은 솔 향기도 꽉 차는 그런 일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그 비저블한 실험도 가능은 한데
2: 네.
3: 이것은 솔잎이 갖고 있는 효능 그리고 고농축 캡슐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효능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죠. 혈관 대청소 또 혈관 디톡스에는 세종 송보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 와, 이렇게 혈관 디톡스, 혈관 네. 대청소 여기에 유명한 이 세종 송보감이 있는데 또 네. 세종 송보감과 함께 유명한 후코이단도 있잖아요.
3: 후코이단.
2: 네.
3: 제가 잠깐만 후코이단 팩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그 후코이단 그러면 그 저 성훈 씨한테 저 영화 씨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성훈 씨 그 제가 후코이단의 효능을 얘기할 때. 아포토시스 이제는 기억하시죠?
1: 아포토시스.
3: 아포토시스. 네. 네, 뭡니까?
1: 아포토시스 이 비정상 세포를 사멸하도록 돕는 네. 아주 특이한 네, 기능을 맞습니다. 하는 그런 예 그 효과예요.
3: 그
1: 아이고 떨려라.
3: AI나 네, AI나 이 컴퓨터에 들어가서 후코이단
1: 네.
3: 아포토시스 이렇게만 치셔도
1: 네.
3: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몸 안에
1: 네.
3: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멸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1: 야, 신기해. 네.
3: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후코이단이 갖고 있는 항암 효과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요즘에는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사장님 세종 후코이단이 뭐 유사 그런 후코이단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1: 그렇죠.
3: 첫 번째는 함량이 압도적으로 많고. 순도, 우리가 이제 퀄리티를 대별할 수가 있는데 순도가 최고 순도입니다.
1: 네.
3: 그래서 아주 좋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원산지에 제가 이거 방송 때 꼭 말씀을 드리는데
1: 예.
3: 일본산 후코이단이 아니고 원산지가
2: 네.
3: 청정 대서양 지역에 후코이단

0: 대종 송도감은 3개월, 한 박스가 380불이고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다는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네. 가격은 똑같습니다. 380불 이렇게 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5월에는 선물할 일도 많으니까 또 대표님 세일 정보도 네, 함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2: 우리 많이 기다렸거든요 지금.
0: 저희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는요. 네. 대종 송도감 그러면 두 박스에 한 박스, 2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홈페이지에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3: 네.
0: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분은 그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네네. 오늘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는 특별한 세일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다섯 분에게, 예,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필요하시면 바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세종 송보감, 한 박스, 두 박스가 아니고요. 한 박스만 구입을 하시면, 똑같은 가격에, 후코이단, 명품 후코이단, 세종 후코이단이죠.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3: 이야, 원파시원이에요. 네네.
0: 네, 세종 송보감을 구입하시는 분에게 네. 후코이단 한 박스를 드리니까 이제 혈관 건강도 잡으시고 또 면역력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요 세일을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0: 자, 전화번호 드릴 테니까 네? 다섯 분에게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3: 빨리 전화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703-256-7671 네? 여기는 본사입니다.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는데 잠깐만요 성훈 씨. 보너스가 또 하나 있죠?
2: 또 있어요.
0: 리포존 비타민C 요즘 인기입니다. 요것도 한 병을 함께 드리니까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3: 와, 정말 땡큐네요. 이거 정말 땡큐네요. 네.
0: 네, 감사합니다.
1: 근데 혹시 그 개인당 네. 구매하실 수 있는 리밋이 있을까요?
0: 개인당 리밋은 한 세트, 리밋은 네.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고요.
1: 네.
0: 미국은 물론이고 뉴욕 뉴저지는 당연하고요. 네. UPS로 다 보내드리고
3: 네.
0: 미국 어디라도 그리고 한국도 요 똑같은 세일로 한국에 계신 저희 아버님께 좀 보내주세요. 주소 주세요. 그러면 네. 네. 한국이 지사에서 한국 어디라도 3일 안에 보내드립니다.
1: 제가 세일 정보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0: 네.
1: 혈관을 깨끗이 청소하시라고 세종 송보감 3개월분 한 박스만 구입하시면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항암 면역력에 좋은 세종 후코이단 4개월분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고요.
3: 그게 끝이 아니에요?
1: 네. 오늘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보너스로 또 요즘 최고 인기 신제품이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 한 병을 보너스로 또 드립니다. 이거는 다섯 분에게만 드리는 세일 혜택이고요. 네. 전화는 한 번만 주셔도 모두 리턴콜로 다시 다 해드리니까요. 기다려주시면 되고요.
3: 전화번호 한 번 더요.
1: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3: 대표님 시간이 좀 없긴 하시겠지만 네. 좀 뭐 비타민 삼총사 인기라는데 세일 정보 좀 간단히 주시면 안 돼요?
0: 아 그럴까요?
3: 네.
0: 리포존 비타민 C 신제품이죠. 요것도 35불이고 한 병에 2개월분.
3: 네.
0: 그다음 500억 유산균, 세종 유산균. 요것도 35불. 또 당뇨에 좋은 세종 여주. 요것도 한 달 반 35불. 가격이 똑같습니다.
3: 똑같습니다. 네.
0: 보통은 다섯 병에 한 병 이렇게 그렇죠. 세일을 하는데 네. 5월 가정의 달이니까 10병을 구입하시면 5개를
3: 네.
1: 요거는 온 가족이 함께 복용하시기 네. 좋겠어요.
3: 네, 좋아요.
0: 그렇죠. 그렇죠. 섞어서 구입할 수 있어요.
3: 섞어서
0: 그러니까
3: 또. 네.
0: 원하는 제품을 섞어서 구입할 수 있는데 제가 한 30초 동안에 요 세일 정보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1: 네. 네.
0: 선착순 5번. 지금 우리 직원이 통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가 안 되면 좀 네. 기다리세요. 계속 저 네. 할 필요는 없어요.
3: 화내지 마시고요. 네네.
0: 네. 네.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네. 세종 후코이단을 한 박스를 드립니다.
3: 네.
0: 그리고
3: 그렇죠.
0: 리포존 비타민C 한 병. 요거는 요 세트는 개인당 한 세트. 리밋은 두 세트 가지고 한국도 동일하게 배송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 세일은 비타민 3총사, 비타민C, 유산균, 여주 각각 35불인데
3: 네.
0: 5 플러스 1이나 10 플러스 5로 세일을 해드리니까 제가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드릴게요.
3: 네.
0: 703, 여기는 버지니아입니다. 703-256-76

0: 17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순서대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미 전역은 물론이고요. 한국까지도 네. 배송 무료로 해 드리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신없이 또 오늘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는데요. 대표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알겠습니다. 어떤 어머님은 전화 안 받는다고 세 번, 네 번 막 전화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번만 하시면 돼요.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을 물론 챙기셔야 되고요. 또 멀리 있는 가족들도 한 번쯤은 꼭 챙겼으면 참 좋겠다. 우리 성우 씨나 영화 씨도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2: 야, 우리 네. 대표님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자,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네, 우리 데이비스 대표님과 함께 전화로 우리 건강정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섯 분까지 뭐 리미시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일단 전화는 하세요.
1: 아니, 그럼요. 네. 마지막으로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 703-256-7671번입니다.
2: 데이비스 대표님 감사합니다.
0: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네.

0: 자, 오늘까지 폭염주의보가 지금 내려서 95도, 96도를 막 지금 방불하고 있는데 많이 더우시죠?
1: 어젯밤에도 잠 못
0: 이루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1: 네. 저를 포함해서.
0: 네. 그러나 어제 또 모기 잡는 법을 또 알려드렸고요. 그거 진짜냐고 주위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진짜입니다. 물에다가 세제 한두 방울만 섞어서 놓으면 아 모기가
1: 미끄러져요.
0: 이기지 못하고 네. 네, 물에 빠져서 죽어요. 요즘 그게 여러분들 그 쥐고 계시는 휴대폰으로도 네. 광고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생활 상식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세계인의 날을 맞아 낯선 타지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멋지게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야 오늘 참 잘하고 있다 고생 많다 하고
1: 어깨를 고생 많다.
0: 네, 이렇게 한번 쓱쓱 한번 토닥여주는 그런 오후가 되면 어떨까요?
1: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시고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굽은 어깨가 활짝 펴지는 그날까지 네, 네. 저희 한시 음악다방이 매일 오후 1시마다 가장 든든한 여러분의 응원 단장이 되어서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내일 이제 정말 주말이 한껏 가까워진 또 퀴즈가 있는 목요일로 네, 에너지 200% 충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퀴즈 좋아하시는 분들 내일 많이 많이 또 와주세요.
1: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듯이 그렇죠?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시 음악다방 성령화
0: 이성훈이었습니다.
1: 내일 만나요.
0: 자, 우리 마지막 곡은 쿨의 이 여름 썸머라는 노래네요. 아우, 시원한 하루 되세요.

0: K라디오.
1: K라디오.
2: K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미국 최고의 돌침대, 흙침대 전문업체 황토방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아주 특별한 세일을 실시합니다. 3,800불 상당의 퀸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3,800불 상당의 싱글 사이즈 황토 흙침대를 999불, 999불, 20년 전 세일 가격으로 마지막 폭탄 세일을 실시합니다. 구입 문의는 뉴저지 201-945-3939, 201-945-3939번입니다. 황토방은 뉴저지 리치필드 H마트 몰 내 예당떡집 옆에 있습니다. 포트리에서 만나는 가장 우아한 미식의 순간,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레스토랑 어리,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아름다운 테라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여유로운 브런치, 신선한 해산물의 깊은 풍미를 담아낸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은 날 품격 있게 준비되는 스페셜 코스 다이닝, 그리고 파티시에가 정성스럽게 구워내는 프리미엄 베이커리와 디저트까지 식사의 마지막 순간마저 특별하게 완성합니다. 단순한 한 끼가 아닌 감각과 분위기, 그리고 기억을 머무르게 하는 공간, 브런치의 여유, 데이트의 설렘, 기념일의 품격까지. 포트리가 사랑하는 프렌치 다이닝 어리. 오늘 당신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완성해보세요. 다이닝 코스는 예약에 의해서만 준비됩니다. 뉴저지 2020 센트럴 로드 포트리. 문의 및 다이닝 코스 예약 201-482-0055, 201-482-0055. 프렌치 시푸드 파스타 앤 스페셜 코스 다이닝 어리.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 번호 201-429-2282, 201-429-2282. 천정산삼의 파격세일,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에서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반값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불로초 300불짜리 한 병을 사시면 두 병을 선물로 더 드립니다. 또한 5월 말까지 전 품목 30에서 50%까지 파격세일을 하오니 많이 방문하셔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 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 제품으로 선물하세요. 718-879-2340, 718-879-2340.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그 카페 알바생이 써붙인 안내문인데요. 목소리가 안 나와서 체리필터 공연을 너무 열심히 지켰습니다. 아, 목소리가 나왔다면 목소리가 안 나와요. 체리필터 공연을 너무 열심히 지켰습니다. 음료가 나오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관계로 배를 눌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 솔직하죠. 보통은 실수나 컨디션 난조를 숨기고 싶어 하는데 이 알바생은 미안한 마음까지 꾹꾹 담아서 손글씨로 상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엔요, 이런 말도 남겼대요.
1: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목이 쉰 이유입니다.
0: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참 따뜻했습니다. 체리필터 공연이면 인정. 오히려 더 정감 간다. 열심히 즐긴 것도 책임감 있게 출근한 것도 멋지다. 가만 보면요, 사람들은 이 완벽한 사람보다 좀 허술함이 있어도 진심이 느껴지는 사람한테 더 마음을 여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다 보면 가끔은 목이 쉬기도 하죠. 그뿐인가요? 실수도 하고 조금 서툴 때도 있잖아요. 그래도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말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걸 이해해주는 마음. 그런 게 사는 맛을 더 맛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2시의 비타민은요, 여러분의 조금 지친 오후에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시간 되어드릴게요. 2시의 비타민, 오늘도 기분 좋은 시동 걸고 출발해봅니다. 부릉부릉!

체리 필터가요. 알고 봤더니 25년 동안 한 번도 멤버 교체가 없는 정말 낭만 밴드더라고요. 낭만 고양이도 유명한데 오늘은 체리 필터 오리날다 들어볼게요.

여러분에게를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2시에 두시고 여러분의 주파수를 2시에 고정. 네,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이야기로 채워드리는 잉남 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 중입니다. 오늘은 뉴저지에서 소리 질러. 자, 혼자 듣기 아까운 이 텐션 지금 바로 저랑 친구 맺어볼게요.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카카오톡을 키세요. 자, 카카오톡을 키시고요. 메인 페이지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를 클릭. 자, 아이디로 추가가 보이실 거예요. 아이디로 추가를 클릭. 자, 커서가 컴퍽컴퍽하는 옆에다가 K-Radio US, 저희 생방송 카톡창 아이디죠. K-R-A-D-I-O-U-S 검색. 자, 그러고 나니까 K-Radio 생방송 카톡창이 짠 하고 뜨실 거예요. 하얀색 바탕에 까만색 글씨로 K-Radio가 보이시면요, 친구 추가 꾹 눌러주시고 인사 남겨주세요. 뉴저지에서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아, 보이는 라디오 저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매일 출석해주시는 우리 또 애청자분께서 아유 많이 서운하시구나. 메인 페이지가 새롭게 단장을 했잖아요. 저 보이지 않더라도요.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예쁜 생방송 메인 페이지가 짠 하고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 내일은 뉴욕으로 갑니다. 저희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요. K-Radio 라이브 하시면은 1660 K-Radio의 다양한 방송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람 마음이 참 이랬다 저랬다 여자만 그런가요? 사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편했지 하고 생각하다가도 혼자 사는 사람은 또 늦은 밤 같이 라면 먹어줄 사람 있는 삶을 꿈을 꿉니다. 자, 연애하는 사람은요 어떤가요? 이 사람과 안정적으로 살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 막상 결혼한 친구들은 연애 때가 제일 설렜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직장인은 월요일 아침마다 어떤가요? 와, 진짜 막 탁 때려치우고 싶다 하는데 막상 쉬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어떤가요? 괜히 출근하는 사람들 보면서 그래도 어디 갈 곳, 나 불러주는 곳 있는 데가 좋다 싶어집니다. 학생 때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습니다. 야자 안 하고 땡땡이 칠 때 너무 좋았고요. 부모님 간섭 안 받고 어른 되면 그럴 것 같았고 또 밤새 게임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다 쓰고. 근데 어른 되니까 어떤가요? 막 그렇지만 않잖아요. 그 시절이 늘 그립습니다. 자, 급식 먹고 체육 시간 기다리고 방학식 날 괜히 들뜨고 별거 아닌 일에도 친구들이랑 배잡고 웃던 그때. 그땐 몰랐다. 그때가 얼마나 좋은 때였는지 마냥 좋았던 그때를요. 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 이야기를 하고 시골이나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서울 같은 데 가야 기회가 있지, 넓은 데 가야 있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바쁜 사람은 쉬고 싶고 너무 한가한 사람은 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을 느끼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요, 지금 손에 없는 걸 자꾸 더 반짝이는 걸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SNS만 봐도 그렇잖아요. 남의 여행 사진 보면 내 일상이 초라해 보이고 누군가의 가족 사진 보면 외로워 보이고 또 누군가는 혼자 카페 가는 사진 보면서 와, 저런 자유 부럽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내가 당연하게 지나친 하루가 누군가에겐 정말 갖고 싶은 삶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운 사람도 있지만 혼자 조용한 밥 한 끼 먹는 시간이 너무 간절한 사람도 있고요.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는 부모는 딱 하루만 혼자 있고 싶다 생각을 하지만 또 아이 다 키운 뒤에 집안이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래서 참 행복이라는 게요, 엄청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에도 사실 꽤 많이 들어와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서 못 알아보는 거죠. 자, 오늘은 잠깐 그런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힘들다고 생각한 이 자리도 누군가에겐 부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반대로 내가 부러워하는 저 사람들도 분명 자기만의 고민과 외로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은 덜 조급해지고요. 조금은 덜 비교하게 되고 지금 내 하루도 조금 더 반짝이는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3: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2: 북유럽?
3: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2: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4: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CRU.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기분 좋은 투자의 비타민 수요일 오늘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의 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국보가 봄맞이 초특가 파격세일을 실시합니다. 남성복과 여성복은 최대 75%까지,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하는 특별 기회. 정장부터 캐주얼 의류, 다양한 침구류까지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보 매장으로 방문해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깊어지는 주름, 흐려지는 피부, 회복이 아니라 다시 설계합니다. 야엘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제 자연의 힘으로 다시 깨우십시오. 이스라엘 사막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받은 바이오 성분과 천연 원료를 발효한 과학, 방부제 없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하는 야엘 골드 3종 세트 스페셜 프로모션으로 조회 3종 구매 시 320불 이상 특별 선물 증정. 당신의 사랑과 건강을 함께 선물하십시오. 건강과 아름다움의 기준 프리미엄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야엘. 718-500-3350 201-500-3350. 유니온이 위치한 산수갑산 원식당이 한국관으로 새롭게 인사드리고 있죠. 오픈 기념 돼지갈비가 2+1 이제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해요. 캐스겔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명이나물과 각종 나물, 매콤한 낙지볶음과 깊은 맛의 아구찜은 뉴욕 최고를 자부합니다. 문의 및 예약번호 917-445-1165 917-445-1165. 24시간 새롭게 단장한 한국관에서 정갈한 한식의 맛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인간은 더위를 피하려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손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요. 또 누군가는 얼음물에 발도 담그고. 또 누군가는 어떤 다 각자의 자기만의 시원한 방법, 에어컨 앞에 가장 좋을까요? 자, 사우디아라비아는요, 그냥 광장 전체를 우산으로 덮자 해서 진짜로 다 덮어버렸대요. 바로 사우디 메디나의 예언자의 모스크 광장 이야기인데요. 거대한 접이식 우산 250개가 동시에 펼쳐지는 장면은 정말 SF 영화를 방불케 했습니다. 와, 진짜 이 영상 한번 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단순한 관광용 연출이 아니라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메디나는 여름 한낮이면 체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산 하나로는 해결될 수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예 도시 규모로 그늘을 실제로 만든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나라별로 더위를 이겨내는 방식이 진짜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면 아이디어의 스케일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페인은요, 한낮에 밖에 거의 안 나가잖아요. 시에스타 문화가 있죠. 점심 먹고 가장 뜨거운 시간엔 도시 전체가 잠깐 스탑합니다. 가게 문도 닫고 낮잠 자고 저녁 늦게 다시 움직이는 문화. 더위를 참는 게 아니라 생활 리듬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인도 쪽은 어떤가요? 더위가 심해지면 길가루 위에서 그 쿨링 음료 문화가 엄청 발달했잖아요. 라시, 또 사탕수수 주스, 향신료가 들어간 시원한 음료들도 엄청 종류가 다양하죠. 몸 온도를 낮추는 음식이 생활 속에 녹아있는 거죠. 자, 이탈리아는 어떨까요? 이탈리아나 그리스 같은 지중해 지역은 건물색 자체를 하얗게 만들죠. 햇빛 반사를 하려고. 그래서 뭐 산토리니 같은 데 보면 도시 전체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예쁜 감성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생존형 디자인인 셈이죠. 그리고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은 진짜 디테일이 엄청나잖아요. 냉감 스프레이, 쿨링 시트, 휴대용 선풍기, 냉감 넥링, 뭐 더위를 기술력으로 잡겠다 하는 느낌인데 이 다 있는 그 쇼핑몰 있잖아요. 다이스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점점 이런 게 참 엄청 많았었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일본은 편의점 가면은 여름 시즌엔 거의 냉각 실험실 수준이에요.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한국은 좀 독특해요. 우리는 이상하게 좀 참는 문화가 많았잖아요. 예전에 어른들 우리한테 에어컨 틀면은 그 냉방병 걸린다,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 이러면서 부채 하나로 버티셨잖아요. 그래서 여름이면 수박, 평상, 대야에 발 담그기, 계곡, 마루 같은 풍경이 발달을 했죠. 자연바람과 공동체 방식으로 더위를 식혔던 거예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죠. 이제는 여름이 낭만의 계절이라기보다는 생존의 계절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이런 초대형 우산 영상 보면 괜히 감탄하게 되고요. 와, 인간이 결국 방법을 만들어내는구나 아쉽습니다. 누군가는 얼음 아메리카노를 버티고, 누군가는 대형 우산을 만들고, 또 누군가는 낮잠으로 여름을 지나갑니다. 뭐 결국 전 세계 공통점은 하나예요. 뜨거운 더위는 일단 피하고 보자.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같은 날씨가 되면 와 진짜 덥다 이만 하루에도 몇 번씩 하게 되잖아요. 냉장고도 열었다 닫았다. 자 근데 흥미로운 건요 조선시대 사람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기록을 보면 여름 더위 때문에 고생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요. 당시에는 뭐 당연히 에어컨이 있었겠어요. 선풍기가 있었겠어요. 조선 선비들의 여름나기 핵심은 딱 세 가지. 바람, 물, 그리고 음식이었습니다. 실제로 양반들은 여름이면 계곡 옆 정자에 가서 책을 읽고 시를 짓는 걸 굉장히 즐겼는데요. 우리가 보기에는 운치 있어 보이지만요. 사실은 시원한 데 찾아 피신 간 것에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여름 풍경 그림들 보면 그 계곡물에 발 담그고 있는 장면들 정말 많잖아요. 음식도 재밌습니다. 우리는 여름이면 냉면 바로 생각나죠. 근데 조선시대에도 이미 차가운 음식 문화가 발달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빙수. 아우 빙수 먹고 싶다. 놀랍게도 조선에도 얼음 저장고인 빙고가 있었고 또 겨울 얼음을 잘라 저장해놨다가 여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왕실에서는 얼음을 관리하는 관청까지 따로 있었다고 하니까 그 여름 얼음은 당시 최고의 사치품이었던 셈이죠. 지금은 카페 가면 망고, 빙수, 말차, 빙수, 두바이, 초콜릿, 빙수까지 없는 빙수가 없어요. 자, 옛날엔 얼음에 꿀이나 팥 정도만 올려서 엄청 귀한 여름 디저트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요즘 글로벌 트렌드로 뜨는 한국 여름 간식들이 사실 되게 전통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도 요즘에 한국식 빙수, 그러니까 눈꽃 빙수 인기 엄청 많고요. 또 쫀득한 인절미 토핑 올라간 스타일이나 또 팥 들어간 디저트가 새롭다는 반응을 얻고 있잖아요. 또 수정과나 식혜 같은 그 식혜도 정말 시원하게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그런 전통 음료도 요즘은 K-디저트 느낌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명절 음료 같았는데 이제는 뉴욕 카페에서도 약간 힙한 음료처럼 등장을 합니다. 의상도 비교해보면 재밌어요. 조선시대 여름 옷은 생각보다 굉장히 실용적이었죠. 모시, 삼베 같은 그 통풍이 잘 되는 천을 사용했는데 특히 모시는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시원하고 고급 소재잖아요. 근데 문제는 좀 얇아가지고 좀 이게 좀 많이 얇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민망할 정도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여름엔 체면보다 시원한 게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자, 지금도 비슷하죠. 요즘 여름 패션 키워드 보면은 린넨, 냉감 소재, 통풍, 가벼움. 결국 몇백 년 지나도 인간의 목표는 같은 것 같아요. 여름엔 덜 덥게 입자. 그리고 여름밤 문화도 시대에 따라 꽤 달라졌는데 조선시대엔 밤이 되면 마당에 평상을 꺼내놓고 부채질하면서 수박 먹고 이야기 나누는 문화가 있었죠. 특히 더운 날엔 대청마루에 모여 자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모기는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요. 지금은 형태만 바뀐 것 같아요. 옥상 루프탑, 야외 테라스, 밤 산책, 늦은 아이스 커피. 결국 사람은 여름밤을 그냥 보내기 아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여름을 버티는 방식은 비슷한 것 같죠? 시원한 음식을 찾고 바람 잘 드는 곳을 찾고 해지면 밖으로 나가고 차가운 간식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여름은 늘 조금 귀찮고 덥지만 또 그래서 더 기억에 남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매일 2시 비타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여름에는 보이는 것 같은 소리들도 있죠. 수박 탁 자르는 소리, 얼음 따라락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탄산수 딱 치 따르는 소리.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0: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2: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3: 여러분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 시작은 언제나 편안해야 합니다. 팰리세이즈팍에서 사랑받아온 에이스 여행사가 레오니아 454 브로드에비뉴에서 따뜻한 공간,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부모님 고국 방문부터 가족 여행까지 마음 편한 일정만 딱 골라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족처럼 에이스 여행사 201-947-5757.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한 제니의 뭉치가 어느덧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월 11일부터 시작했었죠. 22일까지 4주년 기념 세일. 반려동물을 위한 좋은 제품들과 다양한 인기 상품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만 생각하겠습니다. 제니의 뭉치는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점심, 저녁 늘 고민되시죠? 이제는 고민 없이 깊은 불맛, 변함없는 전통의 손맛, 35년 경력 사장님이 직접 요리하는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으로 오세요. 점심은 물론 저녁 모임까지 완벽하게 넓은 주차장과 연회석까지 갖춘 믿을 수 있는 선택. 219-01 노던블러바드 중화요리의 기준, 삼원각, 718-352-5600, 718-352-5600. 좋다, 싸다, 확실하다. 카드 프로세싱 고민 끝. 류제봉이 해결합니다. 안전하게, 확실하게 여러분 매출 제대로 지켜드립니다. 718-308-6400 917-543-8111. 노화를 늦추는 걸 넘어 젊음을 되돌리는 시대. 젊음 회복 프로그램 텔로유스. 몸의 소통이 열리면 줄기세포도 개원합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함께 사업 파트너도 모집 중입니다. 917-656-7717 917-656-7717 텔로유스 써니킴 코치. 뉴욕 막걸리,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 힐링. 직접 빚은 뉴욕 막걸리와 정성 가득 토종닭, 살아있는 갓 잡은 장어 요리까지 한국인의 인심은 덤. 자연의 맛과 건강한 보양식을 함께 즐기는 휴양식당 뉴욕 막걸리. 뉴욕 업스테이트 오실 때 뉴욕 막걸리로 오세요. 845-866-4588 845-866-4588 맛따라 길따라 맛의 여행 뉴욕 막걸리.

가요 세대별 대표 여름 노래, 여러분들만의 추억성은 어떤 곡들이 있으실까요? 참 많아요, 그쵸? 올라가서 또 70년대 우리 해변의 여인이여 고마 꽉 손 한번 세려 잡아줘 있어 나훈아 선배님의 해변의 여인이란 곡이 있었죠. 해변이라는 단어 자체를 여름 감성으로 각인시킨 곡이었죠. 당시 뭐 해수욕장 문화와 함께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고 지금도 여름 관광지 행사에서 빠지지 않는 클래식한 노래죠. 그리고 또 어떤 노래가 있었을까요? 아, 그대 이름은 바람 바람 바람 독특한 창법에 김범용 씨의 바람 바람 바람이란 곡도 있었고요. 시원한 신스와 또 리듬 덕분에 당시 여름 시즌 라디오

단골곡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90년대로 오면서 하늘은 우리 향해 열려있어. 아, 언제 들어도 상큼한 곡이죠. 듀스의 여름 안에서. 뭐 사실상 K-POP 여름 시즌송의 기준을 만든 곡이죠. 90년대 여름 하면 거의 자동 반사처럼 떠오르는 노래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해변의 여인 야야야야 바다로. 해변의 여인 쿨의 노래가 또 있고요. 뭐 90년대 후반 여름을 완전히 장악했던 곡이잖아요. 혼성그룹 플러스 여름 플러스 댄스라는 공식을 국민적으로 성공시킨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이제는 웃는 거야 스마일 어게 이런 노래도 있었죠. 그다음에 여름을 즐기는 상징적인 곡이었어요. 그리고 뭐 신화의 으쌰으쌰부터 유엔의 파도, 그리고 2000년대로 오면서 볼빨간 사춘기의 별보로 갈래까지, 그리고 지금의 BTS의 다이너마이트. 뭐 글로벌 팬데믹 시기 전 그 세계를 밝게 만든 초대형 히트곡이죠. 엄밀히 말하면 전통적인 여름 시즌송은 아니지만 2020년 여름 분위기를 대표하는 곡으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뿜하는 곡이죠.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요. 여름 이야기가 참 많이 나눴죠. 사막이 거대한 우산부터 조선시대 선조들의 여름나기, 빙수와 냉면, 여름밤의 감성, 그리고 세대별 여름 노래까지. 시대도 다르고 모습도 달랐지만요. 결국 사람 사는 마음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더위를 피하려고 웃고 시원한 음식을 찾고 좋은 노래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키는 거요.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K라디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인복에 있다라는 말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의지가 되는 사람. 사람 복이 많다는 건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무엇보다 인복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라고 하는데, 내 주위에 고마운 얼굴들이 떠오른다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 자부해도 좋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법이거든요. 서로에게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복이 되어주는 이 시간. 여기는 라라랜드입니다.

0: 인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말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딜 가든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건 나 또한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거이기 때문에 자부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괴로운 악연도 있죠. 피할 수 없는 인간관계. 한국 같으면야 안 보고 살면 되겠지만 여기 미국은 특히 한인사회는 좀 다릅니다. 보기 싫다고 안 보겠다고 마음 먹어도 뒤돌아서면 만나게 되는 것이 이 한인사회이기 때문에 아예 한인사회를 떠나면 모를까 어차피 에난데일, 페어팩스, 엘리코시리 등등등 벗어나지 못하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사람만 찾아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애써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더라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굳이 인사할 필요 없고요. 설사 그쪽에서 먼저 인사를 해도 그냥 답례만 하고 지나쳐 버리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도 알 겁니다. 그런 나의 행동에 대해 뒤에서 혹 뭐라 한다 하더라도 절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것도 해보면 해볼만 하더라니까요. 이 럭셔리의 반대말은 천함이 아니라 흔함이랍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하죠. 오늘도 라라랜드와 함께 즐겁고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라면서요. 늘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픈 저는 송은경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팝스 팝스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부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6: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역시 이야기. 중국 남부 지역에 예년보다 이른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인명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구이저우성과 후난, 후베이성 등지에서 산사태와 침수, 급류사고가 잇따르며 특히 구이저우성에서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폭우 영향으로 침수와 토사 붕괴가 발생을 해 4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고 하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과 도로가 큰 피해를 입었고 외부 통신까지 두절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무장경찰과 공안, 소방인력을 긴급 투입해 구조와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후베이성에서도 지난 17일과 18일 최대 292.6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강물이 범람을 해 주택 침수와 건물 붕괴, 도로 유실 피해가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후난성 스먼현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실종이 돼 당국은 2만 명에 가까운 주민들을 긴급 대피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 광시장쪽 자치구에서도 지난 16일 밤 15명이 탑승한 픽업 트럭이 교량을 건너던 중 급류에 휩쓸려 하천으로 추락을 했고 구조대는 수색 끝에 차량을 인양했으며 현재까지 10명이 사망자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인명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남부지역에 추가 폭우가 예보가 돼 있다면서 산사태와 하천 범람, 또 도시 침수 등에 대한 경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면 5월 중순 이후 이례적으로 높은 기온으로 인해 워싱턴 DC의 두 학교가 어제 휴교를 했는데요. 이는 해당 학교들의 냉난방 시스템이 교실을 시원하게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기온이 오전부터 이미 많은 교실이 80도 후반으로 넘어섰고 90도를 지나 95도까지 올라갔는데 배우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려는 학생들에게 그런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라며 기말고사, AP 시험 또는 주정부 시험을 치르기에 이상적인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 휴교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워싱턴 교사 노조 6지부의 건물 담당자는 해당 건물이 겨울에는 난방 고장이 잦고 봄부터 여름까지는 에어컨 가동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수년간 냉난방 문제와 더운 교실로 어려움을 겪어온 그는 결코 행정 담당자들을 탓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워싱턴 DC 건물 정부 시설을 감독하는 총무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난방과 냉방 문제를 영화한 그라운드 호그 데이의 줄거리, 즉 다시 말해 사건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질 때마다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이야기인데 이와 관련해 행정 담당 관계자들은 모든 학교 건물의 냉난방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냉방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그 어느 때보다 덥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우리 학생들은 물론 연세 드신 분들과 우리 아동들도 더위 먹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매우 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 주요 기상 패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기온은 다시 한번 93도, 섭씨 34도까지 올랐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90도 후반, 섭씨 37도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울러 서쪽에서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오후 중반부터 저녁 시간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소나기와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일부 뇌우는 강풍과 우박을 동반할 수 있으며 국지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예측센터는 해당 지역에 대한 약한 수준의 악천후 가능성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특히 오후 4시부터 저녁까지 하늘과 기상특보 레이더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목요일은 전선이 지나간 후 급격한 날씨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기온은 주 초반보다 25도 이상 떨어진 많은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64도, 섭씨 18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흐린 하늘, 간헐적인 소나기, 그리고 쌀쌀한 북동풍으로 인해 5월 말이라기보다는 초봄 같은 날씨가 되겠고요. 하루 종일 비가 내리지는 않겠지만 간헐적인 소나기는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목요일에 이어 서늘하고 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습니다. 흐린 하늘과 간헐적인 약한 비 또는 소나기 속에 기온은 58도, 섭씨 14도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인근에 정체된 전선의 영향으로 날씨가 불안정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밤 최저 기온도 49도, 섭씨 9도의 불금 저녁이 되겠네요. 휴일 주말에 어울리는 날씨는 아니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비가 필요합니다. 하루 종일 구름 많고 간간이 소나기와 이슬비가 내리겠고요. 기온은 60도대에 머물겠습니다. 5월 하순치고는 서늘하고 습한 날씨 예상되고요. 바람은 동풍으로 5에서 10마일 정도 불겠습니다. 간간이 비가 그치는 시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워싱턴 DC 주변이나 중부 대서양 연안에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닥 적합하지 않은 날씨가 예상되고 있네요. 토요일 밤 최저 기온은 52도, 섭씨 11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거의 없고요. 일요일 또한 심한 비는 아니지만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는 이상적인 날씨는 아닌 것으로, 구름 많이 끼고 하루 종일 소나기가 산발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도 60도 후반에서 70도 초중반, 섭씨로 20도까지 다소 오르겠지만 흐린 하늘과 시속 5마일 정도의 약한 동풍으로 인해 5월 말 기준으로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도 58도, 섭씨 14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날씨는 점차 좋아지겠지만 워싱턴 DC는 물론 DMV 인근 지역에서 완벽한 현충일 날씨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오전에는 구름이 많이 끼고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주말보다는 맑은 시간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후에는 간간이 햇볕이 비칠 수도 있겠는데요. 기온은 70도 초중반까지 오르겠고 동풍에서 남동풍으로 약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전형적인 덥고 화창한 수영장 날씨는 아닙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달 말까지는 비가 간간이 계속 내리는 걸로 예보했었는데 오늘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날씨가 매우 쾌청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1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많이는 말고 그래도 비가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럼블피쉬가 부릅니다. 비와 당신.

0: 뉴스는 70년대 미국 락계의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던 그룹 Journey의 Open Arms입니다. 1981년 발표된 Journey의 Open Arms는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과 리드 보컬인 스티브 페리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락 발라드 명곡입니다. 당시 하드락과 아레나 락이 주류였던 시대에 Journey가 선보인 서정적인 발라드는 그야말로 신선한 충격이었고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룹 Journey는 197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이 된 하드락 밴드로 초기 음반은 대중들의 반응을 얻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들의 전성기는 보컬리스트인 스티브 페리의 영입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보다 팝적이고 멜로디 중심의 하드락 사운드를 구사한 Journey는 1980년 중반까지 인기 밴드의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물론 이들의 음악에 대해서는 너무 말랑말랑한 사운드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정통 하드락 팬들로부터는 다소 외면을 받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음악은 다양한 기호와 팬층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팬들의 비난이 이들의 음악을 폄훼하는 이유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곡이죠.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곡 Don't Stop Believing. Journey의 시그니처 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빌보드 차트 9위까지 최고 인기곡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프로 스포츠 팀들이 경기 중에 이 노래를 사용하기도 하고 미국의 인기 드라마였던 소프라노스의 에피소드 엔딩송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Journey의 또 다른 파워 발라드 중에 하나지요. 바로 네, Faithfully도 있습니다. 이 곡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하지만 미국에서 평가하는 그룹 Journey의 시그니처송이 무엇이든 간에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Journey의 Open Arms가 절대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빌보드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라 무려 6주 동안을 기록하며 사실상 미국에서도 Don't Stop Believin'을 능가하기도 했었는데요. 1981년 Escape 앨범에 수록이 된 Open Arms. 사랑과 화해, 감정적 솔직함을 표현한 가사가 특징입니다. 여기에 감미로운 멜로디의 진정성 있는 가사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며 락 발라드 장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면서 상업적으로도 가장 성공한 앨범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전이가 선사하는 사랑의 연가라고 할 수 있는 오픈 암스의 가사 잠시 살펴보면은요. 어둠 속에서 당신 옆에 누워있어요. 당신의 심장 박동이 나와 함께라는 걸 느껴. 부드러운 당신의 속삭임, 당신은 아주 진지해. 어떻게 우리들은 사랑의 눈이 멀었을까? 우리는 함께 항해를 했었고, 우리는 떨어져서 표류하기도 했었어. 그리고 당신이 내 옆에 있네. 나는 여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어. 숨길 게 없어. 내가 말하는 걸 믿어줘.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있어.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주길 바라면서 당신을 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당신이 가까이에 있기를 바라면서 당신 없이 난 집에 혼자 있어. 이 빈집은 너무 차가워 보여. 당신을 안길 원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해. 내가 얼마나 이 집에 있길 원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 다시 당신은 돌아왔고 밤을 낮으로 바꿨어. 난 당신이 있길 바래. 그래서 지금 내가 두 팔을 벌려 당신께로 가. 숨기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말하는 것을 믿어줘.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여기에 있어. 당신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 건지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두 팔을 벌려요. 그러고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포옹은 최고의 행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두 팔을 크게 벌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꼭.
1: 최고의 산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스 앤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락 발라드 중에 하나로 감성적 깊이와 세련된 음악이 결합이 된 오픈암스. 이 곡은 여러 아티스트들에 의해서 커버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머라이어 캐리는 1996년에 이 곡을 커버하면서 새로운 세대에게 소개했고 또 그녀만이 갖고 있는 강력한 보컬 스타일을 더해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셀린 디옹, 보이스 투 맨, 베니 매닐로우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도 이 곡을 커버하며 보편적인 매력과 감동을 더욱 확장시켰는데요. 자, 오늘의 팝스 팝스, 자신들의 독특한 음악을 선보이며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청중들의 사랑을 받는 노래 그룹 저니의 오픈 암스 들어보시겠습니다.

0: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 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0: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용도 작가의 장편 판타지 눈물을 마시는 새가 프랑스 장르 문학상 그랑프리 드 리마즈네르 외국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아쉬운 소식입니다. 올해 외국 소설 부문 최종 수상작으로는 알렉스 랑드라쟁 르 리브르 데 파사주가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외국 소설 부문에는 알렉스 랑드라쟁과 이용도를 포함해 가이 가브리엘 케이 또 제다이아 베리 등 작가 총 6명이 경쟁했다고 합니다. 2003년 출간이 된 눈물을 마시는 새는 전 4권으로 구성이 된 장편 판타지로 도깨비, 시름, 윷놀이 등 한국적 요소를 세계관에 녹여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고 하는데요. 영업하는 정보라의 저주 토끼를 번역한 안톤 허가 맡아서 미국, 영국 등에서 6월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1: 뭔 소리요? 상 못하도디야. 후보에 오른 것만도 기적 같은 일이라니까.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꾸죠. 원감생시 어딜. 자고로 방귀가 잦으면 똥 나온다고 말이요. 자꾸자꾸 후보에 오르야요. 조만간 한강 같은 작가가 또 나올 판이구먼.
0: 중국에서 거리를 돌아다니며 플라스틱 병을 모아 주인을 도와온 유명 스타 반려견이 동물학대 조직의 독살 위협을 받다 경찰의 발빠른 대처로 화를 면했다는 중국의 소식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 주인을 위해 부지런히 페트병을 수집해온 프렌치 불독 샤오바이를 독살하려 한 혐의로 한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다고 하는데요. 이 불독은 길거리에 폐 플라스틱 페트병을 물어오는 영리한 모습으로 지난해부터 수백만 명의 마음을 사로잡은 온라인 스타입니다. 주인은 불독이 모아온 병을 팔아 지난 5년간 벌어들인 금액만 2만 달러나 된다고 하는데요. 불독 샤오바이의 SNS 계정 팔로워는 50만 명에 육박하며 인기 영상 또한 조회수 10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명세에는 뜻밖의 비극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네티즌으로부터 익명의 동물학대 단체 채팅방에서 회원들이 자신의 집 주소를 공유하며 샤오바이를 독살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들은 강아지가 먹을 경우 신경계가 파괴되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결핵치료용 처방약을 살포해 샤오바이를 죽이겠다고 모의했으며 실제로 단체방 대화가 오간 당일 저녁 한 남성이 우산을 쓴 채 남성의 집 마당 밖을 서성거리며 사진을 촬영하는 수상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위협을 감지한 남성은 단체 채팅방 캡처본과 집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신고 다음 날 용의자를 전격 체포했다고 하네요.
1: 등 따시고 배 따시면 그냥 TV 자는 것이 상책인디 아이 무엇이 배알이 꼴려가지고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개새끼를 죽이겠다고 이 그것도 인간들이 모의과정이야 이 아이고 추접스럽네 추접스러워 추접어 이
0: 지난해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형 집행이 2,707건으로 44년 만에 가장 많았다는 국제인권단체 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처럼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 국가는 제외된 수치인데도 이란에서만 2,159명이 처형이 돼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2024년보다 78%나 증가한 수치로 국제 앰네스티가 관련 통계를 기록한 이후로는 1981년 3,191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수치에는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국제 앰네스티는 중국에서 매년 수천 건의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관련 통계를 공개하지 않아 전체 집계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사형 집행 증가세는 이란이 주도했는데 이란에서는 지난해 최소 2,159명이 처형이 됐고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이란의 수십 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란 당국이 사형제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불공정한 재판을 거쳐 사형을 선고하고 체제에 도전했으나 도전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며 사회에 공포를 주입하는데 사형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사형 집행이 크게 늘었는데 사우디는 지난해 최소 356명을 처형했으며 상당수는 마약 관련 범죄와 연관돼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도 2025년 47명을 처형해 2009년 이후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을 기록했고 플로리다주가 미국 전체 집행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미국은 지난해 미주 지역에서 사형을 집행한 유일한 국가였다고 합니다. 지난해 사형 집행이 확인된 국가는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미국, 이집트, 소말리아, 쿠웨이트,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일본, 남수단, 대만, 이라크, 북한, 베트남 등이었는데 사형 방식으로는 참수, 교수형, 독극물 주사, 총살, 질소 가스 질식 등이 사용됐다고 하네요.
1: 아이고, 무척이 우리나라는 여기에 안 꼈네요. 이. 그러고 보면 사람 죽이는 방법도 다양하네. 가지가지요. 이 중에 어느 것이 제일 안 아플까?
0: 멕시코에서 가장 잔인한 범죄 카르텔을 이끌던 두목의 무덤이 화려하게 꾸며진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범죄자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후에도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무덤의 주인은 악명 높은 범죄 카르텔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결성하고 이끌었던 우두머리 네메시오 루벤 오세게라 세르반데스라고 합니다. 그는 지난 2월 22일 멕시코 할리스코주의 타발라에서 소탕 작전에 나선 군에 의해 사살됐는데 그가 사살되자 그의 일당들은 보복에 나서 최소한 20개의 주에서 마켓과 편의점, 일반 상점과 자동차가 불에 타는 등 혼란이 발생했는데요. 사망한 지 일주일 만에 삼엄한 군의 경비 속에 치러진 장례식 후 그는 공원 묘지에 안장이 됐는데 그 공원 묘지의 무덤은 대부분 봉분이 없고 평평 장비 바닥에 묘비만 설치돼 있지만 세르반테스의 무덤은 달랐다고 합니다. 결코 평범하지 않은 세르반데스의 무덤에는 천막이 설치돼 비바람과 햇빛을 막아주고 있으며 무덤 앞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서 있고 봉분처럼 단까지 설치돼 있는데 특히 십자가와 단은 완전히 붉은 장미로 꾸며져 있다고 합니다. 공원 묘지 관계자는 계속 꽃을 교체하는 등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가는 것 같다며 상주하면서 무덤을 지키는 사람은 없지만 오토바이를 탄 건장한 남자들이 나타나 무덤을 둘러보고 가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묻혀있어 공원 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쾌감과 공포를 동시에 느낀다고 했으며 특히 한 남성은 이들의 범죄 단체 때문에 수천 명이 실종이 됐고 아직 생사조차 알 수 없는데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화려하게 꽃으로 치장한 무덤에 누워있다며 볼 때마다 화가 나지만 혹시 누군가 보고 있다가 총을 들고 달려들지 않을까 무서워서 내색도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치안 전문가들은 세르반테스의 무덤이 범죄 세계의 성지처럼 여겨질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 범죄 단체를 설립한 장본인이자 온갖 악행을 벌인 탓에 멕시코 범죄 세계에서는

0: 말로 뒤진 다음에 온갖 꽃으로 치장하면 뭐요? 이 다 헛짓거리지. 이 인이들 뿐만 아니오. 죽은 사람이 무엇을 한다고 비싼 돈 들여 관 짜고 비석 세우고 이 살았을 때 자려 살았을 때 죽은 다음에 아무 짝에 쓸모 없으니까 괜히 장의사들 배만 부르게 해주는 거요. 아니 죽은 놈이 무엇을 알아? 뭘로? 무릇 산자는 죽을 줄을 알 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혀진 바 됨이라. 전도서 9장 5절 말씀 몰라요? 미국 뉴욕 맨하튼 번화가에서 50대 여성이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을 해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1시경 맨하튼 미드타운에서 한 여성이 맨홀에 빠졌다는 행인의 911 신고가 접수됐는데 구조당국은 약 3m 아래 맨홀 내부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56세 여성을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차량을 주차한 뒤 차에서 내리다가 뚜껑이 열린 맨홀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전력회사는 사고 발생 10여 분 전 대형 트럭이 좌회전하며 맨홀 위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뚜껑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선 이와 같은 맨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019년에는 한 노숙자가 맨홀에 빠진 지 2주가 지나 시신으로 발견되는 사건도 있었으며 2020년에는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맨홀 폭발 사고로 수백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맨홀 뚜껑, 분실, 파손 등과 관련해 700여 건의 서비스 요청이 접수됐다고 하네요.
1: 그림자가 없을 만큼 빌딩이 빽빽하게 즐비한 맨하탄에서 겉도 오밤중에 맨홀이 보이고쇼? 이 뚜껑이 닫혔는지 아닌지도 자세히 봐야 보일 텐디. 이니 혹시 술 자신 거는 아닌지 모르겠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 2일간 머물렀던 안동에서의 뒷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호텔 측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 측은 두 가지 특별한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 한 다발을 요청을 했고 더위를 많이 타는 일본 총리를 위해 객실 온도를 평소보다 낮춰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호텔 측에서는 총리를 위한 빵과 계란 등으로 구성이 된 아메리칸 브렉퍼스트를 조식을 준비했으나 서빙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호텔 측에 의하면 특별한 요청은 없었지만 수시로 먹을 수 있도록 바나나 한 다발을 특별히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객실에 비치했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바나나 못 먹다 죽인 귀신이 붙었나. 아니 못 넘어 바나나를 한 다발씩이나 요청을 야. 아 인간의 탈을 쓴 원숭이 아니오. 김건희 여사가 법정에서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줄리 의혹을 부인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김건희 측의 요청으로 피고인석과 증인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해놓고 재판을 했는데 건강이 좋지 않아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며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측 신문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며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이른바 줄리 의혹과 동고서를 보도했는데 모두 사실이 아닌 거짓이냐라고 묻자 김 여사는 맞다라고 답을 했으며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 목격담도 모두 거짓이냐라는 물음에도 맞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줄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으며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한 적 또한 없다고 증언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이 아니었다며 교육 자격증을 따기 위해 밤낮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시절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진 변호인 측 반대 신문에서도 줄리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줄리의 줄자도 호칭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미니 홈피나 채팅방에서는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을 아는 모든 사람은 영어 이름을 제니라고 불렀다고 덧붙였는데요.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노천각으로 유명한 윤석열 검사 외에도 알고 지내던 검사가 많았다며 당시 윤석열 결혼시키기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 사람들이 다리를 놔줘 만났는데 대화를 나눠보니 인격적인 사람이라 느껴 높게 평가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한 전직 검찰총장은 내 인격을 걸고 성열이를 신임한다는 말까지에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재판 말미에 아까부터 참고 있었는데 부유하게 잘 자란 내가 손님을 접대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줄리라는 이름을 쓴 적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 측이 안 씨 등의 처벌을 원하는지도 물었는데 잠시 침묵하다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 씨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안 씨의 발언을 인터뷰 형태로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 전 대표도 함께 재판받고 있다고 하네요. 가난하다고여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부자라고여서 일 안 하고 허지를 않지요. 이 사람의 댐댐이요. 부자 중에서도 도둑질하는 인간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이? 아무리 먹고 죽을 것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공장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천지빛깔이요. 아이 크라고 무시가 그리 억울이야. 이? 당신들도 한 사람 폐류나 만들고 죽이려고까지 했잖아. 자고로 너미 눈에 눈물 빼면 내 눈에선 피눈물 난다는 걸 알으셔야지. 이 터진 입이라고 말이오.

금요일 순서 라라랜드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엘리코스리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5월 20일 한 주일의 중간 험프데이 수요일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2부 이 시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있고요. 오늘은 수요일 바로 퀴즈 정답자 발표하는 날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기도 하는 날인데요. 와, 정말 정말 정답자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거든요. 약간 좀 몰리기도 했었고 어떤 분이 당첨자이실지 기대해 주시고요. 자, 2부 이 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엘리코시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테빌 세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인 옴니화재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듣다가 처음으로 신청곡 보냅니다 하시면서 우리 데이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시작이 반이라고. 어쨌든 너무 감사하네요. 자주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글 있으시면 역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이 부릅니다.

노래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고, 우리 애니님께 어디로 갔지? 갑자기 없어졌네요. 라라랜드 은경씨,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을 하고 없을 때는 칭찬을 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를 말고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아, 이런 사람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글쎄요, 한두 개는 조금 어려울 듯한데요, 저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존중을 하고 없을 때는 칭찬을 하고 곤란할 때는 도와주고 은혜는 잊지 말고, 예,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편입니다. 베푼 것은 생각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하는데 간혹 생각나죠? 서운한 것은 잊어라. 이것도 좀 힘들어요. 서운한데 계속 생각하면 속상하니까 잊으려고 하는데,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는 거 있죠. 있을 때 존중하고 없을 때 칭찬하는 거, 이거 뭐 조금만 연습하고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또 곤란할 때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이 도와주기 좋아하는 이 오지라퍼들 많으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복을 많이 받는 세상이 됐으면 하는 마음인데, 예, 어쨌든 글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 주신 곡은 나훈아의 정을 해주셨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아, 무슨 깊은 뜻이 있을까요? 이거 조금 난해합니다.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주와 함께 동행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한마디의 말이 삶에 큰 영향을 받으니 언행은 항상 조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웅변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라고 토마스 칼라일이 말했죠.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말재주가 없으면 경청은 남보다 적극적으로. 사랑합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그렇죠. 사실 말하는 거 너무 쉬워요. 듣는 게 어렵지. 하지만 또 말하는 걸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일단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 근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말도 많이 하고 방송도 2시간 동안 열심히 또 이야기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솔직히 지치죠. 그래서 되레 집에 가면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좀 미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또 가끔 짜증날 때도 있고 가족이니까 믿거라 하고 짜증을 내고 나면 역시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자, 같이 듣고 싶은 곡 배호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 신청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뭔가 한바탕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비 소식이 없지는 않습니다. 예,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저쪽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북쪽인 것 같아요. 봤을 때는 무엇인가가 쏟아질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제가 차에 탈 때까지는 비가 안 왔으면 좋겠고 차에 탄 다음에 왔으면 하는 바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 너무 가물었어요. 그래서 비는 와야 합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봉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4: 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카톡에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답자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지난주 라라라 퀴즈 뭐였는지 우리 한 곡 한 곡 들어볼까요?

첫 곡은 김민종의 하늘 아래서라는 곡인데요. 김민종이 원래는 가수가 아니었죠. 아역까지는 아니지만 청소년 출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원래 시작은 탤런트로 했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의 드라마와 노래는 우리 곁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올인의 주제음악이죠. 박용하 역시 탤런트 출신으로 노래를 발표하고 가수로도 전향을 했습니다.

안재욱의 Forever. 1997년에 방송이 된 MBC 최고의 인기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의 OST이자 당대 최고의 톱스타로 만들어진 메가급 히트곡 Forever 안재욱이 부르고 있는데요. 안재욱 역시 탤런트로 시작을 해서 음반을 낸 아주 많은 인기를 얻고 일본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얻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탤런트 출신이면서도 음반을 낸

연기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병헌의 노래 눈물 듣고 계신데요. 노래면 노래, 춤도 뭐 짤로 많이 돌아다니던데 특히 이 로보트 춤 잘 추시더라고요. 이병헌의 눈물 네 번째 곡이었습니다.

마지막 곡은 지창욱의 지켜줄게 라는 곡인데요. 지창욱 역시 너무나 잘생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탤런트이죠. 요새는 뭐 연기가 거의 뭐 절정에 달았더라고요. 어쩜 그렇게 악역을 잘하는지. 탤런트 출신으로 음반을 낸 지창욱의 지켜줄게.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정답은 탤런트 출신으로 음반

자, 그러면 정답자를 발표해야 되는데요. 정답자는 뉴저지의 미라님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합니다. 물론 자주 참여해 주시는 분은 아니지만 이름은 밝히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어떡하나 이름을 밝혀버렸네. 죄송합니다. 네, 하나하나 너무너무 자세하게 써서 보내주셨어요. 연배를 보니까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만약 본인이 정답자로 당첨이 된다면 박용하의 처음 그날처럼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그때 올인을 너무너무 재밌게 봤다고 자기 최애 드라마라고 하시면서 예,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밖에도 우리 애니님 또 뭐 우리 뽀들련드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보내주셨는데 다들 한 번씩 정답자로 발표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또 정성도 있고 해서 뉴저지에서 우리 이분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유 이름을 안 밝힐 수가 없는데요. 어떡하죠? 자, 계기로 좀 자주자주 참여해 주시고 찾아주세요.

신청해 주신 대로 박용화의 처음 그날처럼 들으시고요. 이거 끝나고 바로 이번 주 새로운 랄랄라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노래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금부터 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는데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또 스타벅스에서 드리는 쿠폰도 있었는데 요거 제가 오늘부로 잘랐습니다. 아니 요즘 시상이 어떤 시상인데 탱크데이가 뭐여 탱크데이. 넌 영원히 아웃. 지가 또 한 번 하면 한다는 성격이라서 말이야. 자, H마트에서 상품권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모두들 참여해 주시고요. 이번 주 퀴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들으시기 전에 제가 힌트를 약간 드린다면은 노래보다는 가수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뽀돌현드님께서도 퀴즈를 내주셨는데 오, 요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데요. 그런데 이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조만간 요것도 만들어서 제가 퀴즈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듣던 목소리죠. 우리 서연의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신데요.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라라라 퀴즈 이 다섯 곡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카톡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먹구름도 많이 끼었고요. 김현식이 부릅니다. 비처럼 음악처럼.

0: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2: 아침 식사 중.
1: 이렇게 조용하게?
2: 여기, 당신 커피 있어?
1: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2: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1: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2: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골드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지만 며칠간 계속될 비 소식 전 화창한 날씨를 즐겨야겠죠. 아, 그런데 지금 비 와요. 바람이 정말 많이 불었거든요. 먹구름도 많이 끼고 결국 와, 비가 막 내려요. 아무렇게나 막. 저희 스튜디오 넓은 창문을 막 두들기고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고 좀 쓸쓸하다고 할까요? 어쨌든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팝송이 듣고 싶네요. 그러셨어요? 그러면 1부 시간에 팝스 소개해드렸는데 좋으셨겠네요. 드라마 OST 로나와 많이 사랑받은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글 하나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만큼은 기분 좋게 살자. 남에게 상냥한 미소를 짓고 어울리는 복장으로 조용히 이야기하며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아낌없이 남을 칭찬하자. 오늘만큼은 이 하루가 보람되도록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루가 인생의 시작인 것 같은 기분으로 오늘을 보내자. 오늘만큼은 계획을 세우자. 매 시간에 예정표를 만들자. 조급함과 망설임이라는 두 가지 해충을 없애도록 마음을 다지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오늘만큼은 30분 정도의 휴식을 갖고 마음을 정리해보자. 깊이 생각하고 인생을 관조해보자.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얻도록 하자. 오늘만큼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특히 아름다움을 즐기며 사랑하도록 하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을 의심하지 말자.

시빌 F. 패트리지 오늘만큼은 중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골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곡은 밥잘 사주는 누나 드라마의 OST이겠죠. 아, 우리 북별님 막 뭐가 화나셨나 본데요. 지금 라라라 퀴즈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도 너무 좋아요. 예, 이거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거의 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부른 곡 몇 곡을 추천해 주시면 제가 만들어서 퀴즈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와, 요거 재밌겠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별님.

0: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노래를 하나 들려드려야 되는데 노래가 좀 질릴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에 있는데 그래도 노래를 들려드려야겠지요.
1: 눈부시게 반짝거리는 싱그러운 향
0: 끝부분쯤에서 살짝 잘릴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라라랜드 오늘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들으시는 곡은 김동률의 산책인데요.
1: 바람에 두실 맘이 떠갈 때나
0: 라라랜드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 화재보험, 엘레코스리는 물론 에나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이세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어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 연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시리얼 번호에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욱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Let's go!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여러분

PK 장광우의 음성으로 항상 기뻐하라. 오늘 첫 곡 전해드렸는데 함께 나눈 이 말씀을 내 삶의 말씀으로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허유미 님도 제 삶의 지침서 같은 말씀이에요. 라고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에 인사 나눠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봄비라고 하기에는 벌써 너무 지난 시간들이 여름에 가까워져서 여름을 빨리 부르는 그런 또 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수요일. 자, 오늘 이렇게 빗소리에 귀 기울이시면서 편안하게 축복송에 2시간 머물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즈의 스카이 들으셨고요. 앞서 Y팀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였습니다. 오늘 뭐 아침 일찍부터 비가 와서 아무래도 중복되는 신청곡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비와 관련된 찬양도 제가 선곡해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정말 내리는 비 방울만큼 많은 여러분들의 신청곡, 특히 비와 관련된 신청곡이 예상이 됩니다. 빈들의 마른풀같이 솔로몬님 비롯해서 청하신 분 계셨고요. 비 준비하시니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들으신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네 또 여러 곡들. 저는 실은 은혜비를 항상 제가 비 오는 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앞에 방송에서 혹시 중복됐을까 해서 봤더니 네, 다 들으셨네요 벌써. 자, 오늘 이렇게 어떤 찬양으로 또 2시간 열심히 전해드리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벌새님, 비 오는 날도 우산 쓰고 산책했어요. 비오지만 기쁨이 넘치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어요. 모두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 두 분이 연달아 들어오셨어요. 강수호 배우님은 결혼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끝까지 경주하기를 기도합니다. 혜지로님, 결혼 26주년 되는 날, 이상하게 기념일 전에는 싸우거나 냉전이 있어요. 마음이 오늘 날씨처럼 어두운 것 같아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마음이 눈물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잘 이겨냈으니 앞으로도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그 결혼 기념일에 두 분의 마음이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기대치가 오히려 점점점 사라지면서 자기의 모습은 좀 덜 돌아보고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건 또 점점 커지는 것 같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좀 그런 이야기들이 감사가 넘치는 결혼기념일 사연을 평소에 많이 봤잖아요. 한 40년 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지금 한 25년부터 30년 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자꾸만 이럴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그래도 그 첫사랑을 첫마음을 잘 회복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웨이홈의 이씨가 이샤에게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를 해외 찬송가로 준비했어요. 다이아나 레인의 Showers of Blessing 준비했습니다. 신혜숙님 신청하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데이 바이 데이도 찾아두고 있을게요.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김은영의 축복송 2부 시작했습니다. 1부에서도 비 관련 찬양을 많이 전해드렸는데 다행히도 괜찮다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운틴 사나님께서 창문 두드리며 찬양이 좋네요. 중복 때도 마냥 좋아요. 내리는 빗방울처럼 성령의 비를 내려 우리를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아, 신청곡은 감사 써주셨어요. 이정희님께서는 창문 너머로 보는 비 내리는 풍경, 낭만 있는데 비 맞는 건 춥고 별로예요. 그래도 갑자기 더웠던 날씨를 식혀준다니까 고마운 단비라 반갑네요 하셔서 단비, 드림싱어즈의 단비 같은 주사랑을 2부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2262님도 그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면 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속초 날씨 비가 내리고 있어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청하신 곡 두란노 경배와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오기님께서 여기는 광주 모내기하라고 비가 시원하니 내리네요. 웃는 하루 되세요 하시면 믿음의 가정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해피 강사님 사랑하는 딸 체린이가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날이에요. 체린이와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셔서 비행기 타고 오겠네요? 아닌가? 대관령 쪽이면은 이쪽으로 배 타고 올까요? 어쨌든 안전하게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의 앞부분은 비행기 기장 혹은 그 스튜어디스 안내 방송 이런 거잖아요.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곡이 있어요. 안성진의 안전하게 우리 체린이 그리고 대관령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아이들 안전하게 집으로 잘 돌아오기를 응원하며 찬양 전해드리고요. 지선의 감사 그리고 월드비전 한국 어린이합창단 믿음의 가정 오기님 신청곡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성진 기장과 저희 승무원 일동은 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모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침의 찬양 이성훈입니다.

작년 말 개봉되어 입소문을 타고 금년 4월 말 현재 누적 관객 수 150만 명을 돌파한 한국 영화가 있습니다. 김형협 감독의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설정부터가 매우 독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북한의 보위부가 어느 날 찬양단을 조직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1990년대 초 시작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막혀버린 북한에게 해외에서 거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북한에도 제대로 된 기독 찬양단이 있음을 찬양 부흥회를 통해 알리기만 하면 유럽 선교사 단체가 주는 2억 달러의 후원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북한 보위부는 박효순 소좌를 책임자로 세우고 즉각적으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합니다. 그들의 임무는 오직 하나, 완벽하게 크리스천 찬양팀 흉내를 내므로써 유럽 선교사들이 주는 후원금을 기어코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박 소좌는 찬양팀의 이름을 신의 악단이라고 짓고 팀원들에게 한국의 유명 찬양단의 영상을 보여주며 이들보다 더 진짜같이 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두 주간의 연습이 무르익어 가던 중에 박 소좌는 자신이 10년 동안 사귀어온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의 지프차에 타는 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자신이 이번 일을 성공시켜 부장으로 승진하면 프로포즈하려고 반지도 이미 준비해 두었는데 말입니다. 실연의 아픔을 안고 단원들의 연습 현장으로 돌아온 그는 그때 마침 단원 중 한 사람이 부르는 사랑은 늘 도망가 라는 노래를 듣는 중에 자신을 억제하고 있었던 감정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터치를 처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단원들도 두 주간 진지하게 연습하면서 전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신비로운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됩니다. 시작할 때는 모두 가짜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모두 진짜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수상한 낌새를 눈치챈 상부에서는 신의 악단 단원들 중에 반동분자가 많이 생겼으니 가차없이 전부 총살하라는 지령을 박소자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어느새 이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 박소자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뜻을 같이하는 김대위와 함께 단원들을 모두 차에 태워서 강 근처에 내려줍니다. 단원들이 단체로 월남해서 생명을 건지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보위부는 박교순 소자를 눈밭으로 끌고 가서 총살합니다. 총을 맞고 죽어가면서 박소자가 하늘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저 잘했지요? 하얀 백설의 눈밭에 박교순이 흘린 빨간 소녀의 피가 대조를 이루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인간의 가짜 같은 삶조차도 진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집요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신의 악단 단원들은 찬양과 노래의 차이가 뭔지도 모른 채 오직 돈과 생존을 위해 찬양 연습에 올인합니다. 어려서부터 유물론적 무신론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가짜 눈물을 흘리고 가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해 나온 찬송이 그들의 얼어붙은 영혼을 서서히 녹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친 광야와 같은 텅 빈 마음 한 복판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가짜라도 진지한 자세로 임하는 자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들 못하시겠습니까? 반면에 이 영화는 소위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로 당신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은 진짜라면 진짜처럼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나를 어둠에서 빛으로 구원한 능력의 복음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샤이 신자의 동굴에서 빠져나와 커밍아웃 신자의 삶을 당당하게 어깨 펴고 살라는 것입니다. 일본 에도 시대에 있었던 가쿠레 기리시탄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의 악단의 박교순 소좌처럼 하나님 저 잘했지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생이여.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우생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대단한 세 글자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줄여서 우생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2004년 그 아테네 올림픽에서 우리 대한민국 여자 핸드볼 선수들의 그런 그 쾌거 준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아주 감동적인 스토리라고 합니다. 약 400만 명 당시에 2008년인가 이 영화가 나왔대는데 400만 명의 관중을 동원한 감동적인 스토리. 뭐 기회가 되면 유튜브에 찾아보세요.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참 기분 좋게 만드는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우생순 얘기를 듣고 이 스토리를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아, 참 멋지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우생순에 나오는 그 선수들, 감독, 코치 이분들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맛봤다고 하는 그분들 오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 예수님 믿은 우리는 과연 얼마나 자주 우생순을 경험하는가? 오늘이, 아니 어제가 우생순이 아니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상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얘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 진단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우생순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본문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내용이며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을 포함한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뜻대로 진행시키시는 하나님,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단 0.1초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제 인생을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당신의 완벽한 지혜와 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진행시키시는 주권의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 이 표현보다 더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더 평강을 주는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Our sovereign God, sovereign God, 주권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나에게 달리 다가오며 달리 이해될 수 있습니다. 독재자 김정은 치하에 살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 보세요. 김정은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생각해 봤어요. 이 정현이라는 사람의 주권과 통치 아래 제가 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본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60세에 얻은 이삭의 두 아들, 19절 21절까지요.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었고 이제 이삭은 59세인데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자기 어머니 사라와 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도 아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하게 하십니다. 2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 이삭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아들이 생기고 딸이 생기고 합니다. 아들을 못 낳기도 하고 딸을 안 낳기도 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이 그의 채 속에서 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경험해 볼, 아기를 아래 아기를 가지면 애가 커가면서 발로 막 엄마를 차면 아주 아빠가 난리를 칩니다. 애가 발을 발로 차는 게 기뻐서 만져보기도 하고 귀를 갖다 대기도 하고 발로 차는 아기의 그 모습이 얼마나 즐겁고 복된 사건입니까마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태아가 발로 차는 것 이상으로 아들 둘이 서로 치고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치고받는, 엄마의 배를 차기도 하지만 지들끼리 치고받는.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일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롯이 나뉘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 아들 야곱과 에서도 나뉘어지게 될 것이라 예언적으로 당신의 계획을 밝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아들을 통해 두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발표하시는 거죠. 말씀하기를 그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더 강할 것이고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서 에돔의 후손이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말씀합니다. 나이가 아니고 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중하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기억하십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패턴을 가지고 보여주십니다. 여기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엘, 어린 자 이삭, 큰 자 이스마엘.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섬기게 됐고 동생 후에 동생 베레스와 형 세라, 동생들인 요셉과 베냐민이 여기 있으면 열 형제가 따로 여기에 있습니다. 형들이 동생을 섬깁니다. 에브라임 동생 형 므낫세, 동생 다윗 여덟 번째 아들 그의 일곱 형들이 다윗을 섬깁니다. 솔로몬과 그의 형 아도니아 역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린 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주권의 흔적을 여기저기서 반복해서 봅니다. 약 10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에 사무엘사 8장 13절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어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에돔 사람이 다 야곱의 후손 다윗의 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신 내용이 약 1000년 후에 실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성취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24절에 보시면 에서와 야곱의 출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산기한이 차고 쌍둥이가 출생하게 되죠.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의 외모, 붉은 모습, 또 털이 많아서 에돔 또는 에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의 외모를 따서 26절 말씀하기를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자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의 행동 즉 형의 발꿈치를 붙잡은 행동 또는 야곱의 성격 성품 속이는 자 사기꾼 이란 의미를 가진 이름 야곱이 그에게 붙여집니다. 후에 호세아서 12장 3절에도 말씀하기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팔 뒤꿈치를 잡았고 이게 야곱의 특징 중의 특징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하다 그런 말씀. 형을 잡아먹으려고 드는 결국 에서는 야곱에게 사기를 당합니다. 두 번씩이나 창세기 27장 36절에 에서가 불평하듯 얘기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합당하지 아니합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직분을 속여 뺏어갔고 지금은 내 복을 뺏어간 나이다. 야곱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고 에서보다 야곱을 더 중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고요? 모르죠.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가장 완벽한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시리즈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 A Tale of Two Cities, 두 도시 이야기 이렇게 번역하죠. 두 도시, Tale of Two Cities.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소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지는 격동과 격변의 시대, 런던과 파리 두 도시를 배경으로 한 소설. 사람들 사이에 부정과 불의, 권력, 착취, 욕심, 사회적 계층 간의 갈등, 폭력, 그리고 사랑과 희생 등등 인생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뛰어난 필체로 디킨스가 그려낸 명작입니다. 이 소설을 발표했던 1859년이나 9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실제 프랑스 혁명을 앞두고 있던 1775년경이나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디킨스는 묘사하며 소설을 시작합니다. It was the best of the times. It was the worst of times. 유명한 글귀입니다. It was best of the times. It was worst of the times. 그때는 최선의 때요, 최악의 때였다. 계속 디킨스가 그 앞 소설 제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의 세대요, 미련함의 세대였다. 믿음의 시대, 불신의 시대였다. 빛의 절기요, 어둠의 절기였다. 소망의 봄이요, 절망의 겨울이었다. 모든 것을 우리 앞에 갖고 있었고 또한 아무것도 우리 앞에 갖고 있지 못했다. 우리는 모두 곧장 하늘을 향해 가고 있었고 또한 우리는 모두 곧장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줄여서 말하면 그때는 현재와 아주 비슷한 시대였다라고 디킨스는 이렇게 그 소설을 시작합니다. 디킨스의 이 관찰은 2026년 지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때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의 살아가는 모습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동일한 사랑과 희생도 보여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 두 도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는 성경의 기록이나 소설이나 현실이나 유사점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성경은 두 아들 이야기 그 저변에 하나님의 주권이 묵묵히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가 우리 삶 저변에 묵묵히 그러나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막강한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은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주권적인 계획 아래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쌍둥이를 주시면서 작은 아들이 큰 아들을 능가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을 통해 당신의 아들 미샬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입니다. 야곱이 에서보다 더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 말씀하기를 이스라엘이 더 훌륭한 것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 약한 민족이라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이게 하나님의 그냥 계획이고 주권적인 예정이십니다.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역사 드라마의 진행에 있어서 야곱에게 더 크고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에서에게도 분명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독하시는 드라마 배우 중에 주연도 있어야 되고 남우 주연도 필요하고 여우 주연도 필요하고 남우 조연도 필요하고 여우 조연도 필요하고 액션도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그렇게 배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배역을 맡기셨고 여러분에게도 배역을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이 우리의 책임이고 배역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얘기하면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경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아니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그렇겠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인생을 덮고 지배하는 만큼 우리 인생은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으며 하나님의 찬란하심을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이 우리 인생을 뒤덮으시려 합니다. 아니, 이미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께 속하였으니 그분의 주권이 내 삶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그분께서 장중에 두시고 진행시키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말씀합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제 인생도 주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이다. 다시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얼마나 감사. 아니요 다시요 정현

능력을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셨어요. 아, 내 외모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아, 불만하지 마세요. 내 두뇌가 왜 이렇게 명석한가?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이리도 건강한가? 불만하지 마세요. 내가 왜 이리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가? 불안해 떨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무엇인가 생각하셔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아름답다고 하는 진리를 믿는 것이 인생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나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내 죄 사함받고 내 죄 깨끗이 씻음 받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오늘 이 땅에서 은혜를 누리며 내일 저 천국을 향해 입성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며 우리를 향한 계획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 정리되었고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교훈,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내가 순종할 때 내 인생은 점점 거대한 모습으로 더 찬란한 모습으로 고귀한 모습으로 발전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에서의 아픔은 야곱보다 작은 배역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야곱이 하는 수 없이 순종합니다. 실상 그의 인생 전반적으로 개판이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즐기기 위해서는, 내가 내 것으로 소화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 순종은 내 의지만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순종할 수 있으며 순종할 때에 그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도도한 강물같이 전혀 요동함 없이 멋지게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손을 대야 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을 들이마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사도가 되겠다고 자원한 적 없습니다. 택정함 받았기에.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 말씀하기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함을 받아 사도가 됐기에 이제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그 사랑을 전하는 빚을 지닌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의 빚을 하나님께 갚을 길은 없습니다. 다 갚을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주위 사람들에게 갚아가며 인생 살아갑니다. 이 사랑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빚을 조금이나도 갚을 수 있는 신용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순종을 경험할 때 우리 속에 다른 영혼들에게 이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배양될 것입니다.

0: 깊습니다. 엘라스카에 가면 한 하이웨이에 그 하이웨이 입구에 이런 사인판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보고 진입하세요. 일단 한번 들어오면 150마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이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보시죠. 일단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가 150마일 동안 예수님 믿는 길에 우리 일단 들어왔으면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거니와 나도 빠져나가지 못 이미 150마일 아니 우리 인생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 남은 기간 동안 빠져나갈 길이 없고 우리의 종착역은 그냥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다를 뒤 갈 수가 없어요. 곧장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요? 누가 빠져나갈 생각한다고요? 제가.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신 거 제가 압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가끔 빠져나가고 싶어서 자기의 죄악의 유혹에 관해 그는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요즘 차에는 소위 말하는 그 레인 디파처 경고음이 나오는 차들이 많이 있죠. 이 금을 잘못 밟으면 삐삐삐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경고. 그 경고음을 들으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나는 천국으로 지금 곧장 150마일 달려가게 되어 있는데 왜 자꾸 삐져나가려고 하는가 생각을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점점 완성되어 나갑니다. 이 나사를 이렇게 돌려서 집어넣을 때 각도가 안 맞으면 잘 안 들어가죠. 그걸 억지로 잡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나사가 망가지게 됩니다. 인생의 각도를 잘못 잡고 계속 밀면 인생 망가집니다. 우리 인생의 그 부분이 망가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시간 낭비하게 되며 우리 인생 영역에 없어도 되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에서 야곱 그 태로부터 택정하신 하나님 바울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셨고 제 인생 제 어머니의 태로부터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그 은혜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택정하심은 항상 은혜를 동반합니다. 택정하심부터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 인생을 완성해 가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생순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생순을 자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기뻐했고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참된 우생순은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능합니다.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우생순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됩니다. 내일이 우생순,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니면 그날의 삶은 성공이라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오직 주님의 주권을 확인하며 순종할 때에만 인생은 성공의 하이웨이를 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주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주권에 제 인생을 맡기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속에 평강과 기쁨을 즐기겠습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참대하고 정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삶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의 죄를 다 소멸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주권적인 거룩하고 사랑의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저희 마음속에 깨우쳐 주시며 독촉하시며 방향을 제 방향으로 계속 필요할 때마다 바꾸시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한 주간 계획하며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계속 그리스도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내기를 원해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가정 은혜와 영광 교회 위에 영광의 주님 만나 뵙는 그 순간까지 늘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 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라디오 모닝 주윤이었습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면서 쿠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 검토 보도와 맞물려 미군이 전력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전 국가 수반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 당국은 1996년 쿠바군의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그가 관여했다며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UN과 WTO는 물론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기후변화 방치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을 지지하며 각국의 감축 의무와 배상 책임까지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전직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이를 케이크 레시피로 위장해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밀 수사자료 관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25년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견되면서 해당 활주로가 폐쇄되고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공항 측은 긴급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뇌우 예보까지 겹치면서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A학점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성적 변별력 저하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주민 약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헬기와 불도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코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 수장을 미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로 얼어붙은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996년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라울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법정에 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쿠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쿠바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태라며 쿠바 정권은 이미 국정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교통은 멈췄고 청소차가 다니지 못해 길거리는 쓰레기 투성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부 수장이 법정 최대형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100세가 멀지 않은 카스트로가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 압박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마코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후부터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피델이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표면적 국가수반이라면 쿠바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라울이 이끄는 카스트로 가문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쿠바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쿠바 혁명의 전설이자 실질적 제1지도자인 라울의 기소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스트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지난 1996년 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라며 쿠바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꾸며내고 있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당시 쿠바의 조치는 악명높은 테러리스트들이 쿠바 영공을 반복적이고 위험하게 침범한 것에 대응해 영해 내에서 발동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미 당국 역시 영공 침범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마침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미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표결이 더 남아있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여덟 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켄터키주 랜드 폴, 메인주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주 리사 모코스키,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산된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야당인 민주당의 중대 돌파구지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령화입니다.
0: 뉴욕 라과디아 공항 활주로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견돼 활주로 일부가 폐쇄되면서 항공편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20일 X를 통해 이날 오전 11시께 정기 점검 과정에서 4.2 활주로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활주로를 즉시 폐쇄했으며 긴급 투입된 건설 엔지니어링 인력이 원인 파악과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여행객들에게 항공편 지연과 결항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이날 오후 뇌우 예보까지 겹치면서 운항 차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승객들에게 항공사별 최신 운항 정보를 직접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활주로가 오늘인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계속 폐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1930년대 주변 마늘 매립해 조성된 부지 위에 건설됐습니다. 과거 해당 지역에는 주택과 호텔, 놀이공원 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공항 활주로 집안 침하 문제가 전 세계 공항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공항 활주로가 불균형 침하 현상을 겪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침하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약 350만 제곱미터 규모 활주로가 심각한 침하 영향을 받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4,000제곱미터는 구조적 손상 위험이 큰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활주로 폐쇄는 약 두 달 전 같은 활주로에서 발생한 항공사고 이후 또다시 안전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 캐나다 항공기가 항만청 소방차와 충돌해 조종사 2명이 숨졌습니다. 한편 미 연방항공청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뇌우 영향으로 항공교통관리 프로그램이 시행 중이며 도착 항공편 평균 지연 시간이 1시간 37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납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마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룬 사실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20일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가 억류된 국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남부 바스돗 항구의 구금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수십 명의 국제 활동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Free Palestine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경비대원들은 이 활동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현장을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의 동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벤그비르 장관은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 억류된 활동가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구호선단의 탑승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가자지구 봉쇄 돌파를 시도한 활동가들의 항해가 종료됐다고 발표한 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아스돗 항구로 강제 압송됐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자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의 서거 20주기 추모식이 20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중국, 에티오피아, 라오스, 스리랑카와 탄자니아 등 6개국 보건부가 공동주최해 이종욱 박사의 유산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1983년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지역 사무처 한센병 퇴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WHO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2006년 5월 갑자기 서거하기까지 약 23년 동안 WHO에 헌신하면서 한센병과 결핵, 소아마비, 에이즈 퇴치에 힘썼습니다. 사무총장 재임 중 보건 분야 최고 세계 협약인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채택을 주도했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초석을 놓은 2005년 국제 보건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한 그의 헌신에 아시아의 슈바이처,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제네바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6년 5월 22일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5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력부 장관이 형 선고를 앞두고 도피했지만 결국에 체포됐습니다. 20일 나이지리아 온라인 매체 프리미엄 타임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는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 리가사에서 살레만만 전 전력부 장관을 체포했습니다.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실제로 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역량을 동원해 추적과 체포 작전을 벌였다며 만만 전 장관이 교정시설로 이송돼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 펌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1: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2: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론트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별 세일 중인데.
1: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2: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1: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2: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3: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4: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민 약 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는 20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루파밸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피해 면적이 1374에이커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인근 주민 가운데 3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1명은 외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민 72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 강변에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시속 1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부 주니퍼 스프링스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약 439에이커를 태웠습니다. 이보다 앞서 1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화재가 일어나 사흘 만에 1689에이커 규모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는 트랙터가 바위와 충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는 소방관 800명이 투입됐습니다. 주민 4만 3천 명의 대피 명령이, 399명에는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인근 학교에는 휴교령이 선포됐습니다. 앤드루 다우드 벤투라 카운티 소방서 대변인은 헬기와 불도저, 차량에 실린 물 등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이용해 화재 진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교사가 포옹과 키스를 요구하며 기프트카드를 준다거나 성적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유급휴직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5: 뉴욕주 락클랜드 카운티 스프링밸리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ESL 수학교사 기에르모 말팔티다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과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여학생이 해당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여학생은 신원 비공개를 조건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년 전부터 해당 교사의 성추행이 시작됐고 올 들어 더 심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1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여학생은 해당 교사가 9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다시 교사와 제자로 수업에서 만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은 몇 주 전 해당 교사가 자신을 안으려고 시도했으며 가슴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이어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사의 이런 행동이 교실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교사가 기프트카드를 주거나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19세 피해 여학생 역시 2025-2026학년도 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스페인어로 진행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매우 불편한 분위기에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 라마포 교육군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스쿨 디스트릭은 성명을 통해 학생 대상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즉시 유급 행정 휴직 조치했으며 교사는 학교 내 출입도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활동가이자 해당 학교 학부모인 아나 마에다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이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어떠한 정보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인사 관련 사안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부모들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벼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 이후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종일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강한 비보다는 잔잔하게 이어지는 비가 예상되지만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기온 변화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자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자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국.
1: 703-354-1950 703-354-195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5: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6: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 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7: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6: 원유공, 크리스틴, 원윤, 현 시의원, 제이슨 줄리아노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했던 전현직 경찰관 2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사법 피해자 기금이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금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의사당 소속 경찰관이었던 해리 던과 워싱턴 DC 경찰관인 대니얼 호지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재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법무부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기금이 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극우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폭력을 자행하는 반란 세력과 불법 무장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금의 존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긴다며 원고들은 이미 지속적인 살해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기금은 그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금을 금세기 들어 가장 뻔뻔한 대통령 차원의 부패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기금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16 폭동 가담자에 대한 기금 지급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는 부당하게 수감됐다. 그들의 삶은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던과 호지스는 2021년 1월 6일 폭동 당시 국회의사당 서쪽 출입구를 방어하다 시위대와 직접 충돌했던 경찰관들입니다. 호지스는 시위대에 의해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저는 의사당 방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기금 조정을 막기 위한 첫 법적 대응으로 아직 기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 공개를 위한 초기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2: 챗GPT 개발사 오픈 AI가 기업 공개를 위한 초기 서류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증권시장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은행 등과 연계해 투자 설명회를 준비해왔으며 이를 이르면 오는 2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오픈 AI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은 아직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오픈 AI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제거했습니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픈 AI가 이처럼 상장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주요 기술 기업이 연이어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을 예고했고 엔트로픽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관련 전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엔트로픽보다 먼저 IPO 시장을 선점해야 자금 조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IPO를 위해 오픈 AI는 막대한 AI 인프라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오픈 AI는 기업 고객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엔트로픽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코딩 도구 등을 강화하는 등 매출 성장에 집중해왔습니다. K-Radio 성영화입니다.
1: 미 세무회계 소프트웨어 시장의 독점적 강자가 인공지능 전환을 위해 대규모 감원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빅테크 업계에서 AI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인력 구조조정이 잇따라 퍼지는 가운데 나온 상징적 사례입니다. 20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 재무관리 소프트웨어 기업 인큐이트는 이날 실적 발표와 함께 전체 임직원의 17%에 해당하는 약 3,1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조조정 비용은 3억에서 3억 4천만 달러로 대부분 현분기에 반영됩니다. 인투이트는 미국의 수천만 명이 세금 신고에 사용하는 터보텍스와 중소기업 회계 플랫폼 퀵북스를 운영하는 독점 기업으로 시가총액 1069억 달러에 이릅니다. 오픈 AI, 엔트로픽과 AI 에이전트 개발 파트너십을 맺고 AI 퍼스트 기업으로의 변신을 추진해왔습니다.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늘어난 85억 6천만 달러로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2.80달러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실적 자체는 무난했지만 성장 둔화 우려 속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3% 이상 급락했습니다. 연초 대비 낙폭은 40%를 넘습니다. 사산 구다르지 CEO는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복잡성을 줄이고 조직 구조를 단순화해 더 빠르고 집중된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산다프 아울라 최고 재무 책임자는 프로젝트 매니저 사업 운영팀 중하위 관리직 등 조율 역할 인력을 우선 정리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AI 에이전트가 대신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는 빅테크 감원 도미노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날 메타도 8,000명 감원 계획을 발표했고 줌인포 클라우드 플레어, 시스코 등도 잇따라 인력을 줄이며 AI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현재 천문학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높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피차이 CEO는 20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I.O.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구글이 구축한 연산 용량이 이전 20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AI 시장에 대해 연산 측면에서 비범한 시기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산 인프라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올해에만 1,9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고하는 등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피차이 CEO는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 개발자, 기업 등 글로벌 전반에서 수요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클라우드 부문 수주 잔액이 전분기 대비 약 2천억 달러 늘어났다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자본 지출 궤적에 대해서는 기술 부문에서 일할 때 미래를 선형적으로 예측해선 안 된다며 급격한 투자 사이클 뒤에 급격한 효율 향상이 따라오는 패턴을 우리는 여러 차례 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글 I/O에서 발표한 AI 모델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경량 모델인데도 4개월 전에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 3.1 프로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그와 같은 효율 향상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향후 자본 지출의 흐름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AI 인프라가 아니라 모델 자체의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산업적으로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력 등이 일종의 병목이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융합, 지열, 소형 모듈형 원전 등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텐서 처리 장치 생산 속도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차이 CEO는 AI 모델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에서 구글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원천 기술 딥테크 기업이고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며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개발됐고 이 기술이 여전히 AI 혁명 전체의 기반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실제로 경쟁 AI 모델인 ChatGPT와 클로드 등 현단계 생성 AI는 대부분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개방형 AI 모델의 급부상과 관련해선 미국 사용자들이 중국 제품과 모델을 시도해보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선순환 개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또 하드웨어 부문에서 AI 시대 사용자 경험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픽셀 등 자체 기기 경쟁력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오자 피차이 CEO는 삼성전자와의 협업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하드웨어 기기에 AI 경험을 도입하는 최전선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안드로이드는 한국의 상징적인 기업 삼성을 포함해 많은 파트너와 함께 일한다며 삼성은 안드로이드 대표 기업이자 제미나이 인텔리전스 확산의 핵심 파트너라고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구글은 모바일 기기용 AI 플랫폼인 제미나이 인텔리전스를 올 여름 삼성전자의 갤럭시 S26과 구글 픽셀 10에 먼저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개인적으로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부모님의 건강관리를 제미나이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병원에서 받은 자료를 모두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요청해 제미나이의 노트북 LM 폴더에 자료를 저장한 다음 AI와 대화한다며 부모님의 상태를 계속 파악할 수 있어 안심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3: 네, 이제 6월 2일이면 뉴저지에서는 예비선거가 치러지는데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선거 재선에 도전하는 폴킴 시장, 그리고 폴킴 시장과 러닝메이트로 시의원 후보에 나선 저스틴 강, 루시 양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종폴김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저스틴 강이라고 하고요. 이번에 시의원 후보로 나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시의원 후보 루시 양입니다.
3: 네, 이제 선거 유세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서 참 바쁘실 텐데요. 예비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폴킴 시장님하고는 여러 차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저스틴 강 후보 그리고 루시 양 후보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시의원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왜 시의원 후보로 등록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당선이 된다면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지 좀 나눠주시죠.
5: 돌아보니까 제가 이래저래 행정하고 타운 봉사활동을 약 25년이나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행정 경험이 굉장히 긴 편에 속해요. 선출직은 이번이 처음입니다만 지금 팰리세이드 파크에서는 11년 동안 도시계획위원으로 있습니다. 플래닝보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타운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에 관여를 했었고요. 물론 중요한 거는 무공말직이었습니다. 공급이 하나도 없는 일로 25년을 했습니다. 네, 봉사였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타운의 지금 가장 그 중요한 시끄러운 부분, 바로 그 무분별한 개발, 타운의 개발, 건축 허가, 요즘 또 시끄러운 그 아파트, 저소득층 아파트 문제, 이게 다 그 저희 플래닝 보드 도시계획위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어쩌다 보니 저의 직업인 부동산 중개업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일하고 제가 어쩌다 보니 여기에 전문가 아닌 전문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겠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다른 타운들 보면 지금 멋있게 발전하고 있는 데가 많거든요. 주민들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러면서 멋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시키는 그런 타운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년, 3년 전에 시작하신 우리 폴킴 시장님이 개혁을 하셨어요. 타운의 부패한 관리들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타운을 운영하시려고 하고 타운의 변화가 지금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를 계속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힘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3: 네, 시의원 후보 저스틴 강 후보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우선 25년 동안 펠팍에서 무보수로 봉사를 이어왔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 11년 동안 펠팍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봉사를 했고 처음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도전하는 거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당선이 된다면 과밀 개발 금지 또 안정적인 펠팍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고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곳 그리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폴킴 시장을 도와 함께 살기 좋은 펠팍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폴킴 시장 그리고 저스틴 강, 루시 양 시의원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은 후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5: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있죠? 이분 돈에 대해서는 정말로 깨끗하세요.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좋았고 참고로 제가 이번에 후보로 나오면서 선언한 게 첫 번째가 후원금을 걷지 않습니다. 저는 후원금 없이 제 자비로 다 합니다, 지금. 근데 옆에서 우리 루시앙 후보님, 김 시장님 다 동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 명 다 후원회장이 없습니다. 후원회장 없고 후원금 안 받는 가장 깨끗한 선거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고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선거는 50%의 성공한 선거다. 여기서 당선까지 되면 이제 100% 성공하는 거다. 돈 안 받았으니까 청탁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요. 두 번째, 그동안의 팔팍의 나쁜 선례가 아까도 나왔지만 배우자라든가 지인들을 소위 낙하산 인사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그래서 두 번째로 선언한 것이 낙하산 인사는 이제 더 이상 없을 것이다.
3: 네, 후원금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된다면 낙하산 인사는 더 이상 없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시의원 후보로 나선 루시 양 후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왜 도전을 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싶으신가요?
6: 제가 왜 나오게 됐는지 아마 대학교 때부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맨하탄에서 아트스쿨을 다녔는데 그때 제가 유학생으로 여기로 오게 됐으니까 아무래도 가족이 없죠. 그래서 한국 생각이 난다거나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면 친구들끼리 이제 삼삼오오 돈을 모아서 그러니까 가는 데가 플러싱 아니면 여기 팔팍이었어요. 플러싱보다 팔팍이 약간 한국 음식에 좀 가까우게 느껴진 거예요. 돈을 모아가지고 전철 타고 버스를 타고 여기로 와요. 그럼 떡볶이도 먹고 튀김도 먹고 순대도 먹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0: 굴지의 뮤지엄, 메이저 뮤지엄을 그 브랜딩을 하고 또 비주얼을 담당을 하는 아트 디렉터 거쳐서 이제 시니어 아트 디렉터로 15년간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맨하탄에서 살다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생각한 게 칼팍 주민 요 근처에 사시는 분만 우리가 뭐를 얼마나 큰 웨펀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정말 모르시네 했어요. 왜냐면 제가 거기서 이렇게 이사를 올 때도 남편도 그랬지만 왜 굳이 팔팍에서 살아? 그렇게 다들 많이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두플렉스에서 사는데 왜 반쪽짜리 집을 그 큰 돈을 주고 살아? 근데 뭐 어쨌든간 두 배로 막 뛰고 계속 지금 또 승승장구 막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의 그 힘이에요. 캐노플라에 살건 알파인에 살건 이렇게 보니까 다 만남의 장소는 결국은 팔팍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포텐셜을 받고 이제 트렌드를 저는 읽는 거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그 패밀리로 살려면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야겠다. 그거는 팔팍이다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시의원이 된다면은 저는 체계적으로 우리 팔팍을 브랜딩을 해서 정말 기품 있고 스타일리시하고 안전한 지금 시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우리 폴킴 시장님이 깨끗한 정치를 앞장서서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분명히 버짓을 우리 뷰티피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버짓이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하는데 앞장을 쓰고 싶습니다.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거로부터 저는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1: 네, 대학 유학 시절부터 팔팍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고 팔팍의 가능성을 봤다. 그리고 체계적인 브랜딩, 또 안전하고 스타일리시한 팔팍으로 기품 있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번 선거, 이 시장 선거를 놓고 참 시끄러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팔팍에서 주정부와 연방정부 그리고 카운티로부터 많은 그랜트를 받았는데 이게 다 폴킴이 빌린 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소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0: 제가 주민으로서 제일 많이 들리고 있는 게 그랜트를 굉장히 엄청나게 크게 받으셨어요. 우리 시장님이. 그거는 3밀리언 네, 받았는데 그중에 또 1밀리언은 저희가 또 홍수가 나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플러딩 특히 그 그랜드 운영 쪽에 그건 분명히 저희가 고칠 거예요. 근데 그 그랜트를 지원 금액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갚아야 된다 하는 그 루머가 너무 많아요. 그걸 갚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다 쓰고 또 영수증을 잘 첨부를 해서 하면 그거는 저희가 받는 그랜트예요.
1: 네, 폴킴 시장이 연방정부, 주정부 그리고 카운티 정부로부터 받은 300만 불의 그랜트는 빌린 게 아니라 지원금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어디에 썼는지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다 받는 금액이다. 우리가 갚는 개념, 빚을 내는 개념이 아니라 정말 팔팍 정부가 지원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소문 중에 하나가 이 개발업자들에게 택스 감면을 해주면서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그 세금 부담이 결국엔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런 소문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2: 제가 아까 플래닝 보드 도시계획위원으로 11년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저소득 아파트를 지으면서 30년 동안 세금 감면을 해줬다. 텍스 어베인먼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주민분들한테 가장 민감하게 다가가요. 혹시 그러면 저쪽에 세금 감면해 준 걸 내가 짊어지게 되는 건가? 나한테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고 만약에 세금 감면, 텍스 어베인먼을 해서 건축 허가를 내줬다면 제가 아마 거기에 투표를 했었고 사인을 했었을 건데 지난 11년 동안 발리세이드 파괴는 단 한 개의 건물, 한 채의 건물도 세금 감면으로 허가 내준 건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금 감면 없고요. 그 아파트 주인은 그 저소득 그 아파트 주인께서는 법이 정한 대로 바일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걸로 세금을 내시고요. 그거는 우리 팔팍뿐만 아니라 뉴저지 전체 어떤 타운도 옆에 포트리도 마찬가지고 저기 남부 뉴저지에 있는 어떤 타운도 마찬가지고 뉴저지의 모든 타운에 있는 저소득층 아파트가 부담하는 똑같은 방식의 세금을 그분들도 부담하시고 페어하게 그분들 내 세금 다 내십니다. 주민들한테 피해 없습니다.
1: 네, 개발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저스틴 강

0: 후보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한인 거주자가 거의 50%에 육박하는 뉴저지 펠팍에서 두 명의 한인 시장 후보자가 맞붙으면서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상황을 안타깝게 보는 한인 유권자들도 많은데요.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폴킴 시장님 한마디 해주시죠.
1: 아니 올바른 사람이면 그냥 그만두고 떠나겠지만 이런 아주 더럽고 몇십 년 동안 힘을 잡고 우리를 컨트롤한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당연하게 고소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아니면 그냥 옛날 식으로 데이브 로렌조 같은 사람, 행정 같은 사람들이 계속 있으면서 우리를 계속 비리를 계속 유지하는 걸 원하시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안 왔겠죠. 처음으로 역사상 이거는 확실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요 교포 리더들이 꼭 위에 누가 두목 있었습니다. 누구 컨트롤한 셈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역사상 펠팍에서 한국 리더들이 위에 보수가 왔고 100% 주민들을 서빙하는 게 테스팍이 처음이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처음으로 파킹 미터가 한국말로 된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0: 네, 기득권 세력이 그냥 떠나지 않기 위해서 펠팍에 많은 잡음을 만들었다. 한인 선출직 공무원을 배출할 때마다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 없이 개혁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해주시죠.
2: 일 잘하시는 폴김 시장님과 또 상대방의 그냥 말만 많은 후보님 간의 대결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을 뽑으실 건지 말 잘하는 사람을 뽑으실 건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한국인의 위상이 그야말로 세계적입니다. 저희 팔팍은 60%가 저희 한인입니다. 저희는 깨끗한 행정과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과도한 개발이 자행되고 있는 팔팍의 나무 한 그루라도 심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팔팍을 기품 있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스타일리시한 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리소스를 쏟아붓겠습니다.
0: 네, 세 분 모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0: 파워 인터뷰 이하예입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9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스 집합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모닝 주윤이었습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면서 쿠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 검토 보도와 맞물려 미군이 전력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전 국가 수반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 당국은 1996년 쿠바군의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그가 관여했다며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UN과 WTO는 물론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총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기후변화 방치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을 지지하며 각국의 감축 의무와 배상 책임까지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전직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이를 케이크 레시피로 위장해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밀 수사자료 관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25년형이 가능한 중대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A학점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성적 변별력 저하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주민 약 5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과 건조한 날씨 속에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헬기와 불도저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가 미국이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길 때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를 재확인하며 미군 주둔 확대와 덴마크로부터의 독립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명문대 하버드대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20% 플러스 4 방식입니다.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 4명에게 추가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에서 20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에서 2013학년도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최고 평점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소피아 프로인트 상도 과거엔 한두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이 동점으로 나와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심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 수업에서 약 30% 더 많은 A학점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만다 클레이보 하버드대 학부 교육학장은 성명에서 이번 투표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버드는 학문적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 믿으며 다른 대학들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용기를 갖고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학점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지적해온 스티븐 핑거 심리학과 교수도 학점 인플레이션은 교수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해왔고 대학들을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개혁안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의 이현수 씨는 뉴욕타임스에 이 정책은 학생들을 이기적이 되도록 유도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학생들과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시행 3년 후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연구해온 네이페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하버드대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희귀 변종인 분디보조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에볼라 백신은 예방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전용 백신 개발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분디부조 에볼라가 확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백신은 개발까지 3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같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전날 임상시험을 우선하여 진행할 후보 백신을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자료들을 평가했으며 두 종류의 잠재적 백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개발된 것은 대표적인 유형인 자이르 에볼라 뿐입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이르 에볼라 백신의 분디부조 에볼라 예방 효과에 관한 동물 실험 결과도 검토했지만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뿐이어서 현 상황에 해당 백신을 투입하자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의 리처드 해체 대표도 분디부조 에볼라 백신에 대해 즉시 개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로 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체 대표는 현재 후보 물질들이 여럿 있지만 매우 초기 단계라며 아직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되거나 동물 실험을 충분히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발병 지역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고 현지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대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변종에 특화되지 않은 백신을 시험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신뢰는 이미 매우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2014에서 2016년에 1만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반성해 2017년 1월에 설립됐으며 2020년 코비드-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백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 백신 후보 물질과 치료제,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인 단클론 항체가 우선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국제 에이즈 백신 계획 등이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초기 연구 단계의 후보 물질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민주 콩고에서는 600건 이상의 분디부조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3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21 X에서 니미츠 항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톡선트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대비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전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 취역한 니미츠함은 미 해군이 보유한 현역 최장수 항모입니다. 노후화로 당초 올해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군의 가용 전력 압박이 커지자 퇴역이 연기됐습니다. 미군은 앞서 미 행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 카리브해 항모 배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쿠바 앞바다에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빠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오는 5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뉴욕 한인회관에서 중장년 한인 남성을 위한 남성 전립선 특별 강의 및 개인 상담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 강남의 골드만 비뇨의학과 의원 김재웅 비뇨의학과 원장이 초청돼 전립선 건강과 비뇨기 질환에 대한 강연과 무료 개별 상담을 진행합니다. 뉴욕 한인회는 이달 초 골드만 비뇨의학과와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를 통해 한인들에게 의료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재웅 원장은 이번 강의에서 중장년층의 배뇨장애와 전립선 비대증, 요로결석, 전립선암 조기 진단, 남성 항노화 클리닉 등을 주제로 실질적인 건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예약 없이 5월 22일 금요일 오후 5시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 CCAP가 이제 모든 자격 대상 가정들에게 확대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서 근무 중이거나 학회에 다니거나 직업 훈련에 참여 중인 부모는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1명과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족의 경우 2026년 기준 연 최대 소득이 54,640불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지원하려면 childcarenj.gov를 방문해 프로그램과 추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소득 자격 계산기를 사용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주정부의 안전한 신청 시스템인 myNJHelp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30일 이내 자격 심사가 완료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는 저소득층 가정과 시니어,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인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식료품 지원, SNAP, 의료 지원, 메디케이드, 전기 가스비 지원, 임대료 보조, 현금 지원 프로그램 등이 있습니다. 이런 혜택은 DC 정부 산하의 DH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온라인 포털을 이용하는 건데요. DC 주민들은 DC Access 웹사이트를 통해 여러 혜택을 한 번에 신청하거나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지역 서비스 센터를 직접 방문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부 기관은 전화 상담과 통역 연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나 영어가 불편한 이민자분들은 비영리 단체나 커뮤니티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신청 과정이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정보는 DC, DH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구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1: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P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소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20일 미국이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방문한 랜드리 특사는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는 미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19일에서 20일 그린란드에서 열린 경제포럼에 참석한다며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비즈니스 그린란드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채 일방적 방문을 해 현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작년 12월 임명됐지만 그린란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그린란드에서 열린 갯썰매 경주에 여행사 초청으로 참석하려다가 그린란드 갯썰매 협회가 반발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이번 그린란드 방문 중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 외무장관과 만나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인들이 의존해서 독립적으로 올라설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며 그린란드인들을 상대로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부추기는 행보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지난 1월 무력은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미국과 그린란드는 이후 외교적 해법을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그린란드는 구체적으로 미국 주둔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 남부에 미군 기지 세 곳을 새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을 미국 영토로 지정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는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유일합니다. 캐티오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와 경찰 당국과 협력해 여름철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 예방과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뉴욕 주정부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6: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국장과 소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함께 더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 순찰 확대 계획과 여름철 범죄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뉴욕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시 행정부와 뉴욕시경 간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 브롱스 지역의 범죄 감소를 강조하면서 뉴욕시 전체에서 더 브롱스가 범죄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몇 년 전 더 브롱스 지역의 소매 절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떠올랐던 것을 언급하면서 절도가 너무 빈번해 한 베이커리 매장 주인이 그냥 계산대를 열어둔 채로 영업을 이어가야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용의자들이 체포돼도 법정 출석 통지만 받고 다음 날 또다시 상점에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7: I'm reminded of a time when I came here just a few years ago when there was a huge surge in crime across the state, across the nation in fact, but the Bronx seemed to be hardest hit. And I remember walking, stopping into a little bakery, and the owner said, retail theft has gotten so bad that I just leave my cash drawer open because they're coming in, they may be getting arrested, they get an appearance ticket, and they're literally back the next day.
6: 이후 뉴욕 주정부는 소매 절도 범죄 처벌 강화와 반복 체포된 범죄자 대응법 개정에 나섰으며 그 결과 더 브롱스 지역의 소매 절도 범죄가 지난 한 해 동안 2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7: And I took that story to Albany. We have to look at the laws that are allowing this to happen. We have to look at the crimes, the sanctions we have for retail theft. And I've been tracking these numbers closely. And here in the Bronx, retail theft alone is down 20%, but literally since last year.
6: 호컬드 주사는 뉴욕주가 뉴욕시 범죄 대응을 위해 총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투자한 30억 달러는 범죄 추적 기술,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드론 기술과 지하철 순찰 강화에 투입됐습니다.
7: We've invested $3 billion at the state level in fighting crime. Often it's the technology, crime-fighting license plate readers, whether it's drone technology, or even something like enhancing patrols on the subways. We saw this.
6: 호컬주 지사는 모든 뉴요커들이 자녀가 혼자서 지하철로 학교에 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노인들 역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7: Is it safe to let my child take the subway to high school? Is it safe to go to a doctor's appointment if you're a senior citizen? The subway has to be safe.
6: 호컬주 지사는 이를 위해 뉴욕주 예산안에 NYPD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7,7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7: In my opinion, it's done, but they're just still voting on it. $77 million more in funding for NYPD to be able to protect our subways.
6: 호컬주 지사는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스트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일부 장치는 1,300발의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 Someone can literally have a 3D printer in their kitchen and create a gun that is undetectable, obviously never registered, and use that with a little device they make. It's this big to have it be an enhancement to a gun that is capable of having 1,300 rounds per minute.
6: 이어 뉴욕주가 미 전역 최초로 무기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컬주 지사는 반복 범죄자 대응, 보석법 개정 등도 범죄 감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주 지사는 FIFA 북미 월드컵과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시경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뉴욕주는 앞으로도 NYPD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5: 유엔 총회가 20일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도 기후변화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각국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을 찬성 141표, 반대 8표, 기권 28표로 가결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라이베리아, 벨라루스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주로 산유국이거나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들입니다. 결의안은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국가별 기후행동계획 수립과 화석연료 탐사 및 생산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의무를 위반한 국가는 피해국에 대해 완전한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결의안은 또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을 현행 국제법을 명확히 한 권위 있는 기여라고 평가하고 각국의 기후보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기후대응 의무를 국제법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국제소송과 각국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당초 결의안 초안에는 기후변화 피해 증거와 배상 청구를 기록하는 국제 피해 등록부 설립 등 더 강력한 내용도 포함돼 있었지만 더 많은 국가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차례 조율을 거치며 수정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남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주도한 것으로 미국은 바누아투의 결의안 철회를 압박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피통신은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 정부에 바누아투를 설득해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압박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테미 브루스 주 유엔 미국 부대사는 이날도 결의안을 두고 문제가 매우 많다며 재차 비난했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결의안 일부 수정에도 미국은 여전히 심각한 법적, 정책적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해수면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태평양 섬나라들은 국제기후법의 전환점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오도테비 주 유엔 바누아투 대사는 표결 전 기후변화의 피해는 실재한다며 문제를 가장 적게 초래한 국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떠안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의안이 국제법과 기후정의, 과학, 고조되는 기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에 대한 강력한 확인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8: 나 또 체크했나 봐. 밤에도 화장실 가느라 자주 깨고. 아, 정말 고민이야.
9: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8: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9: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1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벼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 이후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일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종일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강한 비보다는 잔잔하게 이어지는 비가 예상되지만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기온 변화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청년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기후오염 규제 철회를 중단해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조치가 생명권과 자유권 등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1일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청년 18명은 트럼프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가 되어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 데 대해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해성 판단은 2009년 미 환경보호청이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고 공식 인정한 결정으로 미국의 각종 기후 규제 정책의 법적 기반 역할을 해왔습니다.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철회함으로써 미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과 자유권,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이끄는 비영리 환경법률단체 Our Children's Trust는 이날 법원에 규제 철회 효력을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원고 측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이미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사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며 규제 철회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경보호청이 위해성 판단 철회와 함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도 폐지하면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추가로 10억 톤 규모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연간 탄소 배출량을 웃도는 정도라고 원고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 비영리단체의 줄리아 올슨 수석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증가할 오염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청소년 원고들이 입게 될 피해 역시 회복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과 환경보호청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이 종교활동까지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포함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한 무슬림 원고는 폭염 심화로 탈수 위험이 커져 라마단 금식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가톨릭 신자인 원고 엘레나 베너는 환경보호는 신앙의 중요한 가치라며 기후 규제 철회가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방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이란 공격을 비롯한 미국의 대외 정책을 패권주의로 규정하고 이를 견제하는 유엔과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기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 후 세계 다극화와 신형 국제관계 재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적 구도상의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성명은 국제정세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일방적 위협, 패권주의, 진영대결 및 신식민주의적 역류가 거세다며 국제사회가 파편화하고 정글의 법칙으로 퇴보할 위험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신형 국제관계에 대해 어떠한 형식의 패권주의와 위협성 정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자주의가 복잡한 세계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며 유엔의 권위가 약해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2월 정상회담 후 발표했던 신시대 국제관계 및 세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는 패권 지위 모색 행위는 지역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표현 수위가 한층 거세진 겁니다. 이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후 상호 관세와 무력 사용 등 미국의 현실주의 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기존 국제기구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발을 빼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란에 대해 공격을 가해 세계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러는 장문으로 된 진일보한 전면적 전략협조 강화와 설린 우호협력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에서도 패권주의, 일방주의에 단호히 반대하고 유엔의 권위를 굳게 지켜야 함을 거듭 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역에서의 일방적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차별적 관세 등에 반대하며 세계 무역기구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 무역체제를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사실상 미국의 이란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등을 겨냥해 거리낌 없이 타국을 군사 공격하고 주권국의 지도자를 죽이며 정권 교체를 선동하고 일국의 지도자를 체포해 재판하는 행위 등은 유엔 헌장의 뜻과 원칙에 심각히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이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며 현재 유라시아 대륙 불안정성의 주 원인은 외부의 파괴적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미사일 방어망인 골든돔 계획에 대해서는 우주 공간에서의 충돌 위험을 크게 높인다. 우주 공간을 무기화하고 무장 대결의 장소로 쓰게 된다고 봤습니다. 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진입하고 오커스 등을 기반으로 아태판 나토를 만들려는 행위는 지역 평화 안정을 굳건히 하는 임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북극권에서 진행 중인 미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양국은 미국의 일방주의와 대비해 다자주의를 부각하면서 미국 주도로 만들어진 기존 국제기구인 UN과 WTO뿐 아니라 중러 주도인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의 역할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은 양자 채널은 물론 UN과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등 다자 플랫폼을 통한 협력 강화 입장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6개국이 시작한 상하이 협력기구는 2017년 인도, 파키스탄, 2023년 이란, 2024년 벨라루스 등이 추가로 들어오면서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또 옵서버 2개국, 대화파트너 14개국 등 전체 구성국은 26개국으로 증가했으며 회원국 영토 면적이나 인구수 기준 세계 최대 국제조직이라는 게 중국 매체 설명입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열병식을 앞두고 텐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신흥 5개국이 결성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이 추가 가입한 상태입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에 맞서 글로벌 사우스 결집에 공을 들이는 만큼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익뉴입니다. 오늘은 최근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다시 확산하면서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관한 5월 20일자 뉴욕타임스 기사를 다루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Ebola outbreak is unlikely to become global threat, WHO head says. 에볼라 발병, 글로벌 위협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언급했다. 그럼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The head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said on Wednesday there was little risk of the Ebola outbreak in Central Africa developing into a global pandemic. 세계보건기구 수장은 수요일 중부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에볼라 발병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할 위험은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little risk은 a little이 아니라 a가 빠진 little인데요. little은 부정을 뜻해서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환자가 늘고는 있지만 전 세계가 긴장할 만한 대유행, 팬데믹으로 번질 확률은 낮다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첫 공식 입장입니다. He said the agency had assessed the risk as high at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s and low at the global level. 그는 세계보건기구가 이번 위험 수준을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는 높음, 그리고 글로벌 차원에서는 낮음으로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assess는 평가하다라는 동사인데요. assess the risk, 위험을 평가했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 것이죠. 바이러스가 발생한 콩고, national and regional, 현지나 그 주변국에는 높음, high 단계를, 그 외 전 세계, 글로벌 차원에서는 낮음, low 단계로 분류했다는 뜻입니다. 아무래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시점인 듯 보이는데요. 다음 문장은 이번 사태를 둘러싼 국제 정치적 상황을 말해줍니다. The United States formally withdrew from the WHO in January. That deprived it of its biggest funding source and forced it to cut its budget. 미국은 지난 1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 탈퇴했습니다. 따라서 WHO의 가장 큰 자금줄을 없어졌고 결국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빼앗았다라는 의미의 수거인데요. 미국의 탈퇴가 WHO의 funding source, 자금줄을 빼앗아가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이번 에볼라 초기 대응과 전 세계 보건 감시망이 약해졌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입니다. 그리고 기사는 왜 이번에 초기 대처가 늦어졌는지 기술적인 원인도 함께 짚고 있습니다. Local officials have also said that equipment in the province could only test for the most common species of Ebola, known as Zaire, not the relatively rare species known as Bundibugyo, which i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outbreak. 현지 관리들은 해당 지역의 장비가 가장 흔한 에볼라 종인 자이르만 테스트할 수 있었고, 이번 발병의 원인인 상대적으로 희귀한 분디부교 종은 테스트할 수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기사 문장이 조금 깁니다. 핵심은 맨 뒤에 있는 be responsible for인데요. 보통 책임이 있다로 해석하지만 뉴스에서는 무언무엇의 원인이 되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에볼라는 흔치 않은 분디부교라는 변종이 원인인데 현지 진단 장비가 구형이라 이를 잡아내지 못해 초기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고 그 바람에 대처가 늦어졌다는 안타까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해 아프리카 현지 위험도는 높지만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WHO의 공식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 사태는 희귀 변종인 분디 부교 바이러스가 원인인데 현지 장비 부족으로 초기 감별이 늦어져 피해가 키워졌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미국의 WHO 탈퇴로 예산이 삭감되면서 국제사회의 신속한 전염병 대응 능력이 예전보다 약화했다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전염병 대응에는 국경도 정치적 계산도 없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는 여기까지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채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 전직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해당 파일을 번트케이크 레시피로 위장해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검에서 관리직 검사로 근무했던 카르멘 메르세데스 라인버거를 정부 재산 절도 및 문서 변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인버거는 2015년 초 진행 중인 연방 형사수사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적은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넌 판사를 두고 판사의 모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의혹뿐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각됐습니다. 법무부 정책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제출 문건에서 스미스 전 특검 보고서를 두고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해당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인버거가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구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 수장을 미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로 얼어붙은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996년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라울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법정에 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쿠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쿠바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태라며 쿠바 정권은 이미 국정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교통은 멈췄고 청소차가 다니지 못해 길거리는 쓰레기 투성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부 수장이 법정 최대형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100세가 멀지 않은 카스트로가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 압박 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막구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후부터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피델이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정재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표면적 국가수반이라면 쿠바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라울이 이끄는 카스트로 가문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쿠바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쿠바 혁명의 전설이자 실질적 제1지도자인 라울의 기소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스트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지난 1996년 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라며 쿠바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꾸며내고 있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당시 쿠바의 조치는 악명높은 테러리스트들이 쿠바 영공을 반복적이고 위험하게 침범한 것에 대응해 영해 내에서 발동한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의 다시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Let's go!

김은혜 굿모닝 워싱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워싱턴의 김훈입니다. 어제까지 무척이나 덥다가 오후에 내린 소나기 덕분에 날이 좀 선선해졌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면 시원해질 때도 있고 맑다 보면 흐릴 때도 있어 저희 삶도 더 다채롭게 느껴지지 않나 싶습니다. 부부 사이도 똑같지 않나 싶은 게 관계가 좋았다가 또 다툴 때도 있고 다투다가도 서로를 위하며 아끼는 모습도 보이는 게 날씨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날씨에서 부부 사이까지 연결이 되냐고요? 오늘 5월 21일이 한국 국가공인 법정기념일인 부부의 날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신 우리 청취자분들은 오늘 여러분의 배우자분들께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한 번 더 꼭 끌어안아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결혼 안 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아 나는 왜 결혼을 못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 여러분의 반쪽을 못 만나셨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월 21일은 또 국제 차의 날인 관계로 곧 배우자가 될 연인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5월 21일 목요일 굿모닝 워싱턴 1부 첫 곡으로 김정환의 둘이 하나 되어 들으시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아침부터 뜬금없이 네, 사랑 고백하면서 굿모닝 워싱턴 일부 김은혜 뉴스톡 로컬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메모리얼 데이죠. 혹시나 잊으신 분들은 괜히 또 월요일 날 네, 어디 출근이나 뭐 하지 마시고 네, 메모리얼 데이니까 네, 놀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얼 데이인 관계로 워싱턴 DC에 퍼레이드가 또 개최되고 이에 따라서 도로 폐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월요일 퍼레이드를 맞아 워싱턴 DC는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시일부 도로가 폐쇄되거나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됩니다. 우선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월요일 오후 2시까지 주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되는 도로는 7번가와 9번가 사이의 컨스티튜션 애비뉴 그리고 메디슨 드라이브 또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M스트리트, 6번가, S스트리트, 13번가, P스트리트 등 일부 구역이 주차 금지 구역으로 전환됩니다. 이 외에도 토요일 같은 시간 M스트리트 6번가에서 7번가 구역 또한 차량 통행이 전면 폐쇄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6번가를 비롯한 일대 도로가 퍼레이드로 또 전면 통행 금지 구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메모리얼 데이 당일인 월요일 4번가부터 12번가 사이 일부 도로와 더불어 퍼레이드 진행 도로 일대의 통행도 금지됩니다. 주말 및 월요일 워싱턴 DC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사전에 도로 통제 상황 파악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국토안보부가 에볼라 확산에 대응해서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무조건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하게 한다는 소식입니다. 요 새 입국 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될 예정이고 최근 21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외국인이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적용됩니다. 대상 승객이 탑승한 미국행 항공편은 모두 버지니아의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하도록 제한되며 그 목적은 입국 지점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정부가 에볼라 감염에 대한 공중 보건 조치를 시행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네, DHS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여객기에만 적용되며 화물 항공편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DHS는 세부 검역 절차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세관 국경 보호국 CBP는 건강 검진 강화, 이동 추적, 보건 대응 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고 또 항공사와 국제기관, 입국 심사 기관들과 협력해서 에볼라 노출 가능성이 있는 승객을 식별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는 이틀 전 발표된 CDC 조치와 연계돼 있는데 CDC는 이번 월요일 최근 3주 안에 콩고, 우간다, 남수단을 방문한 비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DHS의 공항 집중 입국 조치와 CDC의 입국 제한이 실제로 어떻게 함께 적용될지는 아직 명확히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DHS, 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네, 국토안보부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아프리카 3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CDC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3국 방문했던 외국인의 입국 자체를 제한한다 이렇게 두 가지 다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누구 말이 맞고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진행될지는 아직 네 설명이 좀 되지 않고 있다 네 이런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공화당이 추진하던 백악관 연회장 보안 예산 10억 달러가 내부 반발로 철회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원 공화당은 백악관 연회장 보안 예산을 약 700억 달러 규모의 아이스 및 국견 순찰대 예산 법안에 포함시키려 했지만 같은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비용 규모와 사용 목적에 대한 반발이 나왔습니다. 법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공화당은 메모리얼 데이 휴회 전에 상원을 통과시켜 하원으로 보내려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표 계산과 의회 절차상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상원 지도부가 인정했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부정적 반응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은 보안 예산이 빠지면 법안을 다시 처음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연회장 관련 예산을 넣는 것 자체가 나쁜 생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가 부담이 큰 상황에서 세금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연회장을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연회장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는 세금을 아예 쓰지 않고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보안 관련 시설은 또 예산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었고 여기에 공화당에서는 우선 네, 그거를 그
세금을 써가지고 보안 관련 시설을 짓는 거를 좀 동의를 했고, 네,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갑자기 또 문제가 좀 생겼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내부 긴장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17억 7,600 달러 규모의 보상 기금인데, 이 기금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격의 자금으로 설명이 됩니다. 민주당은 해당 기금을 막거나 수혜 대상을 제한하는 수정안을 준비 중이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서 공화당 지도부는 오히려 자체적으로 제한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원을 공개 압박했는데, 상원 의회 규칙 담당자의 해임을 요구하고 유권자 시민권 증명을 의무화하는 세이브 액스 통과와 필리버스터 폐지를 다시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더 똑똑하고 강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빨리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상원 공화당은 대부분 사안에서는 대통령을 지지해왔지만 필리버스터 폐지 요구만큼은 계속 거부하고 있고, 또 최근 대통령이 텍사스 상원 경선에서 현직 의원 대신 켄 팩스턴 법무장관을 지지한 것도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해서 상원 공화당 내부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백악관 보안 예산의 세부 내역도 공개가 됐는데, 약 2억 2천만 달러는 새 연회장 관련 보안 시설에 쓰이고, 나머지는 방문객 검색센터, 교육시설, 기타 보안 강화 비용으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공화당 의원들은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지난주 비밀 경호국 브리핑 후에도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버지니아로 가보겠습니다. 버지니아가 최근 약물 과다 복용 관련 사망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그 미래가 좀 불투명하다라는 소식입니다. 버지니아가 최근 미국에서 약물 과다 복용 사용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앞으로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이 치료 접근성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자료에서 버지니아는 지난 1년 동안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수준의 과다 복용 사망 감소를 기록한 주 중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버지니아 행동건강국의 데릴 워싱턴 국장은 그 배경으로 두 가지를 꼽았는데, 날록손 보급 확대와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접근성 개선이 있습니다. 날록손은 마약성 약물인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시 호흡 억제를 되돌리는 응급 해독제로 1차 대응 약물로 사용됩니다. 워싱턴 국장은 오피오이드 중독이 특정 계층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얼마를 버는지 어떤 인종인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현재 지역사회의 가장 심각한 위협은 펜타닐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펜타닐이 포함된 알약은 단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생명을 잃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버지니아주는 이에 대응해 응급요원뿐 아니라 교사와 일반 주민까지 포함한 날록성 교육을 주 전역으로 확대해왔고, 또 오피오이드 합의금을 활용해 예방, 치료 프로그램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정부와 약물 중독 관련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과가 아직 안정적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으로 메디케이드에서 국내에서 중독 치료와 정신건강 치료 비용을 가장 많이 부담하는, 네, 그런 공공보험 중 하나인 메디케이드가 예산이 삭감이 된다라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 차원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 시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들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이에 워싱턴 국장은 버지니아가 앞으로도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에는 계속 투자하겠다고 밝혔고, 또 연방 보조금이 비용을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거 오피오이드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크게 문제가 좀 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다른 약물 같은 경우는 인종별 그 다음에 수입 소득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코카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 돈이 많은 백인 중산층 이상, 네, 상류층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반대로 크랙이라는 마약 같은 경우는 이제 가난한 집단에서 좀 이게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네, 그런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요번 기사에서 말하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진통제로, 네,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또 중독된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크게 심화됐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은 메릴랜드로 가보겠습니다. 메릴랜드 경찰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안전운전 당부하고 그다음에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메릴랜드 교통청 경찰에 따르면 이번 연휴 동안 최대 33만 5천 대의 차량이 베이브 브릿지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은 다리 구간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주의 분산을 지목했는데 운전자들이 풍경이나 지나가는 선박을 보거나 동승자와 이야기하다가 앞차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이거 정말 충분히 공감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특히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베이브리지 이런 다리 큰 다리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올라가다 보면은 바다를 그렇게 쳐다보게 돼요. 네, 전방을 좀 주시를 해야 되는데 네, 바다를 그렇게 쳐다보고 지나가는 배를 또 그렇게 쳐다보고 네, 그래서 저도 정말 이거 위험하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반성하고 있고요. 앞으로 주의해서 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네,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경찰은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시선은 전방에 집중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번 연휴 예보된 비도 위험요소로 지목됐는데 이에 대응해서 경찰은 사고 대응과 교통 흐름 유지를 위해 추가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고 동시에 메릴랜드 주 경찰도 주 전역에서 단속을 강화하게 됩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 및 약물 영향 운전, DUI, 휴대전화 등 주의 분산 운전, 과속 운전 등입니다. 메릴랜드 주경찰은 DUI 점담팀인 스파이더를 운영해서 음주 운전자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추가해 경찰은 술을 마실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고 음주하지 않은 지인에게 운전을 부탁하거나 우버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연휴 전체적으로는 100만 명 이상이 도로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목요일부터 혼잡이 시작되면서 주말 내내 교통량이 매우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와중에 경찰 측은 운전자들에게 일찍 출발하고 늦게 돌아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즉 출발 시간을 앞당기고 귀가 시간을 늦추면 교통정체를 피하고 현지 치료 시간도 더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 뭐 한국에서도 네 뭐 추석 연휴, 설날 연휴 그래가지고 네, 다들 새벽에 출발해서 밤 늦게 오고 이런 거 많은데 네, 사람 사는 거는 똑같은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체서피크만 블루크랩 성체 암컷이 또 감소 중에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체서피크만의 블루크랩 개체수 조사에서 어린 블루크랩 수는 크게 늘었지만 성체 암컷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연구진이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체스피크만 어린 블루크랩 개체 수는 꾸준히 감소했는데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전체적으로 약 50% 감소했고 이에 연구진은 원인을 찾기 위해 분석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겨울에서는 반전 신호가 나왔습니다. 버지니아 해양과학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비교하면 어린 블루크랩 유입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전체 블루크랩 개체 수는 2026년 기준 약 3억 4,900만 마리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어린 블루크랩은 2억 2,800만 마리까지 늘어났고 해당 개체들은 올해 성장해서 늦여름에서 가을 조업 시즌에 잡힐 수 있는 연령대가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어린 블루크랩은 늘고 있음에도 성체 암컷 블루크랩 수는 올해 8,100만 마리까지 감소했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어린 개체 증가가 실제 가을철 풍부한 어획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경고했고 메릴랜드 대학 생물학연구소의 마이클 월버그 교수 또한 과거에도 강한 어린 개체군이 있었지만 성체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했습니다. 연구진은 최근 수년간 블루크랩 감소 원인을 찾고 있지만 단일 원인보다는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검토 중인 요인은 환경 변화, 포식자 증가, 남획, 기후변화, 해초 감소 등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분석에서는 예상과 달리 암컷 남획이 주요 원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고 또 침입종으로 자주 지목됐던 블루캣피시도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신 블루크랩 자체의 특성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블루크랩은 성체와 어린 개체 비율이 불균형하거나 먹이가 부족하면 어린 개체를 잡아먹는 종족 포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포식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점성어, 영어로 레드드럼은 블루크랩을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체서피크만 내 개체수와
변화 추세 자체가 아직 잘 파악되지 않는 상태라고 연구진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이 같은 상황이 처음은 아니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에도 개체 수는 되게 좋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갑자기 또 급감했고 예, 2008년 메릴랜드 버지니아 포토맥 수상당국이 공동관리 조치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들어서는 국립기상청 또한 기후와 해류 변화가 블루크랩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 같은 암컷 개체수 감소에 당국은 당분간은 규제를 완화하지 않고 현재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체스피크 베이 블루크랩 소식을 끝으로 오늘의 로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최연우 어린이의 꽃게의 고백 들으시겠습니다.

0: K라디오 워싱턴 AM 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네, 계속해서 미국 소식입니다. 연방법원이 백악관의 대통령 기록물법을 좀 중수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백악관과 관련 기부 등에 대통령 재임 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해당 명령은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미 정부 효율 서비스, 대통령 자문관 등이 받았고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계정을 이용해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일렀습니다. 베이츠 판사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대통령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서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 법률자문실 오어스는 올해 봄 대통령 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백악관 변호사들은 OLC의 의견 표명 후 며칠 만에 새로운 대통령 기록 수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다수의 시민단체와 언론단체 등이 OLC 의견에 대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번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한 것은 백악관이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네, 법무부 법률자문실, OLC가 이제, 네, 대통령이 독립성, 그 다음에 자율성, 이런 거를 침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네, 새로운 이제 안을 꺼냈죠. 네, 위헌이다. 기존의 대통령 기록물법이 위헌이라고 주장을 했고, 여기에 시민단체와 언론단체가, 네,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열렸고, 여기에 이 이후에 연방법원이 네, 결국은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해라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편 네, 미국 역사학회의 사란 와이크셀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은 대통령 기록물이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의 것임을 재확인해줬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백악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에비게일 제슨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역사적 재임 기간 기록을 보존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입장을 근본적으로 오해한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본인 지지 후보만 지원한 점을 두고 공화당에서 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현직 의원을 잇따라 몰아내며 당 장악력을 과시했지만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에 밀려서 경선에서 탈락한 현직 의원이 남은 임기 동안 의회에서 각종 정책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등에 업은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켄터키주 후보들이 잇따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눈밖에 난 상대 후보들은 줄지어 고배를 마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복수극이 통항샘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 역시 이란 전쟁을 비롯해 온갖 현안이 쌓여있는 와중에도 일찌감치 지지를 선언해둔 후보들을 집중 지원해주며 당 장악력 유지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를 가능성이 큰데 일례로 루이지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공화당 경선에서 밀려난 빌 캐시디 상원의원이 현재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선에선 탈락했지만 엄연히 현직인 캐시디 의원은 지난 19일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민주당이 7차례나 상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좌초되다가 캐시디 의원의 변심으로 본회의 상정이 성사됐습니다. 공화당 53명, 민주당 47명으로 여당이 근소하게 우위인 상황에서 케네시디 의원의 경선에서 탈락하자마자 회심의 찬성표를 던진 것이 결국 이변의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캐시디 의원이 경선에서 탈락할 경우 남은 임기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행보를 이어갈 것이라는 당내 우려는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캐시디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후보로 지지한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을 중범죄자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팩스턴 지지로 캐시디 의원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인물이 바로 공화당의 존 코닌 상원의원인데 공화당 지도부가 4선인 코닌 의원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외면했고 팩스턴 의원은 공금 유용 등의 의혹으로 2023년 공화당 의회 주 하원에서 탄핵 소추를 당한 이력이 있습니다. 주 상원에서 결국 탄핵 가결은 피했지만 캐시디 의원이 팩스턴 의원을 가장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찌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놓고 반발하고 보복한 셈인데요. 게다가 캐시디 의원은 보건, 교육, 노동 분야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캐시디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원의 악몽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닌 의원 역시 팩스턴에 밀려 패배하면서 캐시디 의원의 행보에 가세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공화당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말빨이 잘 먹혀들지 않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우호적이었던 존 케네디 상원의원마저 기소당한 측근 보상금조로 17억 7,600만 달러의 기금을 세금으로 조성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공개적으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컬 기사에서도 이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 백악관 이스트윙의 이제 연회장의 건설에 10억 달러 뭐 지원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것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현직 의원들을 좀 무시하면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이제 좀 뿌리난 공화당 의원들 다수가 결국 반대를 하게 돼서 그 세금 지원안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결국 지지 후보의 당내 경선 승리를 통한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 과시는 잠깐일 뿐 의회 내 영향력 약화로 국정 추진 동력을 깎아먹어서 11월 중간선거에 공화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상원 공화당의 고위 관계자들도 지난 몇 주간의 이른바 승리들은 신기루에 불과한 자충수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의원들을 내치며 지지한 후보들의 본선 경쟁력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결과를 좌우할 무당파 유권자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고작 26%에 불과한데 대통령은 야당의 의석을 넘겨주는 한이 있더라도 정치적 숙청이 당내 장악력 유지의 핵심적이라고 여겨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사들도 당장 더 잃을 것이 없어 무모한 행보가 가능한 의원들을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뜻의 욜로 의원단 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욜로 의원단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 트럼프 인사로 찍혀서 켄터키주 연방 하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한 토마스 메시 하원 의원도 여기에 속하는데 메시 의원은 승복 연설에서 내 의회 임기가 7개월 남았다며 사안에 따라 트럼프 저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네. 아, 그렇죠. 이게 근데 또 이게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신을 좀 지지하는 사람을 또 지원을 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은 또 이해가 돼요. 정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공화당을 장악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단기적인 그런 성취감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는 좀 문제가 된다. 특히 아직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임기가 2년 정도 더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공화당, 물론 지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원하는 의원들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을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하겠지만, 다른 의원들은, 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것 때문에 반기를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계속해서 다음 소식은 에볼라 관련 소식인데,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 의사가 지금 독일에 있죠. 근데 독일에 있는 이유가 백악관이 미국 통관을 거부해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근무하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노출된 미국인 의료 선교사가 백악관에 송환 거부 탓에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 독일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젠킨타운에 본부가 있는 선교단체 서지는 파견 외과 전문의인 의료선교사 피터 스태퍼드가 베를린의 샤리테 대학병원에서 에볼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태퍼드는 콩고 동부 이투리주 니안쿤데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에볼라 양성 판정을 받았고 부인인 의료선교사 레베카 스태퍼드와 이 부부의 어린 자녀 4명 그리고 또 다른 서지 소속 의료선교사 패트릭 라로셸이 콩고를 떠났고 필요한 경우 면밀한 관찰하에 전문적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 중이라고 서지는 밝혔습니다. 레베카 스태퍼드와 패트릭 라로셸은 정해진 격리와 감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무증상 상태라고 서지는 전했는데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레베카 스태퍼드와 그 자녀들은 독일로 라로셸은 체코 프라하의 병원으로 각각 이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지는 백악관 내부 논의 내용을 아는 익명 취재원 5명의 발언을 인용해서 피터 스태퍼드가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독일 병원으로 간 것은 백악관이 그의 송환에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에볼라 의심 환자를 미국 국내로 입국시키는 데 대한 대중의 시선에 백악관 내부에서 우려가 있어서 결정된 것으로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에볼라 사태 당시 감염된 자국민을 미국으로 송환키로 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에볼라에 감염된 사람들이 그에 수반되는 모든 문제와 위험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다니 우리 지도자들은 얼마나 무능한가 라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도자이기 때문에 더 좀 네, 국민들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건 아닌가 싶기는 한데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피터 스태퍼드가 독일로 이송될 즈음에 패트릭 라로셸의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으로 돌아왔다고 전하면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의료진이 두 차례 평가를 거친 후 해당 가족의 귀국을 승인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에 백악관이 스태퍼드의 귀국을 원치 않았다는 기사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쿠시 대사의 백악관 부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지에 보낸 이메일 입장문에서 이는 전적으로 거짓이며 워싱턴포스트가 더 이상 인쇄된 종이만큼의 가치조차 없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사의 부대변인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이자 유일한 관심사는 미국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독일 샤리테 병원은 에볼라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 치료 및 격리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시설 중 하나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으며 미국 내 유수의 시설과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CDC의 에볼라 대응을 맡은 사티시 필라이도 기자들에게 핵심은 치료가 신속 적절히 개시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지리적 근접성과 최고 수준의 치료 접근성을 고려할 때 초기 목적지가 독일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필라이는 이튿날 브리핑에서도 미국인을 미국으로 데려오지 않기로 한 결정이 백악관에서 내려졌냐는 질문에 이동한 이들에 대한 계획은 현장 상황과 신속한 동원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며 아시다시피 주말에 매우 급박하게 상황이 전개됐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캘리포니아 산불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산불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주민 약 5만 명의 대피령이 내려졌는데 현재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루파밸리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 면적이 1374이커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 가운데 3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1명은 외상을 입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 7200명이 대피했습니다. 이 지역 강변의 마른 나무에 불길이 옮겨 붙었고 시속 10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이 불길이 커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한편 리버사이드 카운티 남부 주니퍼 스프링스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약 439에이커를 태웠고 이보다 앞서 18일에는 로스앤젤레스 북서쪽 시미밸리에서 화재가 일어나 사흘 만에 1689에이커 규모로 번졌습니다. 이 화재는 트랙터가 바위와 충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소방관 800명이 투입됐으며 주민 4만 3천 명의 대피 명령이 399명에는 대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주에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올리브영이 캘리포니아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연다고 합니다. CJ의 올리브영은 오는 29일 미국 첫 오프라인 매장을 캘리포니아주 패스디나에 개장한다고 밝히며 한국에서 27년간 뷰티 전문 리테일로 축적해온 큐레이션 역량을 미국 현지에 이식해서 K뷰티, K웰네스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을 위한 전진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리브영 패서디나점은 연면적 803제곱미터의 단층 단독 매장으로 문을 열게 되며 바로 옆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고 도보 1, 2분 거리에는 룰루레몬, 알로, 티파니 앤 코 등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형 매장이 위치한 핵심 상권이라고 합니다. 매장 규모는 한국 올리브영 타운 매장 평균 수준으로 마련되고 개점 초기에는 400개의 뷰티, 웰네스 브랜드의 상품 5천여종을 선보이고 K-뷰티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해서 짧게는 2주 단위로 매대의 상품 큐레이션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올리브영은 또 미국 매장에서 올리브영 특유의 뷰티 놀이터 콘셉트를 미국 시장에 맞게 구현하는데 초점을 맞췄는데 스킨케어 성분 탐색형 매대, 기능성 스킨케어 상품과 연계한 괄사, 패치 매대 등을 배치하고 직접 클렌징을 해볼 수 있는 수전을 마련합니다. 또 피부, 두피 진단 서비스 외에 K-뷰티 스킨케어 루틴에 대한 원포인트 컨설팅도 제공하는데 이를 위해 미국 매장 근무 예정자들이 지난 3월 한국을 방문해 노하우를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큰 뉴스라 뉴스인가 싶어서 이렇게 전화하실까 궁금하지만 일단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그 다음에 많은 또 외국분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정말 여기서 뭐 샴푸까지 사시는 분들도 주변에 되게 많고 그런데 오프라인 매장 오픈과 함께서 미국 전용 온라인몰도 또 개장이 된다는 게 또 요번 요 소식의 또 주요 논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쉽게, 올리브영 쇼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미국 뉴스 마지막 소식. 하버드대학교가 A학점 비율 제한 정책 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에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하는 등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20% 플러스 4 방식으로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 4명에게 추가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나서 2012-2013학년도의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2배 가까운 수치를 보였습니다. 최고 학점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소피아 프로인트 상도 과거엔 1명에서 2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이 동점으로 나와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심해졌다는 관측이 있는데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 수업에서 약 30% 더 많은 A학점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아만다 클레이버 하버드대 학부 교육학장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투표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버드는 학문적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 믿으며 다른 대학들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용기를 갖고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학점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지적해온 스티븐 핑거 심리학과 교수도 이메일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은 교수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해왔고 대학들을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계약안을 환영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졸업해가지고 이제 직장을 잡는데 저희 학교 최고 항상 A만 받았어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학교 학생들 모두가 A를 받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학교의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계속 제기돼서 와가지고 이번에 하버드 대학교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 한편 학생들은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학내 설문 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고 시행 3년 후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미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제 뉴스 들으시기 전에 영국 락밴드 트래비스의 Moving 듣고 오시겠습니다.

빙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국제 소식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란전 종전협상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이란을 방문하면서 협상 재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타스님 뉴스 등의 이란 매체들은 어제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군 총사령관이 이날 이란 테헤란을 도착한다고 보도하며 이번 방문의 목적이 대화와 협의를 계속하기 위한 테헤란과 워싱턴 간의 중재라고 설명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실세로 불리는 무니르 총사령관은 지난달 8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이란 종전협상의 키맨으로 활약했고 이후에도 양국 간의 협상 중재를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장관도 16일과 그저께 두 차례 테헤란을 찾아 이란 외무장관과 내무장관을 만나 종전협상에 대해 논의하는 등 이날 무니르 군 총사령관까지 한 주새에 파키스탄 고위급이 세 차례 테헤란을 찾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은 표면적으로는 진전하지 못하고 있지만 종전 조건을 여러 차례 주고받고 있는데 파키스탄은 이 과정에서 양측의 종전안을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키스탄 고위급이 이란을 방문한 뒤 이란 측에선 미국의 최신 제안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오고 또 무니르 총사령관의 방문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관련해서 최종 단계에 있다. 어떻게 될지 보자라고 언급한 뒤라는 점에서 협상 재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악시오스도 전날 미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중재국들의 미국과 이란 모두 서영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의향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30일간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또 크게 싸웠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외교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과 달리 네타냐후 총리는 추가적인 군사 작전으로 이란 정권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의 파열음이 빚어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악시오스지는 어제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가 전날 이란과의 합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상당 시간 논의했으며 네타냐후 총리가 해당 통화 이후 몹시 격앙된 상태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보고받은 미국 측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국들이 미국과 이란이 모두 서명할 의향서를 준비 중이라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문서는 종전을 공식 선언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 및 호르무즈 해협 개방 문제 등을 논의할 30일간의 협상을 시작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재개해서 이란 핵심 인프라에 추가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이란이 핵 프로그램 제한 및 영내 국가 공격 중단 약속을 담은 어떤 합의도 실제로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론을 펴왔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이러한 우려를 재차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두 정상 간 언쟁에 대해 트럼프와 네타냐후는 원래 직설적이지만 이번 통화는 전쟁 종식을 바라보는 두 동맹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인기 없고 경제적 부담이 큰 전쟁을 끝내려 하지만 이스라엘은 폭격을 재개해 이란 정권에 더 광범위한 피해를 주기를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대이란 전쟁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발언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사람이라고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견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은 아직 뚜렷한 양보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는데 이란 외무부는 이날 협상이 이란의 14개항 제안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파키스탄 내무장관이 중재를 지원하기 위해 테헤란에 머물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한편 한 중동국가 당국자는 새 중재안의 목표가 이란으로부터 핵 프로그램 포기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내는 동시에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란 자금 동결 해제의 세부안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고로 미국은 이란과 굉장히 거리가 멀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깝진 않아요. 바로 옆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사일을 쏘면 바로 맞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도 있고 그래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거 종전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은 들을 수.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네, 미국이 이렇게 이스라엘한테는 압박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지금 중국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 중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 무기 지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까지 에브리지 콜비 정책 차관의 방중을 승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하는 등 미 국방부 고위 인사의 중국 방문이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둘러싼 문제로 불투명해졌다고 합니다. 콜비 차관은 올 여름 베이징을 방문하는 방안을 중국 측과 논의해왔지만 중국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추가 무기 판매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를 사실상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미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또 요거를 갖고 네, 집요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며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다. 120억 달러 상당은 많은 무기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과 이어진 발언들로 대만에서는 미국의 안보 공약 약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의회에 무기 판매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었지만 중국의 반발로 결정을 미룬 바 있습니다. 네, 이게 참고로 대만 입장에서는 이 무기가 없으면 당장 중국한테 이제 삼켜질 위험이 커지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가지고 협상을 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네. 하여튼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 미국 기업 연구소 AI는 중국은 앞으로도 콜비 차관 등의 중국 방문 문제를 활용해서 대만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를 지연, 축소하려 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도 콜비 차관의 방중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헥세스 국방장관의 역사적인 베이징 방문 성과를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와 오는 9월로 예정된 시 주석의 워싱턴 DC 방문 사이에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IA의 중국 담당 고위 관리였던 데니스 와일드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무기 판매를 완전히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그들의 진짜 목적은 시 주석의 9월 방미 전에 대형 무기 수출 발표가 나와서 시 주석의 체면을 구기는 상황을 막으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세계 식량 위기 데드라인이 반년에서 1년 정도 남았다라는 소식인데 이란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이 농작물 생산에도 타격을 줘서 전 세계가 6에서 12개월 이내에 식량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유엔 식량 농업기구 FAO가 발표했습니다. FAO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세계 식량 가격에 일시적인 혼란이 아니라 체계적인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세계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농업인들과 정부기관이 비료 사용, 수입, 자금 조달, 작물 선별 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식량 가격 급등 시기가 정해질 것이라고 밝히며 식량 가격 급등 시기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경제학자는 잠재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고 이러한 사태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는 이미 실물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 식품 원자재 가격의 월별 변동을 추적하는 FAO 식품 가격 지수는 지난 4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비료, 씨앗, 수확량 감소, 원자재 가격 등에 단계적으로 이란 전쟁의 충격이 가해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식품 인플레이션이 도달할 것이라고 FAO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FAO의 식량 위기 경고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비료 행동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집행위는 거름과 농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장기적 계획을 발표했지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산 비료 수입에 대한 관세 유예, 탄소 국경세 부과 중단 등과 같이 비료 가격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FAO는 각국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네, 대체 무역 통로를 확보하고 어떤 무역 규제에서도 인도적인 식량 흐름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유가에 이어서 식량 위기까지 참 우려한 문제점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 굿모닝 워싱턴 1부 끝곡
이적에 걱정 말아요 그대 듣고 저는 이따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3: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2: 703-354-1950.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 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6: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니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니 김밥. 니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네, 5월 21일 저희 목요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내 친소 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또 네 제가 고생시키는 그런 방송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또 저희 또 네, 명예부 진행자 문지영 선생님 또 모셔가지고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 제가 1부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부부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야 될 얘기는 연애. 남녀노소가 좋아하는 연애 얘기고 21세기 연애, 옛날과 다른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애, 그리고 썸, 연애 시작, 연애 중, 연애 끝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얘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네 우리 문 선생님 모시기 전에 리쌍의 발레리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리쌍의 발레리노 듣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문지영 선생님 다시 또 모셔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또 우리 또 연애 전문가
1: 그렇게 되나요?
0: 여러 가지 전문가 중에 오늘은 또 연애를 전문가로 네 나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썸, 연애 시작, 연애 중, 연애 끝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를 좀 나눠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연애를 어떻게 하나,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네,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 일단은 썸 관련해서 먼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좋게 생각하죠. 이 몽글몽글하고
0: 네네.
1: 좋죠. 썸 아주 좋죠.
0: 아 근데 약간 썸이라는 게 좀 약간 요즘 그나마 좀 요즘 내용 아닌가? 옛날에는 약간 그냥 바로 고백을 하고 사귀는
1: 옛날 분이신가요?
0: 아무래도 옛날... 네, 이런 식으로.
1: 썸이 나온 지는 그래도 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0: 아, 그런가요?
1: 그 데피니션의 문제인 것 같아요.
0: 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2000년대쯤 나오지 않았나? 그죠?
1: 저도 잘. 저도 옛날 사람이라.
0: 알겠습니다. 썸. 썸에 있어서 첫인상.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인상을 믿는 편인가요? 첫인상이
1: 첫인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근데 이렇게 첫인상이 네. 끝까지 이렇게 간다. 처음 느꼈던 그 이 사람에 대한 느낌이 끝까지 간다. 아니면은 첫인상은 별로 첫인상일 뿐 사람이 인상은 바뀔 수가 있다.
1: 사람 인상은 바뀔 수 있어요.
0: 있어요.
1: 첫인상은 첫인상일 뿐
0: 네.
1: 오해하지 말자.
0: 네,
1: 첫인상은 계속 바뀌죠. 왜냐하면 네. 사람의 외모 갖다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인상을 이렇게 뭐 믿는다든지 하진 않지만
0: 네.
1: 첫인상에서 풍기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좀 매너나 이런 네. 것들은 그래도 꽤 굳어져서 보이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개팅을 하면은
1: 네.
0: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을지.
1: 소개팅에서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한 가지.
0: 네.
1: 전체적인 느낌을 많이 보는 편인데
0: 네.
1: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던 거는 이렇게 눈을 잘 마주치는지.
0: 아.
1: 아이 컨택.
0: 네.
1: 갑자기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시는데.
0: 네.
1: 아니, 그게 굉장히
0: 어딜 봐요,
1: 사람이.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0: 네.
1: 왜 눈이 이렇게 마음을 연창이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0: 네.
1: 근데 눈을 잘 마주치는 사람들이 좀 대부분, 뭐, 다, 전부 다 그렇다고 외울 수는 없지만, 이건 제 지극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0: 네.
1: 좀 자신감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뭔가 숨기는 것도 많이 없는 것 같고 아이 컨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되게 한간에 어떤 분들은
0: 네.
1: 신발을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0: 신발?
1: 네.
0: 왜요?
1: 제가 가장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재밌었던 첫인상 선택 방법인데
0: 네.
1: 신발을 보는 사람들이 은근히 또 꽤 있더라고요.
0: 신발을 왜 보지?
1: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신발은 사람들이 많이 안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0: 그렇죠.
1: 신발까지 신경을 쓰는 디테일함은 이 사람의 세심함을 보여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 패션은 이제 위에 아래는 이제 잘 보이는데
0: 네.
1: 안 보이는 곳까지 이렇게 챙겨서 신발을 신는. 갑자기 신발을 쳐다보고 신으신. 난 뭐 신었더라?
0: 신발. 네. 저는 잘 차려입고 왔고요. 네.
1: 네. 잘 보이진 않지만.
0: 네. 네.
1: 그렇게 헬게 보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0: 그러면 결국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1: 그렇죠.
0: 여성분들은 다 보신다.
1: 아, 그럼요. 제가 볼 때 남자분들도 네. 스캐닝을 하지 않나 싶은데.
0: 그렇죠.
1: 그게 남자들이 보는 건 좀 더 전체적인 느낌.
0: 네.
1: 전체적으로 이렇게 조화를 보시는 것 같고.
0: 네.
1: 여자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좀 더 하나하나 더 이렇게 세심하게 보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래서 일단 썸 타기 위해서 소개팅이나 뭘 해가지고 처음 만났어요.
1: 네.
0: 만나서 오케이 신발도 뭐 잘 신고. 네. 그리고 다 이제 첫인상도 좋고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상대편이 매력 있어 보이는 키포인트. 그다음에 정말 정 떨어진다. 바로.
1: 정 떨어진다. 네. 매력 있어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각기 생각하는 게 다르지만.
0: 네.
1: 그래도 뭐 외모는 일단 둘째 치고
0: 네.
1: 멋있어 보이는 거는 그래도 뭔가 적극적인 이렇게 뭐 이런 거 드실래요? 저런 거 드실래요?
0: 네.
1: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배려심?
0: 네.
1: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목소리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네. 너무 이렇게 목소리 톤이 높지 않고
0: 네. 맞아. 그래 너무 막 고음으로 올라가거나
1: 샤우팅을 하거나
0: 네,
1: 이렇게 너무 반가워서 그래요? 그럼 이제 좀 살짝 이렇게 정이 떨어질 수, 이건 저의 이제 네. 제 프레퍼런스인데.
0: 아, 네.
1: 그럼 좀 이렇게 묵직한 느낌을 주는 남자분들이 가장 인상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0: 어, 네. 어, 이게 참 다르네요. 남자분들은 웬만하면 또 외모나 뭐 성격 딱 단순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목소리라든지
1: 그렇죠.
0: 아까 말씀드렸던 신발
1: 근데 제가 볼 때는 각기 본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뭐 목소리라든지 네. 네. 뭐 어떤 사람은 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이컨택이 될 수도 있고 네. 이런 요소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꽂혀서 보느냐 아니면 조금 내려놓고 조화롭게 보느냐는 이제 첫인상을 패스할 수 있는 그런 어, 그 첫 번째 관문이지 싶어요.
0: 하긴 이제 저가 들었던 거는 되게 어, 키 같은 거나 뭐 외모 이런 거는 다 좀 양보가 어느 정도 좀 되는 사람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1: 어 그렇죠. 네네. 얘기하다 보면은 네. 되는 사람이 많고 또 반대로 못한 사람도 있어요. 저 문 앞에서 들어올 때부터 아웃.
0: 그런 사람도 있고
1: 걸음걸이서부터 아웃. 네. 그러니까 이렇게
0: 발자걸음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1: 아니면 안장다리로 들어온다든지 아, 네. 그리고 네. 이제 곤란 그 인상이 이제 네. 데이트하는 순간까지 계속 가버리면. 아. 이제 그 데이트는 네. 망한 거죠.
0: 아, 망했다.
1: 망했다.
0: 근데 혹시 여성분들 중에 목소리를 높은 남자를 좋아하는 스타일도
1: 있을 수 있죠. 아, 예, 그럴 수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제 주위에는 없었다만.
0: 저도 그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봐가지고 다른 네. 거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다, 취향이.
1: 정말 잘생기고 정말 네. 멋있고 네. 이렇게 뭔가 매너도 좋고 네. 너무 배려심이 좋은데 목소리 톤이 높아. 그러면 그거 이제 양보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0: 아, 다른 게 완벽하기 때문에.
1: 잘 모르겠어요. 아,
0: 이것도
1: 개인
0: 사람마다,
1: 취향이지 않을까.
0: 네, 맞아요. 개인 취향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났어요. 네. 다 좋아. 뭐 목소리도 좋고 신발도 잘 신고 있고. 그런데 이제 비용. 첫 데이트.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네. 돈은 남자가 다 내야 된다? 아니면은?
1: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0: 네. 아니, 근데 만약에 근데 또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또 너무 안 내려고 하는 게 좀
1: 그것도 좀
0: 너무 좀 나눠서 내려고 하는 게 보이면
1: 아니면은 카드를 냈다가 네. 어 제가 낼게요 그러실래요 하고 다시 뺐던지 이런 거는
0: 아 그거는
1: 그런
0: 심하다.
1: 거는 좀 눈치에 어. 관련이 있는 것 같지만 네. 센스와 눈치에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가장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선은 뭐 남자분이 먼저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여자분이 내시던지 아니면 뭐 여자분이 먼저 내고 남자분이 먼저 내시 이렇게 한 번씩 내주는 게 가장 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법이지 않을까.
0: 식사를 하면은 커피는 여성분이
1: 그럴
0: 낸다든지.
1: 수 있죠. 디저트랑 이렇게 네. 같이 사든지.
0: 근데 아니면 남자가 돈을 냈는데 아, 여자분이 아, 도저히 같이 커피는 먹기 싫다 이 사람하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냥 끝이 되는 걸로.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났어요.
1: 네.
0: 만나서 이제 어, 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제 집에 가 각자 하는데 어 연락 템포. 언제 연락을 해야 할까?
1: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눈치 게임인 것 같아요.
0: 아, 눈치 게임.
1: 네. 네. 그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0: 아.
1: 어 대부분 그날 연락을 해야겠죠. 뭐 도착을 하셨습니까? 뭐 오늘 되게 즐거웠어요. 뭐 네. 이런 거는 당연히 저는 누구를 만나든 매너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0: 네.
1: 뭐 네. 여자분이 어 저는 그 다음 약속에서 딴 데를 갔는데 뭐 아. 계속 주구장창 연락을 한다든지 네. 그러면 이제 또 그게 또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되겠죠.
0: 아 맞아. 네.
1: 그래서 연락은 당연히 저는 뭐 그분이 마음에 들던 안 들던 서로 마무리가 됐든 연락은 해야 되는 것 같고
0: 네.
1: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어, 예의로 해줘야 되지 않나. 안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0: 아니면 좀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오늘 네. 오늘 만났는데 지금 또 가면서 또 막 연락하면 또 되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을까?
1: 너무 계산적이지 않을까? 아, 너무 그런가?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생각보다 여자분들이 네. 또 단순한 경우들이 많아요. 어,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 안 하고
0: 네.
1: 하지만 이렇게 연락을 해주시면 네. 굉장히 배려 있어 보이죠.
0: 오, 바로?
1: 네, 그럼요.
0: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네, 이게 최근 들어서 저희 몇 번 네, 그 여자친구 관련된 고민이 좀 올라온 게 있어가지고
1: 아,
0: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봤고 썸이라는 게 몇 번 만나야 끝이 나는지 그러니까 썸의 결론은 그러니까 거의 양자택일 중에 하나잖아요.
1: 끝나거나
0: 네,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계속, 연인으로 발전을 하거나
1: 그렇죠.
0: 둘 중에 하나인데
1: 네.
0: 어, 몇 번을 만나야 그 선택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1: 쿠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는 세 번?
1: 세 번?
0: 네. 어느 정도 좀 아는데
1: 네. 1년에 한 번씩 3년은 아, 그러면 아니잖아요.
0: 그러면 서로가 시간이 남을 때 만나야 돼요.
1: 그러니까 너무 뭐, 길지 않은.
0: 어, 그러니까 뭐 일이 바빠서 아 네. 제가 뭐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아 그거는 그린라이트.
1: 그렇죠. 네. 그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 넘버로 책정될 순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엔 네. 대신에 그 뒤가 항상 있느냐 아. 그리고 이제 스킨십의 단계가 어디서부터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아. 썸이 종료가 될 수가 있죠.
0: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썸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관련 사연이 두 개 있는데.
1: 아 사연이 들어왔네.
0: 네, 얘가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소개팅에서 분위기 좋았는데 집에 가서 오늘 재밌었어요 보내니까 일시집 당했습니다. 근데 인스타 스토리는 또 계속 올라와요.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남자분이신가요?
0: 남자분이십니다.
1: 아 그러면
0: 네.
1: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인스타는 계속 올라오고 네. 아 근데 혹시 뭐 카톡으로 보냈나요? DM으로 보냈나요?도 많이 다르죠. 요새는 또 아... 보는 플랫폼들이 개인적으로 맞아, 맞아. 다르니까 네. 그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이 일시비 초단인가요? 분단인가요? 시간 단인가요? 이게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는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0: 일단 읽었어. 읽었는데 네. 연락 답장은 없고 그 사이에 그 이후에 인스타에 메시지가 뭐 인스타그램에 뭐 스토리가
1: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 관심이 많지는 않지만 네. 그래도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볼 가능성은 있다.
0: 그래도 괜찮을까요? 너무 막 약간 닥달하는 느낌 나지 않을까?
1: 인터넷이 끊겼을 수도 있고요.
0: 말이 안 되잖아.
1: 어디 지하를 잠깐 내려갔을 수도 있고. 네. 그거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문자 한 번은 다시 보셨으면 좋겠어요.
0: 그래서 인연이니까.
1: 네.
0: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
1: 하지만 많은 기대는.
0: 이게 아니 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1: 아, 그럼요. 네, 이게 너무... 더 많은 스토리를 또 네. 구체적으로 들어봐야겠지만.
0: 맞아요.
1: 지금 사연으로 봤을 때는 다른 소개팅 일정을 잡아보시는 게
0: 이게 맞아. 너무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1: 아, 그럼요.
0: 네,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네. 네. 현실에 맞서
1: 맞서
0: 네.
1: 싸워야죠.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실게요. 볼빨간 사춘기에 썸 탈 거야.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0: 네, 썸 얘기 했었고 이제 연애 시작 했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
1: 이제 시작으로 들어갑니까?
0: 네. 네.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연애 시작과 관련해서 이제 연애 시작 전에 이제 상대편에 관해서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1: 노래 나올 때 훈이 씨랑 저랑 얘기했던 뭐 빚이 있거나
0: 전과
1: 전과 가족 관계 뭐 이런 게까지는 네. 아니지만 네. 글쎄요.
0: 저는 매너.
1: 매너. 네. 저는 거짓말 여부.
0: 근데 저 거짓말 연애 시작하기 저 이제 막 시작했는데 거짓말을.
1: 그걸 확인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 사람이 숨기는 게 있다 있나? 약간 이게 뭔가 네. 여자들의 촉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이게 해결되지
0: 미세하게.
1: 않는 네. 뭔가 이렇게 찝찝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예를 들어서 뭐 질문을 했는데. 뭐 마지막 연애 언제 헤어지셨어요? 질문했는데
1: 뭉뚱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사는지를 뭐 정확하게 안 알려준다든지 뭐.
0: 근데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너무 좋은데 살아.
1: 아.
0: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드라마스럽네 이거는.
1: 그럼 빨리 연애 시작으로 들어가요. 빨리.
0: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연애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또 중요한데.
1: 그렇죠.
0: 고백을 해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좀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느냐.
1: 이거는 제가 볼 때 여자 남자의 추구하는 방향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0: 아.
1: 왜냐면 둘 다 이렇게 굳이 우리는 사귀자 오늘부터 1일이야라는 네. 얘기가 없어도
0: 네.
1: 그런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되면 사귀어지는 커플이 있는 반면에 나는 그래도 확실하게 오늘부터 1일이야 너랑
0: 공식화.
1: 나랑 사귀는 거야라는 공식화를 해야지 사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네.
1: 저도 사실 그런 편이긴 한데. 네.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넘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이 둘이 맞아야죠. 안 그러면은, 한 명은 계속 썸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은 우리는 연애 벌써 시작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면은, 진전이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0: 아,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한다고 치면은, 요즘은 여자분들이 고백하는 경우가
1: 많죠. 네,
0: 많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 표현을 정말 너무 확실하게 잘하고, 나 너 좋아. 이거를 정말, 얘기도 너무 잘하고.
0: 아, 정말 이런 거 보면은, 아, 나도 옛날 사람.
1: 요즘 세상에 태어나서 연애를.
0: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가 먼저 고백?
1: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죠.
0: 네. 근데 어떤
1: 저는
0: 분들은...
1: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0: 아, 그래요?
1: 아니면 저 먼저 좋아했어도
0: 네.
1: 계속 옆에서 알짱거리면서 그분이,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0: 아.
1: 네.
0: 내가 직접 얘기는 안 해도
1: 쑥스럽잖아요.
0: 아.
1: 근데 요새 또 젊은 친구들은
0: 네.
1: 그걸 왜 좋으면 좋은다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너무
0: 네.
1: 멋있잖아요.
0: 아 맞습니다.
1: 훈 씨는 당연히 남자분이시니까
0: 저는
1: 여자가 고백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0: 아니 뭐 좋다 나쁘다는 아닌 것 같은데.
1: 오.
0: 네.
1: 아 약간...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냐 안 드냐의 차인 거예요?
0: 네. 그냥 내가 마음에 들면 고백을 먼저 하는 게 맞고. 근데 약간 제가 들었던 얘기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저 또래 여성분들은
1: 네.
0: 여자가 먼저 고백하면 남자들이 또 금방 또 되게 시시하게 생각한다. 되게 그거를 좋게 생각 안 한. 약간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한 거를 들어서
1: 물론 다가갈 때 여성분들이 너무 네. 우악스럽게 다가가
0: 네.
1: 면 사실 매력 좀 이렇게 부담 남자들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0: 그죠, 그죠.
1: 하지만 뭐 나 너 좋다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는 전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요.
0: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백을 해서 사귀게
1: 네.
0: 됐는데 연애 초반에 선물 공세.
1: 아유.
0: 지향.
1: 지향할 필요가 있나요?
0: 아니 근데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1: 어떤 레벨을 어떤 식으로 주느냐, 뭐 꽃을 주냐, 명품을 주느냐는 또 너무 다르고.
0: 아, 아니, 근데 뭐 계속 뭐
1: 선물 공세라는 건 어느 정도
0: 만날 때마다 계속 뭐 뭐를 사와.
1: 뭘 계속 사와요?
0: 선물을 사와. 근데 뭐 어떨 때는 뭐 이런 거, 어떨 때는 저런 거.
1: 일단 받고
0: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본인 입장은 알겠어요.
1: 일단
0: 그건 본인은 좋아보시는
1: 마음이잖아요.
0: 알겠는데.
1: 마음.
0: 네,
1: 일단
0: 네.
1: 주면은
0: 네.
1: 일단 감사히 받아야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내가 이 사람하고 나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데 계속 선물을 준다려면 이제 어느 순간 마음만 받겠다고 끊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또 너무
0: 네.
1: 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또
0: 네.
1: 선물만 받아 챙길 순 없잖아요. 근데 뭐 서로 좋아하고 이 사람도 좋고 근데 마음을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한다 뭐 굳이 지향할 필요가 있나? 근데 그 모습이 뭐 계속 가진 않겠죠. 거기서 또 실망을 느끼면 안 될 것 같고.
0: 아,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처음에 너무 이렇게 힘을 많이 쏟아내면은 나중에 한 번 못하게 될 경우에 나중에 좀 네, 마음 바뀌었네.
1: 힘들...
0: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차라리 아예 그냥 안 하다가 한 번, 한 2년 뒤에 한 번.
1: 하지만 나는 선물을 줄 힘이 끝까지 남아있다.
0: 아, 그런 경우면 네.
1: 그러면 와이 나시죠.
0: 개인적 이게 그러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1: 어렵죠. 네. 어려워요.
0: 예, 만날 때마다
1: 그 사람의 기대치라는 게 또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0: 맞아, 맞아.
1: 그 선물의 레벨도 무의식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아. 이게 선물이 우리의 감정을 또 해치면 안 되잖아요.
0: 맞아, 맞아요.
1: 뭐 굳이 뭐 지향의 얘기는 아니지만 일단 주면. 일단 주면 뭔지는 열어봐야 돼. 언박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0: 네, 네. 매일 만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주는데 1년 정도 만나면 아 얘는 장미꽃 한 송이밖에 안 주네. 그러면 더 뭐 100송이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 할 수도 있죠.
0: 네.
1: 근데 그런 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0: 아,
1: 그건 좀 꾸준함에 관련된 얘기라.
0: 네, 네.
1: 이제 100송이라기보다는 안 주면.
0: 아, 하루 빠지면.
1: 하루 빠지면 이제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는
0: 네.
1: 저는 연애는 모든 것은 눈치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0: 연애는 눈치 게임이다.
1: 네, 타이밍과 눈치 게임이죠.
0: 네, 사랑 문지영 선생의 네, 명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애 초반에 과거에 대해 묻거나 얘기하는 거 오케이?
1: 어느 정도 적정의 레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물어보거나
0: 아, 맞아, 맞아, 맞아요.
1: 아니면 그냥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뭐 과거엔 어땠어라고 물어보 그 참조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뭐 얘기를 하는 편이고 상대방 얘기하는 것도 잘 들어요.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건 없죠. 훈치 씨는 어떠세요?
0: 저는 정말 과거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1: 저도 그런 편이에요. 네, 전혀.
0: 그래서 네. 저는 뭐 물으면 다 질문 대답은 하고
1: 어차피 과거고 네. 돌아갈 네. 수도 없고
0: 네. 그리고 저는 잘 묻지를 않아요. 그리고 상대편의 과거에 대해서는
1: 저도요.
0: 네. 아 그게 과거가
1: 근데 저도 또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0: 아
1: 이렇게 집요하게 과거 얘기를 묻는다든지
0: 전 있어요. 전 있어요.
1: 굉장히 피곤하죠.
0: 네. 그 정확하게 언제 뭐 몇 월까지 뭐 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기한 걸 다 받아 적고 막 그런 사람
1: 받아요. 받아쓰기 시험을 보셨나요?
0: 듣기평가.
1: 듣기평가. 네,
0: 그런 사람도 있고.
1: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네.
0: 그리고 남자분들 중에도 약간 그런 거 되게 신경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1: 여자의 과거, 네, 과거 여자친구의 과거에
0: 네.
1: 대해서.
0: 네.
1: 근데 그렇게 물어볼 수는 있지만 또 여자 대답,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0: 네.
1: 또 센스 있게 대답을 해야 돼요. 이 남자가 그 내가 얘기한 정보에 갇혀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또 많이 열어주면 안 되죠, 정보를. 네. 적당히, 이렇게.
0: 아, 요런 게 또 있어?
1: 아, 그럼요. 이게 또, 두드린다고 다 열어주면 안 돼요.
0: 아, 네네.
1: 이 사람이 또 갇혀 있으면 그것도 네. 저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센스 있게, 이렇게 적당히 열어줘야죠. 긍정적인 부분만, 이렇게.
0: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거 배우네요. 네.
1: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0: 아, 네네. 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연이 또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문지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시는 거.
1: 네. 이거는 여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소개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도 잘 되고 성격도 좋고 직업도 안정적이라서 사귀게 됐는데 아무리 만나도 이상하게 설레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은 계속 만나봐야 될까요? 그래도 계속 만나다 보면 설레는 마음이 생길까요? 라는 사연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있다 보면 설렘이 올 수도 있지 않나요? 만나다 보면? 특정한 포인트에 있어서?
1: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해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처음에 설레지 않으면 네. 나중에 또 설레지가 않아요. 왜냐면 벌써 친구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아~
1: 왜냐면 이성존에서 친구존으로 넘어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0: 네.
1: 기준이 설렘이에요.
0: 아~
1: 이 사람을 만나서 막 설레냐. 난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렇게 뭐. 예쁘게 먹고 싶고 막 예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막 빨리 보고 싶고 이런 걸 설렘이라고 친다면
0: 네.
1: 이성적인 존에 있어야지 관계가 지속이 되지 벌써 설레지 않는다고 하면 전 벌써 친구존으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나중에 설레게 될까요? 일단 두세 번은 더 만나볼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그 이후에도 설레지 않으면 저는 친구존이라고 봅니다.
0: 아니 근데 왜 특별한 뭔가에 딱 꽂혀가지고 설레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있죠.
0: 네.
1: 아직 이제 그 팔을 걷었는데 여기 이렇게 전완근이 보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핏줄이 이렇게 착 하고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준다든지 있어요. 있는데 첫 판을 뒤엎기는 많이 힘들다.
0: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이건 제 지극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하지만 있을 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설렘의 정도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
0: 그래서 이렇게 안 설렐 경우에는 그냥 좀 친구존에 들어갔다.
1: 그렇죠. 뭐 굳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안 설레니까 우린 만나지 마 이런 건 아니지만, 네. 계속 친구로서도 좋지 않을까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애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연애 중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연애할 때 요거 참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자주 연락. 아, 연락 어떻게?
1: 이 빈도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이 많죠. 네. 그래서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이, 네. 연애할 때 몇 번 연락하세요? 몇 번 만나요? 일주일에. 네. 제 생각에는 옛날에 비해서 빈도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많이 바빠졌고 사람들이
0: 아, 맞아요.
1: 하는 일들도 많고 요새 네. 또 운동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젊은 분들이
0: 네.
1: 그래서 자기의 웰빙, 자기 것에 대한 거를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만나는 빈도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들은 대답이 일주일에 뭐 한두 번 근데 주말에 만나고 뭐 주중에는 안 만나거나 한 번 정도
0: 네.
1: 그리고 주로 한 주를 통틀어 봤을 때는 한 두세 번?
0: 두세 번?
1: 이 가장 아이디얼한 만남의 빈도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어요.
0: 너무 또 자주 만나는 것보다는
1: 그렇죠.
0: 아니면 너무 띄엄띄엄 만나는 것보다는 한, 네. 그 정도로
1: 그 생존 확인만 되면서 아, 살아 있구나. 밥 한번 먹고 네.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네. 서로
0: 그 정도 관리자지.
1: 생각하면서 네. 그렇죠. 이게 빈도수가 많아질수록 뭐 싸울 확률도 많고 네. 뭐 서로 안 좋은 뭐 취미 같은 것들이 더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아.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0: 네.
1: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훈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저도 만나는 거는 이게 개인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
1: 네.
0: 난 그리고 오늘 퇴근을 했어. 너무 피곤해. 정말 휴식을 취하고 싶은데 억지로 만나잖아요. 그런 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관계에도 좀 악영향을 끼치지
1: 있죠.
0: 않을까. 네.
1: 근데 제 생각에는 네. 어디에 사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1: 가까이 살면 네. 저녁에 뭐 한국으로 따지면 편의점에서 맥주 한잔한 1시간 정도 하고 수다 좀 떨다가 집에 가면은 사실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정말 옷을 차려입고 대중교통을
0: 데이트.
1: 타거나 운전을 해서 나가서 하는 데이트는 한두 번, 주중에 한 번, 주말에 뭐 한두 번, 요렇게가 가장 저도 적당한 것 같아요.
0: 그러면 연락은?
1: 연락.
0: 카톡.
1: 카톡 같은 거는. 네. 그래도 메일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러니까 메일은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 있어요. 연락을 하면은 최대한 답장을 계속 보내야 돼요.
1: 아,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문자라는 게 네. 좋은 게 네. 제가 늦게 대답해도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상황에 따라서 전화보다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 문자의 베네핏을 최대한 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일할 타이밍 있잖아요.
0: 네네.
1: 데이 타이밍에는 거의 연락을 안 하고 퇴근했을 때부터 이렇게
0: 좀 하는 편이고
1: 핑퐁으로 하는 스타일이에요.
0: 그러니까 9시부터 5시까지는 연락이 잘 안 된다.
1: 안 된다.
0: 안 된다.
1: 그리고 저도 네. 하지 않는다.
0: 하지 않는다.
1: 네.
0: 저는 요거
1: 뭐 점심 시간 정도는 할 수 있겠죠. 밥
0: 그렇죠,
1: 먹었어,
0: 그렇죠. 아니, 그리고 화장실 갈 때 한 번씩 정도 하면
1: 그것도 괜찮아요.
0: 네네.
1: 근데, 주장창 하면은 네. 좀 힘들지 않을까.
0: 맞아, 맞아. 그 제가 봤을 때 정말 좀 좋아 보였던 거는 아, 나 지금부터 뭐를 하기 때문에 이제 연락이 안 돼라고 또 얘기하는 것도
1: 네, 뭐 그것도 좋은 배려인 것 같아요.
0: 네, 그죠. 맞아.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애인.
1: 네.
0: 애인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리고 애인의 이성 친구가 너무 많아. 요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저는 사실 옛날에는 네. 싫었어요.
0: 이성 친구가 많은
1: 왜냐면
0: 게.
1: 네. 그 이성 친구가 많은 게 싫었다기보단 그거를 신경 쓰는 제가 싫은 거예요.
0: 아.
1: 계속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싫었는데 지금은 사실
0: 네.
1: 저희가 다 버지니아 살고 다 같이 이제 친구들이 다 많잖아요.
0: 그쵸.
1: 지금은 사실 뭐 내 친구가 네 친구고 다 똑같이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뮤추얼 프렌드가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지금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0: 아니 근데 내가 모르는 이성 친구가 되게 많아요. 한 번도 나한테 소개도 안 시켜줬는데 얘는 뭐 맨날 이성 친구 맨날 만나고 그러네.
1: 그거는 신경이 쓰이죠. 누군지. 근데 대신에 네. 신경이 쓰이지 않게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0: 아.
1: 이게 불안하지 않게 또 예를 들면 너무 늦게까지 놀지 않는다든지
0: 맞아요.
1: 그 행실에 있어서 똑바로 이게 정확하게 모습을 보여주면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결국
1: 근데 사실 그렇죠. 네. 같이 또 소개도 시켜줄 네. 수 있어야죠. 근데 네. 끝까지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네. 계속 뭐 2년, 3년 이렇게 아는 친구로 나만 모르게 남으면 네. 그거는 좀 싫지 않을까.
0: 아, 오케이. 그러면은 전 여자친구나 전 남자친구가 현 친구야 그냥.
1: 네.
0: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거 미국에 좀 많죠.
1: 미국에 많죠. 네. 미국에 많죠.
0: 네.
1: 사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사귀었던 분들이 뭐 계속 주변에 있는다든지
0: 네네.
1: 같이 지금 현 남자친구랑 친구라든지 이래 본 적이 없어가지고.
0: 아,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1: 사실 어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될까요?
0: 너무 할리우드 스타일인가?
1: 너무 할리우드인데.
0: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계속 남아있어요?
1: 될까요? 아, 근데 있는 분들도 본 적은 있어요.
0: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1: 대신에 빈도수가 좀 낮아야겠죠.
0: 왜냐면
1: 너무 갑자기 절친이 돼버린다 이러면은 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0: 오케이. 알겠습니다.
1: 아무리 친구로 잘 남고, 아, 그래도 얘랑 나랑은 친구로서도 되게 잘 맞았어 해도 그거는 이제 예의가 아니죠. 지금 현 남친 여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0: 그러면 인스타그램 친구, 그러니까 팔로우는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1: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0: 그건 괜찮아요.
1: 그건 괜찮죠.
0: 근데 한 번씩
1: 근데 계속 라이크를 누른다든지, 계속 댓글을 남긴다든지 이거는 싫죠.
0: 아, 개인적으로 싫다.
1: 굳이
0: 느낌이.
1: 그럼요.
0: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연애가 이제 기점이 와요. 이거를 계속 할지,
1: 네.
0: 네, 아니면 말아야 될지.
1: 서사가 굉장히 네, 네. 있어요.
0: 네. 권태기.
1: 네.
0: 권태기 극복 방법.
1: 권태기 극복 방법. 권태기가 이렇게 막 와본 적은 저는 없는데.
0: 아, 네.
1: 권태기 극복 방법은 제 생각엔 접촉의 빈도수를 줄이는 건 것 같아요.
0: 근데
1: 왜냐면 권태기는 네. 제가 듣기로는 숨 쉬는 것만 봐도 싫대요.
0: 아, 그래요?
1: 말하는 거, 행동, 막, 뭐 했어, 말 거는 것도 싫고, 하는 행동 다 미워 보이고.
0: 아, 그거는
1: 그렇다고
0: 그냥
1: 제가 너무 극까지 갔나요?
0: 제가 아는 권태기
1: 아닌가요?
0: 좀 다른 것
1: 같은데. 아,
0: 그래요? 아니, 옛날에는 좀 뭐, 이렇게,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했다면은,
1: 좀
0: 이제 좀
1: 무뎌진.
0: 익숙해지고, 예, 그런 거가 없어지고, 좀, 그냥, 에이, 뭐, 굳이 간을 빼. 약간.
1: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는 경험은 없는데. 왜냐면 권태기로 가다가 헤어졌던 것 같아요.
0: 하긴 뭐 근데 그런 거 느끼는
1: 다시
0: 것 자체가.
1: 돌아오는 경우가
0: 그죠.
1: 저는 없었는데 네. 권태기 때는 연락을 좀 덜 하는 게
0: 네.
1: 그래도 상대방에 대해 상처를 덜 주는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말도 좀 무뚝뚝하게 나가면 말투에서 상처받는 것도 있고.
0: 맞아요.
1: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 꽃 한 송이씩 줬는데 갑자기 꽃을 안 줘. 그럼 왜 꽃 안 줬어? 식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네. 연락이나 만나는 빈도수를 좀 서로 좀 줄이든지. 뭐 같이 산다면 이제 방을 계속 이동해 가면서 눈에 띄지 않게 이렇게 행동을 한다든지 네. 그런 거 한 1~2주 정도는 그래
0: 그래서?
1: 그것도 굉장히 나이스 트라이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렇게 해 보고도 안 네. 되면 또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죠.
0: 그러다가 뭐 한 달, 두 달, 한 세 달 뭐 이렇게 계속 돼도 일단은 해본다.
1: 일단은 해볼 수 있는 건 해보죠. 갑자기 느낌이 이러니까 뭐 나는 좀 무뎌진 것 같아. 우리 하자. 이건 또.

0: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천천히 약간 생각이 드는 거.
1: 또 결혼은 또 사실 처음에 첫인상에서 첫눈에 반한 것과는 또 다르죠.
0: 맞아, 맞아.
1: 다르죠. 네. 글쎄요, 그렇게 그건 당연한 거고 저는 이제 미래가 그려지는 건 당연한 네. 거고 이 사람의 댐댐이라든지 같이 살기 위한 저만의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가 나가는 것 같아요.
0: 아, 체크리스트가 있으세요?
1: 아니, 마음속에.
0: 아, 마음속으로.
1: 이렇게 노트에 써갖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마음속에 네. 한 3,650개 정도.
0: 아, 많구나.
1: 아니, 까다로운 건 아닌데. 네. 아, 물론 이렇게 세세하게 사귀면서 많이 보죠. 많이 보고.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보다 보면은. 네. 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괜찮겠다.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하고의 미래가 그려질 수도 있지만, 네. 앞으로 연애를 해도, 네. 이 사람보다 나은 사람은 못 만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여기서 나는 이제 연애 스탑해도 괜찮겠다. 이 정도면은 됐다. 네. 라고 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는. 네네. 근데 이제 뭐 종이 울리네. 앞이 하얘져서.
0: 그래,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막.
1: 귀에서 노래가 들리고. 그걸로 결혼을 아니다. 생각하는 거는 좀 섣부르지 않나. 아,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아, 네. 5월 21일. 네.
1: 언제 10월로?
0: 10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서 또 연애 얘기 잠시 해봤는데, 네.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또 다 돼가지고 또 네,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 선생님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0: 다음에 또 다른 얘기 또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네. 5월 21일 굿모닝 워싱턴 2부. 네.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5월 11일 마지막 곡으로 굿모닝 워싱턴 2부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들으시고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0: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에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1: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0: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2: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0: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2: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4: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어제는 그렇게 더웠는데 오늘은 또 기온이 훅 떨어졌지요. 그리고 오늘 오후 4시경부터는 비가 또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주말을 지나서 다음 주까지도 비 소식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우산 챙기시는 거 잊지 마십시오. 네, 오늘 아침 식사 든든하게 하셨습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요, 벌써부터 왠지 좀 몸이 찌부둥하면서 마음도 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무거운 느낌이요, 날씨 탓만은 또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드셨느냐가 하루 내내 또 머리 상태를 좌우한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밤새 공복 상태를 보낸 뇌가 아침 첫 식사에 의존해 하루 컨디션의 방향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미 건강 전문지 헬스가 영양사들의 의견을 모아서 뇌를 깨우는 아침 식사, 아침 식품을 소개하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 아침에 추천하는 식품 다섯 가지를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이 아침에 그 잠들어 있던 뇌를 깨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호두예요. 이 호두가 아침 식사를 한 젊은 성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반응 속도와 기억력이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살짝 얹어서 드시면 간편하게 또 아침 식사로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또 너무 잘 아는 건강식품이죠. 블루베리, 과일 블루베리입니다. 기억력 식품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고요.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에 관계없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경우는요, 블루베리를 먹은 뒤에 최대 6시간 동안 기억 회상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들 아침에 시리얼을 간단하게 먹고 가기도 하는데 블루베리 섞어서 아이들에게 주시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아침 식사로 가장 많이 또 드시는 게 달걀이겠지요. 이 달걀에는 기억과 학습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해 꼭 필요한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하루 한 개 정도의 달걀 섭취만으로도 언어, 기억력과 정보 처리 속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아침 식사 때 드시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조금 의외일 수 있는데요. 버섯을 또 말하더라고요. 보통 점심때나 저녁 반찬으로 우리 버섯을 많이 드시기도 하죠. 그런데 이 생버섯 한 컵을 아침에 드시면요, 최대 6시간 동안 기분 안정과 정신적 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스크램블드에 곁들여 드시거나 또 토스트 위에 올려 드셔도 좋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것이요,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많이들 드시죠? 저도 매일 아보카도 한 반 개를 거의 먹는 것 같아요. 뇌 건강에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아보카도에 풍부한 루테인 성분이 기억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과 식이섬유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서 사고력과 기분에도 비교적 빠르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네, 호두, 블루베리, 달걀, 버섯, 아보카도. 거창한 준비가 없이도요, 간단하게 해서 조금씩 드신다면 든든한 아침으로 하루 종일 기분도 좋고 또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매일 아침 한 끼부터 굶지 마시고 건강하게 또 우리 뇌에도 좋은 식사하시면서 건강한 삶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으로는요, 건강한 식품을 얘기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돕기 위해서 초대한 분이
미주와 한인 최초 양 한방 통합의학을 개척하신 우리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또 건강과 여러 가지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즐겁게 또 시작하실 수 있도록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이광조의 즐거운 인생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단순한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LA 한인상공회의소가 선정한 2026 갈라 어워드에서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수상하시면서 큰 주목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한인 최초로 통합의학 박사 및 양한방 통합진료를 실천하면서 예방과 회복 중심의 의료 철학을 꾸준히 전해오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이 시간 GC 내추럴의 대표이자 또 양한방 통합의학 GCIH 임상병원의 샌디 추이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라디오 워싱턴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박사님을 모신 것 같아요. 우선 박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1: 네, 우선 저는 GC 내추럴이라는 회사 잠깐 말씀드리고요. 과학 한방 건강식품의 선두주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질병 예방과 증상 개선 그리고 관리에 위해서 창립된 회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 치료만을 부족한다는 거 알면서도 별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지체되는 거를 많이 보고 좀 더 자연약처로 그 힘으로 도움을 주고자 해서 대략 한 20년 거의 됐는데 그때 이제 이 연구하면서 임상 경험 바탕으로 약식 동원, 즉 약과 그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 이런 이념으로 설립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 연방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EAIN이라는 이거를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양한방 통합 의학 박사라고 하는데요.
0: 네.
1: 우리가 닥터, PhD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EAIM라는 타이틀은 아마 생소하실 겁니다.
0: 네.
1: 그게 뭐냐면요. Doctor of Acupuncture and Integrative Medicine이란 뜻인데 물론 양방 공부도 해야 되고 한방 공부도 해야 되고 양한방 함께 질병을 치료했을 때 양방만 단순히 했을 때하고 뭐가 다르고 어떻게 더 좋아진다 이런 거 연구하는 타이틀입니다.
0: 네.
1: 네. 현재 DC 내추럴에서 임상병원 ECIH 양한방 통합의학 임상 연구실을 병원 원장 제가 맡고 있고요.
0: 네.
1: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전 세계에서 많은 그 국제 의료 연구진과 협력을 해서 꾸준하게 일선에서 뛰고 있고요. 그 제품들은 다 직접 저희가 GCIH하고 통합의학 박사님들, 전 세계 30여 명 있는 전문 연구진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그 배합과 배율을 미국 FDA의 영양제 기준에 맞춰서 누구나 처방 없이 매일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증상에 맞게 복용하면 그 증상 개선이 빠르고 분명하면서도 또 혈액 검진 등 현대 의학적인 검사로도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새로운 시대의 과학 한방 약초 영양제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0: 그렇군요.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양방과 한방이 굉장히 장점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몸이 아플 때 양방을 가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또 한방을 찾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를 통합해서 우리 몸을 회복하고 치료한다는 건 정말 새로운 영역이면서 또 그 분야를 개척해 나가신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보람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우선 최근에 또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너무 축하드려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좌절하면서도 또 그 효과로 입증해서 많은 분들한테 건강을 가망이 없다는 분들도 새로운 또 이런 개선이 있고 눈띄게 혈액 검진으로 MRA로 입증되는 네. 거 보면서 보람을 많이 느끼고 그래 그러고 있습니다.
0: 그 보람된 그 SM의 결과로 결국 이렇게 큰 상을 받으신 거죠.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받으셨고 또 한인상공회의소가 주는 2026 갈라 어워드도 수상을 하셨고요. 너무나도 축하를 드립니다. 네, 앞서서 이 통합의학, 양한방 통합의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직은 이 분야가 좀 약간 그 개척되어 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통합의학이라는 이 개념이 조금 낯설 수도 있거든요. 쉽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많은 분들이 통합의학이 뭐야? 처음 들어보네. 이해를 네. 잘 안 하실 텐데, 못 하실 텐데,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인체에서 우리가 호흡기도 있고 소화기도 있고 심혈관계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데 그 일일이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설명드리면 아 이것이 통합의학이었고 나는 필요한 게 이거였구나. 왜 통합의학이 우리 건강관리에서 반드시 필요하신지를 이해하실 겁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예를 네. 들어서 간단하게 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병원 치료만으로 부족한 부분, 특히 만성질환에 대해서 병원 치료는 우리 예를 들어서 집에 불난 집을 예를 들어보면 집에 불났을 때 우선 우리 불 꺼야 됩니다. 더 번지지 않게. 요거는 현대의학, 병원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하면 불을 끈 다음에 벽도 타 있고 시설도 손상되어 있고 거주 환경이 못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거를 다시 보수 공사를 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거주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 환경이 통합의학에서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과 통합의학 함께 갔을 때 우리 건강관리에 지병 예방과 관리에 특히 만성질환에서는 우리가 더 보완하고 보다 완벽하게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0: 네, 현대의학과 또 한방에 합쳐서 정말 그 약간 다 채울 수 없는 부분을 함께 다 이렇게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앞으로 그 박사님께서 이어나가실 더욱 발전시켜 나갈 이 양한방 통합의학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좀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요. 이번 달이 또 가정의 날이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그리고 얼마 전이 또 어머니 날 있기도 했고 우리가 부모님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가정의 달 특집으로 좀 말씀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머니 괜찮은 게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네. 예,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또 헌신하시고 챙겨주시고 어머니라는 말을 할 때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특히나 또 한국에 어머니를 두고 계신 분들은 많이 그리우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어머니께 안부를 여쭈면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괜찮다. 나는 괜찮으니 걱정 말고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늘 챙기지를 못하면 사실 또 멀리 계시거나 하면은 이 괜찮다는 말이 정말 괜찮은 건지 염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떠세요, 박사님은?
1: 네, 사실은 어머니 괜찮은 거 아니거든요.
0: 네.
1: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들 우선 자식이 걱정할까봐. 아프셔도 말씀을 잘 안 하셔요.
0: 그렇죠.
1: 제가 상담하고 실제로 이렇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환자들 대하고 보면은요. 허리가 아파도 그냥 아, 좀 뻐근하다. 무릎이 아파도 나이 들어서 그래. 뭐 이렇게 안심시킵니다. 자녀분들을.
0: 네, 네.
1: 그리고 본인도 굉장히 이거를 합리화를 해요. 어지러워도 아유 그냥 잠깐 좀 쉬면 돼. 괜찮겠지.
0: 네.
1: 뭐 손발이 저리고 이래도 아유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참고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그렇죠. 어머님께서 저도 이제 자녀가 있으니까 물어보면은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걱정을 자녀에게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님께서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를 괜찮다라고만 생각하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은 그 정말 구체적인 상황을 자식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1: 그렇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이렇게 보면 그런 생각할 때 많아요. 아니,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0: 네.
1: 그런 생각하고. 또 실제로 병원에서도 가장 안타깝고 마지막에 의사들 하는 말들이 우리 자녀분들도 다도 들을 수가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가족들이 네. 가장 많이 아우 우리가 왜 몰랐을까 진짜 좀 이거를 우리가 좀 눈치를 챘을 걸 미리 좀 챙겼을 걸 이런 네.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자녀분들과 우리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도 될 수가 있는데
0: 네.
1: 괜찮은 게 아니에요. 참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또 요즘에는 저희가 상담하면 100세 넘은 분들도 계시고요.
0: 네.
1: 직접 저 사무실로 93세, 97세 되는데도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0: 네.
1: 네. 근데 그분들, 자녀분들 보면 다 60, 70대 됐단 말이에요.
0: 그렇죠. 네.
1: 네. 60, 70대 되면 어느 정도,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도 이렇게 힘드셨겠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으나, 조금 젊은 친구들은 아직은 안 늙어봤으니까.
0: 네.
1: 그래서 서러움을 잘 모르세요.
0: 네. 아, 그래. 네. 서러움을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 옛날 시조에 늙고 그 굉장히 그 늙은 것에 대해서 서러워하는 그런 시조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정말 어르신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마음 쪽에 정신적으로 또 참 외로움도 계시고 몸도 많이 아프시죠. 이게 나이가 들면은 아픈 게 사실은 또 굉장히 정상적인 것일 수도 있지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이제 아프시긴 한데, 근데 이제 어머님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설명뿐만 아니라 좀 덜 아프게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 요즘 네. GC 내추럴 제품 드셔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효과가 빠르다, 기존 제품들과 다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1: 맞습니다.
0: 제품입니까?
1: 네. 제가 그거를 설명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오늘도 저희가 방송 들으시고 제가 제품도 소개해드리면서 그 원리를 조금씩 말씀드릴 텐데
0: 네.
1: 실제로 우리가 방송할 때는 이 제품들 좀 비싼데 이런 분들 계셔요.
0: 네.
1: 그런데 그러면은 방송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좋은 혜택을 드리고자 하죠. 특히
0: 네.
1: 5월달이니까.
0: 네. 네.
1: 그런데도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뭐 우리가 한 병 사면 얼만데 두 병을 구입하시면 또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해도 처음에 방문하신 분들은요 딱 하나만 원가로 사 가세요. 왜냐하면
0: 네.
1: 잘 못 믿으셔서
0: 아 그렇죠. 한 번도 드셔보지 네. 않았기 때문에 네.
1: 네
0: 그럴 수 있죠.
1: 그런데 네. 예, 한 3일 정도 되면 다시 오십니다.
0: 아 그렇군요.
1: 나는 그 2+1 둘이 플러스 2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대로 다시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오시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증상 개선이 굉장히 다릅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병원약과 GC 내추럴의 과학 한약 제품이다. 과학 한방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0: 네.
1: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러면 병원약보다 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도 계셔요. 왜 이렇게 빠른가? 왜 이렇게 좋은가?
0: 네, 네.
1: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병원약은 바이러스와 염증을 치료합니다.
0: 네.
1: 또 악화되지 않고 폐렴을 가지 않고 중증을 안 가도록 급한 불을 끄는 역할을 하는 거는 우리 현대의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감기에는 뭐 젊은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약을 먹어도 7일이고 약을 안 먹고 해도 일주일이다 낫더라라는 네. 분이 계시지만
0: 그렇죠. 네.
1: 조금 면역력이 좀 약하시고 아니면 좀 과민성 체질이거나 아니면 기저질환, 만성질환 갖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자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시고 합병증이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감기 걸려서 감기는 낫지만 열은 안 나지만 그런데 그 만성 기침 가래 때문에 너무 오래 고생하시고요.
0: 네.
1: 심지어 폐에 종양이 있으셔서 수술 받으신 분은 그 종양은 제거했으나 그 수술 후에 남아있는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거 급한 불은 껐는데 이미 손상되어 있는 안에 조직들이 회복 아직은 안 돼 있어서 계속 기침과 가래 때문에 시달리고 고생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 수술 등으로 인해서 생긴 기관지의 점막이나 또 우리 가래를 몰아내는 이런 기능, 폐의 미세순환 등등 여기에 손상된 것이 아직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기침하고 네. 가래를 내 몸을 내고 계속 기침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지시 내추럴에 C몰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그건 환으로 돼 있는데 가래와 기침에 좋다는데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드셔보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에는 시모리가 좋다. 아, 이 시모리가 사랑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0: 네.
1: 네. 그 이유는 처방 약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하고 시모리는 화재로 망가진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 시모리가 기침과 발에 만성질환에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드셔보시면 바로 즉각적으로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발에와 기침이 네, 멈춰질 수 있으니까요. 네.
1: 예, 네. 복용 방법과 그 복용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0: 아, 네.
1: 사실은 급한 전화를 받았는데 어머니가 80세 넘으셨는데 3개월 됐대요. 감기는 다 낫고. 그런데 이 기침 가래 때문에 지금은 스펀서 호흡기까지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0: 아, 네.
1: 급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상담해서 들어보니까 어머니가 감기는 낫지만 기관지 확장증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모리를 소개해드리면서 복용량을 보통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관리 차원의 호흡기 관리 차원의 뭐 여덟 알 뭐 이렇게 한두 번 드셔도 되는데 영양제처럼 그런데 이런 증상 있을 때는 한 20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드세요 그랬더니 2, 3일 되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고 두 주 정도 됐을 때는 거의 나았다고 하셨거든요.
0: 네.
1: 난 건 아니지만
0: 네.
1: 살만하다. 나 살 것 같아요. 산소기 지금 안 달아도 됩니다. 라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0: 그 보통 또 이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속이 쓰려가지고 좀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위장 네. 건강 제품이 있다고 들었어요. 에보디아.
1: 네.
0: 네. 이 제품도
1: 에보디아.
0: 좀... 네.
1: 맞습니다. 에보디아는요, 이 LA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에보디아를 모르는 감촉이라고 그러세요.
0: 아, 네.
1: 정말 국민 사랑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초록색 박스에 한 20호가 들어있는데요.
0: 네.
1: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인스턴트 커피 모양으로 생겼어요.
0: 네.
1: 그거를 과립이라고 하는데 따뜻한 물에, 우리 정수기 물 따뜻하면 딱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양에다가. 한 포를 사서 드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오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0: 네.
1: 3분 5분입니다.
0: 그렇군요.
1: 그러면
0: 네.
1: 그 쓰리고 하는 것이 금방 나아지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위 궤양이 낫다. 헬리코박터가 낫다. 이 얘기 아니고
0: 네.
1: 그 증상이 빨리 개선되고 상담하시고 저희가 권장하는 양이 있는데 그대로 드시면 보통 6주를 드시면 위 내시경에서 위 헐었습니다. 위 궤양이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아, 시윈 예시용했을 때, 어, 이 상처가 났습니다 하는 임상 결과. 이 임상은 환자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네.
1: 동물 실험, 뭐, 쥐나 세포에 하는 거는 과학 연구지, 임상 연구 결과라고 하기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0: 네.
1: 실제 환자들에 했을 때, 그 나아졌다는, 어, 데이터가 96%입니다. 96%.
0: 네. 이 에보디아도 드시면 즉각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거니까 드셔보시면 알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어, 현대 과학과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 표준화한 과학 한약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가장 또 대표 제품이, 어, GC 내추럴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CSTP 골드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품입니까?
1: 네네. 요거는 건강한 혈액, 피, 그리고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고 만들어주는 제품인데요.
0: 네.
1: 어, 보통 우리가 피를 맑게, 피를 깨끗하게, 혈관 청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0: 그렇죠. 요즘은 혈액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건강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1: 네. 그 혈관이 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그 합병증 예방과 혈관 건강 관리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맑은 피, 건강한 피는 우리 깨끗한 피는 정수기 물 같아요.
0: 네.
1: 깨끗하게 필터링해서 미네랄이랑 좀 적어요. 깨끗해요. 그렇죠.
0: 네.
1: 그런데 저는 건강한 혈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등등 혈액 속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활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산소를 제대로 끌고 가는 능력. 그리고 병균이 들어왔을 때,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맞서서 싸우는 백혈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혈액 세포, 그게 건강한 혈액이고요.
0: 네.
1: 혈관은 우리가 때가 끼어 있어서 닦아내고 청소해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는 혈관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 혈관 벽을, 그 병근 벽을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0: 네.
1: CSP 골드는 어떤 제품인가? 바로 건강한 피를 생성하게끔 만들어주고 건강한 혈관을 회복해주는 그런 건강 제품이고 실제로 복용하시면 한 3개월 정도 드시면 피 검사로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혈황약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이런 위험 수치를 조절하고 심장 마비나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혈관 내 피세포 손상과 미세순환 저하가 누적이 되면서 우리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눈, 아이, 심장, 키드니, 심장, heart, 뇌, brain 같은 이런 장기에 부담 쌓일 수가 있어서 합병증 올 수 있는데 이거를 막아주려면 처방약을 드신 동시에 CSTP 골드 같은 이런 제품을 같이 병행해야 합병증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합병증도 막을 수가 있고 미리 좀 혈관과 네, 혈액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혈관 관리, 건강 관리의 아주 비법이 될 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을 이거를 통해서 우리 망막증이라든가 콩팥 기능이 당뇨 콩팥 병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많이 도움 주고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처방약을 불을 번지지 않게 막는 소방관이 역할이라고 하면 반면에 CSP 골드는 불을 끈 뒤에 망가진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시키는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고 해서 드시는 뭐 혈압이나 혈당, 혈전 관리를 위해서 드시는 약을 끊거나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병원과에도 함께 또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요.
1: 맞습니다. 반드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혈압, 혈당, 혈전 관리는 현대의학 처방약을 드시면서 관리하는 게 최우선이고 최고의 선택이고요.
0: 네.
1: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관하고 이 환경, 세포 환경 관리 돕는데는 그 지시 내추럴에 대해서 출시한 이 CS3 골드를 하시면 정말 보험 드는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미리 예방을 또 할 수 있는 거네요.
1: 그렇죠. 건강한 네. 사람도 드시면 실제 나이, 생체 나이 훨씬 젊어지고요. 한 달 드신 분, 3개월 드시고, 6개월 드시고, 기존에 오래 드신 분 중에 한 분은 2011년 말부터 드신, 지금도 드세요. 그분이 금년이 95세입니다.
0: 네.
1: 예. 이분이 지금도 이렇게 관리하면서 아무 합병증도 없고 굉장히 건강하게 지금 건재하시는 분 계십니다.
0: 네. 사실 요즘 이제 원래 나이가 있지만 또 신체 나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네네.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 생각할 때도 혈관 나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미리미리 네. 좀 이렇게 잘 챙기시면 미래에 좀 어르신이 되어서라도 또 건강한 노후를 또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그리고 요즘 보면요. 치매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퍼센트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주변에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세대 보면은 치매로 가까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얘기 많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네. 또 치매 예방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1: 네, 맞습니다. 네. 네. 그 20세기에는 암이 가장 인류를 위험하는 위험인자였습니다.
0: 네.
1: 21세기 들어서면서 뇌, 신경, 퇴행성 질병이 치매라든가 파킨슨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류가 장수하는 데 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 12월에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 LA 인근인데
0: 네.
1: 포럼을 했는데요. 현재 토마스 스토프라고 박사님 이분은 노벨상 받으신 분인데 제가 직접 이분한테 그때 포럼할 때 제가 공로상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하는 얘기 인류에서 가장 슬프고 잔혹한 것이 치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0: 네.
1: 현대 의학으로서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다. 현대 의학만 의존하면은 불가능하니까 통합의학성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요. 많은 어머님들이 치매만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갈 때 내 정신으로 끝까지 화장실을 내 절로 갔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0: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네. 우리 치매로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이제 오랜만에 어머니 집에 갔는데 부엌에서 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가봤더니 어머니가 냉장고를 보고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셨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도 참 너무 안타깝죠.
1: 그렇죠. 인지 기능이 저하의 초기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0: 네.
1: 이거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0: 예를 들면 네, 어떤 것들일까요?
1: 네, 혼자 말이 많이 늘어나요. 혼자서 하는
0: 네.
1: 말. 그리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0: 네.
1: 네, 물건을 자주 잃어버린다든가.
0: 참 이게 흔할 수 있어요.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 근데 이게 좀 심하면은 치매를 정말 의심해야 되는 거죠.
1: 그렇죠.
0: 이게 그러면 시작은 이렇게 좀 주변에서 눈치를 챌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더 이제 더 증세가 더 심해지면 이제 심각한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1: 근데 나이 들어서 그렇다라고 넘기기 쉽기 때문에
0: 네.
1: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 치매는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니라서 조용히 시작되는 변화가 있다면 지금부터 예방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0: 네. 이 예방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죄송합니다. 네. 저희 그 회사에서 보시면은 영 브레인 바디라는 제품이 있어요.
0: 네.
1: YBD.
0: 네.
1: 뇌혈관 건강과 미세순환을 그리고 인지기능 환경을 관리하는 데 고려해서 개발한 제품인데 드셔보신 분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 하세요. 기존 제품과 너무 다르다. 생각보다 훨씬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그렇군요.
1: 네.
0: 그러면은 또 다른 제가 제품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나이트 네네. 에이드 반응도 굉장히 좋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나이트 에이드 말 그대로 저녁에 보조자 도우미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0: 네.
1: 깊은 수면을 돕는 제품인데요.
0: 아, 네. 요즘 불면증으로도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1: 그렇죠. 한방 기반 수면 보조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순히 잠을 그냥 자게 하는 수면제가 아니라 수면의 질과 자면서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데 회복 리듬을 돕는데 아주 초점을 제가 맞춰서 만든 제품이고 일반 그 수면제를 우리가 일부 수면제를 보면 이동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다음날에 졸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0: 네, 그렇죠.
1: 네. 그리고 또 수면제는 나는 싫어서 자연 영양제를 좀 필요하다 그러면 멜라토닌 같은 이런 제품들도 찾으시는데 물론 개인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아침 졸림을 느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0: 네.
1: 근데 나이트 에이드는 단순히 그냥 신경계를 억제하거나 호르몬 보충하는 이런 개념이와 좀 달라요.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환경을 돕는 방향으로 실제를 이렇게 설계했고 우리 몸을 다시 회복하는 이런 리듬을 해줬기 때문에 자고 깨면 맑아요, 머리.
0: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수면제가 잠을 잔 것 같긴 한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오히려 무겁고 멍하다는 그런 또 컴플레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푹 주무시고 아침에 맑은 기운으로 눈을 뜰 수 있다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실제로 제가 어떤 음식점에서 밥을 먹는데 건너편의 테이블에 어떤 어르신이 식사를 하시다 앉아서 자고 있어요.
0: 네.
1: 그래 봤더니
0: 네.
1: 전날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그때는 못 잤는데 낮에 졸려가지고 지금 잠이 쏟아진다고 그런
0: 네.
1: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네.
1: 그럼 운전하거나 하면 얼마나 위험합니까?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나이트에이드 비즈니스 때문에 출장 가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수면제까지는 단계는 아닌데
0: 네.
1: 좀 깊은 자연적인 수면 돕는 이런 제품을 찾으신다면 나이트에이드로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래요.
0: 네. 이 나이트에이드는 정말 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고충에 굉장히 좀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잠을 잘 잘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이번 달이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를 하셨는데요. 제가 좀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1: 네.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0: 아, 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신데요. 앞서 말씀드린 CSDP 골드 3병을 사시면 3병을 더 주시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그리고 YBB 영 브레인 바디 3병을 사시면은 또 똑같이 3병을 더 주셔서 6병을 받으실 수 있고요. 홍화 페로라 3병을 사시면 2병을 더 주시고 그리고 또 폴모투 이것도 3박스를 사시면 2박스를 더 주시고요. 에보디아 3박스는 사시면 2박스 더 드리시고 BP 헬스 3병을 사시면 2병을 더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기저질환 건강관리 특별 세트도 1년에 단 한 번 진행을 하는 거 지금 5월 이번 달에 하고 있습니다. CSTP 골드 6병, 그리고 레제니 3병, YBB 2병, 총 2,540불로 특별한 가격에 드린다고 합니다. 원래 이게 다 합쳐서 이게 지금 네. 얼마인가요, 원래는? 근데 원래는 2,540불인데 오늘만 지금 1,100불에 드린다는 말씀인가요?
1: 맞습니다.
0: 와, 거의 뭐 50% 이상 네. 훨씬 더, 네. 지금.
1: 혹시 지금 말씀하신 제품 중에 아까 제가 말씀하신 홍화페로라, 홍화, 폴모투 있는데, 네. 그 기선실환 세트에서 시간이 가능하시려면 제가 한 1분 설명드려도
0: 네, 네. 제가 좀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네. 이게.
1: 아, 그러셨군요.
0: 네, 좀 설명을 좀 네네. 해주시겠어요? 네.
1: 네. 아까 건강한 혈액 혈관 영양제 CXT 골드라는 그 제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이면 한 병을 구입하시면 현재 저희가 한 병을 구입하셔도 25%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달에.
0: 네, 네.
1: 그리고 아, 두 병을 필요하시면 한 병을 드릴 수가 있고 세 병을 하시면 왜 세 병을 드리는지 이러면 여섯 병 받으시게 되는데
0: 네.
1: 이러면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특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약을 먹어도 중성지방은 잘 안 떨어집니다.
0: 네.
1: 그럴 때 요거를 요렇게 같이 드시면 3개월 드시고 나서 피검사 해보세요. 중성지방이 쑥 떨어집니다.
0: 그렇군요.
1: 그런 작전이 있고, 네. 네, 그리고 영 브레인 바디, 한 병, 두 병 드시고, 정말 앉았다 일어서면 잊어먹고, 서서 돌아서면 잊어먹고, 가다가 내가 뭐 하려고 같이 잊어먹은 분이 네. 두 병 드시고 너무 좋아진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가정력이 있으신 분도 실제 사례도 많이 있어서, 가정의 달 특별히 저희가 3 플러스 3를 해드리고, 요건 반드시 아침에 드시면 좋고, 특히 뇌경색이나 뇌혈전을 걱정하신 분이라면 이거를 반드시 드시기를 제가 바라고요. 홍화페로라는 어떻게 소문났냐면요.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홍화페로라.
0: 아, 네.
1: 네,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그럼...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두 알 드시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너무너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뻑뻑했던 우리 무릎이고 허리고 손목이고 손가락이고 부드러워지는 거 느끼고 심한 경우도 한 10일 드시면 아이고 나 아직도 10년 20년 더 일할 수 있겠다 네. 이런 감각이 들 수가 있고요. 폴모투는 이게 그 O2가 산소란 뜻이에요.
0: 네.
1: 폴모는 폐라는 뜻이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2020년 코비드 때 저희 회사에서 출시한 제품인데 호흡기 면역에는 폴모투가 좋습니다.
0: 네.
1: 사실 이거 독일이나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코비드 치료제로 많이 사용해왔고요. 미국에서 저희가 FDA 규제에 맞게 해서 영양제로 했는데 초기에 코가 막히고 목이 좀 따끔거린다. 이게 뭔가 올 것 같다. 이럴 때 두 팩을 따뜻한 물에 타시면 한 시간이면 증상이 싹 가라앉습니다.
0: 네.
1: 네. 그리고 아직... 에버디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고 BPS는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 날 때 아주 좋고요. 기저질환 세트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CSDP 골드 6병하고 레제니 3병, 영 브레인 바디 2병 이렇게 해드리는데 왜 그러냐. 사실 계산하면 이 가격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 합병증 걱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드시면 시력이 좋아지셨어요. 콩팥 기능이 좋아지셨어요. 혈압이 좋아지셨어요. 붓기 빠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실제 제가 통합의학 박사 그 보고서 논문을 할 때도 임상에서 입증한 케이스가 많이 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오늘 정말 여러 가지 여러 제품들을 소개해 주시면서 또 건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정말 단순한 세일이 아니라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한 가정의 달 특별 방송이었습니다. 네, GC 내추럴의 모든 제품 한인 약국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문의를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하게 전화번호 바로 드리면요. 714-870-7582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도 있고요. GC Natural NATURAL 네, GC Natural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요. 물론 또 공식 웹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좀 더 자세한 정보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미주 한인 최초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을 모시고 함께 했습니다.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네. 청취자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처음은 우리 워싱턴 스테이션 청취자분들하고 또 소통하고 우리 진행자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문의 전화는 714-870-7588입니다. 7582. 참지 마시고요. 건강 100세에 안 아프고 덜 아프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약을 적게 먹어도 건강한 세상을 꿈꾸는 닥터 샌디트리였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미국 통합의학 분야 선구자상을 받으신 샌디 트리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비 우산 챙기시는 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후원해 주신 우리 네 김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생각나십니까?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

703-563-0971 내 김밥에서 한국의 맛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 11시에서 1시까지 내 김밥 또 내 라면 콤보를 구불 99에 한정 판매한다고 하니까요. 이 기회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특별한 점심도 내 김밥에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3: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여러 군데 집을 보고 오신 후에 마음에 드는 한 군데를 결정하고 막상 어퍼를 하려고 하니까 그 집 상태가 어떠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경험을 하시죠. 어퍼 넣기 전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꼼꼼히 살핀 후 어퍼를 하면 될 일인데 셀러 마켓이거나 경쟁이 붙은 집들은 그럴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인스펙션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 경우는 정말 집 사기 전에 딱 한번 둘러보고 마지막 클로징 전에 파이널 워크드루에서 한번 보는 것이 끝인 경우도 있습니다. 몇십 불짜리 옷 한 벌을 살 때도 한참을 입어보고 비교하고 들었다 놨다 하는데 수십만 불, 백만 불이 넘는 집을 사는데 20, 30분도 둘러보지 않고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켓에서 처음 방문하셨을 때 어떻게 어디를 살펴봐야 하는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의 위치나 구조 등은 개인 취향이시니까 각자의 방법으로 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집을 들어가실 때나 나오셔서 지붕과 사이딩의 상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이 높아서 잘 안 보인다면 몇 걸음 골목을 올라가서 멀리서 보시면 대부분 지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지붕이 언제 교체되었는지 알려달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붕과 맞닿은 맨 위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천장에 물이 스며들어온 자욱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장이나 창틀 쪽에 누렇게 젖었다가 마른 자국이 있다면 지붕이나 창문 틈새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올드하우스의 경우 창문 교체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창문의 상태도 꼭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덱과 패리오로 나가는 슬라이딩 도어의 상태도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사이딩의 경우는 정면에서 살펴보는 것보다 옆으로 비스듬히 살펴보시면 사이딩이 휘었다거나 헤일 데미지 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부엌 싱크나 화장실 싱크의 캐비넷은 열어보셔서 물이 샌 자욱이 바닥에 있는지 살펴보시고 자욱이 있다면 살짝 만져보셔서 현재도 젖어있는지 예전에 새었지만 고쳐진 것인지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들 염려하시는 에어컨과 히팅은 직 방문하시면서 켰다 껐다를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유닛의 제작년도 Manufacture Date을 보고 얼마나 오래 되신 것인가를 보고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간혹 제작 연도가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Manufacture 회사들은 유닛의 Serial

0: 번호의 제작 연도를 알 수 있는 숫자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에 혹시라도 물이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는 unfinished 된 mechanical room 같은 곳에서 벽면을 잘 살펴보시면 흔적을 발견하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로 된 스터드가 젖었다 마른 자옥이라든가 선펌프 주변의 콘크리트의 상태, 외벽의 상태 등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 사기 어려운데 계약이 되어도 불안한 경우가 많으시죠? 서두르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시면 꼼꼼하게 최대한 살펴보시고 경험이 풍부한 에이전트에게 많이 질문하시고 의견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 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3: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시라고요?
4: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3: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4: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라디오 정호주의원이었습니다. 2021년 16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맞섰던 미국 전 현직 경찰관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사법 피해자 기금이 폭동 가담자들을 지원하고 정치 폭력을 조장할 수 있다며 기금 조성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면서 쿠바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개입 검토 보도와 맞물려 미군이 전력을 전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남미 지역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가 쿠바 혁명의 핵심 인물이자 전 국가 수반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미 당국은 1996년 쿠바군의 민간 항공기 격추 사건과 관련해 그가 관여했다며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미국의 대외 정책을 패권주의로 규정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은 UN과 WTO는 물론 브릭스와 상하이 협력기구를 통해 미국 중심 질서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UN 총회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번 결의는 기후변화 방치가 국제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법재판소 권고 의견을 지지하며 각국의 감축 의무와 배상 책임까지 명시했습니다. 법무부 전직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이를 케이크 레시피로 위장해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기밀 수사자료 관리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대 25년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A학점 비중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성적 변별력 저하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번 조치는 2027학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2021년 1월 6일 미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했던 전현직 경찰관 2명이 트럼프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사법 피해자 기금이 부패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금 조성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일 워싱턴 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의사당 소속 경찰관이었던 해리 던과 워싱턴 DC 경찰관인 대니얼 허지스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 재무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법무부가 조성하려는 새로운 기금이 의사당 공격을 주도한 극우 세력을 부유하게 만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 폭력을 저지르는 자들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을 빌려 폭력을 자행하는 반란 세력과 불법 무장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세금으로 조성된 17억 7,600만 달러 규모의 비자금 계좌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기금의 존재는 대통령의 이름으로 폭력을 자행한 자들이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긴다며 원고들은 이미 지속적인 살해 폭력 위협에 직면해 있는데 이 기금은 그 위험을 상당히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금을 금세기 들어 가장 뻔뻔한 대통령 차원의 부패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기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하는 대가로 행정부가 조성하기로 한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정 진영이 아닌 사법의 무기화를 경험한 모든 국민이 기금 지원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16 의사당 폭동 가담자들이 수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비판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16 폭동 가담자에 대한 기금 지급 가능성과 관련해 일부는 부당하게 수감됐다. 그들의 삶은 망가졌다고 주장하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던과 호지스는 2021년 1월 6일 폭동 당시 국회의사당 서쪽 출입구를 방어하다 시위대와 직접 충돌했던 경찰관들입니다. 호지스는 시위대에 의해 심각한 폭행을 당했고 던은 의사당 방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소송은 해당 기금 조정을 막기 위한 첫 법적 대응으로 아직 기금 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를 중심으로 희귀 변종인 분디보조 에볼라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에볼라 백신은 예방효과가 제한적인 데다 전용 백신 개발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병한 분디부조 에볼라가 확산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백신은 개발까지 3에서 9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현재 특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기까지 이 같은 기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들은 전날 임상시험을 우선하여 진행할 후보 백신을 추천하는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한 자료들을 평가했으며 두 종류의 잠재적 백신 사용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개발된 것은 대표적인 유형인 자이르 에볼라 뿐입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자이르 에볼라 백신의 분디부조 에볼라 예방 효과에 관한 동물 실험 결과도 검토했지만 제한적 효과가 나타날 뿐이어서 현 상황에 해당 백신을 투입하자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의 리처드 해체 대표도 분디부조 에볼라 백신에 대해 즉시 개발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도 백신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단계로 가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습니다. 해체 대표는 현재 후보 물질들이 여럿 있지만 매우 초기 단계라며 아직 인간 대상 연구가 진행되거나 동물 실험을 충분히 마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이번 발병 지역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고 현지 주민들이 정부에 대해 적대적 시각을 가질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당 변종에 특화되지 않은 백신을 시험하는 것은 대중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대중의 신뢰는 이미 매우 취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 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전염병 대비 혁신연합은 2014에서 2016년에 1만 천여 명의 사망자를 낸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 당시 국제사회의 대응 실패를 반성해 2017년 1월에 설립됐으며 2020년 코비드-19 대유행이 시작될 때 백신 개발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장 카세야 사무총장은 이틀 전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세 가지 백신 후보 물질과 치료제, 특정 항원에만 결합하는 항체인 단클론 항체가 우선 평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임상시험에 앞서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에 맞는 생산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국제 에이즈 백신 계획 등이 분디부조 에볼라에 대한 초기 연구 단계의 후보 물질을 개발 중입니다. 현재 민주 콩고에서는 600건 이상의 분디부조 에볼라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됐으며 이 가운데 13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명문대 하버드대가 고질적인 학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학부 과정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0일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하버드대 교수진은 최근 투표에서 학부 강의의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안건을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했습니다. 새 정책의 핵심은 20% 플러스 4 방식입니다. 각 강좌에서 일반 A학점을 수강생의 20%까지만 줄 수 있도록 하되 소규모 강의나 우수 학생이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최대 4명에게 추가로 A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학점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성적 변별력과 학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내부 위기감에서 비롯됐습니다. 하버드대에 따르면 2024에서 2025학년도 기준 학부생이 받은 학점의 60% 이상이 A계열 학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2에서 2013학년도 그 비율이 35%였던 것에 비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최고 평점을 받은 졸업생에게 주는 소피아 프로인트 상도 과거엔 한두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 학년도에는 무려 55명이 동점으로 나와 공동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심해졌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성형 AI 활용이 활발한 수업을 맡은 교수들 수업에서 약 30% 더 많은 A학점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만다 클레이보 하버드대 학부 교육학장은 성명에서 이번 투표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하버드는 학문적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 믿으며 다른 대학들도 동일한 수준의 엄격함과 용기를 갖고 유사한 문제를 마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학점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지적해온 스티븐 핑거 심리학과 교수도 학점 인플레이션은 교수들에게 바닥을 향한 경쟁을 강요해왔고 대학들을 전국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며 개혁안을 환영했습니다. 반면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내 설문조사에서는 학부생의 약 94%가 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의 이현수 씨는 뉴욕타임스에 이 정책은 학생들을 이기적이 되도록 유도한다며 우리는 세계 최고의 학생들과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새 정책은 2027학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시행 3년 후 정책 효과를 재평가할 예정입니다. 학점 인플레이션을 연구해온 네이페어 예일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조치가 하버드대를 넘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의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케이라디오 정오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벤코포프가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벤코포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뉴스 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귀국 준비하고 계십니까? 새차 구입시 트레이드인이 걱정되시나요? 중고차를 타실 계획이시라고요?
3: 한국자동차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한국자동차는 27년간 만 대 이상 판매 실적으로 한결같이 고객이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만족스럽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1: 한국자동차 703-352-8949 352-8949
3: 한국인의 자동차 문화 한국자동차가 책임지겠습니다.
4: 다음 소식입니다. 미 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마코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결국 기소했습니다. 사실상 쿠바를 지배하는 실질적 수장을 미 사법당국이 직접 겨냥하면서 올해 1월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사태로 얼어붙은 중남미 정세가 다시 한번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1996년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인 구출의 형제들이 운용하던 항공기 두 대를 쿠바군이 격추해 탑승자 4명이 사망한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카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을 기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라울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라울에 대한 형량이 최대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장관 대행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 법정에 설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든 아니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든 미 법정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소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쿠바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군사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군사적 긴장 고조는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금 쿠바는 무너져 내리고 있다.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상태라며 쿠바 정권은 이미 국정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기소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의 정권 교체를 강력히 추진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미국은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고강도 제재를 가해 사실상 쿠바를 전면 봉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쿠바 전역에서는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수십 년 만에 최악의 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습니다. 전력난으로 교통은 멈췄고 청소차가 다니지 못해 길거리는 쓰레기 투성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지만 에어컨은 물론 냉장고조차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무부 수장이 법정 최대형까지 언급하며 초강수를 두고 있지만 100세가 멀지 않은 카스트로가 미국 감옥에 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도 트럼프 행정부가 칼을 빼든 이유는 명백한 전술적 압박카드라는 분석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쿠바 정권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마코 실력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형 피델 카스트로, 친구 체 게바라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후부터 약 반세기 동안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피델이 건강 악화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는 10년간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그는 퇴임 후에도 권력의 장막 뒤에서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표면적 국가수반이라면 쿠바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라울이 이끄는 카스트로 가문에서 나온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쿠바 정부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쿠바 혁명의 전설이자 실질적 제1지도자인 라울의 기소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카스트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이 지난 1996년 사건을 왜곡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두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라며 쿠바에 대한 무모한 군사적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미 정부가 꾸며내고 있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목적일 뿐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X를 통해 당시 쿠바의 조치는 악명 높은 테러리스트들이 쿠바 영공을 반복적이고 위험하게 침범한 것에 대응해 영해 내에서 발동한 정당 방위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미 당국 역시 영공 침범 사실을 사전에 경고받았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와 경찰 당국과 협력해 여름철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범죄 예방과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뉴욕 주정부에서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제시카 티시 뉴욕시 경국장과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함께 더 브롱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 더 브롱스 지역 순찰 확대 계획과 여름철 범죄 대응 계획을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설을 통해 뉴욕시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뉴욕시 행정부와 뉴욕시경 간의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더 브롱스 지역의 범죄 감소를 강조하면서 뉴욕시 전체에서 더 브롱스가 범죄 감소 폭이 가장 컸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몇 년 전 더 브롱스 지역의 소매 절도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떠올랐던 것을 언급하면서 절도가 너무 빈번해 한 베이커리 매장 주인이 그냥 계산대를 열어둔 채로 영업을 이어가야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습니다. 이어 경찰에 용의자들이 체포돼도 법정 출석 통지만 받고 다음 날 또다시 상점에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5: I'm reminded of a time when I came here just a few years ago when there was a huge surge in crime across the state, across the nation in fact, but the Bronx seemed to be hardest hit. And I remember walking, stopping into a little bakery, and the owner said, retail theft has gotten so bad that I just leave my cash drawer open because they're coming in, they may be getting arrested, they get an appearance ticket, and they're literally back the next day.
1: 이후 뉴욕 주정부는 소매 절도 범죄 처벌 강화와 반복 체포된 범죄자 대응법 개정에 나섰으며 그 결과 더 브롱스 지역의 소매 절도 범죄가 지난 한 해 동안 20% 감소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And I took that story to Albany. We have to look at the laws that are allowing this to happen. We have to look at the crimes, the sanctions we have for retail theft. And I've been tracking these numbers closely. And here in the Bronx, retail theft alone is down 20%, but literally since last year.
1: 호컬 주지사는 뉴욕주가 뉴욕시 범죄 대응을 위해 총 30억 달러를 투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가 투자한 30억 달러는 범죄 추적 기술, 차량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드론 기술과 지하철 순찰 강화에 투입됐습니다.
5: We have invested $3 billion at the state level in fighting crime. Often it's the technology, crime fighting, license plate readers, whether it's drone technology, or even something like enhancing patrols on the subways. We saw this.
1: 호컬 주지사는 모든 뉴요커들이 자녀가 혼자서 지하철로 학교에 가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노인들 역시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병원에 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Is it safe to let my child take the subway to high school? Is it safe to go to a doctor's appointment if you're a senior citizen? The subway has to be safe.
1: 호컬 주지사는 이를 위해 뉴욕주 예산안에 NYPD 지하철 치안 강화를 위한 추가 예산 7,700만 달러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5: In my opinion, it's done, but they're just still voting on it. $77 million more in funding for NYPD to be able to protect our subways.
1: 호컬 주지사는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스트건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총기를 제작할 수 있으며 일부 장치는 1,300발의 총탄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 Someone can literally have a 3D printer in their kitchen and create a gun that is undetectable, obviously never registered, and use that with a little device they make. It's this big to have it be an enhancement to a gun that is capable of having 1300 rounds per minute.
1: 이어 뉴욕주가 미 전역 최초로 무기 제작이 가능한 3D 프린터 관련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주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컬 주지사는 반복 범죄자 대응, 보석법 개정 등도 범죄 감소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FIFA 북미 월드컵과 미국 독립 250주년 행사 등 대규모 국제 이벤트를 앞두고 뉴욕시경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6: 뉴욕주는 앞으로도 NYPD와 협력해 범죄를 예방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4: ChatGPT 개발사인 OpenAI가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의 기업 공개를 위한 초기 서류를 비공개로 제출하고 본격적인 상장 절차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7: ChatGPT 개발사 OpenAI가 기업 공개를 위한 초기 서류를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증권시장 당국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penAI는 최근 은행 등과 연계해 투자 설명회를 준비해왔으며 이를 이르면 오는 22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비공개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OpenAI는 9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관련 계획은 아직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OpenAI는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해 IPO를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요인을 하나 제거했습니다. 다만 머스크 CEO는 이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OpenAI가 이처럼 상장 추진을 서두르는 것은 주요 기술 기업이 연이어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다음 달 12일 나스닥 상장을 예고했고 엔트로픽도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모델 관련 전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엔트로픽보다 먼저 IPO 시장을 선점해야 자금 조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성공적인 IPO를 위해 OpenAI는 막대한 AI 인프라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의 매출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OpenAI는 기업 고객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엔트로픽을 견제하기 위해 최근 동영상 생성 서비스를 종료하고 기업 수요가 높은 코딩 도구 등을 강화하는 등 매출 성장에 집중해왔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4: 미 법무부 전직 검사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비공개 수사 보고서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하고 해당 파일을 번트 케이크 레시피로 위장해 숨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방검찰은 20일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검에서 관리직 검사로 근무했던 카르멘 메르세데스 라인버거를 정부 재산 절도 및 문서 변조 관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레인버거는 2015년 초 진행 중인 연방 형사수사와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입수한 뒤 같은 해 12월 법무부 이메일 계정에서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해당 문서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레인버거가 정부지급 컴퓨터에 파일을 저장하면서 문서명을 번트케이크 레시피로 변경해 증거를 은폐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장에는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플로리다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 명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문서라고 명시했습니다. 캐넌 판사는 앞서 잭 스미스 전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기밀문서 반출 의혹 수사 결과를 공개하거나 공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넌 판사를 두고 판사의 모범이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운 적이 있습니다.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기밀문서 반출 의혹뿐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의혹도 수사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기각됐습니다. 법무부 정책상 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방검찰은 지난 1월 법원 제출 문건에서 스미스 전 특검 보고서를 두고 불법적인 수사와 기소의 산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해당 보고서 공개를 요구하며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인버거가 문서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한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25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흐린 하늘 속에 오전부터 오후까지 가벼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저녁 이후에는 다소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6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은 없지만 하늘빛은 종일 흐리겠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63도, 섭씨 17도, 최저기온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흐린 날씨 속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 기온도 평년보다 다소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7도, 섭씨 19도,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종일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강한 비보다는 잔잔하게 이어지는 비가 예상되지만 지역에 따라 일시적으로 빗줄기가 굵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최저 기온 52도, 섭씨 11도로 전망됩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우산 꼭 챙기시고요. 기온 변화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2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은행의 안정감과 로컬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코콕 제공입니다. 최대로 폼 최대 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1: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0: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니스 센터. 예약 문의 516-487.

0: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지중해에서 나포한 가자지구 구호선단의 활동가들을 마치 현행범처럼 거칠게 다룬 사실이 극우 성향의 정치인을 통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권 연정 내 대표적인 극우 성향의 정치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은 20일 가자지구 해상 봉쇄를 뚫으려다가 억류된 국제 활동가들을 찾아가 조롱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이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개한 영상을 보면 이스라엘 남부 다스돗 항구의 구금시설 바닥에 손이 묶인 채로 무릎을 꿇고 있는 수십 명의 국제 활동가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은 한 활동가가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Free Palestine이라고 외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정비대원들은 이 활동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현장을 방문한 벤그비르 장관의 동선 밖으로 거칠게 끌고 나갔습니다. 이후 벤그비르 장관은 수갑을 찬 채 무릎을 꿇고 있는 활동가들 앞에서 대형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며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에 온 걸 환영한다. 우리가 바로 이 땅의 주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번에 억류된 활동가들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해상 봉쇄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주 튀르키예에서 출발한 구호선단의 탑승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가 전날 가자지구 봉쇄 돌파를 시도한 활동가들의 항해가 종료됐다고 발표한 뒤 이들은 이스라엘군에 의해 아스돗 항구로 강제 압송됐습니다.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자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을 지낸 고 이종욱 박사의 서거 20주기 추모식이 20일 스위스 제네바 WHO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관하고 한국, 중국, 에티오피아, 라오스, 스리랑카와 탄자니아 등 6개국 보건부가 공동 주최해 이종욱 박사의 유산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종욱 박사는 1983년 세계보건기구 남태평양지역 사무처 한센병 퇴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WHO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이후 제6대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으로 취임해 2006년 5월 갑자기 서거하기까지 약 23년 동안 WHO에 헌신하면서 한센병과 결핵, 소아마비, 에이즈 퇴치에 힘썼습니다. 사무총장 재임 중 보건 분야 최고 세계 협약인 담배 규제 기본 협약 채택을 주도했으며 팬데믹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초석을 놓은 2005년 국제 보건 규칙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상당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계 질병 퇴치를 위한 그의 헌신에 아시아의 슈바이처,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2006년 5월 20일 세계보건총회를 앞두고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쓰러져 제네바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2006년 5월 22일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75년형을 선고받은 전직 전력부 장관이 형 선고를 앞두고 도피했지만 결국에 체포됐습니다. 20일 나이지리아 온라인 매체 프리미엄 타임스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공직자들의 부패 행위를 수사하는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는 나이지리아 북부 카두나주 리가사에서 살레만만 전 전력부장관을 체포했습니다. 경제금융범죄조사위원회는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 실제로 형을 복역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정보 역량을 동원해 추적과 체포작전을 벌였다며 만만 전 장관이 교정시설로 이송돼 복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지금까지 세계는 지금 이하예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릴랜드주에서 대규모 우편투표 용지 발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메릴랜드주가 50만 장의 불법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다며 법무부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 I'm very concerned about mail-in ballots. Mail-in ballot is by just the nature of it. It's going to be corrupt. As you know, in Maryland, 500,000 fake ballots. When they were caught, they said, oh, we'll pull them back. And they issued 500,000 new ballots. And as you know, they never got the original ballots back.
0: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잘못 발송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이전에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약 50만 명의 유권자들이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원인은 인쇄업체의 제작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권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배송되는 봉투에는 교체 투표용지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기존 투표용지는 폐기하고 새 용지만 사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이미 반송된 잘못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로 보관한 뒤 무효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국은 중복 투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반송 봉투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부여돼 있어 유권자 한 명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메릴랜드 지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 최악의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치 책임자는 특히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이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상황이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 기관의 발표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오류를 일으킨 인쇄업체가 재발송과 수정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특사인 제프 랜드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20일 미국이 그린란드에 다시 발자국을 남겨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란드를 방문한 랜드리 특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에는 미국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19일에서 20일 그린란드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 참석한다며 그린란드 수도 누크를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행사를 주최하는 비즈니스 그린란드로부터 초청받지 못한 채 일방적 방문을 해 현지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작년 12월 임명됐지만 그린란드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그린란드에서 열린 갯썰매 경주에 여행사 초청으로 참석하려다가 그린란드 갯썰매 협회가 반발해 무산된 바 있습니다. 랜드리 특사는 이번 그린란드 방문 중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 무테 에게데 외무장관과 만나 그린란드를 병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또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린란드인들이 의존해서 독립적으로 올라설 많은 기회가 존재한다며 그린란드인들을 상대로 덴마크로부터의 독립을 부추기는 행보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안보를 이유로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위협하다가 지난 1월 무력은 쓰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태입니다. 미국과 그린란드는 이후 외교적 해법을 논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국가 안보 우려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그린란드는 구체적으로 미국 주둔 확대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최근 미국이 그린란드 남부에 미군 기지 3곳을 새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을 미국 영토로 지정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 내 미군 기지는 북서부 피투피크 우주기지가 유일합니다. 뉴욕주의 한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여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부적절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학생들은 교사가 포옹과 키스를 요구하며 기프트카드를 준다거나 성적을 올려줄 것을 제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현재 유급휴직 조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하예 기자입니다.
2: 뉴욕주 락클랜드 카운티 스프링밸리 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직 중인 ESL 수학교사 기에르모 말팔티다가 여학생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접촉과 요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지 최소 4명의 여학생이 해당 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공식 피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의 여학생은 신원 비공개를 조건으로 언론사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2년 전부터 해당 교사의 성추행이 시작됐고 올 들어 더 심해졌다고 털어놨습니다. 1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여학생은 해당 교사가 9학년 때부터 자신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다시 교사와 제자로 수업에서 만나면서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피해 여학생은 몇 주 전 해당 교사가 자신을 안으려고 시도했으며 가슴 등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이어 키스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교사의 이런 행동이 교실 안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했으며 교사가 기프트카드를 주거나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19세 피해 여학생 역시 2025-2026학년도 동안 해당 교사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학생은 스페인어로 진행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교사가 자신의 신체 부위를 만졌으며 매우 불편한 분위기에서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트라마포 교육군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해당 스쿨 디스트릭은 성명을 통해 학생 대상 성추행 의혹을 인지한 직후 해당 직원을 즉시 유급 행정 휴직 조치했으며 교사는 학교 내 출입도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활동가이자 해당 학교 학부모인 아나 마에다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학교 측이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그 어떠한 정보도 학부모에게 제공하지 않았다며 교육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대변인은 인사 관련 사안은 일반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혐의가 확정되거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부모들과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가 현재 천문학적인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높은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피차이 CEO는 20일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열린 구글 I.O.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구글이 구축한 연산 용량이 이전 20년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현재 AI 시장에 대해 연산 측면에서 비범한 시기라며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연산 인프라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모든 단계에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은 올해에만 1,900억 달러의 자본 지출을 예고하는 등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피차이 CEO는 자신감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이유는 소비자, 개발자, 기업 등 글로벌 전반에서 수요가 보이기 때문이라며 클라우드 부문 수주 잔액이 전분기 대비 약 2천억 달러 늘어났다는 최근 실적 발표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향후 자본 지출 궤적에 대해서는 기술 부문에서 일할 때 미래를 선형적으로 예측해선 안 된다며 급격한 투자 사이클 뒤에 급격한 효율 향상이 따라오는 패턴을 우리는 여러 차례 봐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구글 I/O에서 발표한 AI 모델 제미나이 3.5 플래시가 경량 모델인데도 4개월 전에 최상위 모델 제미나이 3.1%보다 높은 성능을 보인다는 점을 그와 같은 효율 향상의 사례로 들었습니다. 그는 향후 자본 지출의 흐름을 예측하긴 어렵다면서도 AI 인프라가 아니라 모델 자체의 효율화에 집중할 수 있는 순간이 산업적으로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력 등이 일종의 병목이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핵융합, 지열, 소형 모듈형 원전 등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텐서 처리 장치 생산 속도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피차이 CEO는 AI 모델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장 상황에서 구글이 여전히 가장 앞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원천 기술 딥테크 기업이고 기술 개발의 최전선에 있다며 트랜스포머는 구글에서 개발됐고 이 기술이 여전히 AI 혁명 전체의 기반이라고 자신감을 내보였습니다. 실제로 경쟁 AI 모델인 ChatGPT와 클로드 등 현 단계 생성 AI는 대부분 구글이 개발한 트랜스포머 기술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비롯한 중국 개방형 AI 모델의 급부상과 관련해선 미국 사용자들이 중국 제품과 모델을 시도해보는 순간을 살고 있다며 선순환 개발 사이클이 일어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마침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미 헌법상 전쟁 선포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이번 결의안이 최종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두 차례 이상의 표결이 더 남아있어 실제 상원 문턱을 넘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연방 상원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19일 연방 상원에서 이루어진 결의안 상정을 위한 절차 표결에서 결의안은 찬성 50표, 반대 47표로 가결됐습니다. 3명은 불참했습니다. 켄터키주 랜드폴, 메인주 수전 콜린스, 알래스카주 리사 모코스키, 루이지애나주 빌 캐시디 의원 등 공화당 상원의원 4명이 찬성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운동을 벌인 끝에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하며 재선의 꿈이 무산된 캐시디 의원의 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의회의 전쟁 선포나 별도의 승인 없이 미군이 이란과의 교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진행되는 군사작전은 60일로 제한되지만 대통령이 군사적 필요성을 서면으로 의회에 통보할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언급한 것입니다.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쟁 선포는 여전히 의회의 권한입니다. 이번 결의안 상정은 야당인 민주당의 중대 돌파구지만 본회의 표결을 포함해 최소 2회 이상 표결을 더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상원을 통과할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성영화입니다.
0: 미 연방법원이 백악관에 대통령 기록물법 준수를 명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2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존 베이츠 판사는 이날 백악관과 관련 기구 등의 대통령 재임기간 자료를 보존하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미 정부효율서비스, 대통령 자문관 등이 해당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베이츠 판사는 또 완전한 사본이 공식 업무 계정을 통해 전달되지 않는 한 비공식 전자메시지 계정을 이용해 대통령 관련 기록을 생성하거나 공유하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법원이 대통령의 공식 직무 수행을 금지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생성하거나 대통령 관련 직원들에게 전달된 기록물은 법에 따라 보존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 법률자문실은 올해 봄 대통령 기록물법이 대통령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해 위헌적이라는 의견을 냈고 백악관 변호사들은 법률자문실의 의견 표명 후 며칠 만에 새로운 대통령 기록 수집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미 시민

미국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군 항공모함 전단이 쿠바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진입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미군 남부사령부는 20일 X에서 니미츠 항모, 구축함 그리들리, 보급선 퍼턱선트로 구성된 항모 강습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사령부는 대비태세와 존재감, 견줄 수 없는 작전 범위와 치명성, 전략적 우위의 전형이라며 니미츠함은 대만 해협에서 아라비아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전투 역량을 입증하며 지역 안전보장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1975년 취역한 니미츠함은 미 해군이 보유한 현역 최장수 항모입니다. 노후화로 당초 올해 퇴역할 예정이었지만 이란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군의 가용 전력 압박이 커지자 퇴역이 연기됐습니다. 미군은 앞서 미 행정부가 쿠바 혁명 주역이자 막고 실력자인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기소한 날 카리브해 항모 배치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군이 쿠바 앞바다에 항모 전단을 전진 배치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군사 개입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보도가 나온 직후에 이뤄졌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공급망 차단과 경제 제재 등의 압박만으로는 쿠바의 체제 변화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군사 개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미군 지휘부가 요인 체포, 압송 작전을 넘어서는 다양한 군사적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백합장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5월 21일 목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진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

0: 준비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드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자타공인 잡지사에서 옷걸이가 가장 좋은 게스트,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갓을 쓸 때 가장 멋진 남자죠. 갓태남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3: 아, 오랜만에 또 저희가 모자를 쓰고 나왔는데 자, 오늘은 저희가 머리에 이걸 안 쓰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전통 모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 예정이기 때문이지요.
4: 네.
3: 선생님, 외국에서 조선을 말이죠, 모자의 나라라고 부른 적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의 모자 문화가 좀 특별하게 느껴졌던 모양이네요.
4: 네,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근대, 특히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정말 모자가 풍부하고 다양했었던 나라였구나라는 것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기록으로 남겨두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빙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목도 쳐내면 명왕성을 발견했던 퍼시벌 로엘 같은 인물. 그 로엘이 이제 한국에 와서 딱 보니까 정말 많은 모자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모든 남자는 전부 다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 무언가가 전부 다 모양이 다른 거예요.
3: 아, 모양이 다른 게 또 신기했군요.
4: 네.
3: 아.
4: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네네, 조선의 모자에 관한 이야기만으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모자에 대한 진가를 모두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이제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프랑스 이제 민속학자 샤를 바라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좀 낮게 보는, 그러니까 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월하게 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어디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모자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다. 공기와 빛이 적당히 통하고 그다음에 기능성에 따라 제작된 모자의 패션은 파리의 재행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3: 프랑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4: 네, 이제 이 사람이 6주 동안 예. 조선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 문물, 그러니까 예. 민속품을 가져가고 김해박물관에다가 소장하도록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문물들을 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눈에 띄었던 게
3: 조선의 모자.
4: 모자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와 빛이 적당히 통하고
3: 통기성.
4: 통기성.
3: 예, 예, 예, 그렇죠.
4: 왜냐하면 이게 모자 쓰면 예. 땀 차잖아요.
3: 그렇죠. 예.
4: 서양 모자들, 맞습니다. 요즘 모자들도.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감탄을 했었고, 영국의 화가였던 이제 세비지 랜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남자들이 쓰는 모자뿐만 아니라 네. 아주 드물게 여성들이 쓰는 모자가 있어요. 아얌.
3: 어떤 거지?
4: 이라고 하는데. 예. 추울 때 이렇게 위에 머리처럼 쓰고 네. 뒤에 드리개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예쁜 모자예요.
3: 아씨 모자 아니에요? 아씨 모자.
4: 아씨 드리개.
3: 그렇죠. 아씨 모자. 사극에서.
4: 네. 예. 그래서 그 아얌 또는 이제 애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네. 거기에 푹 빠져갖고 어쨌든 남자들의 모자와 더불어서 조선은 모자의 나라다.
3: 그러면
4: 뭐 이렇게 평가를 했고 네. 일부 사람들은 세보지 않은 것 같은데 조선에는 모자가 사천 종류나 있다.
3: 외국인이요?
4: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사천 종류는 안 되더라고요.
3: 약간 과장이시네.
4: 그런데 그런 표현이 이제 있을 정도로 외국인의 눈에 특이했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 우리가 모자를 잘 안 쓰는데 과거의 조선을 보니까 모자의 나라 맞구나.
3: 그렇구나.
4: 라는 거를 이제 새삼 확인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3: 네. 이제 뭐 K 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뭐 갓 정도의 모자, 전통 모자는 외국인들도 많이 알게 된 상황인데.
4: 네.
3: 그럼 우리나라에는 당초에 왜 이렇게 모자 종류가 많았던 건가요, 선생님?
4: 그러니까 이제 모자가 많았던 이유는 주변의 나라하고 일단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당시 그 우리가 개항을 했을 때 중국은 청나라가 있었고,
3: 네.
4: 그 다음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3: 그렇죠.
4: 둘 다 정말 드물게 모자가 안 발달했던, 발달하지 않았던 나라였던 겁니다.
3: 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4: 그 동아시아 중국... 역사에서도 볼 때.
3: 아, 청나라, 일본은 모자 문화가 발달 안 했고.
4: 이제 그 이유는 짐작하실 수 있는 것처럼, 네. 청나라 사람들 그때 변발했잖아요.
3: 아, 청나라니까 변발이지. 아.
4: 네, 그래서 앞머리 쑥 삭발하고, 뒷머리 따가지고 쭉 내렸고,
3: 아.
4: 그러니까 이제 변발의 변은, 그러니까 그, 땋는다라는 뜻이거든요.
3: 아, 그래요.
4: 그래서 우리도 변발의 흔적이 아주 조금 남아있죠. 이제 청나라는 그렇게 변발이 되니까 위에 뭘 쓰는 게 방한용 외에는 특별히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이게 변발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그 촌마개라고 해갖고 앞에를 잘라내고 상투를 쓰기는 하지만 뒤로 그렇죠. 넘긴 상투잖아요.
3: 네, 맞아요.
4: 그러니까 이게 역시 다양한 모자보다는 그냥 이걸 드러내놓고 다니거나
3: 그렇지.
4: 장군들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투구를 쓸 때
3: 아, 투구가 화려하죠.
4: 그렇죠. 네, 그 정도 외에는 없으니까 일반 백성들 또 다른 어떤 뼈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해당하는 모자가 없었던 데 비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투. 고조선 이후로 계속했던 상투의 나라니까 이 상투를 쓰는 순간 뭔가를 덮어서 그다음에 보호하고 또 그걸 드러내고 싶었는데 조선이라는 사회가 50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거는 지향점, 신분 또 때에 따라서는 필요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때그때 모자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자를 통해서 저 사람이 어떤 신분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3: 네.
4: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자가 많아졌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3: 네.
4: 무엇보다도 이제 상투를 트는 순간 이제 사실은 또 이제 집안에 있을 때 망건이라고 해가지고
3: 그렇죠.
4: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쪼매는 작업들을
3: 그쵸.
4: 하잖아요.
3: 집에서 이제 책 읽을 때 그냥 망건만
4: 그렇죠.
3: 하고 있죠.
4: 예. 그런데 이제 그 상투 위에도 이제 상투 모자 같은 거, 상투관 같은 거를 씌워가지고 모자를 쓰는 것
3: 네.
4: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익숙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 네.
4: 어쨌든 이제 예전에 양반들이 볼 때 의관을 정제해야 될 때 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옷이라면은 관은 모자를 가리키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몸 매무새 가장 중요한 부분이
3: 썼다.
4: 모자였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 상투는 언제부터
4: 조선시대부터?
3: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4: 네, 그래서 그 고조선과 이제 기자 얘기를 할 때 네. 특히 이제 고조선 사람들의 중국과의 차이점을 얘기를 할 때 상투 쓴 사람들. 상투를 튼 사람들.
3: 아, 차이점으로 그게 네. 명시되어 있어요.
4: 네, 그 사실은 이제 상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의 고대에서도 틀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인도에서도 보면은 상투 튼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풍습은 아니지만 이 상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모자를 쓸 수 있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과 당대 일본하고 좀 비교가 되는 다양함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요.
3: 상투는 약간 유교 사회에서 뭔가 효의 상징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 결혼을 해야 트는 거죠.
4: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투는 어른이 쓰는 거란 어른이 트는 거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모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3: 그렇죠.
4: 그러니까 네. 이제 상투를 트는 거는 이제 신체발부 수지 부모 불가매상 효지씨야. 그래서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3: 뭐 머리 자르지 마라.
4: 머리 자르지 말고 손톱끝도 다치지 않게 해라. 라는 의미가 또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면서 귀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이제 상투 틀 때는 안에 속을 솎아내거든요. 아, 그럼 그치, 너무 그치. 두꺼워지니까.
3: 아, 이거 우리 탈모의 역사 때 썬킹 선생님이랑 네. 소갈머리, 그 배코치기인가 뭐 그런 거.
4: 배코치기를 해요.
3: 맞아요.
4: 그렇게 해서 맞아. 사실은 치기는 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윤곽을 이제 구성한다라는 상징성이 있고 아.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모자를 쓰는데 이 모자를 갖추는 걸 예의를 갖추는 것에서 기본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우리는 모자를 써야 예의를 갖추는데 네. 서양에서는 모자를 쓰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지나친 격식 또 때에 따라서는 친근하지 않은 사람들의 관계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3: 적어도 서양은 실내에서 이렇게 벗는 것 같아요.
4: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민영환이 니콜라이 2세 대관식에 갔을 때 그게 이제
3: 러시아에.
4: 실내로 궁궐 안으로 성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데 이 갓을 쓰고 있어요.
3: 갓 쓰고 갔어요?
4: 근데 서양 기준으로 이거 벗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실내니까.
4: 근데 우린 예. 맨상투가 나온단 말이에요.
3: 그건 또 우리 입장에서 결례고.
4: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3: 안 들어간 거네.
4: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당시 세계적인 분위기하고는 좀 맞지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어쨌든 모자는 다 써야 되는 거다. 왜냐면 우리는 실내용 모자가 또 있기 때문에.
3: 아, 실내용 모자.
4: 지금 쓰고 계신.
3: 요걸 구비해 가셨으면 요걸로 갈아서 들어갔을 것이다.
4: 그래도 좀 애매하긴 했을 것 같긴 한데.
3: 아, 그래도 거기까지 갔는데 벗고 들어가시죠.
4: 근데 우리도 보면은 저기 임금님 앞에서 뭐 이렇게 상참이나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근정전이나 아니면은 그 사정전을 할 때 보면 그렇지. 머리에 뭐 안 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3: 러시아 임금님.
4: 예, 그 영모 하다가 잡혀온 사람들 빼놓고는 다 뭔가를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선의 어떻게 보면은 네. 일정한 풍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자의 발달을 촉진시키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선에 왔던 이제 프랑스 여행가 조르주 디크로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 아, 네.
4: 그래서 이 조선 사람들의 모자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지위, 계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구분해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자 자체가 굉장히 발달하면서도 일정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자는 특히 조선시대 모자는 그 사람을 읽어내는 코드였다.
3: 그러네.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네요.
4: 네. 그러니까 바코드처럼 이렇게 딱 찍어내면은 네. 뭐 이렇게 쭉 정보가 나오는 것처럼 저 모자 하나만 딱 보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상화가 아주 일부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익성관 흔적이 있다.
3: 아, 불에 탔는데 모자는 익성관이야.
4: 그러면 이건 왕의 어진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네. 뭐 이렇게 막 불에 탔는데 지금 정자관이다. 그럼 양반.
3: 그렇죠.
4: 이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낼 수 있다는
3: 신분증 느낌이 있어요.
4: 그렇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선의 모자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모양을 넘어서서 그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네, 그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다양한 종류를 갖게 된 조선의 모자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뭐 종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모자 알려주실 건가요?
4: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모자 얘기를 하지만 순 우리말로는 쓰개.
3: 아, 쓰개구나, 쓰개.
4: 예, 그러니까 쓸거리, 그러니까 네. 쓸것 이렇게 되니까 이제 쓰개가 되는데 네. 이제 부득이 이제 모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정근대 역사에서도 머리에 쓰는 것이 종류가 여러 개로 나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관. 그 다음에 이제 모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과 모가 한 카테고리로 묶입니다. 이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멸류관, 금관, 통천관, 정자관, 상투관, 사모 이런 것들이 관과 모에 해당하는데
3: 익성관도 관 아닌가요?
4: 익성관.
3: 익성관도?
4: 네. 그러니까 이 관은 네. 기본적으로 영어로 표현을 하면 캡에 가까워요.
3: 캡.
4: 챙이 없는 캡. 햇볕 가리개가 없는. 그러니까 그냥 뚜껑으로 머리만 씌우는 겁니다.
3: 네.
4: 머리만 씌우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둥근 태가 없다라고 아, 보시면 네,
3: 태가 없는
4: 그렇죠. 네,
3: 관은
4: 그래서 이제 관이나 모를 그렇게 가리키는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장식들이 달려 있겠죠.
3: 네.
4: 이제 거기에 비해서 태를 두르는 것.
3: 아.
4: 그러니까 지금 그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가리개가 있는 것이 있다면 네. 립이 됩니다.
3: 아, 립 초립할
4: 네.
3: 때 립.
4: 네. 어. 영어로 치면 햇 H-A-T.
3: 햇. 햇과 햇의 차이네요.
4: 네. 네. 햇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백립, 흑립, 초립, 절립, 패랭이, 삿갓. 이런 아, 것들이
3: 패랭이처럼.
4: 네.
3: 여기, 이게 패랭이죠?
4: 이게 패랭.
3: 어, 네. 제가 썼던 거.
4: 그러니까 이제 저게 조금 더 고대에 가면은 이제 그 흑립, 그다음에 조금 더 가면 초립.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3: 네.
4: 이제 태를 두르면 립이라고 립이 얘기를 된다. 하고요.
3: 예. 네.
4: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립이 흑색 빛으로 나오는 흑립.
3: 흑립을
4: 나중에 좀 더 세련되게 만든 게 갓.
3: 아, 흑립이 갓이구나.
4: 네, 흑립이 아, 갓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 갓은 이제 흑립이라고 예전에는 한자로 쓸 수 있겠구나.
3: 네.
4: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또 있나요?
4: 그다음에 이제 머리에 이렇게 뭔가 봉다리처럼 만들어 갖고 퉁 쓰는 게 있어요.
3: 그 봉다리를.
4: 네, 그래서 네. 수건을 두른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건이라는 표현을.
3: 망건, 망건.
4: 그렇죠. 유건, 탄건, 복건, 굴건, 망건. 그래서 유생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3: 아, 네. 네,
4: 유생들이 이렇게 머리에 쓰고
3: 아, 그렇죠, 그렇죠. 저 안동에 가면 쓰고 계신 유건, 분들 계시죠.
4: 네, 네. 그 재앙 지낼 때 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저기 할아버지 같은 분이 이렇게 특 하나 올려놓고 쓰는. 약간 굴곡이 진 것들이 있어요. 그걸 탄건.
3: 탄건.
4: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상주들이 흰 것을 이렇게 쓰고 있는 어. 이런 거 굴건.
3: 굴건이구나.
4: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영어로 치면 후드.
3: 후드?
4: 아, 뒤집어 쓰는.
3: 아, 그러네. 네. 어, 그러네요. 네. 박광일의 오늘 영어 교실이네.
4: 그래서 캣.
3: 캡. 헷.
4: 캡. 헷. 후드. 후드.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관모, 그 다음에 립.
3: 립. 건. 건.
4: 이렇게 세 가지를 차이점을 좀 이렇게 면서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아, 그런 이건 썬킴 선생님도 이렇게 설명 못합니다.
4: 네.
3: 그럼 이 중에 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특징과 유래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몇 가지 특징 그리고 좀 자주 눈에 띄는 것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익성관
3: 왕이 쓰는 거.
4: 예. 네, 그래서 얘를 왜 익성관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선자는 착할 선자거든요. 네. 근데 익자가 날개 익자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 모양을 염두에 두고 뭔가 착한 것을 행하도록 하는 모자.
3: 어, 좀 매미선자로 배웠는데?
4: 매미선자이기도 해요.
3: 네.
4: 그 두 개로 같이 씁니다.
3: 아, 그래요?
4: 착할선자하고 네. 매미선자를 같이 쓰는데, 오. 한자로는 익성과는 착할선자를 더 많이 쓰고, 네. 별칭으로 매미선자를 씁니다.
3: 아, 요 모양은 매미날개를 본뜬 게 맞나요?
4: 그래서 매미날개가
3: 아.
4: 되는데,
3: 네네네.
4: 이제 이 매미날개를 왜 붙였냐면은, 매미는 다섯 가지 덕을 가지고 있는 곤충으로.
3: 오덕이네요?
4: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오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곱게 뻗은 입은 길게 늘어진 선비의 각근과 같아서, 학문의 뜻을 선비하듯 같다. 그래서 문덕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맑은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그래서 청덕. 이거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농민이 애써 일군 곡식을 탐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염덕.
3: 그렇구나.
4: 이것도 조금 느낌은 가고요. 여느 벌레들과 달리 집조차 짓지 않고 그냥 나무에서 생활하니. 근데 대부분의 벌레들이.
3: 집이 있지 않나요? 아, 그 나무에서 생활하죠. 그게 네. 집이죠, 사실.
4: 개미들 외에는 개미하고 벌 외에는 집을 잘 본 적이 없어서
3: 조금 억지다.
4: 아무튼 그렇지만 검덕, 검소하다. 그다음에 철에 맞춰 허물을 벗고 때에 맞춰 열심히 울며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만하다. 그래서 신덕.
3: 엄청 좋게 봤네요.
4: 네. 그래서 이제 이 익성관과 관련해서 중국에서는 이미 위진 남북조 시대부터 썼다라고 하지만 가장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 태종 이세민. 당태종.
3: 당태종.
4: 이세민이 예. 이렇게 탁 그 황룡포 있고.
3: 아, 그래, 본 것 같다.
4: 그 다음에 익성관을 쓰고 있는 장면이 있어서.
3: 네.
4: 우리나라에는 아마 신라 때부터 전해지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3: 네.
4: 대체로 자료나 여러 것들을 보면은 고려 때부터 우리나라도 익성관을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3: 아, 예.
4: 사실 이제 왕과 관련해서 조금 더 격식이 있는 장면에서는 익성관이 아닌 다른.
3: 관.
4: 관. 즉
3: 거죠?
4: 멸류관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3: 아, 아 저런 거 옥황상제가 쓰는 거.
4: 맞아요.
3: 옥황상제 모자잖아요. 저거.
4: 옥황상제 네, 모자. 옥황상제가 이제 주로 쓰는데 네. 중국의 그 황제를 이제 하늘에 있다라고 여기면 옥황상제가 되는 거거든요.
3: 네, 네.
4: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의 상징을 저 멸류관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3: 네, 고종이 쓴 것도 본 것 같아요.
4: 네, 네. 일종의 예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즉위식을 할 때거나 중요 국가의 행사를 할 때 저 네. 멸류관을 쓰는데 핵심은 뭐냐면 저거는 이제 그 통천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캡에다가
3: 네.
4: 그러니까 관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모자를
3: 태 없이
4: 이렇게 모자를 쓰는 건데
3: 그렇죠.
4: 위에다가 평평한 면을 달았어요.
3: 그렇죠. 사각형.
4: 그래서 통천관을 하는데 그것만 하면은 조금 덜 예쁘니까 네. 여기다가 구슬을 이렇게 느린
3: 그렇죠.
4: 장식을 달아요.
3: 예.
4: 그래서 황제는 12줄. 그다음에 구류가 있으면은
3: 왕.
4: 그다음에 세자는 8줄.
3: 정자관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강민 아나운서가 쓰고 계신 게 이제 정자관인데요. 네. 가장 많이 조선시대 선비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렇게 도포 있고 이제 실내에 앉아서 책 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손님들 맞이했을 그렇죠. 때 가장 많이 쓰는
3: 훈장님도 이런 거 쓰고
4: 맞아요. 예. 이 관인데 네. 정자관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의 성리학을 만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몇 있습니다.
3: 네.
4: 완성했던 거는 주희여서 주희를 높여서 부르니까 주자학.
3: 아, 네.
4: 이렇게 부르는데
3: 네.
4: 그 주희 이전에 이학이라고 해서 이치와 관련된 것들을 정리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정호, 정이. 근데 그 둘을 합쳐서 정자라고 불러요.
3: 아, 두 형제를 정자라고 해요?
4: 네, 높여서.
3: 그들의 모자인가요?
4: 그래서 네. 그들이 썼다고 알려진 모자를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이 쓰면서 네. 나도 정호, 정희 형제처럼 성리학에 심취해서 특히 이학이라고 하는 것에
3: 네.
4: 관심을 갖겠다라고 해서 저 모자를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 복잡한 구조에서 네. 겹부로 되어 있습니다.
3: 맞아요.
4: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거나 3중으로 돼서 2층관 또는 3층관으로도 부르는데
3: 이게 3층관이네요.
4: 저게 이제 3층관이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작은 거는 2층관.
3: 차이가 있나요? 더 그냥 비싸고 싸고
4: 더 좀 권위가 있다라고 하고 또 더 큰 비용을 들였다라고 보이지만 크게 그것을 두고 격식의 차이를 두지는 않는 것 같고요.
3: 네. 네.
4: 다만 이제 정자관이 너무 화려하니까
3: 네.
4: 그냥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사각뿔 모양을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3: 사각뿔을 쓰는 경우가 있구나.
4: 네.
3: 예. 자, 이렇게 관은 좀 공적인 자리에서 격식을 갖추고 좀 소탈하게 가려면 사방관을 쓰기도 했는데
4: 네.
3: 그럼 가볍게 일상에서 쓰는 모자를 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성균관의 유생들이 공부할 때 쓰는 게 이제 유건.
3: 유건.
4: 네. 그래서 이제 이 유건 같은 경우는 안에서 공부할 때만 쓰고요.
3: 아.
4: 밖에 나갈 때는 저게 쓰는 게 아닙니다.
3: 공부 모자네요.
4: 네,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게 그럭저럭 잘 묘사가 됐던 게
3: 네.
4: 성균관 안에 있을 때는 저 유건을 쓰고 막 유생들이 돌아다니다가 길 밖으로 기방 나들이 할 땐 갓을 쓰고
3: 그랬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그러니까
3: 맞네.
4: 그러니까 그게 밖에 나갈 때는 이걸 쓰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학교 내부에 쓰는
3: 그렇죠,
4: 것. 그렇죠. 약간의 이제 실내적인 느낌이나 좀 격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이제 하급 관리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노비로서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천한 사람으로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이 건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가볍고 좀 격식이 좀 덜한 곳, 또 때에 따라서는 좀 편하게 쓰는 것.
3: 건까지만 가도 양반들이 쓰는 건 거죠?
4: 아니요.
3: 아니요.
4: 건은 다 양반이 쓰는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평민이 쓰는 것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천민이지만 관리들이 있어요.
3: 건을 써도 돼요?
4: 네네네. 그럴 때는 왜냐면 그 사람이 관직에 있으니까,
3: 네.
4: 일종의 제복하고 맞춰서 입느라고 건을 씁니다.
3: 그럼 립도 써도 되나요?
4: 립은 그때그때 그때 또.
3: 아, 패랭이는 쓰니까 상인들이.
4: 당연히 립도 네. 써요.
3: 아, 립도
4: 그러니까
3: 쓰고.
4: 천민도 모자는 가지고 있다.
3: 아, 신분을 이렇게 네. 딱딱 나누는 건 아니죠.
4: 그렇죠.
3: 아니구나.
4: 그런데 네. 관직이 양반이 관직이 있고, 그 다음에 평민의 관직이 있고, 천민도 관료로, 그러니까 관직의 말단에서 일을 하거든요.
3: 네.
4: 이제 그런 사람들은 모자를 씁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4: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그래도 좀 관, 뭐, 이런 것들이 좀 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립이 일반적으로 좀 쓰는 거고,
3: 네.
4: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건은 조금 좀 가볍게 쓰는 거다.
3: 탄건은 뭐예요, 탄건?
4: 이제 네. 탄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독특한데요.
3: 네네.
4: 이게 민간에서 쓰는데 관직자들이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3: 민간의 관직자.
4: 네. 그래서 그냥 양반이 쓰는 게 아니라
3: 아, 네.
4: 지금 현재 현직 관료. 집안에 있을 때 편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3: 아~
4: 어떤 뉘앙스냐면은
3: 공무원들이 쓰는 거.
4: 네, 예.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 네. 이제 약간 좀 권위나 격식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네. 집에서 이렇게 놀 때는 벗어놓습니다.
3: 초상화 같은 걸 통해서 모자 모양은 다 연상이 되는데 용어를 자세히 몰랐었는데 오늘 이렇게 싹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우리의 전통 모자 아니겠습니까? 갓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가 볼 텐데 갓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떨 때 썼는지 또 만드는 과정도 궁금하고요.
4: 예. 네. 일단 갓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흑립이라고 보통은
3: 네.
4: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3: 네.
4: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느낌상 그러니까 대나무를 이렇게 얽어가지고 검은색을 칠해서 보통의 이제 상층 사람들 고려 때라면 귀족 조선 때는 이제 사대부들이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대나무를 점점 얇게 뺍니다. 네. 그래서 약간 반투명하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약간 이제 그런 어떤 재질로 만들었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위 아래를 모두 대나무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대나무가 되니까 이 모자 부분이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되고 이게 좀 약간 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좀 탄력도 있고 좀 덜 망가지는 걸 막 찾다 보니까 말꼬리.
3: 아, 말꼬리.
4: 말에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말의 꼬리와 갈기털은 사람 머리카락처럼 계속 자란답니다.
3: 그 잘라도요?
4: 네.
3: 에?
4: 그래서 한 번씩 잘라준대요.
3: 아, 살아있는 말에 달린 꼬리는?
4: 네.
3: 그렇죠. 예.
4: 보통 동물이 그냥 털갈이를 하지 그게 자라진 않잖아요.
3: 아, 그렇구나. 말꼬리 자라요?
4: 말꼬리하고 갈기 쪽은 자란대요.
3: 이발을 좀 해줘야 되네.
4: 네. 그러니까 그 털이 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구로 쓰이는데 네. 이거를 여기에 적용을 시켜볼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윗부분은 주로 네. 말꼬리, 말총으로 만들고 양태라고 하는 태 부분은 네네. 주로 이제 대나무로 만들면서 네. 이제 갓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모양이 처음부터 이 모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3: 아, 그럼요.
4: 처음에는 여기가 끝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아, 모양.
3: 약간 산 모양이구나.
4: 그렇죠. 네,
3: 뾰족한 네, 곶갈 모양.
4: 곶갈 아, 모양으로. 아. 그러니까 페랭이도 처음에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됐을 것 같고 그러다가 요거를 대나무로 바꾸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다가도 네. 잘 안 돼서 지금 남아있는 관 중에서 가장 아 갓 중에서 가장 오래된 갓이 유성령이 쓰던 갓이 남아있습니다.
3: 그래요?
4: 예. 네.
3: 그 전권은 안 남아있구나. 예.
4: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유성령의 관도 요렇게 돼 있어요.
3: 아, 뾰족해요. 예.
4: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야 조금 더 세련되게 하면서 이거를 평평하게 원뿔 모양으로 올리고 위에도 평평하게 만들면서
3: 오, 몰랐네.
4: 지금의 갓 모양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은색 네. 흑립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네. 이제 나라의 국상이 있다.
3: 네.
4: 그럴 때 쓰는 갓은 이거 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상복이 하얀색이니까 네. 여기에 흰색 천을 붙입니다. 그래서 백립.
3: 아, 백립이 또 있구나.
4: 네.
3: 흰색 천을 붙여서.
4: 그 다음에 이제 무관으로서 당상관들이 뭔가 전장에 나갈 때 그 융복이를, 천립 같은 걸, 융복을 입거든요. 네. 그 천립 같은 걸 입을 때 거기에 어울리도록 붉은색으로 칠한 그런 어떤 붉은색 갓 주립.
3: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가장 오래된 갓, 유성룡의 갓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고 보물로 지정이 됐는데.
4: 국립대구박물관.
3: 저건 지금 하얀색을 네. 덧댄 건가요?
4: 그 지금 가에 해진 부분을 아, 보수를 한 거예요.
3: 아 보수를 한 거구나.
4: 네,
3: 저건 흑립이고.
4: 흑립이죠.
3: 그렇죠, 네, 그렇죠.
4: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한 부분만 하얗게 남아 있는데 보면 약간 원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3: 네. 뾰족해요.
4: 예, 네, 간 모양과는 조금 다른 원통 모양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거를
3: 네.
4: 이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4: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간 모양도 대체로 조선 후기의 것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갓의 곡선이 살짝 매끄럽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수평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3: 아~
4: 그러니까 왜 갓을 볼 때 네. 저게 그냥 예쁘다를 넘어서서 굉장히 품위가 있구나.
3: 곡선미가
4: 느껴지는 네. 부분들은 반투명하면서도 그 곡선미를 가지고 있어서 세련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3: 아~
4: 단순하게 그 모자 자체가 모양이 이렇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모자 하나하나에다가 의미 부여를 했고 그것에 어울리는 복식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차림이 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3: 그 디테일이 멋이죠.
4: 그렇죠. 그 디테일이 그렇죠. 멋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참 여러 부분에서 대단하지만 갓을 포함한 모자 정말 열정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자에 진짜로 마음을 다했던 나라
3: 모자의 진심이었던 나라
4: 진심이었던 나라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마치기 전에 질문 하나.
4: 네.
3: 비 올 때는 어떡하나요?
4: 비 올 때는 여기에다가 기름 조기 먹인 종이가 있습니다.
3: 네.
4: 요거를 위에다가 쓰고 네. 빨리 집에 와서 습기를 다 닦아낸 다음에 갓함에 넣어서 보관을 합니다.
3: 아, 예. 빨리 집에 와야 돼요.
4: 네. 그래서 이제 기름 먹인 종이를 이렇게 쭉 네. 해가지고 네. 그래서 덮어서 쓰고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끔 서양 사람들은 어떻게 머리에다가 우산을 쓰고 다닐 생각을 하지? 라고 해서 놀랐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3: 그렇군요. 자, 모자의 천국이라고 불린 조선. 예, 그 안에서도 투명하고 또 상투랑도 잘 어울려서 조선 남성의 멋을 보여주는 갓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방랑신 김삿갓 할 때 이 삿갓. 거기서 갓은 당연히 머리에 쓰는 갓이라는 걸 아실 테고요. 그렇다면 삿은 뭘까요? 삿. 예, 찾아봐도 생각보다 이게 정보가 안 나와서 좀 당황했는데 요즘도 이제 쓰이는 표현 중에 삿자리라고 해서 대나무 껍질이나 갈대를 엮어서 만든 돗자리를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가장 구하기도 쉽고 좀 다루기도 수월한 소재였다고 하는데요. 그 삿자리의 삿이 삿갓의 삿이라고 하네요. 솔직히 여러분 모르셨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0: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0: 뭔가 원했어. 눈에 세차고 정도.
1: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댄서 그리고 배우로도 활동하고 있는 제이블랙 조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강연자가 춤추면서 등장하고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오늘은 재능과 노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저는 아무래도 춤을 위주로 지금 추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배우러들 찾아오세요. 그런데 요즘에는 춤에 대한 인식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손을 붙잡고 와서 우리 애기 춤 좀 가르쳐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로서는 너무 기쁜 일인데, 그리고 나서 100분이면 100분의 부모님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꼭 하는 질문이 하나 있으세요. 우리 애기 재능이 있나요? 우리 애가 재능이 있을까요? 우리 애가 잘할 수 있을까요? 재능은 많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아, 재능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저 일을 해도 되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제가 충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 제가 할 얘기는 뭐냐면, 저는 재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그걸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빗대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 뭐 SNS나 제 채널에 와서 댓글들을 많이 다세요. 아, 이 사람은 뭐 신이 내린 춤꾼이다. 이 사람은 재능과 노력이 합쳐진 집합체다. 극찬을 엄청 해주세요. 네,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저는 재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설득력이 전혀 없죠. 저는 재능이 없어요 라고 하면 제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춤을 처음에 시작할 때 왜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 굳이 야 너는 안 돼, 아니 너는 이거 하지 마, 너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재능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죠. 재능 있는 애한테는 칭찬을 하든지 아니면은 아무 말도 안 하죠. 그냥 부러워하거나. 근데 저는 재능이 있다라는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저한테 안 된다라고 하는 선배와 선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 말만 들었어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안 된다는 소리만 들었어요. 안 된다. 넌 그만둬라. 너는 이 분야가 아니라 저 분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 뒤에서, 저 다 들리는데 뒤에서, 야, 쟤는 왜 데리고 왔어? 쟤는 안 돼. 왜 쟤를 데리고 와? 그런 소리만 들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벌써 결론이 났죠. 저는 재능은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재능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도록 됐을까? 저는 여기 나와서 자랑을 하러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능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이 무언가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노력도 아니에요. 노력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수반돼야 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계시고, 그 일을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서 가장 크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삽니다. 맞죠?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닌 생계,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이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걸 잘하나? 잘하지 않나? 근데 이 생각이 가끔은 제가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요? 그거는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근데 많은 분들이 순간 오해를 하시는 게, 아, 나는 이거를 잘하지 않으니까 이 일은 하면 안 되겠다. 말이 안 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린 친구들이. 아니, 당연히 해야지 잘하게 되는데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잘하지 않는다고 이 일은 안 되겠대.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들, 예능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재능이 있어서 성공했다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부터 재능이 있어서 뽑혀서 국가대표까지 가는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예요. 정말 극소수. 나머지는 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직업적인 거 말고 그냥 아, 나는 노래가 좋아. 나는 춤이 좋아. 내지는 나는 게임이 좋아. 난 낚시가 좋아. 난 골프가 좋아.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는 어느샌가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가 돼 있어요. 자, 어떤 식으로 전문가? 그 사람한테 골프를 모르는 사람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해요. 아, 골프가 어떤 거예요? 그러면 다다다닥 나와요.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해. 난 좋으니까 치는 건데 자기도 모르게 이미 골프에 대한 영상을 섭렵하고 있고 골프에 대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다 넣어놨어요. 자기는 전문가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러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 비전문가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엄청나게 전문가 같아요. 근데 완전 똑같아요. 저는 춤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는 춤을 좋아서 춘 거예요, 그냥. 좋아서 막 쳤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제이 블랙! 소개하고 제이 블랙 춤신 추망, 어우, 창피해.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저한테 춤 잘 춘다고 계속 다 칭찬하는 거예요. 전문가, 어, 전문가분.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난 좋아서 한 건데. 사람들이 대부분은 부정적인 단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잘 받아들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람이 속이 좁아?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게 상처가 되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나요. 하기 싫어도 계속 생각나죠. 특히나 내가 가까운 사람한테 그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런데 그 가까운 사람이 지나가는 말로 야, 너 오늘 되게 잘생겼다. 내지는 오늘 나랑 당구한 게임 치자 했는데 야, 너 당구 잘 친다. 이런 작은 칭찬들 있죠. 진짜 사소한 칭찬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아주 사소한 칭찬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인사치레겠지. 그냥 하는 소리겠지. 자,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무의식 중에 너무 많이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물론 저도 제 마음대로, 제 의지대로 그거를 부정적인 게 들어왔을 때 바로 떨쳐내거나 그럴 순 없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저도 상처가 되고 마음속에 있어요. 하지만 이걸 떨쳐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이 나에게 선의로 얘기한, 호의를 가지고 얘기한 그 칭찬에 대해서 절대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는 법을 익혔어요. 예를 들면 저로선 그런 거예요. 댄서니까, 댄서로 활동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이 블랙님 춤 너무 잘 추세요. 자, 제가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어봤겠어요. 그죠? 그럼 몇천 명이 있는데, 몇백 명이 있는데 공연하고 그분들이 다 입 모아서 얘기해요. 그럼 하루에 몇백 번씩, 몇천 번씩 막 듣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공연자들은 그 칭찬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뒤에 가서 그냥 아휴, 오늘 다 잘했다. 하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저한테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는 진심으로 받아들여요. 아, 내가 못했으면 저런 소리 안 하지. 못했는데 잘했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냥 얘기 안 하지, 못했으면. 근데 여러분이 저한테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내가 잘한 거잖아. 그런데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자기가 만족을 못했어, 이 공연에 만약에.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네가 잘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야, 너 잘했다니까. 그 무대 뒤에 들어와서 자기 모니터링을 막 해. 자기 영상을 봐. 그러면은 막 나한테 드림이래요. 오빠 저 오늘 어땠는지 한번 피드백 해주세요. 보여줘. 야, 너 무지하게 잘했네. 아니에요. 아니, 물어봤잖아, 네가. 네가 물어보고 내한테 피드백 해달라고 그래놓고 야, 너 진짜 잘했다는데 아니래. 이렇게 되면 자기를 깎아먹는 일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아니, 왜 사람들이 잘했다 그랬는데 자기의 장점을 찾아서 이점으로 발전시킬 생각은 안 하고 자기 생각이 막 완전히 꽁꽁 갇혀가지고 옆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너무 단순한 이론이잖아. 잘 된다라고 생각해도 잘 될 수 있을 말동인데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저는 거기에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를 했을 때, 어떤 춤을 췄을 때 야, 너 잘했어 오늘 하면 그날 모니터링을 하면서 내가 뭘 잘했는지 찾아봐요. 그럼 다음에 그걸 또 해. 그럼 또 잘한대. 그 잘한 것들을 모으니까 지금의 제이 블랙이라는 댄서가 존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칭찬하고 댄서들은 우러러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에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부터 강조하는 부분이 재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확실하게 알아요. 절대 최고는 아니지만 최고 중에 한 명일 자신은 있어요. 재능이 없는 사람이. 재능이 절대 없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저를 믿으셔도 돼요. 의심하시죠, 아직도. 저는 연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배우를 시작한 지 벌써 6, 7년 돼가요. 근데 아무도 모르세요. 왜냐하면 무명 배우니까. 연기 나 혼자만 알아. 6년 된, 7년 된 배우. 자, 작품도 여러 개 찍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공중파 드라마 단역도 나갔었어요. 하지만 모르죠. 왜냐면 비중이 없으니까. 비중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건데 저는 그게 지금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릴게요. 지금 무명 배우예요. 5년 안에 제가 시상식에서 상 받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할 수가 있냐면 그냥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는 거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통장에 잔고가 한 100만 원도 없었어요. 100만 원이 뭐야? 50만 원도 없었지. 50만 원이 뭐 10만 원 있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잔고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차도 없었거든요. 32살인데 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어느 날 공연을 갔는데 지나가다가 벤츠가 한 대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은 단종됐어요. 네. 너무 멋있어서 제 제자 한 명한테 같이 지나가다가 야, 이거 봐봐. 멋있지? 그랬어요. 오, 막 이래요. 멋있지? 내가 이거 산다. 그러니까 막 웃어요. 기분 나쁘게. 나랑 한 10살 차이 나는 게. 그래서 야, 너 웃었어? 나 진짜 이거 산다. 너 좀만 기다려. 나 이거 사면 놀래지 마라. 그 다음에 바로 샀어요. 이건 한 가지 예일 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 막 이런 저서나 이런 것들 유명한 책들 보면 왜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게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난 로또가 된다. 난 로또가 된다. 로또가 된다. 이런 생각 말고 예를 들어서 제가 전 춤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춤을 좋아하니까 내가 춤을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데 대부분 목표를 너무 작게 가지세요. 이 바로 다음 목표들을 많이 세우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성취감을 얻으면서 계속 탄력받아서 나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목표한, 계획한 것을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 아웃풋을 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진짜 큰 목표를 잡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허황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전혀 아니거든요. 전혀. 재능은 결론적으로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만약에 지금 일을 시작을 안 하셨다면 재능 신경 쓰지 마시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난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재능 여하와 관계없이 선택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충분히 전달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세바지 작가님과도 약속을 했어요. 제가 배우로서 잘 되면 이 자리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언제가 됐던 중요하진 않아요. 아닌가? 좀 중요한가? 빠르면 좋겠죠. 제가 배우로서 여러분께 눈에 띄는 그 순간 다시 이 자리에 찾아뵙고 여러분이랑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을 꼭 가지고 싶어요. 그때 제이블랙이 출연한다고 하면 꼭 다시 와주세요. 네. 이렇게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

0: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0: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나요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오늘부터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는 마이크를 들고 유세하는 후보들의 모습, 유세 차량도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들이 내일 발표되는 가운데 여야는 긴장감 속에 지지 후보들의 호소를 듣고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오늘 경기 평택을의 유이동 국민의힘 후보는 황경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전보다 열려있음을 시사하면서 평택을의 오자구도에 변화가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오늘 파업 앞두고 90분 전 극적으로 잠정 합의한 삼성전자 노선은 내일부터 노조원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일부 승부사들에서 주요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정청리의 당대표를 비판하면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를 연결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1: 예, 박종현 판승 매주 목요일 정치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는 승부사들 시간이 왔습니다. 자, 먼저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1: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과 서정욱 변호사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예, 안녕하세요.
1: 아유, 이게 또 네 분이 오시니까 한판 승부 목요일이 꽉 찹니다. 아, 우리 윤석 대변인님이 이 바쁜 와중에 말이죠. 또 책을 번역을 했어요. 아. 레이건. 야, 제가 갖고 왔어요. 레이건 대통령. 언제 이 시간을 쪼개서 하신 겁니까?
5: 예, 뭐 겨울에 좀 했습니다.
1: 겨울에?
5: 예, 예.
1: 겨울부터 시작해서 드디어. 예. 예. 따끈따끈한 신간 레이건.
5: 예.
1: 서 변호사님. 레이건 대통령에서 아세요?
4: 제가 이게 뭐 아주 존경합니다. 보수 쪽에서는 아마 인기 탑3 안 될 겁니다.
1: 아, 그렇죠.
4: 그리고 그분이 그, 그때 힐튼 호텔, 이번에 호텔요.
1: 그쵸.
4: 그때 그 암살 위협으로 패를 11일간 입원했잖아요.
1: 예, 맞아요. 예.
4: 이런 데 기억도 나고.
1: 아하.
4: 뭐 저는 상당히 그때가 우리 보수 전성기였어요. 일본이 낙하손해하고. 막 전두환 좀 그렇지만 그때가 한미인의 보수에는 전성기였어요.
1: 그렇죠.
4: 예, 그렇죠. 예.
6: 자, 보통 레이건 말하면 네. 요새 이제 트럼프가 마가를 말하는데
1: 그렇죠. 네.
6: 원래 마가가 엘마가예요. 레이건의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이거든요. 보통 요 정도 말하는데 또 안 좋은 얘기 하시네.
1: 예. 아, 윤석 대변 어떤 분들이 좀 읽으면 좋겠다 추천해 주시면.
5: 아, 제가 이유가 있죠. 왜 이 시점에 레이건이. 이분이 이제 민주당 위주로 2차 대전 직전부터 해서 쭉 이어져오던 미국 현대사 흐름을 공화당의 보수주의 재건과 함께 바꿔놓은 분이다. 그리고 냉전 종식했다. 결론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 지형이 좀 많이 이제 좀 기울어졌잖아요.
1: 예.
5: 그래서 보수가 제대로 기능을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또 윤석 대변인 좋아하시는 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안 넘어가겠습니다. 6.3 지방선거 이제 13일 남았습니다. 오늘 공직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자, 이런 가운데 그 평택을 오늘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황교안 자유혁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보수 단일화 발언인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가. 서 변호사님 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4: 저건 이제 유희동 후보하고 통화를 한번 했죠.
1: 아무래도
4: 단일화 문제도 이야기하고.
1: 그러셨어요.
4: 근데 그 제 생각에 유희동 후보는 좀 의지가 있어요.
1: 단일화?
4: 예, 본인 당선돼야 되니까. 근데 그 워낙 부정선거 때문에 격차가 너무 커요. 이걸 이게 어떻게 극복하느냐 말이에요.
1: 아, 그 부정선거의 강을 넘어야 되는데.
4: 그러니까 이 강을 이게 건너기가 어려워요. 황교안 대표는 이게 그게 정치하는 목적이거든요.
1: 예, 예.
4: 부정선거 규명하는 게. 그런데 그런 데서 유희동 후보가 우리가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규명해 줄게. 이럴 수도 없잖아요.
1: 맞아요.
4: 그러면 이게 또 역풍이 많이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그 단일화가 황교안 대표 쪽에서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1: 근데 황교안 대표가 오히려 처음 선거 시작할 때는 단일화의 의지가 있는 것이 이분이 말씀하셨었는데.
4: 그때는 이제 합당까지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부정선거라는 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1: 이게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4: 그렇습니다.
1: 아하. 어떻게 보세요?
5: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이제 부정선거 대신에 공정선거라고 단어를 바꾸셔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다른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이 단일화를 대하는 자세와 황교안 후보가 대한 자세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보수 통합을 한번 시도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3: 예, 예.
5: 미래통합당 2020년에 저희 당 당대표 하시면서. 그리고 당대표를 하셨던 분이니까.
3: 예.
5: 전체적으로 이 보수가 의석 하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의미를 남다르게 생각하실 거라고 보고 단일화 가능성을 생각보다는 저는 높게 봅니다.
3: 아하.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의 단일화.
6: 저희는 기본적으로 보수의 단일화가 있을 거라고 일단 대비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3: 평택에서?
6: 네.
3: 예.
6: 근데 이제 이게 단일화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황교안 후보가 일방적으로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고 드랍을 할지 그건 모르는 건데
3: 예?
6: 저는 좀 의외인 게 저희가 유희동 후보 그래도 좀 안다고 생각하는데
3: 예.
6: 이분이 과연 황교안 후보에게 이렇게 단일화의 손짓을 하는 게 과연 이분이 그동안 걸어온 정치의
3: 예?
6: 어떤 여정에서 그렇게 맞나?
3: 아.
6: 제가 국민의힘의 한지하 의원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
3: 예?
6: 최근에 제가 그분의 팬이 됐어요. 그분이 했던 말이 와닿더라고요. 급하다고 원칙과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3: 아하.
6: 근데 저는 그 원칙과 선이 저는 유희동 후보가 잘 기억하셔야 된다.
3: 아.
6: 만약에 그 원칙과 선을 넘었는데 그나마 표라도 붙으면 다행인데
3: 예.
6: 만약에 표가 안 붙어버리고 선거도 떨어져버리면
3: 명분이
6: 본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이미지도 같이 훼손된다.
3: 아.
6: 그래서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단일화든 지지선언이든 대비는 하고 있지만
3: 예.
6: 저는 유희동 후보 되게 국민의힘에서 좋게 제가 평가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3: 황승별에서?
7: 개인적으로 저는 단일화 협상을 구체적으로 염두한 발언 같지가 않고 저렇게 메시지를 줌으로써 보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3: 아하.
7: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자연스러운 표쏠림 현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은 황교안 후보보다는 내가 당선 가능성이 높고
3: 예.
7: 그러니까 이렇게 포용하는 메시지를 내면 안 그래도 이제 같은 평택을 해서 지금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은 거의 뭐 끝까지 싸우고 있는데 나는 포용하는 사람이다.
3: 아.
7: 진보는 이쪽으로 좀 모여주세요.
3: 아하.
7: 이런 신호탄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아, 실제적인 네.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7: 네, 네, 네.
3: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조국 후보의 발언이 또 인상적입니다. 조국 후보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희동 후보가 1등이 된다면 저는 진보 진영도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김용남 후보가 단일화에 반대하는 상황으로 한다. 오히려 공을 김용남 후보에게 돌리네.
6: 우리 앵커분께서도
3: 예.
6: 바로 웃잖아요. 왜 웃겠어요?
3: 아, 원래 웃음이 많아요. 근데 제 웃음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6: 아, 사실 그 대부분이
3: 예, 예.
6: 조국 후보의 이런 말 듣잖아요.
3: 예.
6: 그러면 좀 웃어요.
3: 아.
6: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속된 말로 좀 기가 차서 웃는다고 하잖아요.
3: 아.
6: 그러니까 제가 강수영 변호사한테 뭐 예. 부탁할 거 있고 뭐 예. 제안할 게 있는데 막 패놓고
3: 막 패놓고
6: 막 예. 여기저기 사정없이 때려놓고
3: 아.
6: 갑자기 수영아 얘기 좀 할까? 이렇게
3: 아.
6: 하면은 이 듣는 수영이 기분 좋겠습니까?
3: 아.
6: 얼마 전에 매불쇼에 나가셨어요.
3: 아, 조국 후보.
6: 두 가지가 기억납니다. 저는
3: 예.
6: 갑자기 뭐 성비위 그 개혁신당에서 예. 그 조국혁신당에서 일어났던 성비위 사건 얘기 물어보니까 앵커가
3: 예.
6: 아니 그때 나 감옥에 있었고 나 오히려 내가 좀 서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본인들
3: 예.
6: 일이니까.
3: 예.
6: 근데 그러면서 뭐 민주당이 그동안 뭐 성비위에 대했던 거에 비하면 우리는 아주 깔끔하게 일처리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쉽게 말해서 디스한 거 아닙니까?
3: 민주당을.
6: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뭐 본인이 뭐 이제 선거가 끝나면. 뭐 이제 연대와 합당을 주도적으로 내가 논의하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네. 근데 합당하고 연대는요. 본인이 배지를 달든지 안 달든지 상관이 없어요.
3: 아.
6: 그러잖아요. 뭐
3: 예,
6: 배지
3: 예.
6: 단 사람만 연대를 논의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3: 아.
6: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아니 우리 얼마 전에 합당 실패했잖아요.
3: 예.
6: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합당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직 의견이 분분한데
3: 예.
6: 이것을 빨리 진행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불협화음이 커졌잖아요.
3: 그렇죠, 그렇죠.
6: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3: 예.
6: 이게 이슈가 될 수가 있어요.
3: 아하.
6: 그리고 그때 선출된 지도부가 당내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만약에 합당하기로 하면 그때 제안을 하면 거기서도 같이 이렇게 하우를 해주는 거지
3: 예, 예.
6: 본인이 지금 얘기하면 될 것도 안 된다.
3: 아.
6: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3: 아, 정중하게? 네. 요거를 윤석 대변인이 웃으면서 크게 들으셨는데?
5: 아까 뭐 선을 넘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3: 네.
5: 그럼 단일화는 절대 없겠네요.
6: 조국 예, 후보하고요.
3: 예, 예, 예.
6: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후보와의 단일화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아, 이번 평택에서?
5: 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선을 넘어도 뭐 한참 넘은 거가 되잖아요. 예, 선 한 두세 개는 넘은 거가 되잖아요.
6: 어떤 분들을 가지고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지 알겠는데 어쨌든 예. 저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하고는.
5: 네, 잘 지켜보겠습니다.
3: 예, 우리 강수영 변호사도
7: 네.
3: 최근 SNS 좀 많이 하시던데 보니까.
7: 네, 근데
3: 예.
7: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를 하면 예.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0.8 이런 식으로 깎이리라고 봐요.
3: 조국과 누구 김용남 후보와의 대화.
7: 네, 그렇게 보고요. 지금 조국 대표와 조국 후보가 하는 메시지는 일관된데 예. 좀 흐름이 있습니다. 아. 그 유시민 작가의 지금 최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어준 예. 뉴스공장의 김어준 오늘. 씨의 또 발언하고 조국 후보의 말이 다 일맥상통해요. 조국 후보가 당선이 되면 예. 민주 진영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건데 김용남 후보가 되면은 그게 안 될 것이다.
3: 아하.
7: 아, 그 논리예요. 결국 예. 우리 지난 합당 논의 때 그렇게 싸움이 벌어졌을 때 ABC 이론이 나왔잖아요.
3: 그렇죠.
7: 그 ABC 이론의 재소환이에요. 결국에는 아, 재소환이고 예. 김용남 후보 캠프의 그 개소식에 온 분들도 계속 그 어떤 특정 몇 분을 소위 말해서 그때 이제 합당 논의 때 합당에 대해서 신중 논의나 반대를 이야기했던 분들을 하나하나 꼽으면서 좀 더 노골적으로 인터넷에서는 이제 그 뉴 이재명 혹은 뭐 하여간 비토 세력으로 뽑히고 있는 그 사람들만 거론하면서 어, 김용남 후보는 그들이 뭉쳤다. 뭐 이현주 최고라든가
3: 예.
7: 한준호 아. 뭐 의원이라든가 근데 정청래 대표는 쏙 빼요.
3: 아,
7: 그런 게 저는 아주 얍삽해 보이는데
3: 예.
7: 어쨌든 이렇게 철저하게 피하 구분을 하는 아. 피하 식별을 하는 데 대해서 어, 구도를 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진보의 분열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것이고 본인의 소구력을 감소시킨다는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3: 조 후보 오늘 이제, 예 말씀하세요.
4: 예,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를 봐도요.
3: 예.
4: 1, 2등이 단일화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3: 아.
4: 단일화라는 게 1, 2등이 합니까? 지금 3, 유희동은 3등이에요.
3: 아.
4: 그렇잖아요?
3: 여러 가지 추세의 흐름을
4: 뭐
3: 보시는 거죠?
4: 2, 3등이 한다거나 예. 이러면 몰라도
3: 예.
4: 지금 이 조국 김용남이 1, 예. 2등을 계속 노는데 예. 단일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아. 전혀 가능성이 없다 봐요.
3: 예. 오늘 이제 조 후보가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은 조정래 작가, 문성근 배우, 유시민 작가가 지지하는 후보다라는 언급을 했고 문성훈 배우가 이제 그 SNS에 아마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알고 실제로 오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제 김어준 씨 유튜브 겸손 그 힘들다 겸공에 출연해가지고 민주당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다. 통합과 연대를 하면서 사회개혁을 끌어나가야지. 만약 평택을 선거해서 김용남 후보가 이기면 이게 막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 전체적인 방송 내용을 보면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정부가 진보 진영을 폭넓게 안 쓰고 있다. 이제 보수 진영에서 뭐 장관도 막 쓰려고 하고 하지만 오히려 진보 진영에 더 폭넓게 안 쓰는 분위기가 있다. 우려스럽다. 이런 차원을 얘기하거든요.
5: 네.
3: 우려스러워요. 강승일 대변인.
6: 뭐 어쩔 수 없죠. 우려가 드는 거를.
3: 근데 이제 네.
6: 원래 이제 저희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3: 예.
6: 국민 통합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리고 어차피 우리의 왼쪽에는
3: 예.
6: 뭐 조국 혁신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3: 예.
6: 많은 세력들이 있잖아요.
3: 예.
6: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민주당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오른쪽으로 중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3: 예.
6: 그런데 저는 어쨌든 통합과 연대를 하자는 건 참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3: 예.
6: 합당하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3: 아아.
6: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당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예.
6: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도 아. 또 개혁신당도 아. 사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3: 예.
6: 이제 우리의 정치 구조상
3: 아.
6: 이제 소수 정당의 지역적인 기반을 갖지 않으면 계속해서 살아남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3: 예.
6: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제도 좀 중대선거구로 좀 조정을 하자 뭐 이런 논의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3: 예.
6: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언젠가는 우리가 뭐 합당을 할 수도 있겠지만
3: 예.
6: 저는 지금처럼 우호적인 정당으로 원내에서 서로 협력할 건 협력하고 연대하고 이런 것이 훨씬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 예.
5: 저는 이제 관찰자니까요.
3: 예.
5: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그 말이 맞는데
3: 예.
5: 오른쪽으로 가려다가 왼쪽으로 잃는 상황이 벌써 나타나잖아요. 유시민 씨가 그래도 민주당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3: 예.
5: 김용남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이게 막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걸 끝까지 간 얘기 아닌가요? 그럼 왼쪽의 지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 선이 도대체 몇 개예요?
3: 막 가자는 얘기는 사실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 검사와의 대화할
5: 그렇죠.
3: 때 어떤 검사가 뭐 얘기를 해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약간
5: 네.
3: 화가 나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막 하자는 얘기죠. 맞아요.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화가 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오늘 유심 작가 이 막 가자는 단어를 쓰는 것이 좀 놀랐어요. 사실은. 강 변호사님.
7: 지난번 합당 논의 때부터 계속 워딩이 세져요.
3: 아, 예,
7: 단어가
3: 예.
7: 세지는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작가께서 그런 감정적인 격앙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읽히는 제 마음대로 평가하는 심리는
3: 예.
7: 우리가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열린우리당을 만들고 노무현 예.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이래 진보 진영을 구축해오고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예. 왜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정 누군가들은 그런 모든 그 공로를 인정해주지 않고 예. 오히려 적대시하느냐 나 매우 섭섭하다 이런 마음이 저는 읽히거든요. 그런데
3: 예.
7: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공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품어야 되거나 우리 편이니까 무조건 중용해야 된다 이게 과거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전 불러왔다고 진단하기 때문에
3: 예.
7: 이재명 정부에서는 진영을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쓰겠다는 그 정신이 있다 보니
3: 예.
7: 우리 식구들을 못 챙기게 되는 결과가 보이게 되죠. 되게 섭섭할 수는 있지만
3: 예.
7: 그 부분을 마치 나라가 위태롭다거나 걱정이 된다는 워딩으로 표현을 하시면 지금 이재명 정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히려 유시민 작가를
3: 예.
7: 이제 더 이상 진보 진영의 어떤 어른으로 표징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갈수록 늘 것 같습니다.
6: 예. 제가 한마디 보태면
3: 예.
6: 저 유시민 작가가 왜 저러시나를 깊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3: 예.
6: 그러니까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아이디어와 생각과 그 이유를 또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어요.
3: 예.
6: 근데 그게 이제 뭐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3: 예.
6: 결국에는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뭔가 서운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3: 아.
6: 그런 우리 진영에 대해서
3: 예.
6: 혹은
3: 예.
6: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3: 아하.
6: 그러면 그거 좀 허심탄회하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김영남 의원이 민주당의 후보인데 뭐 당선됐다고 해서 이게 뭐 막가자는 거고 뭐 그런 게 맞습니까? 의원 자리 하나가?
5: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해요.
8: 제가 물었잖아요.
3: 아니, 앞에 계시니까.
6: 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작가께서 사실 좀 짚이는 것도 있지만
3: 아,
6: 저는 네. 좀 뭔가 솔직하게
3: 선한
6: 점이 있으시면
3: 구체적으로
6: 네, 속내를 말씀하시고
3: 아.
6: 또 그 솔직한 마음도
3: 아. 아니,
6: 본인이 이제 진보의 어른이시니까
3: 네.
6: 또 삭힐 줄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3: 아.
6: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3: 예. 우리 서변호사님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4: 저는 이제 이거 보면 이게 그 친문계하고요.
3: 예.
4: 친 이재명, 친명하고의 대싸움.
3: 아.
4: 이 연장이라 봐요.
3: 문재인
4: 대통령도요.
3: 예.
4: 거기 그 아마 조국 거래 좋아요를 한 40개 가까이 눌렀을 겁니다.
3: 예.
4: 이번에는
3: 예.
4: 고양이가 눌렀다는 말도 못할 거예요.
3: 예.
4: 그리고 이호철 이분들이 직접 갔거든요.
3: 예. 예.
4: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이분들이 노골적으로 지지하잖아요.
3: 예.
4: 저는 아마 김어준 씨도 심정적으로 조국일 겁니다.
3: 예.
4: 그 이런 데 그 전통적인 민주 세력, 친노 친문,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3: 예.
4: 왜 저 국민의힘에서 온 철새 김용남을 공천하냐.
3: 아하.
4: 이게 민주 진영에 대한 모욕이야. 이런 게 강한 저는 친문과 친명의 싸움이 될 겁니다.
3: 예. 아까 서 변호사님이 이제 순위를 말씀하셔서 최근 여론조사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일보가 K스테 리서치에 의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평택을 거주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했는데 모든 여론조사는 예,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김용남 29, 조국 23, 유희동 17%, 황교안 7%, 김재현 4%가 나온 이런 흐름이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다. 평택을 짚어봤고요. 자, 서울. 서울 가겠습니다. 서울. 자, 서울시장. 이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이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이제 첫날 일정을 소화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장도혁 당대표가 이 만난 장면은 보지 못한 것 같긴 한데
5: 앞으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3: 아, 그런가요? 앞으로도 네. 못 봅니까?
5: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3: 아,
5: 오늘 네. 오세훈 후보의 옆에는
3: 예.
5: 유승민 전 의원이 계셨어요.
3: 예, 예.
5: 그럼 이제 당대표 역할을 대리한다고까지 볼 수 있겠죠.
3: 서울 시장 선거에서는.
5: 선거에 국한한다면 그 정도로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쭉 얘기했던 대로 독자적인 선거를 치르겠다는 주장을 실천하고 있는 거고 또 일정 부분 그 방향에 따른 성과를 얻었다고 아마 자평하실 것 같아요.
3: 예, 예.
5: 그동안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 한 두어 달 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3: 예.
5: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장동혁 대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거전에 등장할 일은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겠죠.
3: 아하.
4: 근데 좀 다른 게요.
3: 예, 뭐가
4: 정원호 후보는요. 예,
3: 정원호.
4: 진보 진영의 그 표를 거의 90% 이상 흡수하고 있어요.
3: 예.
4: 민주당 지지층을.
3: 현재 추세가.
4: 근데 오세훈 시장은요.
3: 예.
4: 보수층의 한 70% 정도 느낌에 꼭 여론 수치 아니더라도
3: 예.
4: 거의 흡수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왜 그런지 제 주위에 당권파를 지지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3: 그렇죠.
4: 그분들이 오세훈 지지를 안 해요. 안 찍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계속 그분들을 설득합니다. 그래도 정원을 맡기 위해서 오세훈 찍어야 된다. 찍어야 된다. 근데 제가 역할로 한계가 있잖아.
3: 예.
4: 장동혁 지도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에는 장동혁 지지하는 보수층도 투표장으로 데려와야 되잖아요.
3: 예. 서울에.
4: 결국 유승민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저는 언젠가는 이게 양쪽 다 껴안이 된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3: 야, 서 변호사님이 그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 같아요, 지금.
6: 네, 뭐 장동혁 대표 꼭 껴놔줬으면 좋겠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3: 얼마나 보기 좋아. 네,
6: 기대합니다.
3: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는 네. 그러면 장동혁 당대표의 네. 전면 등편이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네.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6: 아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삼성역 그 부실 시공 관련해가지고 예. 궁지에 몰려있잖아요. 예. 아, 이럴 때 딱 당대표가 등장해가지고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몰랐어. 아. 어, 국토부가 다 알고 있었어. 아. 어, 이렇게 다 방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자꾸 이상한데 돌아다니시니까 많이 서운하다는 말씀 드리고.
3: 예.
6: 어쨌든 간에 저는 뭐, 장동혁 대표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그 갈등 관계가 있으니까 사실 더 힘들겠죠. 사실 어쨌든 뭉쳐야 힘을 더 발휘하는데 갈등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산의 박형중 후보도 어쨌든 뭐 하나의 송사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졌고 예. 오세훈 서울시장도 삼성역 부실 시공 관련해가지고 예. 어쨌든 간에 내용이 앞으로 수사가 들어가면 예. 누구의 잘잘못인 것인지 세세하게 따져질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그래도 서울시정을 맡았던 시장이면 그렇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제가 서울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지 제대로 못했으니까 죄송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자꾸 현대건설 부실 시공이라고 얘기 단순 실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단순 실수입니까? 아니 여기에 대해서 저는 참 그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쨌든 서울시장으로서의 좀 그런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의혹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본인이 시장직에 직무 정지되고 나서 예. 이틀 후에 공교롭게 본부장이 그 행정부시장 직무대행에게 보고했다는 것도 예. 저는 이것도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혼자 고민하다가 공교롭게 오세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직무 정지되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한다? 아하. 이거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봐요.
3: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악재가 있었죠. 있죠. 그 이제 31년 전에 그 주치 폭행 논란. 것인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시정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이제 그게 또 포인트가 돼갖고 지금 공격받고 있는 건데 요거 이제 GTX A 구간 삼성역 철근 누락 의혹 사실 메시지 관리 좀 잘못했다 이런 평가도 있긴 한데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시니?
5: 일단 시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이건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예. 문제죠. 오세훈 예. 시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토부 산하 국가철도공단에 보고를 했다. 예. 세 차례에 걸쳐서 했다는 얘기고 예. 실제로 공사를 했던 현대건설 측의 실수에 의한 것이니 어쨌든 예. 뭐 관리감독상의 책임은 있지만 직접적인 책임까지는 연결시켜주지 말아달라는 얘기잖아요.
3: 예.
5: 이게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까지 갔지 이게 국토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관까지 가는 건데 오늘 김윤덕 장관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이거 오세훈 서울시에서 잘못한 거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3: 책상을 좀 치시면서. 네,
5: 국토부 네.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국토부 사업인데 왜 남의 얘기처럼 하느냐. 근데 내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하냐.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뭐냐. 정무직 장관의 정치를 임명할 수 있는데 예. 이분이 민주당 현역 의원이다 보니까 그냥 예. 민주당 의원이 돼서 국토부 아하. 장관이 아니라
3: 아하.
5: 민주당 의원이 돼서 선거운동 한 셈이 된 거예요. 국민은 장관으로부터 듣고 싶은 얘기가 그게 아니라 50개 기둥에서 철근 한 뭉치가 빠졌으니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성이 확보됐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을 건데 예. 거기서 민주당 의원이 돼가지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6: 근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이제 김윤덕 장관으로서는 사실 이제 좀 화가 날 만도 한 게
3: 예.
6: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현장 가가지고 올해 1월 29일부터 4월 25일까지 12번의 현장 점검이 있었어요.
3: 예.
6: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4월 25일 같은 경우는 열차가 투입돼가지고 최종 점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 예.
6: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7: 요 관련해서는 예. 우리가 선거를 지나서 이제 보통 리뷰하다 보면 예. 패배하신 분의 패인을 분석할 때 예. 아, 그때 그게 컸어. 라고 얘기하는데 예. 요 GTX 그 화제보다도 예. 오세훈 후보의 예. 저는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게 분명히 회자될 겁니다.
3: 아, 본인의 답변.
7: 네, 네.
3: 아.
7: 본인이 그렇게 대응한 게 최악의 답변.
3: 보고 못 받았다. 보고 못 받았다.
7: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이 이렇게 세세한 디테일한 사실관계까지 모르고 투표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3: 예.
7: 강한 인상만 가지고 근데 그 인상 이미지 메시지가 예. 나는 언론을 보고 알았다. 허허허가 너무나 예. 무책임해 보이잖아요.
3: 아.
7: 이거는 누구 잘잘못을 떠나가지고 본인이 예. 챙긴다는 이미지를 줬어야 되는데 예. 이게 아마 돌이킬 수 없는 저는 실책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덧붙일 거는 이제 감리가 현장에서 예. 이제 이게 도면대로 잘 시공되는지를 감시하는 역할한 게 감리고 그건 이제 시공사하고 다른 주체잖아요. 예. 서울시로부터 이제 감리 계약을 맺고 어떻게 보면 서울시 대신해서 공사가 도면대로 잘 되고 있는지 검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감리인데 예. 그 감리가 이제 현대건설한테 이 철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를 받고 난 다음에도 예. 감리 보고서, 감리 체크리스트 거기에 이제 이상이 없다고 체크한 것이 예. 저는 일반 저도 이제 건설 사건들을 합격. 예, 건설 사건들을 많이 수행하면서 보는데 이게 감리 보고서 이렇게 하면 처벌될 수 있거든요. 아. 분명히 보고를 받았는데도 이상 없다고 체크한 건 허위 감리 보고서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까지 감행한 게 과연 감리가 아하. 자기 개인적인 무슨 시공사 사람이 아니에요, 감리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분명히 짚어야 된다. 아하. 무엇 때문에 감리가 그 처벌 감수하고 자기 자격이 건축사 자격이나 이런 게 날아갈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그렇죠. 게. 그런데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한 영역을 보여요.
3: 대통령도 이제 오늘 직접 이 관련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히 네. 조사해봐라. 대통령 언급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는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여기까지 짚고요. 광고를 잠깐 듣고 저희가 또 화제의 핫플레이스 부산 북감 얘기를 한판승부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곳을? 예. 또 윤석 대변인 그 지금 동접자들에게 좋아요 버튼 누르도록 한번 세게 한번 말씀해 주시고 광고 듣겠습니다. 액션.
6: 좋아요가 좋아요. 7천만 땡겨줘요.
3: 광고 듣습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현 판승부 승부사들 목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산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부산 북갑 무소속 후보가 3자 대결에서 처음으로 1위를 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됐죠. 채널A가 리서치 앤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까지 부산 북갑 거주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피를 보시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32.9%,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20.5%,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34.6%를 기록한 조사입니다. 자, 오차 범위 내에서 이제 초접전인 상황이긴 한데 자,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이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4: 먼저 좀 이게 박민식 후보는 상당히 안타까운 예. 상황인데요. 예. 근데 문제는 부산이 특성이 예. 국민의힘이 좀 지지가 좀 잘 안 잡혀요. 아. 저번 총선 때도요. 예. 민주당이 한 8, 9개, 뭐 7, 8개 이길 줄로 놓거든요.
3: 여론조사 흐름이.
4: 예. 그런데 예. 전재수 하나밖에 못 이기잖아요.
3: 예. 결과는.
4: 예. 그러기 대선 때도 보니까 아. 김문수 후보가 아하. 이재명 대통령을 이게 11%인가 이기더라고요. 아. 원래는 여론은 그래 안 놓았거든요.
3: 여론조사는.
4: 예. 아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여론이 안 잡히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한 10%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아. 따라서 이게 아직 시작이거든요. 예. 마지막 5월 27일까지 아하. 계속 이 최선을 다하면 박민식 후보가 한 예. 10% 정도는 더 올라갈 아하. 여지는 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워낙 인지도가 높잖아요. 예. 호불호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마 이 여론에 다 응답을 잘 할 거예요. 예. 그다음에 그 민주당은 원래 여론 잘 잡히고. 예. 따라서 이 박민식 후보가 실제 득표보다는 여론이 좀 낮게 잡히고 있다. 아. 이렇게 저는 분석합니다.
3: 아, 그래요. 저 윤석 대표님.
5: 뭐 서정욱 변호사 생각 존중을 하는데 예, 예. 저도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모르는 분은 없지 않을까요? 아. 그러니까 인지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좀 결함이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이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긴
3: 예,
5: 하죠.
3: 그렇죠.
5: 처음으로 3자 대결에서 이기는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통계치고 추정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고 말씀하셨듯이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이 20에 갇혀 있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볼 건 하정 후보 얘기는 변론으로 하고라도 예. 박민식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 볼 때 예. 박민식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가 박민식 후보에게 표를 줬을 때 그 표의 가치가 어떻게 되냐까지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그러면 박민식 후보 지지자에게 전략적인 선택을 어떤 면에서 보면 강요하는 상황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을 해봅니다.
3: 그렇군요. 저 오늘 이제 중앙일보가 케이스텔 리서치 의뢰해서 지난 17일에서 19일 부산 북갑 유권자 505명을 대상으로 또 무선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한 결과는 여기는 또 이제 하정우 후보가 35%, 한동훈 후보가 31%, 박민식 후보가 20%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20% 내외에서 약간은 좀 갇혀있는 그런 조사가 나오는데 우리 강선필 대변인?
6: 일단 저는 이제 부상 북갑 정도 되면 예. 이 정도 시기에 우리가 여론 조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캠프에서 돌립니다.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부산시장까지.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적극 지지층이 응답하는 게 아니라 거의 훈련된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신뢰할 수 있는가. 그 증거가 뭐냐면 한동훈 후보가 처음으로 1위를 한 예. 그 여론조사를 보면 전화면접이에요. 전화면접 같은 경우는 예. 보통의 응답률이 20%가 넘습니다. 예. 네, 10%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확실히 한동훈 후보가 상승세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로서는 새로운 모멘텀을 만들어야 된다. 블랙아웃 전까지. 그런 숙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상승세가 있고 횡보세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저희가 뭐 깊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는 있는데 예.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캠프에서는 예. 샘플을 좀 늘려가지고 분명히 자체 조사를 전 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 1,000명 이상?
6: 저는 그렇게 봐요. 1,000명 이상도 의미가 없을 겁니다.
3: 2,000명?
6: 뭐, 아니 800에서 1,000명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여론조사하게 보면 이게 그 유효한 실용적인 숫자가 있어요.
3: 그게. 돈을 좀 써야죠, 사실.
6: 그러니까, 예. 네, 여튼. 그래서 이게 때가 되면은 처음 시작 때, 네. 중간 때, 그 끝에 저 블랙아웃 전에 다 하거든요, 예. 캠프들은. 그래서 예. 저는 나름대로 캠프들은 본인들이 어디가 부족한지 저는 알고 있다고 봐요. 근데 공개적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예. 지금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한
3: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또 생각나요. 아까 유희동 후보가 오늘 발언하는 거 보면 네. 조국 후보가 발언이 급해지는 게 뭔가 캠프에서 하는 좀 샘플이 많은 조사 결과를 보고 좀 마음이 급해진 것 같다. 이런 유희동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당마다 좀 뭔가 돈 많이 들여서 하는 여론조사가 있긴 한가 보네요.
5: 있을 수 있죠. 네.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여의도 연구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네. 예를 들어 부산 전역에 대해서 꼭 이 북갑은 아니지만 16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단 말이에요, 부산이. 그래서 예. 500명씩에서 8,000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대한 분석기사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3: 예, 예, 예.
5: 부산 전역이나 좀 8,000명이면 적어도 부산 시장 선거에 있어서는 큰 방향성을 줄 수 있죠. 예, 엄청난 예. 숫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마 뭐 민주당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정 후보 쪽 캠프 얘기 들어보면 제가 전언을 들었는데 이 여론조사 보고 이 채널 A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봐서는 그쪽도 뭔가 비슷한 뭘 갖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7: 이제 부산 북갑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유권자들이 아직 결정을 못하고 고심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 수가 많이 적을 것 같아요. 예. 다른 곳에 비해서. 왜냐하면 유례 없이 엄청난 집중도와 관심도가 있었고 그렇죠.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뤘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도 정말 많이 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들이 기존 다른 선거 특히 재보궐선거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관심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넉넉히 있다가 이제 선거 임박해가지고 예. 오, 이번에 누구 나왔대? 공약은 뭐래? 이래서 이제 끝에 대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이미 하도 화제가 되면은 초반에 거의 의사결정이 된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가령 뭐 하정우 후보 지지하다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로 넘어가거나 뭐 유희동인데 저 박민식 후보로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예. 역도 마찬가지고요.
3: 예.
7: 얼마 안 남은 예. 아, 난 막 관심 없어 투표 안 할래. 그랬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예. 그래도 투표는 해야지.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녹놓고 있다가 이제서 이제 결정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 상대적으로 적다.
3: 예.
7: 그래서 지금 저는 하정우 후보는 그냥 아주 팽팽하게 한동훈 후보와 거의 네. 5-5로 맞서고 있다는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도 뛰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3: 아하,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부산 북갑 상황을 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박수용 의원 같은 게 재선이죠. 부산 지역구. 네. 이분 같은 건 이제 이게 단일화 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더 강하게 말씀을 했는데 2강 1중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단일화 논의 없이 완주한다. 이것이 또 각 후보도 어떤 전략적인 고리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박민식 후보가 굉장히 발언 수위가 셌습니다. 이분이 이제 잔인한 메신저라는 말을 했어요. 잔인한 메신저 한동훈과 단일화는 없다. 당원 게시판 공업도 이분이 하면서 삭발을 했어요. 오늘 사진을 저기 나가고 있는데 박민식 후보가 삭발을 했고, 삭발을 해주는 분이 어머니세요. 어머니가 초반에 딱 해주고, 이제 마무리 남았던 다른 분 같이 해주던 것 같은데, 삭발을 하고, 바로 단상에 올라가서 화이팅 하면서 이분이 또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게 또 이제 초반에 공직선거도 첫날에, 유권자들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 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예.
5: 박민식 후보가 완주하겠다. 예. 또 본인이 생각하는 이 북갑 선거는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삭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거니까 많은 국민들이 하실 테고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하는 단일화 후보들 간의 어떤 합의에 의한 그런 단일화는 바라기가 좀 어렵겠죠. 예, 이 정도 됐으면. 네. 박민식 후보가 아예 그냥 선언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 단일화 없다라는 게 몸으로 선언했다. 네. 예. 그걸 김민수 최고위원이 이번 언론 주목 못 받다가 오늘 또 굉장히 센 발언을 했어요. 이제 그 6번 당 후보와 그 2번 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6번 당 후보와 뭐 함께 하느냐. 이제 한동훈 후보와 이제 치킨 먹는 사진이 있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 몇 분 중에. 이 부분에서 또 굉장히 또 예, 처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서 변호사님. 예.
4: 아마 근데 그 지방선거 끝나면 이게 예. 당이 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예. 넘쳐나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따라서 이게 뭐 지금 선거 끝나고 징계한다. 예. 오늘 해봤자 이게 큰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저는 이제 박민식 후보 저 모습 보니까 참 이게 비장한 각오로 제가 토요일도 저도 통화도 하고 했는데 예. 끝까지 뭐 완주 의지는 확고한 것 같아요. 본인이 볼 때는. 그러기 장동혁 대표도 단일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에 인위적 단일화는 없지 않을까. 저도 그 막판에 단일화면 이야기했다가 제가 몰매를 받고 있습니다.
3: 아, 그래요?
4: 엄청나게 비판 많이 받고 있어요.
3: 아, 그래요?
4: 뭐 이영풍 PD나 이런 데서 뭐 저를 욕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아, 유튜브 상에.
4: 아,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이게 언론에 자꾸 이게 라디오 방송에 뭐 YTN이나 예. 기사가 되니까.
3: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욕을 많이 묻고 있는데. 예. 결국은 이제 뭐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아직도 이게 그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3: 아하.
4: 이제 선거는 오늘 시작이잖아요.
3: 맞아요.
4: 거기 네. 국민의 공보물이나 총력하면 네. 5월 27일까지 또 여론조사 있지 않겠습니까?
3: 맞아요, 맞아요.
4: 그때 가서 우리가 최종 결단을 내리 된다. 이런
3: 겁니다. 아, 그렇군요.
6: 저는 이제 그 과거에 총선 때 예. 이준석 후보가
3: 예, 동탄.
6: 동탄에서 예. 승리했던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전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 예. 수차에 올라가지고 했던 말이에요.
3: 아.
6: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었냐면 어쨌든 내가 배 아파 난 아들인데 나한테는 여전히 애인데 얘가 이제 정치하겠다고 뛰어들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욕먹고 하니까 어느 날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차장에서 한 시간 번 동안 울었다. 그리고 집에 올라갔다. 이준석에게 그런 모습 안 보이려고. 저 그때 진짜 좀 눈물 나더라고요.
3: 울컥했어요.
6: 네. 예. 예, 마찬가지로 이 박민식 후보의 어머니가 월남전에서 남편 잃고 어린 박민식 손잡고 구포 와가지고 구포 월남댁이라는 식당 내고 이렇게 장사하셔가지고 어렵게 박민식 후보 키웠다고 들었어요.
3: 예,
6: 그래서
3: 예.
6: 뭐 박민식 후보가 서울대도 가고 뭐 검사되고 성공한 예. 국회의원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어떤 동정표가 저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박민식 후보는 저는 단일화는 안 하고 드랍도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예.
6: 본인은 이번 선거 저는 박민식 후보 당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본인도. 본인은 2년 후를 보고 투자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3: 예.
6: 저는 어쨌든 이 동정표가 나올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3: 제가 이제 북값 내려가서 이제 인터뷰했을 때는 박민식 후보는 지도부가 단일화 하라고 해도 난 안 할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일단 지도부가 단일화 할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오늘 김민수 최고위원 말이나 장도혁 당대표를 태세를 보면. 지도부가 말해도 본인은 안 할 거라 했기 때문에 이 구도는, 3자 구도는 좀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뭐 이렇게 네. 그런 상황인 것 같고.
7: 좀 의아한 예? 거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삭발을 할 때에는 예. 어떤 항의 표시나 저항의 표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는 결코 굴복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도로 많이 하는데.
3: 예?
7: 단일화하라고 당에서도 요구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왜 이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삭발의 형식으로 비추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부산의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네. 단일화에 대한 군불대기도 하시고 이런 것 같긴 하나 그런데 예, 예. 그 단일화의 거부의 메시지를 이런 퍼포먼스를 꼭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 부산 북갑의 유권자들도 지금 비단 뭐 한동훈의 존재 때문만으로 박민식 후보에게 지지가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3: 예.
7: 오랫동안 여기서 정치를 하다가 떠났던 그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는 건데
3: 예.
7: 그걸 만회하기 위한 차원의 메시지는 획기적인 어떤 정책이든 이 지역을 갖다 덮을 수 있는 다른 뭐 그러니까 이 지역에 아주 잔뼈가 굵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더 맞는데
3: 예.
7: 나는 타도 한동훈이다 이러면서 머리를 깎는 것이 과연 소구력이 있느냐. 결국 그래서 이번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향후 자기가 당에서 입지를 위해서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선거 후에.
3: 예,
7: 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3: 자, 부산시장. 부산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국제신문의 여론조사 전문기 리얼미터에 의해서 지난 17일, 18일에 실시한 유선전화 ALS 방식의 조사고요.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 조사 결과는 이제 전재수 46, 박형준 40.4. 역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긴 하고 뭐 다양한 방식인데 서 변호사님.
4: 뭐 아까 제가 이게 박민식 후보도 이제 이거 한 수문표가 한 10% 정도는 있어 보인다. 예, 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3: 예.
4: 결국 그 지금 뭐 이 정도 오차 범위면요.
3: 예.
4: 저는 충분히 그 접전이고 오히려 승리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봅니다.
3: 어.
4: 왜 그러냐면 이게 그 계속 여론이 이랬어요.
3: 아.
4: 저 총선 때 한번 보십시오. 민주당이 7~8석 한다고 다 이야기했습니다.
3: 실제 투표는?
4: 그렇죠. 실제 투표는 이거 한석 빼고 다 이기잖아요.
3: 예.
4: 그렇게 대선 때도 한번 실제 얻은 표하고 여론조사 한번 보세요.
3: 아.
4: 저는 대조해 보면요.
3: 예.
4: 부산은 묘하게 국민의힘 여론에 좀 작게 잡혀요.
3: 플러스 10으로 할 수도 있다?
4: 그 정도는 이게 있다 봐요. 샤이 보수가.
3: 예.
4: 여론에 안 잡히는 보수가.
3: 아.
4: 그래서 저는 부산시장은 이게 그 상당히 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예. 갑자기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강선필 대변인.
6: 저는 개인적으로
3: 예.
6: 박형준 후보하고 저희 전재수 후보하고
3: 예.
6: 격차가 좀 줄었었어요.
3: 어.
6: 이제 결집이 되면서 보수표가.
3: 예. 예.
6: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장동혁 대표 때문인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3: 예.
6: 그런데 그 소중한 기회를 본인이 발로 뻥 차버렸잖아요.
3: 아,
6: 감동란 TV 출연해가지고.
3: 아,
6: 그런데
3: 예.
6: 그게 지금 아직도 여파가 가지 않았는데 감동란이 오늘 또 사고를 쳤어요.
3: 뭐라고 했어요?
6: 감동란 TV에서
3: 예.
6: 우리 강수영 변호사 출연시켰어요.
3: 아, 네? 출연시켰어요?
6: 강수영 변호사의
3: 예.
6: 이 평론하는 것을
3: 아,
6: 또 방론 채널에 또
3: 아, 틀었어요.
6: 틀어가지고
3: 아, 인용을 했어요.
6: 네. 이 여파를 또 이어가시더라고요.
7: 자근자근 씌우시더라고요.
3: 네. 아,
5: 설명 좀 해주세요.
3: 예, 네. 뭐라고 뭐라 무슨
6: 본인께서 설명해 주시면
7: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냥 저는 이제 라디오에서 논평을 했던
3: 예.
7: 우리 대변인 형 같은 방송.
3: 아, 그래요?
7: 예, 그래서
3: 아, 같이 출연하신 거예요?
7: 예, 예, 예.
3: 뭐죠?
7: 엠본부에서
3: 아, 예, 예. 예,
7: 주말에 하는 거.
3: 아,
7: 예, 거기서
3: 인싸들의
7: 이제
3: 모임.
7: 네, 네. 예.
3: 그럼 거기 있었네? 저도 나와요?
7: 아니요, 저 것만 쇼츠로 잘린 거를
3: 다행이다.
7: 그래서 예. 한 컷 멈춰가면서 아주 이제 맹렬하더라고요.
3: 아,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냐 이러면서.
7: 그러니까 자기가 구구가 아닌데.
3: 아.
7: 구국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본인은 구국
3: 예,
7: 아니고
3: 예.
7: 이제 저를 하여튼 그 뒤에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할 수 없는 강력한 아, 비판의 어떤 메시지인데
3: 예, 예, 예.
7: 뭐 어쨌든 그 박형준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도움되는 얘기는 여전히 아니에요. 제가 그 방송을 다시 봐도 결국에는 더 선명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평론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공론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 같진 않다. 그 인상이 더 강해져서
3: 예.
7: 박현준 시장의 실책이 더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6: 그래서 저희 민주당 캠프는
3: 예.
6: 노래만 딱 틀고 다니면 됩니다.
3: 어떤 노래?
6: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를
3: 아, 부산에서
6: 네? 그러면서 뭐 감동난 TV 보여주면은 뭐 부산 시민들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실 걸로 저희는.
3: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자, 갑자기 우리 이석 대변인께서 말씀 못 하시는데.
6: 네.
3: 자, 대구로 갈게요.
6: 네.
3: 대구,
6: 네.
3: 대구. 자, 대구 김부겸 후보와 이제 추경호 후보와의 대구시장 대결. 그리고 또 화제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 이진숙 후보. 지금 문제 없습니까? 서 변호사님? 현지 민심 파악하시기에?
4: 지금 이제 그 이진숙 후보가 네. 이게 뭐 너무 강경 이미지 강해서 중도층을 이렇게 폭넓게 흡수는 예. 잘 못할 거라고 처음부터 저는 예상했고
3: 아, 그래요?
4: 대구시장 할 때도
3: 어허.
4: 그래서 이게 대구시장은 안 맞다.
3: 안 뭐, 맞아요?
4: 네, 예. 대구시장은 이게 중도로 나가야
3: 예.
4: 되거든요.
3: 예.
4: 그래서 이제 그 국회로 가야 된다 이랬는데 예상보다는 이게 그 격차가 접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이게 그 안타까운 이런 상황인데
3: 박형룡 후보와
4: 예.
3: 예 더불어민주당 박형룡 후보와 이제
4: 제가 생각했던 건 한 15~20% 정도 차이 나야 되는데
3: 아, 예,
4: 격차가
3: 예.
4: 근데 그 오차 범위 뭐
3: 예.
4: 6.8인가 하는
3: 예.
4: 농기 있지 않습니까? 또
3: 예, 예.
4: 소개해야 되나요?
3: 예, 예, 예 그러니까요.
4: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게 그 의외다.
3: 아.
4: 그러나 대세는 지장 없다.
3: 아.
4: 이기는 데는 지장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 저런 마인드만 딱 가지고 계시면 또 파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3: 아.
6: 왜냐하면 사실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대구 수성도 아니고 달성에서
3: 예.
6: 민주당 후보가
3: 예.
6: 국민의힘 후보를 상대로
3: 예.
6: 6.8% 박빙의
3: 예.
6: 추격전을 벌이고 있다는 거는
3: 예.
6: 저는 진짜 이거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봐요.
3: 아하.
6: 근데 이분이 사실
3: 예.
6: 21대 때 총선 때 출마해서 27% 득표했고요.
3: 예.
6: 지난 22대 총선 때도 24% 득표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가 도농 복합이라서 예. 나름대로 이제 청년층이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 근데 거기에 표가 있는 건데 예. 근데 노령층에서 저희가 표를 못 가져와요. 아. 워낙 이제 뭐 강성 보수들이 많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 첫 번째 지금 듣기로는 추경호 후보의 캠프 사람들하고 예. 이진숙 캠프 사람들하고 예. 갈등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갈등이 심해서 경찰차까지 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웬만큼 그러니까 갈등 심하지 않으면 경찰차까지 오진 않습니다.
3: 왜 같은 표끼리 싸워요?
6: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뭐 이진숙 후보 당신 뭐 우리 추경호 쪽 사람들이 네. 우리가 이제 넘겨줬으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잘해야 돼? 그랬는데 뭐 이재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아 내가 지금 대구시장 하려다가 너희들한테 지금 양보를 해줬는데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야? 할 수도 있는 거죠.
3: 예, 갈등설. 예,
6: 그래서
3: 갈등설.
6: 예. 저는 이렇게 뭉쳐있던 게 아니라 흩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달성구조에서 탈당도 하고
3: 맞아요,
6: 그
3: 맞아요.
6: 후보들이 한 1700여 명이 예. 김부겸 후보도 지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일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예. 저희 민주당이 이번에 큰 사고 낼 수 있다.
3: 아까 말씀하신 거 대구 MBC 의뢰로 에이스 리서치가 조사한 지난 17일에서 18일 대구 달성 유권자 504명을 대상으로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했는데 이진숙 후보 48.5 그리고 박형용 후보 41.7 그래서 6.8% 차이 난다. 요건데 강 변호사님.
7: 근데 이게 그 평택을이랑 비슷해요. 달성군이.
3: 아 그래요?
7: 그러니까 지역이 도농복합이고 말씀하신 대로 아. 무지하게 넓습니다. 면적이. 아, 아. 매우 넓고 노령인구가 많은 곳이 있고 예, 예. 테크노폴리스다 그래가지고 아. 이제 젊은 근로자들이 많이 일하는 곳이 유가업이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쪽은 예전부터 젊은 층이 많은 곳쪽은 항상 이제 민주당 투표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결집이 돼 있는 건데 지금 여론조사 흐름이 이러한 거는 이진숙 후보가 전통적으로 이제 박근혜 여기 박근혜 후보 예전에 네. 사선 실제적으로 예. 사선을 했던 곳이란 말이죠. 예. 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전혀 흡수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3: 아.
7: 이미지를 중시하거든요.
3: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7: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경수 여사로부터 오는 아. 그 온화한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국모 느낌 나는. 그런 엄마의 어떤, 예, 어떤 포용력 예. 같은 느낌 있잖아요.
3: 예, 예.
7: 그런 이미지를 좋아해요, 이분들이. 아. 근데 이진숙 후보는 반대 느낌이에요. 아. 뭔가 전사 느낌이잖아요.
3: 아하.
7: 그러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거부감이 있고 예. 방금 말씀하시는 캠프의 다툼이나 이런 것들은 예, 조직력을 못 동원하는 측면은 있긴 한데 근데 예. 생각보다 거기 유권자분들이 예. 그런 거에 크게 영향받지 않아요. 그리고 아. 여기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막 이야기하는 이런 중앙의제에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진숙 후보의 이미지가 호의적이지 않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3: 네. 서 변호사님 갈등설 추경호 캠프와 이진숙 캠프 갈등설 맞아요?
4: 뭐 그거는 이제 뭐 계속 있었고요.
3: 맞아요.
4: 캠프 내에서도 뭐 갈등설이 있었고 그거는 큰 변수는 아니고 예. 제가 오늘 강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그 상당히 공감이 됩니다. 그게 유경수 여사의 온화한 이미지. 근데 이진숙 위원장 보면 일단 계속 인상 쓰고 이렇게 싸우는 전사 이미지야. 그 좀 본인이 그런 게 고치래요.
3: 아니
4: 싸울 땐 싸우더라도
5: 개봉 되신 것 같아.
3: 개봉 됐어요.
5: 개봉 되셨어.
4: 그건 제가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5: 별로 안 좋아하세요?
4: 아니 좋아하죠.
3: 조언.
4: 조언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항상 온화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3: 온화하게
4: 되는데 너무 예. 인상 속 싸우는 듯한 계속 투사 이미지. 그러니까 강 변호사 지적이 저는 뭐 사실이 맞다고 봐요.
5: 지적한 것 잘하셔야 돼요 이진숙 후보가. 네. 왜냐하면 추미애 후보도 하남 갑에 갔을 때 그 당대표까지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남 지역에서는 민주당 분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용 후보랑 1% 차이 났잖아요.
3: 천여 표 차이 났잖아요.
5: 1199표를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아무리 뭐 거물이고 많이 알려졌어도 지역에서 표 얻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3: 그렇죠.
5: 벌써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안 좋은 걸로 지금 이렇게 거부감만 쌓아간다면 특히나 상대 후보가 동정표 많이 받을 상황이잖아요.
3: 경북대 총학회장 출신이에요.
5: 이분이
3: 박형용 후보가.
5: 그렇죠. 예. 선거만 7번째라는 거 아니에요. 예.
3: 대구 토박이.
5: 예. 그러면 예. 한 번 정도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간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는 박형용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4: 그런데 추미애하고 이진숙 이미지가 비슷해요. 전주장이. 근데요 중요한 게 둘 다 됩니다. 대신 추미애도 되고.
5: 1%에서 1%.
4: 아니 추미애도 되고 이진숙 예. 됩니다 이번에.
6: 그래 추미애 후보가 된다 그러면 하셔도 돼요?
4: 뭐 그 객관적인 팩트니까 됩니다.
6: 감사합니다.
3: 아, 예.
6: 많이 많이 해주십시오.
3: 아 예. 자 이런 가운데 대구시장 네. 그 김부겸 추경호 후보도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 초접전 양상인데 오차범위 내에서 네. 자 대구 사나이 대구 민심 액션.
7: 대국민심 뭐 한결같이 예. 만나는 분들은 다 그래요. 예. 국민의힘 꼴보기 싫어. 내가 안 하려고 투표. 아. 혹은 나는 막 거꾸로 제가 딱 찍어보려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건 많은데.
3: 많은데.
7: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카톡이나 이제 단체 채팅방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 거기에 보면 예.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표를 갖다가 이제 끌어당기는 힘은 국민의힘이 아. 압도적이에요.
3: 아.
7: 뭐 향후에, 아, 향후에 난다죠. 뭐, 대학교 모임, 동창회, 뭐, 어. 뭐, 무슨.
3: 단속방.
7: 영업 모임, 뭐, 기업가들 모임, 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각종 커뮤니티는 이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여기서 갖고 지고 있는 커뮤니티의 힘이 어. 어마어마해요. 오. 그리고 여기는 받은 게 많단 말이에요. 그동안 국민의힘으로부터.
3: 아.
7: 대구가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네. 결국에는 내가 국민의힘 쪽을 밀어주면은 나한테 이익이 된다.
3: 혜택.
7: 예, 네, 혜택이 현금가. 있다, 지역에서.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주 소소한 거예요. 아. 인맥, 이런 아. 거. 그런 것들의 현혹감을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기시키는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어서, 네. 결국 뭐 민주당의 실책 때문에 결집한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구조적인 결집도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3: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승무사들, 네 분,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어릴 적 엄마가 싸주시던 김밥, 그 따스한 맛이 그리우신가요? 매일 신선한 재료로 정성을 다해 건강하고 깔끔한 맛으로 네 김밥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김밥, 떡볶이, 쫄면, 비빔밥, 바삭한 닭강정까지. 오늘 한국의 맛이 그리울 땐 리 김밥. 리 김밥. 단체 도시락과 기업 행사, 골프 모임 주문도 환영하며 K푸드 리 김밥 창업의 기회도 문의하세요. 11213 K Lee Highway, Fairfax, Virginia 703-563-0971. 리 김밥에서 고향의 맛을 느껴보세요. 리 김밥.
0: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기술과 온열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

주식회사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밤 10시 39분 지나서 자면 아무리 자도 다음날 피곤하다. 이런 기사는 늘 자정 넘어 확인하고요. 스마트폰 중독 줄이는 법 검색하다가 알고리즘 파도타기 하며 한 시간은 더 보게 되고요. 인간관계에 상처받지 않는 법 아래에 달린 댓글에 혼자 또 상처받죠. 돌아보면 매 순간이 창과 방패의 싸움. 이기든 지든 지치는 건 마찬가지이고요. 승패 없는 모순 덩어리의 세상에서 오늘 하루도 잘 버티셨습니다. 지금부터 저 송은경과 함께 라라랜드 즐기시면서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 들려드렸습니다. 햇살이 물러나고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는 비는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네요. 아직은 조용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쩐지 바람 끝에는 이미 젖은 공기의 냄새가 묻어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공기의 냄새가 사뭇 다릅니다. 이런 날은 마음도 조금 느려지죠. 괜히 창밖 한 번 더 바라보게 되고요. 커피 한 잔이 더 생각나기도 하고요. 지나간 사람이나 오래된 노래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조금 지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먼지를 씻어준다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누가요? 라라랜드가요. 저의 욕심인가요? 급하게 달리진 않아도 괜찮은 목요일 오후입니다. 잠깐 욕심을 내봤네요. 잠시 숨 고르면서 좋은 음악과 이야기로 5시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이고요. 여기는 K-Radio,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알쓸 전문, 알면 쓸데있는 전문가 이야기 이어지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인 옴니 화재, 엘리코3에 더 넓게 확장했습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교통사고 나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날씨 이야기.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일상의 쉼표를 만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그만큼 환경에는 적지 않은 부담을 남깁니다. 항공기 한 번의 이동, 호텔에서의 하룻밤, 식사와 쇼핑까지 여행의 전 과정이 에너지와 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관광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행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키운 또 다른 계기 중 하나는 오버투어리즘 논란입니다.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몰리면서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지역 주민의 삶까지 흔들리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베네치아나 바르셀로나, 교토 등 세계 곳곳에서 주민들이 관광객 과잉 유입에 반발하며 거리로 나섰고 국내에서도 북촌 한옥 마을이나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 비슷한 갈등이 불거졌다고 하는데 이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행을 가느냐의 문제가 단순한 탄소 배출을 넘어서 생태계와 지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아래 최근 좋은 여행 또는 친환경 여행의 기준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얼마나 멀리 가느냐보다 어떻게 이동하고 머무느냐를 따지는 흐름입니다. 가능하다면 비행기 대신 기차나 대중교통을 선택하고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경유보다는 직항을 고르면 탄소 배출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현지에서는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도보 이용을 택하는 방식도 확산이 되고 있고요. 짐 꾸리기에서도 변화는 나타납니다. 일회용 세면도구 대신 개인용품을 챙기고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활용을 해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려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처럼 친환경 여행은 특정 행동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 소비, 숙박 전반에서의 선택이 쌓여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영역이 바로 숙소 선택이라고 합니다. 호텔은 여행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자 에너지와 물 사용이 집중되는 곳으로 호텔 운영 방식에 따라 여행의 환경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환경 호텔은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객실 내 일회용품 사용 여부입니다. 칫솔 면도기 같은 에메리티를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대신 필요시 요청을 하도록 하거나 다회용, 대용량 제품으로 전환한 호텔이 늘고 있고요. 생수 역시 플라스틱병 대신 유리병이나 정수 시스템으로 대처하는 사례가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어머님 팔순이라 한국에 23년 만에 나가서 어머니하고 경주를 찾았는데요. 힐튼 호텔에 머무르면서 일회용 제품을 단 한 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흔한 칫솔조차도 없더라고요. 비싸게 주고 투숙한 곳에 세면도구가 없으니까 처음엔 조금 실망스럽고 약간의 실랭이도 있었는데 날씨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에너지 관리 방식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객실 내 카트키 연동 전력 시스템이나 고효율 냉난방 설비 또 LED 조명 도입 여부는 호텔의 기본적인 친환경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일부 호텔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높이거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 사용과 세탁 정책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투숙객이 요청할 때만 수건과 침구를 교체하는 프로그램은 뭐 이미 많은 호텔에서 시행 중이고 이를 통해 물과 세제 사용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욕실 설비 역시 절수형 제품을 도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도가 완전한 친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호텔의 친환경 기준은 아직 통일된 인증 체계가 부족하고 일부는 마케팅 요소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지만 여행자들이 어떤 기분으로 숙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호텔의 운영 방식도 달라지니까 여행객들의 기준도
이 숙소를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관광업계 ESG 경영 공동실천 및 윤리인권 현장 선포식을 열었다고 하는데 당시 발표된 표준안에 따르면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탄소 중립과 자원 절약, 생태계 보존을 위한 친환경 여행문화 정착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의 사생활과 거주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는데 이는 폐기물 줄이기 등 일회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관광산업 전반의 운영 기준을 재정비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숙박시설의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국제인증 제도를 적용하는 움직임도 최근 몇 년 사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그린키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관광 서비스업계 시설의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운영을 평가하는 국제인증 프로그램으로 숙박시설만 인증하는 건 아니고 컨퍼런스 센터나 전시장, 관광 명소 등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 수십 개국 시설이 참여 중이고요. 이들은 자원 소비 감소와 종사자, 방문객의 환경보호 행동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은 여전히 많은 것을 소비하는 활동이지만 소비의 방식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여전히 커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과거 여행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머물 것인지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을 두고 여행 가시는 분들 계신데 이럴 때마다 여행도 가고 도심 속에서 벗어나 가까운 곳에라도 갈 수 있는 그 여유가 참 부럽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행 가게 되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머물 것인지에 더 관심을 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으며 전선이 지나간 후 구름이 끼고 오후부터는 소나기가 내리겠다고 했는데요. 1시부터 내리겠다고 한 기상예보는 현재 4시로 밀려났습니다. 정말 지금 하늘을 보니까 먹구름이 끼면서 무언가 또 잔뜩 내릴 것 같은 분위기. 북동풍으로 부는 바람에 서늘하고 습한 날씨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 오후 늦게부터는 50도 후반까지 점차 떨어지겠고요. 밤새 선선하고 습한 날씨는 내일 금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기온은 60도 안팎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며 때때로 약한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해상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으로 날씨가 불안정하며 정체된 전선이 인근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57도, 섭씨 14도, 습도는 94%까지 오르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50도, 섭씨 1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심한 비는 아니겠지만 수영장이나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그닥 이상적인 날씨는 아닙니다.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요. 특히 오후와 저녁에는 간헐적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온은 주로 60도대에 머물겠고요. 차가운 동풍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 종일 흐린 하늘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토요일 낮 최고 기온은 56도, 섭씨 13도이고요.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습도는 99%까지 오르겠습니다. 계속되는 흐린 날씨는 일요일이 되면서 점차 나아지겠지만 하루 종일 구름이 해보다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주말 초반에 비해 강수 범위는 좁아질 것이고요. 기온은 다소 올라 최고 기온은 68도, 섭씨 20도가 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바람은 가볍게 불겠고요. 습도는 86%에서 밤에는 97%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현충일 당일 날씨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 흐리고 간헐적인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간간이 햇볕도 비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대로 오르고요. 습도도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완벽한 날씨는 아니겠지만 연휴 기간 중 야외 활동하기에는 적절한 날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61도, 섭씨 16도이고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20분이며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V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배인숙입니다.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계속해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옴니 화재보험의 강고은 대표님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 알아두면 쓸모있는 전문가 이야기 알쓸 전문 매주 목요일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엘리코시리에 더 넓게 확장해서 정말 바쁘신 분이십니다.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성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의 우리 강고은 대표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네.
1: 저도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0: 진짜요?
1: 제 코너가 될 것 같은데요.
0: 아, 정말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죠. 특히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민 생활에 있어서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절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1: 그쵸.
0: 특히 이 버지니아나 메릴랜드에 사시는 분들 이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1: 네. 네. 미국은 차 없이는 사실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서.
0: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직업을 아주 잘 택하셨습니다.
1: 아, 자동차 보험.
0: 네,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일이거든요.
1: 아, 손님들한테 감사하죠.
0: 그런데 이 보험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 보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보석과 관련해서 보험도 들 수 있다.
1: 네.
0: 그런데 보석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뭐 다이아몬드 뭐 적어도 뭐 한 1캐럿은 돼야 보험 들지 뭐 그 몇 천 불짜리 들기 좀 쑥스럽지 않나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1: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집보험은 자기가 온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보험이 있고 네. 또 소유는 아니지만 렌트해서 들어가셔서 사시는 분들도 보험을 들게 돼 있어요.
0: 맞아요.
1: 이 두 보험 다 귀금속,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커버가 돼요. 근데 보장은 되지만 한도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다이아 반지를 도난당했다. 그 다이아의 가치는 8,000불인데 이거를 커버 받아야 되니까 집보험에 클레임을 했어요.
0: 네.
1: 근데 그쪽에서 이거에 대한 금액은 우리가 1,500불만 주겠다. 너가 갖고 있는 커버리지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거기... 일반적으로 말해요. 그리고 디덕터블이 있으면 디덕터블도 내야 하고.
0: 아이고.
1: 그러면 1,500불 받으려고 1,000불 디덕터블을 쓴다는 게 클레임 하는 게 더 아쉽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집보험이든 렌트 보험이든 가지고 있는 그냥 인클루드 돼 있는 기본 옵션만 갖고 계시는 거예요.
0: 아하.
1: 어떻게 해결하냐. 이 반지는 8,000불이잖아요.
0: 네네.
1: 근데 8,000불짜리 다이아를 살 때는 감정서를 받으시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면 그 감정서를 집보험에 애드를 하겠다고 추가 옵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0: 아...
1: 그러면 디덕터블도 상관없이 분실됐거나 도난됐거나 그럼 8,000불을 커버받으실 수 있어요.
0: 와, 8,000불 전액?
1: 전액.
0: 와, 그건 너무 좋은데요?
1: 네, 그래서 집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옵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귀금속이 이 정도 가치다.
0: 네, 네.
1: 그래서 이거는 꼭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커버를 받아야 하겠다 하시면
0: 네.
1: 그 감정서와 함께 스케줄이라고 하거든요. 보험에서는.
0: 예.
1: 그것을 옵션을 선택해 놓으시는 게 좋은 방법이에요.
0: 그러면 렌트 사시는 분들한테도
1: 마찬가지예요.
0: 해당이 되는군요.
1: 네. 실제로 여기 지금 앤앤데일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0: 네.
1: 최근에 한국에 갔다가 화장실에서 레스토랑에서 손을 닦고 반지를 잠깐 빼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솝이 거품 비누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우리 동그란 비누 있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거를 이렇게 손바닥에다가 문질러야 되니까 반지에 묻을까 봐 잠깐 세면대에 올려놨는데 깜빡하고 그냥 자리로 왔다가 나중에 생각나서 갔더니
0: 없죠.
1: 발을 동동 구르시다가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이 옵션을 선택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온전히 커버해드릴 수가 있었거든요.
0: 아.
1: 사실 본인이 옵션 선택하셔서 받으신 건데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0: 너무
1: 이런 옵션을 설명해줘서 그래서 갖고 계시는 집보험이나 렌트 보험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0: 그러니까 어떤 에이전트를 만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1: 그렇죠. 에이전트가 알아서 이것들을 여쭤보고 넣어드리면 좋지만 사실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0: 그렇죠. 근데 이러한 옵션을 선택해서 넣을 때 추가로 돈이 애드가 되나요?
1: 네. 추가로 애드되긴 하나 그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나지 않기 때문에
0: 아하,
1: 그 다이아몬드의 귀금속의 가치에 따라 추가되긴 하는데요. 그것들을 한번 알아보시고 애드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이 보험을 드는 거에 있어서 어떤 뭐 리밋이 있나요? 얼마 이상부터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는?
1: 뭐 그런 건 없고요. 그 기금속의 가치에 따라 설정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감정서에 나온 만큼 받으실 수가 있어요.
0: 그럼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갖고 있다.
1: 네.
0: 그러면
1: 10억까지 받으실 수가 있고 대신에 뭐가 올라갈까요? 보험료가 올라가죠.
0: 그럼 그 보험료를 한 달에 한 번씩 내야 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내야 되나요?
1: 보통 집보험은 1년치로 나오기 때문에요.
0: 그렇죠.
1: 네. 네, 뭐 몰기지가 남아 있으신 분은 몰기지에 합쳐져서 내시는 경우도 있고
0: 아하.
1: 몰기지가 페이오프 되신 경우에는 번슬리거나 애뉴얼리 내실 수가 있고요.
0: 아, 그러니까는 이 보석 보험 같은 경우는 집보험에 해당이 되는군요.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1: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국에서 잃어버렸지만 받았다 했잖아요.
0: 네.
1: 일반 보험에서 도난은 제한적이고 하지만 이거를 등록해 놓으시면 도난까지도 넓게 보장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러면 내가 잊어버린 거와 도난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네요.
1: 틀려요.
0: 아 그렇지만 두 개 다 보험은 해당이 되나요?
1: 그러니까 아까 스케줄 옵션을 선택했을 경우는 다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을 애들 안 해놨을 경우에는 제한적이다라고 아. 생각하셔야 돼요.
0: 보석은 글쎄요 값어치에 따라 틀리지만 어쨌든 나에겐 소중한 거거든요. 소중한 나의 보석 혹시 잊어버리실지 모르니 아무리 작은 거라도 꼭 보험을 들어놓으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이 보석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1: 제가 요즘에 골프를 좀 열심히 쳐보려고 해요.
0: 네네.
1: 비기너긴 한데
0: 네.
1: 그래서 골프채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와. 한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또 요즘은 현금으로 거래되는 게 많이는 없겠지만 우리 한국 분들 집에 현금 많이 갖고 계세요.
0: 네, 맞아요.
1: 네, 그래서 그 현금을 도난당했을 때 어떻게 커버리지가 되는지를
0: 그것도 커버리
1: 한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0: 그것도 커버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 되죠.
0: 와, 다음 주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1: 네, 버지니아는 703-642-2225
0: 642-2225 그 다음에 메릴랜드는요?
1: 410-465-2700
0: 메릴랜드는 401-465-2700입니다.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옴니화재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옴니화재 대표 강고원 대표님이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주얼입니다. One more time.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딨어요?
5: 아침 식사 중.
4: 이렇게 조용하게?
5: 여기, 당신 커피 있어?
4: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5: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4: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5: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3: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노르웨이의 한 초등학생이 학교 야외 수업에서 약 1300년 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고대 검을 발견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일란데트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6살 난 소년이 최근 학교 야외 수업 중 들판에서 녹슨 금속 물체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소년은 땅 밖으로 튀어나온 금속 조각을 보고 이를 교사들에게 가져갔는데 교사들은 단순한 고철이 아닐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해 지역 고고학자들에게 연락했고 조사 결과 해당 물체는 바이킹 시대 이전에 제작이 된 외날 철검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검이 서기 550년부터 800년 사이로 초기 바이킹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검은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형태로 당시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 사용이 되던 스크라마 삭스 또는 삭스 계열 무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이 나온 이 지역은 노르웨이어로 전사의 땅이라는 뜻을 지닌 곳인데 수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철기시대와 바이킹시대의 유물이 다소 발견됐다고 합니다. 검은 발굴 후 오슬로 문화 역사 박물관으로 옮겨졌으며 차후 연구와 보존 작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검이 심하게 부식된 상태지만 X선 촬영과 금속 분석 등을 통해 제작 방식과 사용 농도 등을 추가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편 지난 2018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스웨덴에서 호주 수영을 하던 8살 난 소녀가 1500년 된 고대 검을 우연히 발견을 해 큰 화제를 모았다고 하네요.
6: 아니 근데 요딴 거 발견하면 어찌게 정부에서 뭐 좀 챙겨주나? 응? 아니 돈 좀 주냔 말이지 내 말은.
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두 마리의 거대한 백상아리에게 동시에 습격을 당하고도 한 손으로 바다를 저어 극적으로 탈출한 서퍼의 영화 같은 사투가 재조명이 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서핑 코치로 활동 중인 남아공 출신의 41살 남성은 과거 15세이던 2000년 남아공 이스터 런던의 유명 서핑 장소인 나훈 리프에서 겪었던 끔찍한 상어 습격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바다에는 상어가 나타났다는 경고가 나와 다른 서퍼들은 서둘러 대피 중이었으나 이 남성은 파도를 더 타기 위해 홀로 바다에 남아있다가 변을 당했는데 그때 갑자기 나타난 백상아리 두 마리가 동시에 그를 덮쳤다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그를 공중으로 들이받은 뒤 서프보드를 물고 물속으로 끌고 들어갔다며 상어가 보드 윗부분을 물어뜯는 과정에서 그의 오른손을 함께 물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두 번째 상어가 그의 오른쪽을 향해 돌진했지만 그는 이미 첫 번째 상어에 물려 물속으로 끌려 내려간 덕분에 간발의 차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간신히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 그의 오른손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손목에는 깊은 상처가 나 뼈가 들여다 보일 정도였고 넷째 손가락과 새끼손가락은 절단되기 직전에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상어의 추가 습격을 피하고자 멀쩡한 왼손으로 보드를 지그재그로 저으며 100m 거리의 해변을 향해 필사적으로 탈출했다고 하는데요. 기적적으로 해변에 도착한 그는 손목과 손가락에 서른 바늘을 꿰매는 대수술을 받았는데 다음 날 그는 해변에 있던 한 외국인 배낭 여행객이 카메라로 자신의 사투 과정을 고스란히 촬영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이 영상이 공개되는데 부끄러움이 많던 시골 소년은 하루아침에 전 세계 매체에 주목을 받는 스타가 됐다고 합니다. 트라우마가 남을 법한 큰 사고였지만 그는 수술 6주 뒤 깁스를 푸는 당일 곧바로 바다로 돌아갔는데 무서웠지만 신기하게도 사고 이후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며 첫 복귀 서핑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은 내가 평생 공포 속에서 살 것이라 생각하는데 나는 두 번째 삶을 선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사람들이 바다와 인생을 즐기도록 돕기 위해 서핑 코치가 됐다. 그 순간의 공포는 영원히 잊지 못하겠지만 여전히 서핑을 사랑한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아니 미친 거 아니오? 이 아니 우치게 거길 또 기어들어가. 이? 설 뒤져서 그런가 우측에 그 바다를 또 어떡하냐고 서핑에 미치면 다리가 잘려도 혼다더만 아이고 그 말이 꼭 맞는 말이네요. 미국 명문 하버드대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학점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으로 교수들이 줄 수 있는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하버드대 교수진이 학부 강의에 A학점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458표, 반대 201표로 가결이 됐다고 하는데요. 학교 전반에 퍼진 학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한 과목에서 교수는 전체 인원의 20%까지만 A학점을 줄 수 있고 추가적으로 4명까지 더 부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의 학부생이 수업을 듣는다면 A학점을 받을 수 있는 학생 수는 최대 24명으로 제한되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2027학년 가을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하는데 하버드대 통계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학부생의 약 3분의 2가 A계열의 학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0년대 초반 30%대와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학교 측은 성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번 결정이 하버드의 학문적인 문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나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설문조사에서 전체의 약 85%가 새로운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하네요. 나 같아도 반대죠. 이
6: 그리고 학점 안 주는 것이 뭔 유세도 아니고 말이오. 학생이 출석자라고 시험 잘 보고 오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라로 다 A를 줘야지 뭐 졌다고 정책이 다 있대요. 이? 하버드면 다요. 에이구, 하버드. 아이고, 하다, 하.

초고령화와 가파른 인구 감소로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일본에서 화장한 6월의 골분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장, 일명 해양산골이 새로운 대한장내 문화로 빠르게 자리잡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실제 해양장을 선택하는 일본인은 매년 늘고 있는데 일본 해양산골협회에 따르면 2018년 1064건이던 이 해양장 건수는 지난해 기준 6,690건으로 무려 6배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장내 전문 기업 관계자는 수목장의 경우 매장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장은 초기 비용 외에 추후 지속해서 들어가는 관리 비용이 없다는 점이 강력한 선택 요인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과거에는 해양장을 둘러싸고 위법성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일본 법무성이 예절을 갖춰 사회적 통념 내에서 진행한다면 위법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자연장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됐다고 합니다. 현재 업계는 육지에서 약 1.8km 이상 떨어진 해상에서만 해양장을 하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바다를 사랑했던 일본 유명인들이 앞다퉈 해양장을 선택한 것도 대중화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배우 이시하라 유지로와 그의 형이자 정치인인 이시하라 신타로가 가나와현 앞바다에 합장하듯 산골이 됐는데 유명 만담가 요코하마 야시스와 다치카와 단시 등도 해양장을 선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 장내 문화 전문가이자 교수는 후손 부족과 묘지 관리비 부담 등을 언급하며 현대인들에게 해양장은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해양장이고 무엇이고 간에 이 죽은 사람한테 아이 묻으려고 비싼 관짝에다 비석을 세우는지 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서도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지 아이 웠던 애들이 매번 찾아오겠냐고요. 우리 애들이 어디 회사에 취직할지 어디서 살지 모르잖아요. 괜히 잘 찾아오지도 못하는 상소 맹글어놓고 애들한테 괜히 부담 주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화장하는 것이 낫지 않겠죠? 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사태가 단순한 마케팅 실수를 넘어 신세계 그룹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오너 리스크로 번지고 있어 최대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대표이사 경질이라는 초강수를 뒀지만 무너진 내부 시스템과 정 회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까지 재소환되며 불매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라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지난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맞춰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됐는데 이는 과거 광주에 투입이 된 계엄금 장갑차와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명백히 연상시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로모션 이미지에 강조된 숫자 7과 텀블러 용량 503ml까지 특정 정치적 의미와 연결 지으며 의구심을 표출했는데 사태 초기 스타벅스는 행사명을 탱크 텀블러 데이로 문구를 작업 중 탁으로 조용히 수정을 하며 진화에 나섰으나 여론이 악화되자 결국 행사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정용진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고개를 숙였고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기획 담당 상무를 즉각 경질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비판은 매섭습니다. 가장 먼저 대통령이 막장 행태라며 강력히 비판한 데 이어 진보당 수석 대변인도 스타벅스 카드를 자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스타벅스 조직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분석을 했는데 대형 브랜드의 마케팅 콘텐츠는 여러 단계의 승인을 거치지만 이번 탱크데이 기획안은 아무런 제재 없이 통과됐다는 겁니다. 실무자의 역사의식 부재를 차치하더라도 이를 걸러내야 할 승인 라인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태가 정용진 회장의 기존 이미지와 겹쳐서 폭발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불매운동도 번지고 있습니다. SNS에는 스타벅스 텀블러와 머그잔을 망치로 부수는 인증 영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타격은 스타벅스를 넘어 이마트, SSG.com 등 신세계 그룹 전 계열사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브랜드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은 신세계 그룹은 사태 경위에 철저한 조사, 전 계열사 마케팅 검수 과정 재점검, 임직원 대상 엄격한 역사 의식 교육 등을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통업계 관계자는 실망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룹 차원의 뼈 깎는 쇄신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하네요. 자고는 말이요.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이? 천천히 올라가지만서도 내려올 지겐 무신 사정을 봐.

유승준이 1심에서 승소한 지 약 10개월 만에 열리는 이 재판은 그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주 LA의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내 세 번째 불복 소송의 2심입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해 본국에서 가수로 왕성하게 활동하던 중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으나 2002년 1월 공연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 의무를 면했습니다. 이에 유승준을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을 들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그의 입국을 제한한 것입니다. 입국을 금지당한 유승준은 2015년 8월 만 38세가 되자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는데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같은 해 9월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달라며 첫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후 파기 환송심과 재상고심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 의무인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발급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은 2024년 6월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그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내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자, 위니도 징언의 징에 아니 싫다는데 왜 달라붙는 거요? 한국이 당신을 싫대잖아요. 당신 들어오는 거 말이요. 말귀를 왜 못 알아먹느냐고. 우리가 싫어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겨? 이? 시상에 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한국으로 기어이 들어오겠다는 것은 뭔 심보냐고요. 괜히 기운 빼고 쓸데없는 짓 터들 말고 그냥 여기서 조용히 사세요. 음악은 내가 가끔 간간히 들려드릴 테니까.

뉴욕에 있을 때 한번 유승준 씨와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니까 아우 건실하고 아우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 특히 법정에서 제일 무서운 벌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괘씸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적어도 괘씸죄에는 걸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1부 유승준의 열정 들으시면서 잠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라디오 워싱턴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하이트론스가 드리는 특별한 선물 솔라라 전신 마사지 제어와 120리터 김치냉장고 패키지가 단 3,000불로 선착순 50분께 드립니다. 척추의료 기술과 온열 테라피 기술이 접목된 세라젬 M10 안마의자 구입 시 스타일러를 무료 증정하고 세탁과 드라이어가 하나로 된 삼성 콤보 세탁기를 구입하면 오래된 세탁 드라이어 트레이드인하여 300불로 특별 할인해드립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어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은 매그니 플렉스 매트리스 구입 시 상체와 하체 각도를 조절하며 등 안마가 되는 기능으로 역류성 식도염 환자와 코 고는 분들께 효과 좋은 모션 베이스를 50% 세일합니다. 김치냉장고와 가전제품도 최저가로 가격 매칭하는 이번 행사는 5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가전제품의 명가 하이트론스, 센터빌 자이언트몰 건너편 571-404-3132, 571-404-313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은 인생 나이스 샷. 어? 이런 노래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했더니 AI가 부른 겁니다. 아이고, 이제는 이 가수들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AI가 라라랜드로 진행하겠다고 하는 건 아닌지 살짝 걱정되는데요.

나이스 샷. 그래서 골프와 연관이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오, 가사도 좋고 노래 괜찮죠?

AI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가수들 긴장하셔야겠어요. 우리 애니님 덕분에 또 AI의 노래 하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윌리엄 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오늘 긴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어머님 구순 생일잔치 잘 마치고 다 모였던 25명 식구들이 다 돌아가서 한국에서 온 남동생 4명만 남아 있습니다. 어머님은 8명이나 되는 손자, 손녀, 그리고 5명의 증손자, 손녀들의 이름을 계속 되새기면서 치매 증세와 싸우는 모습입니다. 온 식구들과 오랜만에 함께 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식사도 아주 잘 하시고요. 치매 증세도 좀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둘째 아들과 처음 본 여자친구에게 당신이 제일 먼저 눈을 감을 테니 당장 결혼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시길래 그렇게 할 거라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래도 지금 당장 날 잡으라는 것입니다. 곧 알려드리겠다가 하면서 안심시켜드렸죠. 아무튼 어머님은 구순잔치와 모든 식구들과 같이 한 시간으로 너무 좋아지신 것 같아 이 또한 너무 많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제 이민사 LA에서 시작한 아내와의 대륙 횡단 여행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약 3,000마일 9일간 예정으로 약 8년간 살았던 LA를 출발해 프리웨이 10번 도로를 타고 라스베가스로 가는 첫날 여정이었습니다. 이곳저곳 볼만한 곳도 둘러보고 또 아주 이른 아침 그렇게 새벽에 출발을 했지요. 라스베가스로 가는 10번 프리웨이 길은 모하비 데저트 사막 미국 남서부에 위치한 큰 사막을 지나게 되는데 주로 캘리포니아 남동부에 있으며 네바다, 애리조나, 유타주 일부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매우 광활하고 웅장한 사막 풍경, 조슈아 트리, 모래 언덕과 바위산 등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여러 시간을 달리면서만 느낄 수 있는 정말 난생 처음 경험해보는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미 동부 쪽에선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약간의 별천지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감명도 느꼈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도 기회가 되면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운전해서 프리웨이 10번 사막 전경을 경험하시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자, 모하비 사막 주변의 유명한 장소. 독특한 조슈아 트리와 암석 지형으로 유명한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와 모하비 사막 북동쪽에 위치한 유명 관광지, 자연 그대로의 사막 풍경을 볼 수 있는 보호 구역, 모하비 내셔널 프리저브도 운전해서 돌아볼 수 있고 잠깐씩 내려서 걸어 보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아내와 전 라스베가스의 저녁에 도착해 정말 휘황찬란한 라스베가스의 야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 그래요? 조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하고 모하비 내셔널 프리저브? 오, 그렇게 환상적이고 장관입니까?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네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꼭 이 대륙횡단 해보는 게 제 첫 번째 그 리스트라고요. 혼자는 좀 그렇고 남편을 좀 꼬셔야 되는데 이야, 씨알이 안 막혀서. 여행은 친구와 하는 것이 제일 재밌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대륙횡단 정도는 가족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또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물론 뭐 또 하면 좋겠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윌리엄 조님 너무너무 부럽네요. 예, 사모님도 부럽고.
라스베가스에 도착해서 야경을 맞이하신 다음이 또 궁금한데 계속해서 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률의 출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성경 구절 보내주셨네요. 성령을 쫓으면 정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힘들지만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날씨는요, 좀 마음이 많이 움직이지 않으세요? 뭔가 괜히 좀 착해지는 듯한 느낌, 그리고 뭔가 좀 연약한 느낌, 과거로 갑자기 소환되는 느낌. 내가 중고등학교 때 들었던 음악, 그리고 꼭 이런 날씨와 비슷한 경험, 옛날에 그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아요.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을 말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또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나는 형제가 많았었죠. 어린 시절 어느 날 밥이 모자랐습니다. 아, 진짜요. 동생들과 나는 상관않고 밥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데 여동생 두 명은 안 먹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너희도 같이 나눠 먹자 했더니 아니야, 오빠와 동생들 먹어. 우리는 먼저 먹었어. 그래서 다 먹고 나서 보니까 남은 반찬과 찌꺼기를 먹고 있어서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때가 여동생들 나이가 10대 소녀였거든요.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입니다. 그랬어요. 여자는 모두 엄마 같은 모성애가 있고 남자는 철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여자와 남자가 다르다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엄마가 시킨 것 같아요. 너희들 밥 먹으려면 네 오빠하고 남동생 무르케야 한데 가들이 힘을 써야지. 너희들은 힘이 없다 아이가. 모질하면 니네는 먹지 말그래. 알았지?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진 않았을까? 감히 유추해보는데 뭐 아니시겠죠? 그러시면서 이미자의 여자의 일생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꽃별님께서 내일은 어머님의 이야기를 올려주신다고 하는데 눈물 나는 거 아닌가요?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연미님이 신청해 주신 곡 성리가 부릅니다. 주저하지 말아요.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0: 703-354-1950 703-354-1950.
2: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3: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은 다 어디 있어요?
4: 아침 식사 중.
3: 이렇게 조용하게?
4: 여기, 당신 커피 있어?
3: 맥도날드? 아, 당신 맥도날드 사왔구나?
4: 그럼, 맥도날드 빅브렉퍼스트 플래터가 계란, 소세지, 해시브라운, 비스킷, 핫케이크까지 포함해서 단 6불인 거 알았어?
3: 방금 알았어요. 와, 우리 이거 또 해야겠는걸?
4: 한정기간 동안만 판매,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나 콤보밀과 함께 적용 불가.
5: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줄기 토마토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6불 99, 페르시안 오이 팩당 99센트, 씨 없는 수박 개당 6불 99, 헤어룸 싱싱 게맛살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케이타운 떡국 떡볶이 떡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자연의 고운 고춧가루 5파운드당 17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다섯 곡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노래 다섯 곡 잘 들어보세요. 현재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딱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정답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는 매주 수요일에 발표하고요. 퀴즈 들으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언제든지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한 세 분 정도 퀴즈 아이디어를 보내주셨는데 오 너무 괜찮아요. 제가 차차 준비해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립니다. 그럼 이번 주 라라라 퀴즈 나갑니다.

얼굴도 예쁘고 노래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서현이 부르는 My Strongest Shoot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의 공통점 힌트를 드리자면 노래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수를 생각해 보세요. 정답하시는 분들은 카톡으로 올려주세요.

노래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연기까지 너무 잘하는 가수죠. 유나가 부릅니다. Stars in the sky. 바람이 불면.

사실은 조재즈의 음악을 들으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어우 낄 틈이 없더라고요. 너무 절절히 노래를 불러서 조재즈의 서쪽 하늘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벽에다 액자를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혹시 한국에서 액자를 걸었던 기억도 나시나요? 제 기억에는 벽에다 벽지가 발라져 있고 그 안에는 아주 단단한 시멘트나 벽돌이 있기 때문에 요령도 있어야 하고 힘도 있어야 대못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쉽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국은 정반대죠. 힘껏 내리쳤다가는 못이 쑥 박혀버리는 것을 넘어서 벽에 구멍이 뚫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월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이월은 강하게 프레스한 석고를 두꺼운 종이 두 장으로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을 때 표면은 종이가 있고 다음에 석고 가루가 부슬부슬 부서져 나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은 이 드라이월을 인테리어 벽과 천장에 사용합니다. 시트락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트락은 드라이월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회사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드라이월의 사이즈는 가장 커먼한 사이즈가 4x8입니다. 성인 한 명이 두 팔 벌려 키보다 높게 들고 가야 하는 크기죠. 두께는 하프 인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8분의 5 사이즈도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못을 박으면 안에 석고 가루가 나오기 때문에 매끈한 못보다는 코류를 사용해서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1970년대 말까지 사용되어진 에스베스토스 파이버 월이 있습니다. 발암 물질이 함유되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드라이월은 석고, 에스베스토는 석면입니다. 석고는 우리가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할 때 치료를 위해 쓰던 깁스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반면에 석면은 섬유상의 광물질이기 때문에 부서지는 게 아니고 찢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자 이야기를 계속해 볼까요? 드라이월은 스터드를 세워서 붙이게 되는데요. 못이나 스크류를 박다 보면 어떤 부분은 힘없이 쑥 들어가고 어떤 부분은 딱딱한 나무를 만나게 됩니다. 벽을 만들기 위해서 일정 간격으로 세워놓은 나무를 스터드라고 합니다. 보통 2x4 사이즈를 쓰고 2x6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메탈 스터드도 있는데 메탈은 주로 커머셜 공사에 쓰입니다. TV 같은 무거운 것을 벽에 달기 위해서 스터드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두드려 보시는데 스터드는 보통 16인치의 간격을 두고 세워져 있습니다. 스터드 넓이의 정가운데서 다음 스터드의 정가운데가 16인치가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터드만 찾으면 다음 스터드는 찾기가 쉬워집니다. 아주 간혹 24인치인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16인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주택 내부 벽은 대부분 석고판, 드라이월입니다. 벽에 무엇을 걸어야 한다면 앵커를 사용하시거나 스크류를 사용하시고 무거운 것을 달아야 한다면 스터드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스터드의 간격은 16인치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부동산 에이전트를 인터뷰하실 때는 집을 사고 파는 것은 기본이고 집의 속속들이 건축과 관리까지 알고 있는 전문인을 고용하시기를 반드시 권합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2: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K-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지만 핵심 쟁점인 고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를 두고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휴전 기간 동안에 드론 생산을 재개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백악관과 국가안보회의 등 대통령 관련 기관에 대통령 기록물법 준수를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신원과 체류 자격 확인 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하면서 금융권과 이민자들 사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냉매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뉴욕시 주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픽스11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뉴저지 저지쇼어 대표 관광지인 롱브랜치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이 몰리는 대규모 모임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우편 투표용지가 잘못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조사까지 지시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1일 목요일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김소영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협상을 두고 막바지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지만 최대의 쟁점이나 마찬가지인 이란의 농축 우라늄 처리를 두고서는 여전히 평행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고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우리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보한 뒤에는 아마 파괴할 것이라면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게 놔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란과 국제사회에서 제기할 법한 확보 후의 악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온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농축 우라늄 확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타결의 전제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를 내세워왔는데 그중에 농축 우라늄 확보가 핵심입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는 60%의 고농축 우라늄은 약 440kg입니다. 미국이 확보할 수 있다면 가장 상징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무기급으로의 신속한 전환이 가능한 준 무기급 농축 우라늄을 포기시키고 미국이 확보했다는 것만으로도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뛰어넘는 크나큰 성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전쟁 장기화를 비판하는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으로서는 고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저농도로 희석하는 방안 등에는 열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쟁 발발 전 미국과 진행된 협상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미국으로의 반출은 다른 얘기입니다. 미국의 고농축 우라늄을 넘겨주고 굴복했다는 그림이야말로 이란 정권이 가장 원치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핵무기가 있는 북한은 미국의 공격을 받지 않고 있고 핵무기가 없는 이란은 당했다는 평가가 이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권은 핵무기 보유의 잠재력을 자국 영토 내부 또는 우방국에 둬야 한다는 의지를 굳힌 것으로 일각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농축 우라늄 반출 여부 말고도 농축권 인정 여부와 농축기간, 핵시설 해체 등 이란의 핵무기 보유 저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쟁점 사항이 있습니다. 여전히 입장차가 크긴 하지만 다른 쟁점들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조금씩 물러나는 징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이 최근 휴전 기간을 틈타서 드론 생산을 재개하는 등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회복해 중동 지역에 다시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도에 성영화 기자입니다.
1: 이란이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군사력과 방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이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20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과정에서 파괴된 미사일 기지, 발사대, 핵심 무기 체계 생산 능력 등을 빠른 속도로 복구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군사력 복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군사작전을 재개할 경우 이란이 중동 지역에 여전히 중대한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이란이 약화한 미사일 생산 능력을 더 많은 드론 발사로 보완해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을 향해 드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고 CNN은 예상했습니다. 무기 구성품마다 생산 재개에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한 당국자는 이란인들은 미 정보 공동체가 예상했던 복구 일정을 모두 앞당겼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이란의 빠른 군사력 제거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받는 지원, 미국과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이란이 큰 피해를 보지 않은 점 등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라고 한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은 전쟁 기간 미사일 제조용 부품을 이란에 계속 제공해왔습니다. 다만 현재 이는 미국의 봉쇄 조치로 인해 축소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다며 부인한 바 있습니다. 미 정보당국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에 따른 심각한 피해에도 이란이 여전히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 방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최근 평가했습니다. 정보당국은 이란 미사일 발사대의 절반가량이 온전한 상태라고 지난달 평가했는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그 수치가 3분의 2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정보당국 분석을 들어 이란에 여전히 드론 수천 기가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최근 미 정보당국 보고서들은 이번 전쟁이 이란의 군사력을 약화했으나 파괴하지는 못했다며 이란이 신속한 군사력 재건으로 장기전을 버텨낼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미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케빈 캐스텔 판사는 뉴욕시에 있는 이민법원 세 곳에서 이민당국이 출석한 이민자를 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상은 26 페더럴 플라자, 201 베릭 스트리트, 그리고 290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민법원들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공안전이나 국가안보와 직접 관련된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법원 내부에서 체포활동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뉴욕 지역 이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적용되는 임시금지 명령입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민세관단속국 요원들이 이민법원에 출석한 사람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특히 법원 출석 직후에 체포가 이뤄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반발이 커졌고 일부 충돌 사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케빈 캐스텔 판사는 이민법 집행 권한은 정부에 있지만 이민 절차에 출석하는 개인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심리를 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1년 4월에 내려진 기존 제한 조치의 취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제한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대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부 조치가 자의적이라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원 출석 과정에서 체포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어 이민자들에게 일정 부분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에이미 벨셔 뉴욕 시민자유연맹 이민자 권익 소송 담당은 거의 1년간 우리는 복면을 쓴 아이스 요원들이 이민법원 복도에서 이민자들을 습격하고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것을 지켜봤다며 이런 잔혹하고 무의미한 이민단속이 영원히 사라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행정부가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에 머물렀던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역을 강화합니다. 미 국무부는 21일 보건 경보를 발령하고 미국 도착 21일 이내에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 남수단에 체류한 이들은 워싱턴 DC 인근의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만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지역을 방문했던 이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국토안보부, DHS 등이 입국자를 상대로 상향된 수준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날 콩고 민주공화국과 우간다에서 발생한 에볼라 감염 추정 사례가 약 600건이고 사망은 139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0: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1: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0: 북유럽?
1: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0: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2: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없는 수박 개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 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5: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347-925-0549.
6: 한국은 언제나 가고 싶은 그리운 곳이죠. 하지만 만약 더 자주 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명절의 기쁨도 그리운 고향의 맛도 더 많이. 원래 한국에 가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더 자주 누려보세요. 이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서울까지 논스톱 직항 노선이 추가돼 그 모든 것을 더 자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flydulles.com/서울을 방문해 다음 여행을 예약하세요.
7: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부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8: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9: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색이 누룽지 탕도 703-354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Evening News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맨라이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FIFA 월드컵 경기 티켓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50짜리 저가 티켓 1,000장을 추첨 방식으로 배정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당첨자는 경기 당일 현장 수령 조건으로 1인 2매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하루 최대 5만 명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2026 북중미 FIFA 월드컵 개막식이 다음 달 11일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경기 티켓 가격이 수천 달러로 급등하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즐겨야 할 스포츠 축제가 부유층만이 누릴 수 있는 축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가 시민들의 월드컵 경기 관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렴한 티켓 추첨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1일 목요일 기자회견을 통해 총 1,000장의 티켓을 추첨을 통해 장당 $50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첨 대상 경기는 FIFA 월드컵 경기 중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조별리그 5경기, 토너먼트 2경기 등 총 7개 경기로 경기당 약 150장의 티켓이 제공됩니다. 다만 결승전 티켓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추첨 신청은 25일 월요일부터 30일 자정까지 6일 동안 진행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하루 5만 명의 신청 접수를 받으며 5만 명의 신청이 채워지면 당일 접수는 마감됩니다. 신청 자격은 15세 이상 뉴욕시 거주자로 1인당 1회만 응모가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6월 3일 수요일 신청자 이메일을 통해 개별 통보되며 추첨에 당첨될 경우 48시간 내로 1인당 최대 2장까지 장당 $50의 티켓 결제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티켓은 경기 당일 현장 수령만 가능하며 양도는 금지됩니다. 뉴욕시는 당첨자들에게 경기장까지 왕복 무료 버스 이동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맘다니 시장은 월드컵이 뉴욕 인근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행사인 만큼 일반 시민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We know the ticket prices for this tournament have soared into the thousands of dollars. There are countless New Yorkers desperate to attend a World Cup match, but who simply cannot afford to go. Many of them have somehow found my number and asked me if I can help them with Morocco, Brazil. There's nothing individually I can do for you, brother, but we are her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we're proud to do together. We are making sure that working people will not be priced out of the gain that they helped to create. To say that we have partnered with the New York, New Jersey host committee to secure 1,000 affordable tickets for New Yorkers to the World Cup.
1: 이번 정책은 뉴욕시가 국제축구연맹 FIFA와 대회조직위원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는 월드컵이 뉴욕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3: 안녕하세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잉뉴입니다. 오늘은 워싱턴 정가와 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어 놓은 뉴욕타임스의 파격적인 단독 보도를 다뤄봅니다. 5월 21일자 뉴욕타임스 1면 기사 Trump's government moves to spare an unhappy taxpayer named Trump. 트럼프 정부, 트럼프라는 이름에 불만 가득한 한 납세자를 구하기 위해 움직이다. 현직 대통령이 국세청 IRS 세무조사를 막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스스로 합의하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셀프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미국 역사상 유례없는 이 대담한 사건의 핵심 내용, 기사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사는 이번 사건이 미국 역사상 얼마나 이례적이고 대담한 행동인지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며 시작합니다. It is hard to imagine that any previous president would have thought he could engage in such an audacious act of self-dealing. Sue the government he runs, then settle the lawsuit with himself by barring the Internal Revenue Service from auditing his past returns.
4: 이전에 그 어떤 대통령이 이토록 대담한 사익 추구 행업에 가담할 수 있을 거라 상상이나 했을지 의문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정부를 고소한 뒤 국세청, IRS가 자신의 과거 세금 신고서를 감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스스로와 소송을 합의한 것입니다. 여기서 audacious와 self-dealing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audacious는 보통 대담한, 겁없는 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인 의미라기보다 뻔뻔할 정도로 대담하고 무모하다는 뉘앙스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self-dealing은 경제나 법률 뉴스에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직위를 이용해 자기 자신과 거래를 하며 사익을 챙기는 사익 추구 또는 자기 매매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자기가 임명한 법무부 대리인과 스스로 세로 합의해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이 상황을 꼬집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지나며 과거의 관례나 규칙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Mr. Trump has so blurred the lines between his financial interest and his public office that it is hard to define where the lines lie anymore or if they still exist.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공직 사이의 경계를 너무나도 흐려놓아서 이제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존재하기는 하는지 정의하기조차 어렵습니다. Blurred the lines. Blur는 사진이 흐릿하게 나오거나 초점이 맞지 않을 때 흐릿하다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기사에서는 공적인 업무, public office와 개인 수익 사업, financial interest 사이의 선을 흐릿하게 뭉개버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대통령의 가족들이 가상화폐 사업이나 중동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로 수십억 달러의 이득을 챙기는 상황을 뉴욕타임스는 이 blurred the lines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인 애나 켈리는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is is the same tired narrative that Democrats have pushed against President Trump. President Trump only acts in the best interest of the American public. There are no conflicts of interest. 이것은 민주당이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가족, 행정부를 향해 밀어붙여온 똑같이 식상한 내러티브일 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직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합니다. 이해 충돌은 전혀 없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의혹을 tired narrative, 즉 지방 방송처럼 반복되는 식상하고 진부한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또한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과 공적 의무가 부딪힐 때 발생하는 conflict of interest, 이해 충돌은 단연코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서 역사학자들은 닉슨의 워터게이트나 하딩의 티포트 돔 같은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았던 대통령 재정 스캔들조차도 이번 트럼프 2기 정부에서 흘러다니는 자금 규모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결론적으로 권력과 자본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의 워싱턴을 보며 미국 민주주의 시스템의 근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기사의 마지막 문장 공유하며 오늘의 영익뉴 여기서 마칩니다. When public trust is bartered for personal gain, the foundation of governance begins to erode. 공적 신뢰가 개인의 이익과 맞바꿔질 때 통치의 근간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고 가끔 보슬비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62도, 섭씨 17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3도로 흐리다 밤늦게 가벼운 비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약한 비가 내리고 있으며 기온은 59도, 섭씨 15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흐리다 오후에 때때로 비가 내린 하루였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 섭씨 18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 비 내리며 밤늦게 일부 지역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56도, 섭씨 13도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로 선선하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예상됩니다. 워싱턴 일원 현재 비 내리고 있으며 기온은 62도, 섭씨 17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이며 바람은 북동풍이 시속 4마일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대규모 교통법규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주 경찰은 22일부터 25일까지 연휴 기간 동안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음주운전뿐 아니라 과속, 안전벨트 미착용, 난폭운전, 미등록 차량 등 주요 교통법규 위반 전반입니다. 특히 주요 도로에는 단속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외형을 알아보기 어려운 위장 순찰차도 투입돼서 음주 및 과속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뉴욕시 역시 추가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도심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뉴저지주 경찰도 버겐카운티 등 지역경찰과 협력해 고속도로 출구와 주요 도로 전역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난폭운전, 차량 단속을 강화합니다. 당국은 연휴 기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 언어 및 문화장벽이나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시다가 한인 가정을 위한 주거 관련 특별 워크숍을 뉴욕에서 엽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자녀가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에 주거 문제를 어떻게 준비하고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진행됩니다. 뉴욕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와 지원제도 그리고 신청 및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소개합니다. 강의는 하우징 내비게이터 트레이닝을 이수한 박혜화 선생님이 맡아서 실제 사례와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주최 측은 주거 준비를 처음 시작하는 가정이나 관련 정보가 필요한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및 문의는 전화 718-224-8197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내선 항공이용과 일부 연방정부 건물 출입 시에 리얼 아이디 규정이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 운전면허증만으로는 공항보안검색 통과가 제한될 수 있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얼 아이디는 면허증 또는 신분증 오른쪽 상단에 별표 표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별표가 없다면 아직은 리얼 아이디가 아닌 일반 아이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방문 후에 미 국내선 환승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나 출장 또 여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리얼 아이디 신청은 버지니아 DMV를 통해 예약한 후 DMV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 증명 서류, 소셜 시큐리티 번호 확인 서류, 버지니아 거주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유효한 미 여권이나 영주권 카드가 있다면 국내선 탑승 시에 대체 사용도 가능하지만 평소 운전면허증 하나로 공항 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리얼 아이디 발급을 받으시는 편이 훨씬 편리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DMV 방문 예약 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히 여름 여행 시즌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능한 미리 예약하고 준비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예약과 상세 정보는 버지니아 DMV 리얼 아이디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알찬 프로모션.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홉 지점을 만나보세요. 대형 은행의 안정감과 로컬 은행의 따뜻한 배려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5: 뱅크오프홉 홈모기지.
6: 뱅크오프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 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펠리세이즈 파크의 새로운 내일 드디어 시작됩니다. 현시의원으로서 행정개혁과 재정 투명성을 앞장서 외쳐온 민석준 후보. 드디어 2026년 펠리세이즈 파크 시장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2: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서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출마는 단순한 절차가 아닌 우리 타운을 더 투명하고 책임있게 바꾸겠다는 약속입니다. 저 민석준이 법과 절차를 지키는 행정, 주민이 중심이 되는 타운을 만들겠습니다.
1: 1H 원유봉 크리스틴 원윤 시의원 후보, 2H 제이슨 줄리아노 시의원 후보와 함께 강력한 팀을 구성한 2G 민석준 시장 후보. 주민과 상인이 모두 존중받는 펠리세이즈 파크. 이제는 실천할 리더가 필요합니다. 펠리세이즈 파크의 변화, 민석준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2G 민주당 시장 경선 후보 민석준 시의원.
3: 하버드 대학교와 매사추세츠 보스톤 주립대학교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성인 남녀분들은 연령과 사는 지역 관계없이 이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시면 무료 전화 상담과 무료 금연 약품을 제공합니다.
3: 이 연구에 참여를 원하시면 전화번호 857-215-4940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이번 5월 말까지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857-215-4940번으로 전화주세요.
5: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40분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주요 연방 하원 선거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픽스11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시 10선거구에서는 브랜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 의원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후보인 줄리원 시의원이 후보로 나선 뉴욕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의원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하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뉴욕 지역 방송사인 픽스11 뉴스와 에머슨 칼리지가 공동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해당 여론조사는 6월 23일 치러질 민주당 예비선거를 앞두고 연방 하원 선거구 지지율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 12선거구, 10선거구, 그리고 7선거구 이렇게 3개 선거구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사 결과 뉴욕 12선거구와 7선거구는 여전히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으며 로어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0선거구는 뚜렷하게 갈린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뉴욕 10선거구에 도전장을 던진 브래드 랜더 전 뉴욕시 감사원장이 현역인 댄 골드먼 연방 하원의원을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브래드 랜더의 지지율은 57%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현역인 댄 골드먼 의원의 지지율은 23%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 정치권에서 현역 의원이 교체될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맨해튼 이스트사이드와 퀸즈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12선거구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뉴욕주 하원의원인 마이카 라셔와 알렉스 보레스가 각각 22% 그리고 20%의 지지율로 선두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편 퀸즈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뉴욕 7선거구에는 한인 정치인 줄리원 뉴욕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뉴욕주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하원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7선거구에서는 클레어 발데즈 뉴욕주 하원의원이 23%의 지지율을 기록하면서 선두를 기록했습니다. 발데즈 의원은 조란 맘다니 시장으로부터 공식적인 지지를 얻은 이후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레이노스 브루클린 보로장은 21%의 지지율로 발데즈 후보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한인 정치인으로 출사표를 던진 줄리원 후보는 13%의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43%가 아직까지 누굴 지지할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해 여전히 변수가 큰 상황입니다.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뉴욕주 민주당 예비선거는 다음 달 23일 치러집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4.6에서 5.2%입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7: 메릴랜드주에서 우편 투표용지가 잘못 발송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 조사까지 지시하며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 당국은 단순 인쇄 오류일 뿐이라며 중복 투표를 막는 안전장치도 이미 마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메릴랜드주에서 대규모 우편 투표용지 발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메릴랜드주가 50만 장의 불법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했다며 법무부에 공식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10: I'm very concerned about mail-in ballots. Mail-in ballot is by just the nature of it. It's going to be corrupt. As you know, in Maryland, 500,000 fake ballots. When they were caught, they said, oh, we'll pull them back. And they issued 500,000 new ballots. And as you know, they never got the original ballots back.
9: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태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된 사건은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자들에게 다른 정당의 예비선거 투표용지를 잘못 발송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14일 이전에 우편 투표용지를 받은 약 50만 명의 유권자들이 잘못 인쇄된 투표용지를 전달받았습니다. 원인은 인쇄업체의 제작 실수로 확인됐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유권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새로운 투표용지를 다시 발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배송되는 봉투에는 교체 투표용지라는 문구가 표시되며 기존 투표용지는 폐기하고 새 용지만 사용해달라고 안내했습니다. 또 이미 반송된 잘못된 투표용지에 대해서는 모두 별도로 보관한 뒤 무효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국은 중복 투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위원회는 반송 봉투마다 고유의 식별번호가 부여돼 있어 유권자 한 명이 두 번 투표하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메릴랜드 지역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 엘리치 몽고메리 카운티 행정 책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런 발언이 나온 건 최악의 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엘리치 책임자는 특히 지난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 사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한 허위 주장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러한 정치적 움직임이 소수계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까지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메릴랜드주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상황이 허위정보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은 신뢰할 수 있는 공식기관의 발표를 참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오류를 일으킨 인쇄업체가 재발송과 수정 작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계좌 개설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고객의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검증을 강화토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범죄를 차단하고 불법적인 금융활동을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행정명령에서 행정부가 불법적인 국경 간의 금융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험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입국 금지 또는 추방 대상자에게 신용이나 금융서비스가 제공돼 금융시스템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도 만들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을 통해서 연방재무부와 관련 기관의 금융거래 검증과 신원 확인 시스템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자금 세탁이나 사기 거래를 사전에 막겠다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권의 고객 확인 절차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금융권은 사회보장번호 SSN을 기반으로 기본 신원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여권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체류 자격 관련 확인이 더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조치는 강제 규정이라기보다는 행정기관과 금융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현장 적용까지는 또 일정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관련 지침이 내려오더라도 적용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정책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금융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금 거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에는 비공식 경제 활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금융권은 기존에도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정책이 실제 어떤 수준으로 강화될지는 향후 세부 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저지 저지쇼어 대표 관광지인 롱브랜치에서 수백 명의 청소년이 몰리는 대규모 모임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년 집회로 현장은 폭력 사태와 소란, 난동으로 아수라장이 됐고 대규모 경찰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롱브랜치 행정당국은 여름철 지역 안전을 위해 비상통행금지령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8: 뉴저지주 롱브랜치시 당국은 20일 수요일 밤 피얼 빌리지 일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혼란 사태와 관련해 긴급 통행 금지령 시행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백 명의 청소년들과 젊은 층이 이른바 팝업 게더링 행사를 벌이면서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해당 모임이 사전 허가 없이 진행된 비공식 모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리와 해변 주변을 뛰어다니고 차량 위로 올라가 춤을 추는가 하면 곳곳에서는 몸싸움과 난동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부 인근 숙박시설은 안전상의 이유로 한때 입구를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소란과 난동 현장 대응에 롱브랜치 경찰과 먼머스 카운티 소속 경찰 인력 약 140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군중을 해산시키기 위해 오후 8시 통행 제한 조치를 내렸으며 공공장소 소란 및 무질서 행위 등으로 총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롱브랜치 공공안전국은 성명을 통해 롱브랜치시는 주민과 방문객, 사업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침해하는 모든 위험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팝업 게더링은 저지쇼어 지역사회에 반복적인 혼란과 위험을 초래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가 지난 21일 목요일에도 경찰은 피어빌리지 일대에서 대규모 인력 배치를 유지하면서 해변 입장객들의 가방을 검사하고 주류 반입을 통제했습니다. 갑자기 여름처럼 더워진 날씨 속에서 휴식차 해당 지역을 방문했다가 난동을 직접 목격한 관광객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어다녔고 차량 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다며 그야말로 아수라장의 통제 불능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성 관광객은 통제되지 않는 난동을 보며 무서웠다고도 말했습니다.
11: It was pretty crazy. It was scary. It really was a ton of people just screaming, running, people just jumping on top of cars, dancing on top of cars. It was just out of control.
8: 일부 해변 방문객들은 소셜미디어가 대규모 집합을 조직하고 확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12: Half the time it's social media, other times it's just like, it's a nice day, everyone wants to go down to the beach.
13: Once one fight starts off, then a bunch of kids will jump in.
8: 롱브랜치에 거주해온 한 주민은 한번 싸움이 시작되면 여러 청소년들이 동시에 몰려드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들은 이러한 상황을 재밌다고 느끼는 듯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14: Certain people think they're having fun when they're fighting.
8: 현재 롱브랜치 시 당국은 긴급 통행 금지령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적용 시점 등에 대해 검토 중이며 아직까지 공식적인 시행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K-Radio 이화입니다.
15: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인간의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공포가 퍼지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21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AI로 인한 대규모 일자리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정책 개편을 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기존의 직원을 AI로 대체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마케팅, 영업 담당자를 위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게 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 거주민에게 주식이나 채권, 국부 펀드 지분 등 보편적 기본 자산을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그저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지 않아왔고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사람들을 미래에 대비시킬지 전체의 시스템을 다시 생각해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AI로 인해 기업의 감원 결정이 이어지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메타가 AI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며 인력의 10%에 해당하는 8천 명을 감원했고 인텔, 시스코, 아마존 등도 수천 명을 해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5년 안에 화이트 칼라, 사무직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AI 실업 문제가 커지면서 이를 정부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해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AI를 통해 국가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커질 것이며 이를 일자리를 잃은 개개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 쓸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자신의 X에서도 연방정부가 수표를 발행해 보편적 고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AI로 인한 실업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증시입니다. 오늘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을 둘러싼 기대감에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는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5% 상승한 52,85.6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7% 오른 7,445.7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09% 오른 26,293.1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증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이브닝 뉴스 이 시간 제작에는 K-Radio 보도국, 진행에는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0: 함께.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2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관광. 예산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팝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세상을 읽어드리는 이브닝 매거진입니다. 저는 이 잡지의 페이지를 넘겨드릴 에디터 성용화입니다. 오늘도 팩트 그 너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이브닝 매거진 목차입니다. 먼저 우리들의 건강을 소리 없이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요, 이성훈 기자가 전해드리는 생생한 스포츠 소식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은 인류 최고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구 열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TV를 통한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헬스 섹션에서는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직장인들의 건강을 소리 없이 조용히 위협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데 전자담배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그런 흡연자들에게 덜 해로운 대안 혹은 안전한 금연 보조수단 이런 이미지로 우리 삶에 침투를 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화려한 과일향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졌다는 이유로 많은 이들의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발매 후에 수년이 지난 지금 의학적 데이터가 축적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보건의료계의 결론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안전한 담배는 없다라는 건데요. 먼저 최근 급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전자담배 규제 그리고 시각의 변화를 함께 살펴볼게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4월 24일에 담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요한 법안이 시행됐는데요. 바로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정식 담배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담배 사업법 개정안입니다. 그동안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 니코틴 액상 담배는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이런 법적 사각지대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화려한 과일향, 이 가약 물질 표시도 제재할 방법이 없었고요. 하지만 이제 한국 정부는 모든 종류의 전자담배에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온라인 판매 금지, 건강을 경고하는 그림을 부착하고 또 광고를 제한하고 그리고 금연 구역 내에 흡연 금지 조치를 전면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황은 한국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연방식품의약국은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일이나 사탕향이 나는 가양 전자담배가 청소년들을 니코틴 중독으로 이끄는 진입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수백만 건의 판매 승인을 불허해왔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주법으로 가양 전자담배의 매장 판매, 온라인 판매 이것을 전면 금지해왔는데요. 하지만 바로 최근 연방행정부 차원에서 경제 활성화와 업계 규제 완화를 명분으로 해서 과일향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면서 보건당국과 강하게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이를 반발해서 사임을 하는가 하면 또 연방상원의원들이 집단으로 FDA에 아이들을 니코틴 중독과 폐손상, 암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 가양 전자담배 허용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라고 서한을 보내는 등 워싱턴 정가는 지금 전자담배 규제를 둘러싼 전쟁터가 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역시 이 전자담배가 담배 소비를 오히려 늘리고 있다면서 국가 차원의 전면 금지 또 강력한 규제를 지속해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당국과 정계가 이토록 전자담배에 날을 세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악영향 때문입니다. 공식 통계인 미 청소년 담배 조사에 따르면
강력한 규제 속에서도 여전히 160만 명이 넘는 중고등학생들이 전자담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일선 학교와 보건 전문가들은 이 전자담배를 숨어서 피우는 은밀한 특성상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요, 니코틴이 성장기 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간의 뇌는 만 25세 전후까지 계속해서 발달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전자담배를 통해서 고농도의 니코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주의 집중력과 학습 능력,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뇌의 전두엽 부위가 영구적으로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뇌의 회로가 니코틴에 먼저 중독이 되면 우울증 그리고 불안장애의 발병률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수배 이상 치솟는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고요. 게다가 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이 액상형 전자담배 중에 일부 제품은 일반 연초담배 한갑 분량의 니코틴을 단 몇 분 만에 흡입할 수 있도록 고농도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니코틴 의존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일반 성인 흡연자들에게 미치는 신체적인 위험성도 최신 의학 데이터를 통해서 매달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일부 성인들은 연초 담배를 끊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 전자담배를 선택하기도 하지만요. 국립보건원과 저명한 의학 저널들의 최신 분석 결과는 사뭇 다르다고 합니다. 가장 큰 함정은요, 연초와 전자담배를 모두 피우는 이중 사용이라고 해요. 통계적으로 전자담배를 피우는 성인의 상당수가 장소에 따라서 연초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담배를 혼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몸에 들어오는 독성 물질 니코틴 총량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각 제품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호흡기 계통에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또 최신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전자담배 사용자는 비사용자에 비해서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가 자그마치 53%나 높고요, 심부전 위험 역시 19%가량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연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열되는 액상 물질이 핵심인데요, 전자담배 기기가 이 액상을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 때문에 액상 내의 성분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벤젠 이런 1급 발암 물질과 초미세 금속 입자들이 생성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입자들이 폐 깊숙한 곳까지 침투를 해서 폐포를 파괴하고 또 고치기 힘든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만성천식, 세포돌연변이로 인한 구강암, 그리고 폐암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의학계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 전자담배의 간접 흡연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이 전자담배는 연기가 아니라 증기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무해할 것이라고 흔히들 착각을 하는데요. 냄새가 안 나니까 집안에서나 차 안에서 피워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학술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요, 전자담배 흡연자가 내뿜는 것은 단순한 물 수증기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생성된 에어로졸이라고 합니다. 이 에어로졸 안에는 흡연자가 흡입하고 남은 니코틴 성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같은 유해 화학물질, 그리고 초미세먼지가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폈을 때 주변 공기를 측정해 봤는데요, 미세먼지 오염도가 아주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증명이 됐다고 합니다. 이 에어로졸 공간에 함께 머무는 비흡연자, 특히 어린이들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소량의 니코틴을 체내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짧은 시간 노출됐을 때는 당장 눈이나 목의 통증, 기침, 천식 발작 같은 급성 호흡기 증상을 유발하게 되고요.
환기가 잘 안 되는 밀폐된 가정이나 직장에서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 전자담배 증기에 노출되게 되면 비흡연자라고 해도 호흡기 기능 저하 또 심각한 정신건강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 환경공학과 의학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담배 연기처럼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냄새가 향긋하다고 해서 그 독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자담배의 실체, 우리에게 무거운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눈에 보이는 자욱한 담배 연기, 불쾌한 타르 냄새가 사라진 그 자리에 달콤한 과일향과 최첨단 IT기계처럼 생긴 매끄러운 디자인을 입은 이 새로운 형태의 중독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속에는 여전히 우리의 혈관을 수축시키는 니코틴, 세포를 파괴하는 발암물질, 그리고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발달 중인 뇌를 위협하는 독성 기체가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법안이 강화되고 또 정치권이 뜨겁게 공방을 벌이는 이유 역시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기호품을 넘어서서 사회 전체의 건강 기반을 흔드는 공중보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담배가 아니라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거나 주변의 시선에 변명을 해오셨다면 이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의 건강을 위해서 그 주머니 속 작은 기기를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독성까지 감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금연은요, 대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니코틴 자체와의 결별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이브닝 매거진의 두 번째 섹션이죠. 바로 뜨거운 스포츠 페이지.

실전 4승제 2차전 홈경기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122대 113으로 승리했습니다. 홈 2연전을 이렇게 1승 1패로 마친 오클라호마 시티는 샌안토니오로 자리를 옮겨 22일과 24일 3, 4차전을 치릅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1승을 먼저 낚은 뉴욕 닉스가 역시 홈인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내일 저녁 클리블랜드와 2차전을 치릅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그간 타석에서 부진했던 다저스의 1번 오타니 쇼헤이가 투타 경험에 완전한 부활을 알리며 리그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팔꿈치 수술 이후 타자에만 전념했던 시간을 뒤로하고 건강하게 마운드로 돌아온 오타니는 월드시리즈 MVP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노우와 함께 다저스를 선발진 랭킹 1위에 범접 불가한 팀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이라는 단 하나의 변수만 잘 통제된다면 다저스의 마운드는 올해 그야말로 초롱성입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3주 앞두고 독일의 전설적인 수문장인 마누엘 노이어가 40세의 나이로 국가대표 은퇴를 번복하고 북중미행 최종 명단 26인의 이름을 올리고 이번 월드컵에 참가합니다. 율리안 나겔스만 감독이 테오 슈테겐의 하락세로 인한 골키퍼 리스크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노이어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삼고 초려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에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반사신경과 빌드업 능력을 뽐내고 있는 노이어의 합류로 벤치로 물러난 올리버 바우스만 등 기존 자원들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지만 독일 수비진의 무게감은 한층 더 우승후보급으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우승후보 브라질은 지금 초상집입니다.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의 부름을 받고 기적적으로 월드컵 최종 명단에 승선한 네이마르가 발표 직후 소속팀 산투스에서 뛰다 종아리 부상을 당했습니다. 2014년 자국 월드컵 8강전 척추 골절로 인한 이탈을 기억하는 브라질 축구계는 그야말로 패닉입니다. 다행히 의료진은 가벼운 부상이라며 5월 27일 예정된 대표팀 훈련 합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소속팀 경기 명단에서 아예 제외하며 그를 극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의 거함 스페인과 프랑스 역시 이 부상 악령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전술적 핵이자 축구천재 라빈 야말이 셀타 비고전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상으로 교체에 아웃되었고 프랑스의 돌격대장 킬리안 움바페마저 햄스트링 부상으로 월드컵 준비에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극단적인 아이솔레이션과 스피드를 통한 역습을 전술의 기조로 삼는 이 두 국가에게 야말과 움바페의 난조는 단순한 전력 누수를 넘어 플랜 A 자체의 폐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오늘은 에이스 손흥민의 전술적인 진화와 무서운 영건들의 등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2020년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 나설 26명의 최종 명단이 꾸려졌습니다. 캡틴 손흥민은 네 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는 베테랑이지만 전반적인 연령은 약간 젊어졌습니다. 특히 최종 명단의 절반인 13명이 이번에 첫 월드컵 출전인 만큼 부족한 경험을 채워줄 전략 전술과 팀 내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일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대표팀의 평균 연령은 27.6세로 직전 대회인 카타르 대회의 28.2세에 비해 소폭 젊어졌습니다. 하지만 26명 중 절반에 해당하는 13명의 선수가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습니다. 특히 수비진의 첫 출전 선수들이 몰려 있습니다. 13명 중 7명이 수비진입니다. 김민재, 조유민, 김문환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비수 선수들이 월드컵 첫 출전입니다. 이번에 깜짝 발탁된 이기혁은 A매치 경험이 단 한 경기뿐이고 이한범 등 대부분 A매치를 채 10경기도 뛰지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월드컵은 단기전 성격이 강한 탓에 수비진의 안정감이 그 어느 대회보다 중요합니다. 젊은 선수들은 왕성한 체력과 운동량으로 상대를 압박할 수는 있겠지만 세계 최고의 노련한 공격수들과의 싸움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가 자신의 네 번째 월드컵 무대인 캡틴 손흥민 선수. 홍명보 감독은 본선 무대에서 집중마크를 당한 손흥민을 무리하게 최전방 피니셔로 두기보다 2선으로 내려 플레이메이킹을 맡길 예정으로 그 창출된 공간을 파괴할 적임자가 필요한데 바로 이번에 처음 월드컵에 승선할 특급 영건 배준호와 양민혁입니다.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뛰는 이 유로파 듀오는 이미 잉글랜드 무대에서 서로를 겨누며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양민이 미끼가 되어 수비를 끌어낼 때 배준호와 양민혁이 측면 하프스페이스를 유린하는 그림은 상상만 해도 짜릿합니다.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역시 베테랑의 투혼과 영건들의 패기가 빚어낸 한편의 멋진 드라마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지금까지 북중미 월드컵 특집 대한민국 월드컵 로드맵 여덟 번째 시간 대한민국 베테랑과 영건의 조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스포츠 섹션 이성훈입니다.

0: 이브닝 매거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플러싱과 베이사이드의 국보가 전품목 파격 세일을 6월 28일까지 진행합니다. 신사정장 최초로 50%, 여성복 포함 전품목은 최대 75%, 이불과 침구류는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고급 정장부터 재킷, 셔츠, 팬츠까지 다양한 남성복을 파격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특별히 노던 208가 남성복 매장은 내부 공사로 인한 스페셜 세일이 따로 진행 중입니다. 국보로 오세요. 문의 전화는 718-886-3344, 718-886-3353입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들으시고 다시 돌아올게요.
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3: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2: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3: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2: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4: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2: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3: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6: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99,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99, 파 4번들당 1불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99.
5: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여러분은 5월 21일 보내드리고 있는 이브닝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브닝 매거진 라이프 섹션에서는요, 더 이상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식탁과 주거 환경 그리고 생존을 직접적으로 뒤흔들고 있는 인류 최대의 과제 지구 열대화를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 우리는 지구 온난화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세계 기상기구 그리고 유엔을 비롯한 전 세계 과학계는 이 용어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지구가 온난화되는 단계를 넘어서서 끌어오르는 시대, 즉 지구 열대화이자 기후 위기의 시대에 진입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재 온도, 또 온난화를 부추기는 가장 본질적인 원인, 그리고 우리가 일상 속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까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지구의 현재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데이터로 한번 살펴볼게요. 세계 기상기구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요.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현재 지구의 평균 온도는 이미 무려 1.43에서 1.45도C까지 상승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서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했던 이른바 1.5도씨 경계선의 턱 밑까지 바로 차오른 건데요.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뜨거운 해라는 기록이 매년 계속해서 경신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상의 변화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기상이변으로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과거에는 수백 년에 한 번 발생할까 말까 했던 초대형 산불 그리고 극심한 가뭄, 또 하루 만에 한 달치의 폭우가 쏟아지는 기습적 홍수,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됐습니다. 동부 지역도 역시 예외가 아니죠. 뉴욕과 뉴저지 일대는 여름철마다 이 열돔 현상으로 인한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해서 전력 과부하, 온열 질환자, 모두 급증하고 있고요. 겨울철에는 또 되레 북극 한파가 가로막히면서 폭설 대신에 이례적으로 겨울 폭우가 내리는 이런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대서양의 허리케인은 해가 갈수록 강력해져 가고 있고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맨하튼이나 브루클린, 또 뉴저지 해안가 저지대의 침수 위험, 이런 것들이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구가 이렇게 뜨겁게 끓어오르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학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고 에어컨을 켜고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석탄이나 석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 가스들이 지구 대기층에 층을 이루어서 쌓이면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온 열이 우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가두는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또 다른 거대한 주범이 있는데요. 바로 메탄가스입니다. 메탄은 대기 중에 머무는 기간은 이산화탄소보다는 짧지만 열을 가두는 능력, 이 지구 온난화 지수가 100년 기준으로 해서 이산화탄소의 약 28배, 또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80배에 달할 정도로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메탄가스는요, 주로 대규모 축산업, 즉 인류가 고기를 소비하기 위해서 기르는 수십억 마리의 가축들이 배설물과 트림을 통해서 배출하는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또 전 세계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음식물이 썩어가면서 발생하는 메탄의 양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류의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 그리고 끝없는 대량 소비 패턴이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거대한 가열장치가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정부들이 탄소 중립 정책을 펼치는 동안 우리는 우리만의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식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처방은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또 식단 다변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6%가 식량 생산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멀리서 비행기나 트럭으로 건너온 식자재 대신에 우리가 사는 지역의 농산물, 즉 이 로컬푸드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도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발자국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고기 없는 식단을 실천하는 일, 거대한 메탄가스 배출을 막는 가장 세련된 환경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정 내 에너지 효율 극대화입니다. 실내 냉난방 온도를 여름철에는 1, 2도 정도 높이고요, 겨울철에는 1, 2도 정도 낮추는 이런 노력이 가구당 연간 수백 파운드의 이산화탄소를 감축시킨다고 합니다. 또 쓰지 않는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뽑아서 대기 전력을 차단해두고 효율이 높은 LED 조명으로 교체를 하고요. 또 세탁기를 돌릴 때 찬물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발전소의 굴뚝을 식힐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교통수단과 자원을 순환하는 방법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요. 또 출퇴근할 때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이런 습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비닐봉지 대신에 텀블러와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것도 제품의 생산과 폐기 과정 전체에 쓰이는 석유 에너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강력한 실천입니다. 지구 온난화의 현실,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떤 지구를 물려줄 것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기후위기는 이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려서 북극곰이 갈 곳을 잃는다는 그런 먼 나라의 환경 다큐멘터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사과 가격, 채소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원인이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노약자들의 건강 위협이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미래의 거주 환경을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간혹 나 혼자 텀블러 하나 쓴다고 해서, 나 하나 고기 안 먹는다고 해서 이 거대한 지구의 온도가 바뀔까라는 그런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인류가 만들어낸 위기라면 그 위기를 되돌리는 열쇠 역시 개개인의 작고 사소한 변화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지구는 조상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는 격언,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겠습니다.

0: 라디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말 고민이야.
1: 아직도 요실금이랑 불면증 때문에 힘들어? 내가 좋은 데 알아놨어. 이학님의 행복한 치과랑 함께하는 그레인넥 메디스파. 엠젤라는 앉아만 있어도 골반 근육을 강화해주고 엑소마인드는 두뇌 활력 케어로 우울증과 불면증에 도움을 준대.
0: 앉아만 있어도 된다고? 대박!
1: 지금 바로 상담받아봐. 요실금과 두뇌 활력 케어 그레인넥 메디스파 웰리스 센터 예약 문의 5

0: 이브닝 매거진 마지막 섹션에서는요, 연합뉴스 TV를 통해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1: 총파업이 잠정 유보된 삼성전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 근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내일부터 27일까지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원들의 투표가 진행되는데 노노 갈등도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장한배 기자입니다.
3: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분위기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파업으로 최대 100조 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노사 잠정 합의로 총파업이 유보되면서 정상 근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주에 걸친 지난한 마라톤 협의를 바라보던 직원들도 지친 마음을 겨우 다잡았습니다. 그러나 파업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닙니다.
4: 코로난 상황이 계속 이어져서 직원들도 다들 힘들어 했었는데 다행히도 마무리는 된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노조원 투표 절차가 남아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좀 천천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3: 이번 잠정 합의안은 임금 인상률 6.2%, 반도체 DS 부문에 대한 특별 경영성과급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는데 오는 27일까지 모바일로 진행되는 노조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노조원 대부분이 반도체 DS 부문 소속인 만큼 가결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오지만 이번 교섭 과정에서 비반도체 분야의 요구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었던 만큼 노조 내부 갈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산업계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고 노사 간 갈등이 부각됐던 이번 이슈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 반도체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이번 합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3: 삼성전자 노사 양측도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최승우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은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하며 노사 관계 등 과제들을 매듭짓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 역시 회사를 위하는 마음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이제 잠정 합의안에 대한 노조의 투표 결과와 반도체 초호황기를 함께 이끌기 위한 내부 갈등 해소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한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반도체 부문 직원들은 올해 최대 6억 원의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적자 반도체 사업부도 2억 원 가까이 받게 되는데요.
2: 반면 가전 등 완제품 부분은 자례 5천만 원 내외 성과급이라 노노 갈등 불씨가 여전합니다. 배진수 기자입니다.
3: 증권가가 예상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값은 300조 원 안팎. 반도체 산업이 역대급 호황을 맞으면서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견조한 성장세가 예상됩니다. 노사는 향후 10년간 반도체 특별 경영 성과급을 운영하는데 별도 지급 상한이 없어 회사 실적이 많으면 직원 보상 규모도 커집니다. 잠정 합의안대로 계산해보면 연봉 1억 원 기준 메모리 반도체 직원은 올해 6억 원가량의 성과급이 예상됩니다. 특별 경영 성과급은 재원의 40%를 반도체가 나눠갔기 때문에 파운드리 같은 반도체 부문 내 적자 사업부도 1인당 2억 원가량 받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특별 경영 성과급 지급 대상이 아닌 TV와 가전 등 완제품 소속 직원들은 기존처럼 연봉의 50% 상한인 성과급만 받을 수 있어 최대 5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비메모리 부문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완제품 소속 임직원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노조 탈퇴 운동과 교섭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6: 심각한 것은 5만, 무려 5만입니다. 5만 DX 직원들의 헌신을 모독하고 전례 없는 박탈감과 깊은 소외감을 안겨준 채 불법 노조 집행부와 야합하는 것이 과연 오너의 당부에 부합하는 길인지.
3: 상생협력 차원에서 완제품 부문에 지급하는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도 임직원을 자극하는 모양새입니다.
7: 성과급의 어떤 본질과 취지가 무엇이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그 안에서의 어떤 노노 갈등이 형성이 되어서 오히려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반도체 산업이 다운사이클 구간에 들어서고 완제품 실적이 개선되면 이번 합의가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문턱에서 극적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2: 주주들이 합의안이 위법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가 하면 노동계에선 하청협력업체 노동자들과 결실을 나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사 합의안에 대해 주주단체는 위법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성과 인센티브 1.5%와 특별경영 성과급 10.5% 등 약 12%를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 할당하는 내용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법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9: 세전 영업이 단계에서 일정 비율 사전, 적산, 유출은 국가의 조세권을 우회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노사 자치적 합의로도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8: 주주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률상 무효라며 가처분 신청과 소송도 예고했습니다. 노조 투표를 거쳐 합의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다른 회사, 산업계로도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10: 성과급 문제가 노사 협상에 아젠다가 됐고
11: 삼성의 이 결과가 뭐 노조들 입장에서는 하나의 뭐 베스트 프랙티스처럼 될 수도 있어요. 네.
8: 이런 가운데 노동계에서는 하청 노동자에게도 성과가 배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삼성전자의 성과는 하청과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만든 것이라며 이들에게도 결실이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태욱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이번 갈등은 여러 화두를 남겼는데요.
2: 그중에서도 AI 시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이익이 커질 때 그 과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12: 경험하지 못한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그래서 대화로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데 저는 미케이 민주주의 재력을 열심히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13: 삼성전자 노사 간 성과급 갈등은 우리 사회가 그간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화두를 띄웠습니다. AI 시대 막대한 수혜를 입은 기업의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산업계가 이번을 계기로 구성원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이익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4: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이 있다라면은 이러한 분쟁은 없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업황이 안 좋을 때는 당연히 성과급이 없을 거고요. 업황이 좋을 때는 어느 기준에서 성과급이 어떻게 지급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13: 노조 역시 상생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15: 업종 불문하고 그냥 뭐 좀 된다 싶으면 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그걸 또 장기적으로 못 박아놓고 이렇게 되면 기업이 상당히 좀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뭔가 이제 미래를 위한 준비나 투자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규제에 대한 뭐 고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고
13: 논의는 기업 내부를 넘어 사회적 배분 문제로도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세제 혜택과 인프라 지원 등 막대한 공적 지원이 투입된 만큼 이 과실을 노사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환원해야 한다는 이른바 국민 배당금 논의가 떠오른 겁니다. 한편 삼성전자 노사는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지만 주주단체는 합의안이 주주 이익을 해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회사와 구성원, 주주, 나아가 사회 전체로 넓어지면서 이익 배분을 둘러싼 갈등도 한층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1: 오늘 코스피는 하루 만에 완전히 급반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 엔비디아 호실적과 삼성전자 노사협상 타결 소식에 반도체주가 폭등하면서 코스피는 역대 최대 상승폭 기록까지 새로 썼습니다. 양현주 기자입니다.
3: 606.64포인트 하루 만에 오른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역사상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상승률로는 역대 여섯 번째입니다. 최근 급락하며 7000선 붕괴 위기까지 갔던 코스피가 하루 만에 8% 넘게 폭등하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코스닥도 4.73% 오르며 1100선을 회복했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매수 주문이 몰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엔 나란히 매수 사인 대가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장을 끌어올린 건 반도체 대형주였습니다.
2: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30만 원을 찍었던 삼성전자는 8% 넘게 올라 30만 원 선에 바짝 다가섰고 SK하이닉스도 11% 넘게 치솟아 다시 200만 원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다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삼성전자 노사협상이 극적으로 잠정 합의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겁니다.
16: 삼성전자 파업 이슈가 이제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종전 기대감 자체를 또 불씨를 좀 살려놓으면서 유가도 하락하고 또 국제금리 자체도 좀 안정을 찾은 것이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고
2: 여기에 최근 삼성전자 파업 사태를 계기로 공장 자동화, 로봇 도입 확대 기대감까지 커지면서 관련 종목들도 급등했습니다. LG전자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현대차도 12% 넘게 오르며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증시를 이끌었던 개인 투자자들은 차익 실현에 나섰고 외국인은 이날도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갔지만 매도 규모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기관 홀로 2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506.1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합뉴스 TV 양현주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는데요.
2: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때문에 협상에 서두르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17: 현재 시간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자세한 설명 없이 이란과 관련해 최종 단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올바른 답을 받아야 한다며 완전하고 100% 좋은 답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며 신속한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18: We'll see what happens, but we hit them very hard, but we may have to hit them even harder, but maybe not.
17: 선거 때문에 종전을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엔 선을 그었습니다.
18: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a hurr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17: 이런 가운데 미 중부사령부는 오만만에서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한 이란 국적의 유조선 한 척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뒤로 총 91척의 상선을 우회시켰다고 했습니다. 미 상원에선 공화당 이탈표가 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의 무력을 사용하는 걸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8번째 시도 만에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아직 남은 절차가 많아 상원을 최종 통과할진 미지수입니다. 종전 기대감이 다시 커지면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5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98달러 선에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윤입니다.
0: 잠시 광고 들으시고 연합뉴스 TV를 통한 한국 소식 계속 이어집니다.
19: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0: 정준호 변호사.
2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인. 배추박스 22불 99, 그레이 호박 파운드당 99센트, 매실 파운드당 8불 99, 백도 백천도 파운드당 3불 99. 지금 가장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매일의 식탁을 더 건강하게 한남 최인에서 만나보세요.
2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3: Korean Air.
24: 이번 유럽 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4: 하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합.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 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이란이 미국의 새 종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해상 봉쇄 중단 등 선결 조건을 재확인했는데요.
2: 미국의 공격적의 위협에 맞대응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23: 종전 협상 교착 상황에도 미국과 이란의 물밑 소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으로부터 새 제안을 전달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에 앞서 해외 동결 자산 해제와 미국의 해상 봉쇄 중단이 먼저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협상의 진정성을 갖고 임하고 있다며 전쟁의 긴장을 높이는 건 미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려 하지만 위협에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은둔 중인 모주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서면 메시지를 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이란 국민을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 통제 해역을 선포하며 통행 허가제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해협 관리를 명분으로 신설된 해협청은 모든 선박이 사전 조율과 공식 허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하루 동안 선박 26척이 사전 허가를 받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는데 우리 선박 한 척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핵 문제와 해상 봉쇄 등 종전 조건을 둘러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재국 파키스탄 내무장관은 재차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지난 16일에 이어 약 일주일 만으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예린입니다.
1: 오늘부터 시행되는 6차 석유 최고 가격이 한 차례 더 동결됐습니다.
2: 중동 정세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석유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든 점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24: 정부가 6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차, 4차, 5차에 이어 네 번째 동결입니다. 석유 제품 주유소 공급가는 기존대로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모두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중동 정세와 국제 유가도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물론 가격 인상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름값이 지금보다 더 오를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동결을 결정했다고 산업통상부는 밝혔습니다. 그간 최고 가격이 한 번 설정되면 2주간 적용되던 것과 달리 이번 6차 가격부터는 4주 단위로 적용됩니다. 중동전쟁 교착 상태가 이어지는 데다 국내 주유소 가격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25: 이 전쟁 초기에는 굉장히 좀 등락도 심하고 상황에 따른 변동이 컸는데 최근에는 모든 상황들이 교착 상태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이 접어들어서.
24: 다만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중동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유연하게 최고 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 정부는 제품을 미리 사들이거나 일부러 팔지 않는 행위가 없도록 점검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구하림입니다.
1: 공식 선거운동 첫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서울과 경기 충청을 잇따라 찾아 내란 심판론을 부각하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습니다.
2: 한병도 공동상임선대위원장도 전북을 찾아 텃밭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26: 공식 선거운동 첫날
7: 정청래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 방문지로 택한 곳은 서울. 그 중에서도 광진구 우편집중국을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찾았습니다. 서울 지역 판세가 녹록지 않다는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서울을 배달하겠다는 의지를 몸소 보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어 서울 동작구를 거쳐 경기도까지 수도권을 훑은 정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전환점이란 점을 거듭 상기시키며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8: 아직도 윤석열을 잊지 못하고 아직도 윤어갱을 주장하고 내란 공천 내란을 일으키고 있는 국민의힘에게는 한 표도 주지 마시고
7: 수도권 1등을 마친 정 위원장이 향한 곳은 이곳 충청권입니다.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던 주말미심을 혼자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정 위원장은 충남 공주와 대전 동구의 골목시장을 누비며 민주당 후보 지원 사격에 열을 올렸는데
9: 김영민들 잘 뽑아주시고 박수현 박수현 옛날에도 뽑았잖아요.
7: 예산도 법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다며 정부와 손발을 맞출 적임자는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여당 프리미엄을 재차 부각했습니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함경도 공동 상임 선대위원장은 예상 밖의 격전지가 된 전북을 찾아 이원택 전북지사 후보의 1호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 동행했습니다.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접전이 계속되자 몸을 낮춰 텃밭 민심을 달래는 모습입니다.
10: 특히 전북에서 많은 우리 도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안이든 민주당은 더 겸손하고 더 성찰하고
7: 민주당은 선거 판세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 아래 승부의 향배를 가를 중도층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 중원 표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2: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고리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힘을 뽑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양수리 기자입니다.
11: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0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단식 농성 중인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찾아 선거운동 복귀를 요청한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이후 하루를 오로지 대전 충남에서 보내며 전국 단위 선거 승패에 향배를 가르는 중원 설득에 나섰습니다. 비 오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열린 대전시민 승리 출정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에 박수를 보낸 장 위원장은 정치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보지 않고 사랑을 준 대전을 찾아 처음 일정을 하게 됐다며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추진한 이후 영남부터 시작된 보수결집제, 이른바 동남풍을 중원까지 올라오도록 부채질을 하겠다는 전략입니다.
2: 중원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 격차를 좁혀가는 가운데 장동혁 위원장은 보수결집에 집중했습니다.
11: 특히 국민의힘을 향한 뜨거운 바람이 느껴지냐며 정부 여당 심판론 확산에 열을 올렸습니다.
12: 대통령이 되더니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을 다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브닝 매거진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저녁 시간 평안하시고요. 저는 내일 오후 6시에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령화였습니다. 이브닝 매거진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BL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어느덧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왔습니다. 세월 가고 나이가 들수록 가장 귀한 선물은 역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그 소중한 마음을 위해 GC 내추럴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평소 GC 내추럴이 제품을 아껴주신 분들을 위해 2026년 전 제품 25% 파격 세일을 진행합니다. 여러 개를 사야만 혜택을 주는 곳이 많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딱 하나만 선택하셔도 조건 없이 25%를 할인해드립니다. 허리, 무릎,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는 홍화 페로라를, 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기침과 가래에는 시모리를 권해드립니다. 속이 늘 쓰리고 답답하셨다면 에보디아를, 건강한 혈액과 혈관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는 CSDP 골드가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꾸만 깜빡거리는 건망증이나 치매 예방이 고민이시라면 영 브레인바디, 밤마다 불면으로 힘드십니까? 수면의 질을 높여드리는 나이트 에이디를 잊지 마세요. 준비된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건강은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건강한 선택 GC 내추럴.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치입니다. 글자의 순서를 앞뒤로 바꾸는 아주 단순한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 말장난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구원하기도 합니다. 2007년에 어느 법정안 삶의 끝자락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피고인에게 판사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10번 연속으로 외쳐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그 말을 반복하자 판사는 말합니다. 나는 그 말이 살자로 들린다고. 뒤집으면 다른 뜻이 되듯 죽으려던 이유를 삶의 이유로 바꿔보라고 말이죠. 살다 보면은 참 감당하기 힘든 무게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문장을 거꾸로 읽어보기로 해요. 내 힘들다. 이 아픈 고백이 다정한 응원이 되어줄 겁니다. 다들 힘내 하고 말이죠.

러이 암스트롱의 노래 비비디 바비디 부. 다만 순서를 바꿨을 뿐인데도 뜻이 달라지는 말들을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것들을 다시금 되짚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말도 말이지만 그간 얼마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는지 부정적인 생각들로 긍정적인 상황 외면한 거는 아닌지 생각을 조금만 뒤집으면 절망도 희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프라젤 강아지도 약하지도 않게 2949님 정하셨고요. 로드 스튜어드의 세일링은 6356님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빨간 체리 파운드당 4불 99, 시없는 수박해당 5불 99, 노란 옥수수 4개당 1불 99, 파 4번들당 1불 99, 냉동 차돌박이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15불 99, 바베큐용 생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갈비 파운드당 3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0: 에스더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 에스더하 재단 헬프라인 800-713-9336. 마음 힘들 땐 전화하세요. 800-713-9336.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의 일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K라디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가 되는 부부의 날, 익숙함이 무관심이 되지 않길, 오늘도 서로의 편이 되어주길, 오늘은 서로 손을 잡고 데이트를 즐겨보시는 건 어떨지요. 9779님, Dusty Springfield의 You Don't Have to Say You Love Me, 그리고 Righteous Brothers Unchained Melody는 멋진 여자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의 날, 우리 결혼한 지 30년. 참 그동안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위기도 있었지만 또 앞으로는 서로의 건강 챙기며 잘 살아야겠지요 하셨어요. 3713님. 오늘은 부부의 날이자 아내 유정애와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 날. 20년 전에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우리 행복하게 살다가 20년 후에 여기 다시 오자 그랬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우리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전합니다. 참 다랑어님, 약속을 지킬 수 있으실 것 같다고. 오늘은 막내 동생 김정찬 생일이고요. 내일은 저희 부부 55주년 결혼 기념일. 9521님, 오늘도 내일도 축하드립니다. 37년을 한결같이 친구처럼 곁을 지켜주는 남편 최안토니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하셨어요. 9535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0: 함께.
1: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태극전사들과 함께 열광의 그 현장으로 2026 북중미 월드컵 대한민국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운명적인 3차전 그 뜨거운 감동을 멕시코 몬테레이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세요. 6월 23일 출발하는 특별한 2박 3일의 여정 한국팀 응원석에서 펼치는 뜨거운 함성은 물론 매력적인 몬테레이 도시가지 관광은 덤으로 즐기세요. 가격은 1190불 플러스 항공이며 오직 선착순 26분에게만 허락된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빠른 마감이 예상됩니다. 지금 바로 서둘러 예약하세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현장으로 떠날 시간입니다. 예약 문의 718-939-1000번 718-939-1000번 동부 관광 예산 식당이 새롭게 인사드립니다. 더 정돈된 공간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격이 다른 BBQ를 준비했습니다. 일본에서 직수입한 최고급 A5 와규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며 농장에서 직접 공수한 신선한 생오리와 생닭으로 로스구이와 숯불 닭갈비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또한 15일 숙성 드라이에이징 삼겹살을 비롯해 한층 깊어진 풍미의 메뉴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정성은 그대로 지키고 맛과 품격은 한층 더 높였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 더 좋은 음식으로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임직원 1동 315 브로드에비뉴 펠리세즈 팟 예산 식당 예약번호 201-429-2282 201-429-228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얼마 전 거대한 규모의 일본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기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화산 폭발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부산대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님을 모시고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최근에 이제 일본 고베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일본 남부에 키카이 칼데라라는 해저 화산이 하나 있는데 이 화산 아래는 거대 마그마가 계속 활동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키카이 칼데라는 어디에 있는 곳인지도 궁금하고 이 연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네. 그 규슈 지역의 그 규슈의 남단이고 좀 더 북쪽에서부터 이제 보자면 이제 아소산 들어보셨죠?
0: 네, 아소산. 네,
1: 저기서 좀 더 올라가면 아소산이 있고 아소산에서부터 좀 내려오면서 그 뭐 고바야시, 뭐 아이라, 아타 그리고 맨 아래에 보면은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이제 키카이라고 하는 각각 다 칼데라들입니다. 칼데라들이고요.
0: 칼데라라는 게 뭡니까?
1: 여기 사진을 좀 다시 보시면요.
0: 네. 그
1: 칼데라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화산, 그 분화구 아시죠? 분화구.
0: 네, 분화구.
1: 그 제주도 가보면은 제주는 백록담
0: 그렇죠.
1: 있지 않습니까? 네. 후지산도 보면은 뾰족하게 올라가다가 이제 위에 보면 움푹 들어간 곳이 있는데 그런 걸 분화구라고 말하고 분화구는 뭐냐면 그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서 이제 텅 빈 공간, 이 마그마가 빠져나간 그 관 모양의 구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1: 그곳을 이제 분화구라고 하는데
0: 네.
1: 이 칼데라라고 하는 건 단순히 마그마가 빠져나간 게 아니라 마그마가 빠져나가고 나니까 밑이 텅텅 비게 돼서 화산이 내려앉은, 무너져 내린 일종의 싱크홀 형태를 이제 칼데라라고 부르고
0: 예.
1: 같이 꼭대기에 움푹 들어간 지형이라고 하더라도 백록담 같은 경우는 분화구라 부르고
0: 네.
1: 백두산 천지는 칼데라라고 부릅니다.
0: 아.
1: 규모가 훨씬 크고 백두산 천지는 약 5km 정도 되거든요. 직경이.
0: 네.
1: 그런 것들은 이제 칼데라. 그러니까 우리 울릉도 나리분지 같은 경우도 칼데라 직경 한 3km 되거든요.
0: 그렇군요. 예.
1: 네, 그런 걸로 분류되는데 이 큐슈 지역에 있는 아소산부터 해서 쭉 키카이까지 오는 이 칼데라들은 기본적으로 칼데라 직경이 20에서 30km 정도 됩니다.
0: 아까 천지가 몇 킬로라고
1: 하죠? 5km니까.
0: 와, 엄청 크네요.
1: 네, 4배에서 한 6배까지도 큰데
0: 예.
1: 이 칼데라의 크기만 보더라도 내려앉은 규모잖아요. 그죠?
0: 네.
1: 무너져 내린 규모만 보더라도 과거 분화 때 얼마만큼 많은 마그마가 한 번에 빠져나갔는지를 유추할 수 있죠.
0: 예.
1: 네, 그렇게 봤을 때 여기 큐슈 지역에 쭉 이렇게 늘어서 있는 이 화산들이
0: 네.
1: 과거 언젠가는 어마어마하게 백두산보다도 훨씬 큰 분화를 했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